0: 1,25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8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1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드립니다. 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우리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못 말씀드렸는데, 이번 우대 활동에서는, Q10을 들입니다. Q10. Q10 하면은, 우리 외국에 갔다 온 분들, 특히 우리 자식분들이 뭐 일본에 있어, 한국에 있어, 미국에 있어, 이런 분들 보면은 Q10이란 뭐 알아듣는 분들 많습니다. 기시리는 많이 보내는데, 코엔자인 Q10이다. 이름은, 우리 그 약국에 가면 많이 봤다, 이랍니다. 그래서, 이 Q10이라고 우리말로 말하는, 코엔자인 Q10은, 폼의 Q10이라고, 품의 Q10이라고 또 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다 우리 지금 우대 활동에서 드리는 Q10 하는 Q10입니다.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11년 전에 이 품의 Q10에 대해서 오랫동안 소개해 드렸습니다. 품의 Q10도 이게 노벨상을 탄 제품입니다. 주로 심장 근육 영양제로서 우리 몸에서는 사람이 몸에서는 심장 근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간, 콩팥, 잇몸, 위 이런 순서로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 심장이 끊임없이 퉁탁퉁탁 뛰는데 에너지를 제공하는 영양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Q10 성분이 없게 되면은 특히 25% 우리 몸에 갖고 있는 본래 25%보다 떨어지면 심장은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Q10은 누구나 내시가 있는 분들 다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성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잘 합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밭 해줘야 됩니다. 이번 우대 활동에는 특별히 다른 데서는 Q10을 팝니다. 우리 이번 우대 활동에서 드리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게 아주 필요하다. 심장근육 영양제로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 보신하는 순중약입니다. Q10은 생물제품이고 이래서 섞어서도 되고 섞어 쓰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25가지나 들어간 이 건네 보신하는 좀 그 성분 그 다음에 작용 효능에 그 다음에 그 우리 병을 치료하는 데서의 기본적인 원인 추적하는 원리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건네보신환입니다. 근데 우리 시중에도 건네보신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환은 그 창자부터 아주 다릅니다. 창자가 이게 좋습니다. 우리 무슨 약뿐만 아니라 모든 걸 쌀 때는 제약공장을 많이 봐야 됩니다. 동화 악엽 제약공장이라는 게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있고 또 1952년도에 이 제약공장이 건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역사도 길죠. 그리고 믿을 만한 제약공장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0: 네, 많은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2: 지금 새약을 소개를 하는데 이게 내 어디 들어볼까 치매 좋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치매 시초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배달 받다 좀 써볼까 하네.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써야 됩니다. 특히 네. 50대 후 특히 여자들은 40대 중반부터 이 모든 기능이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이 약은 치매뿐만 아니라 뇌경색이 그다음에 또 중풍 심장병 여기 것은 다 좋고 고가병에도 좋은 약이 돼서 누구나 쓰면 좋습니다.
2: 그럼 오늘 내일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1: 예. 저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0: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흔히 보신 환우는 직접적으로 우리 짐에 초기에 쓴다 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효과보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에 끄둥 올 정도면 그 전에 이미 많은 병들이 왔다는 거 말합니다. 짐에 끄둥 올 정도면 이 어떤 병들이 오는가, 쉽게 치매가 오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실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2: 네, 건조보시한 새로 선전한 지 어느 한 열흘 거의 됐네. 이거 뭡니까? 우연히 당뇨병이 있고 기운이 계속 없습니다. 개통은 네. 선생님과 물어보고 그날로 싼데 이제 일주일이 잡습니까? 예. 나쪽에서 어느가 사흘을 먹게 그거 먹기 좀 좋았을 때다, 예, 선생님. 예.
1: 먹기 좋습니다. 그 녹달 같은 거 수미.
2: 예, 녹달 같은 게 있겠다.
1: 예. 예. 예. 약이 녹달에서 많지도 않습니다.
2: 예, 우리는 이제 한 열흘 썼는데, 이게 기능력도 좋아지고, 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날까, 그래서 정신하고, 오늘 생일 처음이다. 이렇게, 아이, 그 정도서 한달 달고, 이제 열흘 먹고 조금 정신 맑아진단다. 그러면서, 예, 눈도 밝아지지. 그 다음에, 이 뭐니까. 밥을 좀 이렇게 내가 주먹처럼 이렇게 잡사는데 밥을 좀 잡수게 되고 하여튼 이렇게 머리가 조금 이렇게 개운해진단다. 열을 잡수는 게 그냥 이리
1: 올려줬으면 예. 그렇게 예. 잠을 못 자던 사람들 심지어 수면제를 쓰던 사람들 예. 그 약을 다 뗄 수 있습니다. 보통
2: 예. 그렇습니다. 입술 좀 사흘 만에 먹었는데 그날짜 잠다 우리 매일 잠 약을 이 약을 먹으시는 거 아닌 게 경계부시 아예 계속 이때 가서 예. 어서 열을 썼는데 이틀 사흘부터 잠 오는 게 잠을 영 잘 잔다면 그래 오케이 나도 그거 내 사흘 먼저 얘네 좀 들은 잠 잘하는 가수 때 그래 나도 오늘
1: 따서 3조인 4인 명골 그 다음에 이 원지 이 수면제 네. 치료에서 중중약으로 된 치료약이 들어간 게 저만의 시중에 없습니다. 예, 예 다 들어갔습니다.
2: 그래서 약대 처음 들어본다 이제 약대 선생님 네. 얘기한 거
1: 예. 그렇죠.
2: 그래 어머니 그 전화번호 어머니 그 2757인가
1: 예, 네. 그래서 우리 그 백수환이라든가 예, 경기강 고객이라든가 다 우리 한 회사입니다. 예.
2: 아, 한 회사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 전화번호 예, 잘한다. 예,
1: 예, 예.
2: 그 아침 가지 온가 우리
1: 예, 배달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네, 문제도 있고 예, 예.
0: 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이런 치매 그중 오기 전에 이미 이런 환자들은 수면 장렬에 아주 많이 고생했고 그다음에 또 머리가 어지럽다 귀가 잘 안 들린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가슴이 두근다근인지 쫓긴 것 같다 허리 다리 아프다 소화해야 된다 건망증이 있다 이런 증상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런 걸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이가 건예보신환입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건예보시환이 이제 쓴지 한 닷새 된다. 왜냐면 예, 저는 중풍후유증으로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맑아지, 흐리터분하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건망증이 심해서 빈창 갔다도, 채소 가질라 갔다도 예, 먹지 못하고 이럴 때도 역만했습니다. 그래도 차이 이제 예, 닷새를 먹었는데, 예, 그 조금씩 기억력이 돌아서는 것 같으란다. 그리고 어림지 나던 게 예,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자고 있습니다.
1: 네.
3: 그래 예, 좋아질지 내 처음에 내과가 아이다신다. 그래 나도 오늘에 배달 받자 그래.
1: 네. 우대활동도 있고 하니까 저를 배달 받아 써보십시오. 또 이런 약 성분이 들어간 약이 좀 많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런 병을 치료하는 데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귀가 잘 안 들린다. 머리가 어지럽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심장이 계속 심줄몰라 있다. 잡으려면 한다. 약을 써봐도 그 정말 치료해야 되는 병이죠. 이래서 이 건예보신환은 옛날부터 황제가 쓰던 약으로서 효과가 좀 남다릅니다. 그 다음에 성분을 보면은 홍삼 그 다음에 이 녹용 이 다 비싸서 일반로 백성들은 썩을 공기를 못했죠. 근데 제약공장도 그렇습니다. 이런 약을 요차하면 약 가격이 훌 올라가서 예. 지금 이게 우리 이전에 소개드리던 약입니다. 텔레비에서 예.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이 약을 가격을 친 다음에 900매돈도 넘어갑니다.
0: 당분 연결합니다.
1: 들어간 게 없습니다.
0: 네.
4: 자, 안녕하세요.
0: 네.
4: 네. 예, 안녕하세요. 저도 건네버신 파를 지금 먹고 있는데, 야, 나는 네.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어제 저녁에 잠을 많이 못 자고, 귀에서 소리 나지. 어,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뭔가, 의사가 도수를 살아야 돼. 귀에서 이, 단약을 그렇게 먹어도 아이들 이해하고 먹고 지금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어, 병동이 없어서, 그만에 어디, 밭에 나갈 때는 문 차고, 또 열쇠를 집에다 놔두고 몇 번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장면 가서 묵은 싸구로, 거저 타는 걸 거저합니다. 묵은 아이 가지고. 야, 그래, 얼마나 엄중한가 보지. 그래서 내, 선생님 방송 들어보고 이야기, 그게 성분을 보니까 나 이거 홍삼이다 그랬대.
1: 성분이 이만하에 좋은 이야기 없습니다.
4: 그 성분이 용사토구만. 그런데 이런 약체가 보기 좋아하지. 그러니까 여기 성분이 좀 내 몸이 딱 맞는 것 같아서 선택해 보이기. 아니라 요즘은 이거 먹은 지 한 대세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어, 이런 기억력이 좋아지지. 이 귀에서
1: 숨이 나는 것도. 네, 예, 숨이 나고.
4: 예, 글쎄 말이 귀나가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활동 있을 때 좀 더 싸서 먹자. 그런 생각이
1: 그렇게 예. 하십시오. 우대도 좋습니다.
4: 그래서 예. 우대 영수 어떻게 봐요?
1: 예.
4: 예, 저 싸서 먹겠어요.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성분 소개드립시다. 일단 우리 홍삼 하면은 인삼처럼 그렇게 막 혈압이 올라가고 열이 통하고 이러는 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어, 이래서 물론 홍삼도 열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 쓰는 게 맞지만 우리 건네보신하는 열이 안 나게끔 또 음양 양기 음기를 도와주는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홍삼은 오장육부를 다 치료하는 약이가 홍삼입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5: 네, 어제 이 건네보신한 배가 받아왔습니다.
1: 네.
5: 근데 이 우리 친구 신랑이 이 전염성 비대에 있으면서도 소변기 용이 힘들다 생각.
1: 네.
5: 이 화장실에 가면 한참 기다려가야 되고, 예.
1: 네.
5: 그래서 어제 이 신발 붙이면서 자꾸만 이 속이 답답하다고 그랬단다. 그래서
1: 네.
5: 내 누가 집에 있는데 이 건네보신한 설명서 보래 어디 선생님과 문이라고서 좀 자기네도 써봤으면 좋겠다.
1: 심자에 붙인다는 게 이게 심혈문란이 있고 그 다음에 간열이 올리밀 때는 이래 심자에 붙인다. 심혈문란이라고 하죠. 예. 이럴 때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꼭 이런 산조인이 들어가고 룡골, 룡이란 룡, 뼈라는 뼈, 이 룡골이가 또 우리 그 신경 조절에서 제일 좋은 약재입니다. 예. 이러고 또 음양 병형을 잡아줘서 간열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 백출이라매, 그 다음에 이 구변이라매, 산수유라매 다 좋은 약재들입니다. 이걸 쓰면 효과 봅니다.
5: 효과 보죠. 이게 좀, 때는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1: 예?
5: 전염성, 남자들이 소배 나이가 전염성 비대에 왔단다.
1: 거기는 먼저 좋습니다. 이거는 부선하는 약이기 때문에 코파치 모든 문제, 신염, 신우신염, 여독종 환자들 훨씬 효과 봅니다. 코파치 먼저 효과 봅니다.
5: 예, 예. 그러면 오늘 예. 또 배달 받겠습니다. 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5: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마저 설명 주시죠.
1: 오장육부에 다 좋은 약이가 홍삼이고 그다음에 제일 그 전형적인 효과를 말하자면 칼신이즈합니다. 칼신이란 게 뭡니까? 마음이 기뻐진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중의학에는 신농번초경이란 게 있습니다. 신농번초경, 뭐 번초강목 이런 책이 여러 개 있는데 신농번초경이라는 게 제일 처음으로 나온 이 중의학 책입니다. 여기에 똑똑하게 씌워져 있습니다. 홍삼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익지, 지력에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칼신이즈라는 게 이런 약이가 몇천 가지 중약제에도 크게 없습니다. 이런 약을 써야만이 내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누군데 쫓겨온 것 같고 나만 빼놓고 다 먹는 것 같고 나만 빼놓고 더 눈이 더 좋은 것 같은 것 같고 항상 마음이 그런 좀 이 평온하지 못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단풍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네.
6: 예, 예, 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많아서 이끈에 보지 나는 쌌습니다. 그런데 민기 이깡구복에도 이미 전에부터 먹었는데 어떻게 두 가지 같이 먹었는지 어떻게 먹는지 잘 몰라요.
7: 이 식후 식전으로 나눠 잡수면 된다. 이 약은 식전에 잡수 거예요. 한반 시간 전에 잡수고 다른 약은 식후에 잡수 거예요.
6: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7: 네. 그리고 이 홍삼이 사포닌 성분은 그냥 인삼보다 더 농축되어 있고 안전하고 불량 이런 성분을 다 뽑아냈기 때문에 쉽게 놀라는 데 좋습니다. 우리 심장이 약한 사람들 보면 쉽게 놀라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약이 없습니다. 뭐 자기 집 문을 열어도 열고 들어와도 놀라고 자기 전화벨 소리에도 놀라고 누구 역할에서 불러도 놀라고 이런 사람들 이게 홍삼이 사포닌 효과입니다. 이걸 쓰면은 효과가 그렇게 잘 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로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약들이 부작용을 없이기 위해서 25가지나 들어간 약이기 때문에 시름 넣고 쓰십시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김대현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내 고향 모아산 보내드립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풍경이 고스란히 담긴 이 노래와 함께 고향의 향기를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영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우리 집 텃밭 보내드립니다. 작은 텃밭에서 피어나는 생명과 평온한 일상은 소소한 행복이겠죠. 자연과 어우러진 따뜻한 정서가 가득 담긴 가요.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의 흐름을 노래한 백진숙 작사 유춘섭 작곡의 인생시계 보내드립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의 인생도 시계바늘처럼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가요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도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도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황혼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가사가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가요. 이어서 방신국 작사 김봉관 작곡의 황혼 찬가 보내드립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재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행복은 보내드립니다. 살아가면 늘 찾고 싶은 것 바로 행복입니다. 화려한 것보다 소박한 마음속에 자리한 진짜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로엘한 자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랜 세월 행복하게 살아가는 소망을 담은가요? 최근 작사 리태허 작곡의 장수타령 보내드립니다. 웃음 가득하고 건강한 일상,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일상을 생각해보면서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웃음 나누는 우정의 이야기를 담은 가요. 친구 보내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음악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국약 결백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제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고교학 혈배강에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이 우대 활동은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큰 우대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장 측에서 특대 우대 활동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럼 10세트 가게 되죠. 예, 그러면 약과를 따지게 되면 20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면 한 20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어지간해서 여김에 참가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값이 오르는 것은 제가 다 말해드립니다. 200원 오릅니다. 예, 한 세트 200원 오른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이. 예, 전국적으로 지금 값이 오르기 때문에 방법 없습니다. 예, 어쨌거나 우리 이 약재마다 몽땅 천연약재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천연약재도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면서 유효성분을 추출해낼 때 몽땅 작은 분자, 제일 작은 분자 500돌돈이라는 겁니다. 500돌돈이라는 것은 입안이, 구강 점막 조직이 그 구멍이가 약을 흡수할 수 있는 구멍이가 1300돌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500돌돈이란다 할 땐 대단히 작은 분자죠. 그래서 입안에서 물고 있어도 직접 우리 그 흡수될 수 있고 효과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세트에는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 10세트부터 좋습니다. 예, 직접 우리 자문하시고 또 예약하시고, 예약이란 게 뭔가 저한테 와 병 볼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리고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이 또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10세트 돈 내게 되면 30세트를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약과를 따지게 되면 60과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1년 넘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16세트는 24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더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16세트 돈 내게 되면 50세트, 즉 다시 말해서 100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침구 12번 따라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침구는 우선 점점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딘가나 약 그 큰 활동에 참가하지 않게 되면이 침도 맞기 바쁩니다. 예, 제가 우리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본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일 첫 강의는 제가 적게서도 침을 6번씩 놔드리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예, 그리고 우리 지금 환자분들이 병벌 사람들을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 우기병원 다 아시죠?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입니다. 예, 그래서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찾아오기 전에 미리,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미리 자문하고, 예, 예약하고, 예, 그리고 찾아와야 되지, 무턱대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이 활동 내가 지금 안주까지는 도움 모자라다 이런 분들은 다음 얼마라도 내 구슬이 미리 예약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만한 거 다 남겨드립니다. 이 기회는 마지막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많이 실망하신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2880018번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도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오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직접 물어봐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알츠하이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하게 되면이 병원에 검사하게 되면 이런 뇌 위축이라는 진단 받죠. 뇌 위축하고 알츠하이머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 하는데 기실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조기 증상, 그 다음에 중하게 된 증상, 이게 차이지 다 알츠하이머에 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간, 공간, 여기 매 띵시향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 증상이 뭐인가? 이 계절을 막 혼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옷이람 입을 때 판단 능력이 없죠. 예? 판단 능력이 하강됩니다. 여름철인데 막 겨울 옷을 입지 않겠는가? 겨울철인데 또 여름 옷을 입지 않겠는가?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자꾸 엮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익숙한 이런 환경에서 자꾸 길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 가는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한테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옛날에 환자를 본 중 안에서 그분은 이제 뭐 50 조금 넘었는데

0: 이 공공버스 타고서리 제 집에 짠다래서 내렸는데 또 내려가지고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자기 집인지 왼쪽으로 가야 자기 집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한참 앉아 생각합니다. 그 다음 생각하다가 생각납니다. 이래야 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생각나면 그건 그래서 기억력이 없어져 그렇지 이랬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게 다 그 알츠하이머 겪거나 노년성 치매 예, 조기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누기 뭐 첫간부터 뭐 이렇게 병이 심해서 가지고 완전히 사람 알아먹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무슨 병이란 건 다 첫감의 시작에는 미약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하면서 점점 심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물체 무슨 물건을 이렇게 두지 말아야 할 곳에다 막 둡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지라면 소지를 막 빙장 안에 넣지 않겠는가? 예, 그 다음에 옷을 씻어야 할 옷을 더러운 옷을 막 그 옷장에다 막 넣지 않겠는가? 걸어놓지 않겠는가?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이게 다 알츠하이머 조기 증상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요콩치라면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서리, 그, 요콩치를 뭐라는 거, 요콩치를 하지 않고, 그, 텔레비전, 그, 깨거나, 절목을 바꾸는 이런 공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알츠하이머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알츠하이머 하게 되면, 예, 그래서 머리 문제인가 하는데, 기실은 황제내경에서는 명백하게 썼습니다. 우리 전신에다 피를 공급해주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요새 환자분들 저한테 병벌 나와더니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뇌경색이 왔다. 병원에 가 댄디나 맞자. 혈관 확장제나 쓰자. 쓸데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혈관 확장. 혈관이란 거는 우리 도랑물이 비교한다 할 때 그 도랑물이 물이 지금 가지 않는데 갈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도랑물 자꾸 늘거나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심장부터 문제 생긴 겁니다. 꽤 어떤 분들이 합니다. 나 병원에 가 검사해보게 되면 심장 신전투랑 하게 되면 다 정상을 나오는데 왜 선생님 심장에 문제 있답니까? 이랍니다. 기실은 심장에 뛰는 게 맥이 좋은가 나쁜가 이것을 말하는 게지. 사람이 마음이 병원 잡았을 때는 예, 심장이 다 정상적으로 뜁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지금 병이 많으니까 선생님 강의 듣고 이 혈배관과 건수관을 먹고 있습니다.
0: 아, 두 가지 같이 쓰죠.
2: 예, 예, 예, 정말 효과 좋습니다.
0: 네.
2: 예, 어때 그런지 항상 입안이 마르고 떡도감에 입안이 마르고 막 터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누구 어찌 된 것도 가슴이 막 뛰고 예.
0: 놀라고 예.
2: 예, 놀라고, 예, 막 뛰고, 예, 이랍니다. 누구 안 맞아, 아예 하는 것도 내 혼자가 그렇게 막 가슴이 뛰면서, 예, 뭐, 마음이 불안하고, 예. 그럼 나도 모르게 땀 어찌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어. 나 어디서 하나를 세 번씩 바꿔 입어야 됩니다. 막, 그, 둘둘 흘리면, 누구 뭐, 용, 막, 어찌 우스라대서 그렇게 이랬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예, 가슴에 돌을 얹어놓은 곳에 가슴이 침침함에, 이 가슴이
0: 답답하고, 예.
2: 예, 답답하면, 막, 가슴을 막 잡아 두드려도 아이 된다면, 저번에는 도로 다 얻어놔 봤습니다. 그래도 아이 되더라 말입니다.
0: 네.
2: 그리고, 예, 기억력도 아이 되고, 예, 아, 특히, 귀에서 소리가 나고, 소리, 혈압 조절이 심해서, 어쩔 땐 좀 병원도 갔다 해서 있었어. 가서 댄디랑도 이렇고, 이래서, 예, 계속 병이 이렇게 심하니까, 큰 병원 이렇게 잘한다는 의사들 찾아다니는데, 그때 당시 보자. 치료가 아예 되다만 또 발작 하더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2: 예. 예, 또 발작 하니까 이게 어찌겠니? 이거 정말 큰일 났다 하고서 시간이 지나까 선생님이 강의를 들었다 말입니다.
0: 네.
2: 예, 예, 건신고 그 하고 이 예, 질병관 약 이 광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를 잘하는데 내 귀에 쏙쏙 들어가고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예 선생님 친구가 이 질병관으로 지금 내가 먹고 있는데
0: 네.
2: 예, 건신고도 먹고 있는데 아니 벌써 이, 이 뭔가 지금 하는 첫날부터 속이 시원한 감이 나더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예.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이 귀에서 기타 소리 오는 소리도 아예 납니다 지금.
0: 네, 우리 그 건신고 예. 공수치 귀 소리 나는 거 해결한다고 썼습니다. 예.
2: 예, 아이 막 그저 왕해 나는 게 그저 정신이 아예 난다 말입니다.
0: 네.
2: 세상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땀도 아예 나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특히.
0: 네.
2: 예, 혈압이 조절되니까, 예, 대단히 정말, 예, 이 온몸이 편안한 감을 주고, 예, 황당한 맛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0: 일광약이 정말로요. 효과가 우뜸이고.
1: 네.
0: 아, 머리부터 바꿀 것이 백병 물리치는 약이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예.
0: 예, 백병을 물리치는 이런 약이라고 나는, 예, 말하고 싶다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효과를 보니까 우리 옆지 아줌마에게 내처럼, 예, 혈압 조절이 아이 되고 가슴이 뛰고 숨이 차고 이 아줌마 뜨구나 이렇게 무릎 관절이 심해서야 하나를 손톱아 일어나서 막 먹습니다. 어떤
1: 네.
0: 먹고. 그래서 내가 옆집에가 내가 이런 방송 듣고 이 선생님 친구 잘하고 이러니까 이 약 한번 써봐라. 이랬나면 그래 지금 내 기특 같이 안다 듣고 있습니다.
1: 좋죠. 네.
0: 예.
1: 일단 우리 혈압을 조절할 때 우리 그 제한테 와서 직접 예 문의하고 그리고 제가 다 그 끊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 그래서 우리 혈압약을 이때로부터 끊을 수 있고 그리고서 우리 수시어 주심활을 계속 다루고 있는 분들도 이.
0: 예.
1: 우리 주심활하고 그다음에 그 단신 D활 거기 처방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삼 삼칠 촨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리고 또 500돌든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직접 바쁠 때 입에다 이런 물고 있게 되면 예 우리 그 이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빨리 해결될 수 있고 예 효과 빠릅니다. 예 그래서
0: 예.
1: 그분 조끼는 예 저한테
0: 예.
1: 찾아와서 병도
0: 예.
1: 보이고 그다음에 예. 제가 또 진맥도 해보고 이 사람이 어떤 방면에 어떤 그러니까나 방향으로 치료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제가 다 방안 짜줍니다. 예,
0: 예.
1: 거기에 따라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예.
0: 예. 지금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랬다 지금 내가 야 이렇게 허가 좋으니까 옆집에서 정말 거짓말하고 특히 보지니까
1: 예.
0: 옆집이니까 이래니까 이 선생이 정말 특별한 선생이구나 이 약이 정말 별난 약이구나 하면서 예.
1: 네.
0: 자기도 약 많이 썼는데 아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해병약이 또 값이 오른다고 이래니까 나는 싸놓은 게 있습니다.
1: 예, 예.
0: 계속 약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값이 오른다 할까니까 지금 나는 10시에 싸고 예, 이 선생님이 선생님도 찾아가겠답니다.
1: 민발이 됐습니다. 지금 오라점이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0: 예.
1: 10일 후에는 값이 오릅니다. 예? 200원씩 오릅니다. 한 세트에 대단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또 공장 측에서 오르기 전에 약을 많이 드릴 때 빨리 예약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예.
0: 예. 예. 그러니까 나도 싸고 나 약 있는 것도 좀 효과 싸고 정말 이 웃음이 뭐 백병 물리치지 않을까 백병 병이 다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1: 그렇죠 예, 예.
0: 아줌마도 지금 선생님들 친구도 가 하고 선생님 싫어하고 싫어하고 하지 않을까
1: 그렇죠 우리는 다 싫어하고 싫어하고
0: 네 그래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예. 선생님 찾아가고 그리고 이 뭐니까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약도 싸고 선생님 친구도 맡겠다고 합니다
1: 네 288-0018번 예. 빨리 전화 주시죠
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우리 옆에 아줌마 갈 겁니다. 예.
1: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저는 예,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3: 옛날에 병원에서 뇌, 그 뇌가 나오고 있어.
1: 뇌축이 왔다고.
3: 딱 받았는데 예. 야, 이 사병원에서 말하는 거는 사람이 나이 들면 다 그럴 수 있다는데,
1: 아.
3: 하도 증상이 점점 심해지니까, 예,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1: 그렇죠.
3: 예, 저, 아직은, 예, 이제 한 70분한데, 좀 어디가 물건을 싸고, 너는 물도 하면 제일 사요지 아이들, 잼까?
1: 네, 그, 다, 그, 알츠하이머, 객관한 뇌유축, 객관, 그, 치매, 조기 증상입니다, 예.
3: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무슨 하다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1: 그렇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3: 예, 자기 집에 오는 길도 들지는 어깨 가져오서니 그리고 또 걸른다는 게 막 발을 비틀어 가져오서니 시뚝 넘어도 가고에 손이 자꾸 떨려서 이래 숟가락과 젓가락 지기도 영 힘들었습니다.
1: 예.
3: 그래서 거기다 또 관심병이래서 이래 가슴이 영 답답하고 메기도 없고 가다가다 어떨 땐 혈압도 팍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집 식구들이 영 정신없이 놀랍니다.
1: 네.
3: 그래서 누가 말하는 게 혈배강이 좋다고 그때 처음에 말합니다. 그래서 난 안 믿었습니다.
1: 네.
3: 뭐 큰 병원에가 약 대써도 아이 되는 게 뭐 이거 뭐 혈배강 쓰고서리 광고약 먹고 되겠는가 하면 아이 믿다가 예.
1: 네.
3: 그 나를 소개해주는 부위 내가 병 증상이 비슷한데 그 부위 완전히 좋아지는 거 보고 나도 어제는 그래 먹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어제는 이미 두 달 넘어 먹었죠
1: 그만
3: 근데 거기다 선생님이 친구까지 결합해서 이제 치료 받으니까 야 지금 좋아졌습니다 지금 내 말하는 게 그 말 발음이 어떻습니까 똑똑하지요
1: 대단히 똑똑하지요 예예
3: 예, 거리도 용 얹혀놨단다.
1: 맞습니다. 그 친구라법도 제가 그 전문권 매위축에 대한 친구라법, 과대 친구라법 있습니다. 예, 예 그걸 결합하게 되면 효과 빠르죠. 예.
3: 그리고 예, 뭐 옛날에는 몇 번의 대소변 실수도 좀 했었는데, 근데 그건 전혀 없고, 예.
1: 네.
3: 혈압도 예, 그래서 130당 그래서 좌우로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나 욕마음이 편안한다.
1: 그 연세에 그 혈압이 정상입니다. 예.
3: 그렇습니까? 선생님한테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1: 예,
3: 저한테 이 약을 제시해 준 분도 예, 이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예, 이번에도 예, 그 이번에 값이 오른다는데
1: 예.
3: 그 예, 아침에 예, 전화했습니다.
1: 예, 예, 잘하셨어요.
3: 아빠, 링링이 아빠지.
1: 네, 예.
3: 예, 거기다 전화해서 예, 그 제일 큰 우대 활동에 참가하겠다 했습니다.
1: 자, 그래서
3: 예. 아마 오늘이 우리 집에 우리 딸이 차 몰고 갈 겁니다. 거기를.
1: 아, 예.
3: 그냥 직접 가져오겠답니다.
1: 그렇지. 예.
3: 그리고 선생님인데도 인사도 하고, 진짜 고맙습니다. 이거 예, 나는 정말입니다. 이거 이런 증상 가진 사람들이 빨리 이 약 썼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써야 되지.
3: 아, 정말, 정말 선전하고 싶습니다.
1: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3: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1: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보통 이 알츠하이머, 객관의 뇌위축, 예, 이런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혈압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여성분들한테서 많이 생깁니다. 예. 혈압이 낮다는 게 무슨 뜻인가? 보통 우리 환자분들이 알기에는 80, 120이면 정상이죠. 예. 근데 보통 이런 알츠하이머 이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60에 90이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연세 많아지면서 불쇠로 혈압이 좀 올라간다 하게 되면 좋아합니다. 네, 지금 우선은 혈압이 올라갔거나 이게 좋구나 하는데 기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혈압이 낮다는 것은 뭐 설명하는가? 한쪽으로는 피가 너무 모자라고 피가 없다 말입니다. 제가 모자라다는 거는 뭐 동맥경화 생겨서 뭐 피가 건네 못 간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 자꾸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은 몸속에 피가 100근 있다. 이거에 자꾸 뭐 병원에서 검사하는 무슨 뭐 최태식 빈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태식 빈시라는 거는 혈액 속에 철분이가 좀 모자라다 이런 탓부이지 전체적으로 피 모자라다는 거는 진단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100개 있는데 나는 혈압이랑 낮은 사람들은 나는 50근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람이 이 심장이 뛰는 거는 항상 자기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전신에다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뜁니다. 이건 신전투에 절대 나타납니다. 어떨 때 나타나는가? 우리 보통 무슨 일이 생겼거나 불쇠를 막 긴장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장 놀 때 막 이렇게 긴장하고 뭐 돈 먹었다 해도 막 흥분하고 이럴 때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더 많은 피가 수여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평온할 때보다 더 많은 피 써야 됩니다. 이럴 때면 심장이 막 세게 뛰거나 개체음 심장이 뛰다가 중간에 서거나 우리 보통 그 마자 놀다가서 이 폐 잘 와가지고서 그 돈을 많이 먹었죠. 그런 바람이 막 흥분하는 바람이 그 즉시로 심장이 턱 멎어버리는 심근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꾸시 쌍신이라지 않습니까? 너무 흥분하게 되면 예, 심장이 많이 상한다. 이거는 황제내경이 직접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마음 평형을 잡아야 됩니다. 너무 신경질을 팍팍 쓰거나 이럴 때 많은 피 써야 되는데 그만한 피를 또 보충 못해줄까나 심장에 그만한 피 없을까나 그 다음에 뇌경색이랑 중풍이라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알츠하이머증 이런 분들은 제일 첫째는 젊었을 때부터 혈압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피 너무 모자라죠. 예?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심장이란 건 그렇습니다. 전신의 각 곳에 피 공급해주는 것은 심장입니다. 예, 머리도 그렇습니다. 머리에 100% 피를 보내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거는 심장에서 직접 관할하는 겁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저는 혈대강하고 근심보를 같이 지금 따서 먹습니다.
1: 네.
4: 선생님, 내가 그거에 친구 치료도 받고, 그래, 그런지, 제 이전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뭐니까, 병 상태가 많이 좋아졌단 말이다. 신사에 아이도 하고 해서 어떤 관심병 그때 원로에 나의 이제 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1: 네.
4: 어제 인간이 근데 가깝하고

0: 숨이 차고 그러고 나면 한숨이 나가지 어떤 때는 예 그거 딱 예를 들어 뭐 아프기도 하고 예 그러게 나면 그거 밥을 못 주시면 먹고 먹고 이래던 게 예 그다음에는 어 그거 지금 주시면 뛰고 많이 소화됐습니다. 그러고 예 오신다면 세상에 좀 와가지고 이렇게 좀 머리 아프게 어지럽게 하던 게 이런 증상도 없어지고 초기는 머리 아픈 게 없어지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전에 제가 어제 조금만 이 촛불을 말입니다. 이 여름, 한 여름에도 조금만 추워가지고 그런 옷 남들이 반팔 입어도 옷을 깨고 이래던 게 그런 증상들 오전에 같이 없어지니 이 금년에 또 이 더운데도 같이 남들도 막 도보하기도 하고 제가 이게 정말 이 약 두 가지 같이 겸해서 먹고 선생님 이런 치료도 받고 친구 치료도 받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 효과를 많이 본다고.
1: 아 이게 사람이 춥다는 게 뭔가 하면 심장이 양기가 모자라 그렇습니다. 우리 심장이 네. 몸속에 발동기지 않습니까? 차에 그 발동기가 벌써 작아진다 할 때면 차는 근본상 돌아 못 갑니다. 오장육부도 그렇습니다. 심장이 벌써 이렇게 작아진다 할 때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체 내 어디나 다 암이 있을 수 있지만 심장에는 암이 있을 수 없다 하는데 요새는 지금 심장 암도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장을 얼마나 차갑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환자들이 소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소약이 보통 사찬성질 됐습니다. 그냥 심장 점점 식혀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신에 피곤급여야 되면 자연적으로 춥죠.
0: 맞습니다.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예전 뭐니까 어찌나면 전에 그 사퇴했던 게 옷을 이래 만났는데 내보고 옛날에 눈 잠깐만 춥다고 그래던 게 옷 괜찮구나 하면서요.
1: 네.
0: 자기는 근데 너무 도보하기 싫어.
1: 네.
0: 어찌지 못하는데 이런 데 약 먹어도 되는가 하고.
1: 맞죠. 네. 덥다는 건 우리 양기가 지금 마지막으로 거슬러 막 돌아댕긴다 이 뜻입니다. 몸속 안에는 음이가 지금 우세를 차지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음양 평형을 해주자 하게 되면 우리 혈배강 안에 육색등지하고 오미자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가 오장육부 음양평형을 해줍니다. 그런 기초상에서 심장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심리혈관 이런 방면에 신경 방면에 이걸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게 다 해결됩니다.
0: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분도 싸서 좀 먹으라 해야 되겠습니다.
1: 예, 우대활동 지금 값이 오르기 전 우대활동이가 마지막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빨리 서두르세요.
0: 예, 알겠습니다.
1: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 아바이 그 떠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요.
1: 네, 파키스탄.
3: 가스가를 어디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예.
1: 네.
3: 그냥 그 자수선도 바로 가르지 못했습니다.
1: 네.
3: 말도 어버버리면 바로 듣기도 바쁘고. 그리고 나는 저기 혈압이 부족하다 하는 심리혈관에 그런 약해가지고 그래요. 항상 머리가 아프고 그래요. 어지럽고 심장 후두루도 떨리고 그랬댔습니다.
1: 네.
3: 그런데 선생님 강의에서 저기 혈배강이 좋다는 말을 듣고 소리 썼는데 정말 좋습니다.
1: 네.
3: 예. 머리도 그렇게 어지럽지 않고 예. 그리고 아마에도 그렇게 말을 얼버무리더니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3: 밥도 제대로 먹고 예. 말도 알아들을 만한다.
1: 네.
3: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기 그런 가슴이 항상 떨리던 게 지금 그것이 이렇고 저기 그런 눈이 아야우트로 댕길 수 있습니다.
1: 네.
3: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3: 좋은 약을 쓰지 않고 뭐 쓰겠습니까?
1: 네.
3: 지금 열심히 우리들이 둘이서 이 약을 먹습니다.
1: 네.
3: 아마도 언영 이런 약을 그 가져다 두 개지 이랬다.
1: 네.
3: 그래 지금이 밥도 잘 먹습니다.
1: 네.
3: 냉이 나니까. 제 소변도 그렇게 잤던 게 지금 그것도 그렇지 않아서 밤을 잘 잡니다.
1: 네.
3: 그 여러 가지 면으로 전용력 많으니까 우리 집에서 이 약 이번에 좀 주문에 많이 싸겠습니다.
1: 네.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288-0018. 예, 선생님.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심장에 피가 충족하다 할 때

0: 만약 씨 그 머리에 피를 100%를 공급해 주는가 50% 공급해 주는가 이거는 몽땅 심장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심장 매번 뛸 때마다 만약 씨 머리에 50%밖에 공급 못해 준다 그러면 나머지 50% 막 그 공급이 안 되는 데는 도랑물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안 되는 데는 다 막혀버립니다. 무슨 오늘이 뭐 뇌경색이 왔다 해서 뭐 내일은 어떤 영원히 뇌경색이 다시 아이온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벌써 뇌경색이라고 진단받았다 하게 되면 예, 제일 문제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초점은 심장에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심장이가 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한 피를 보내 못 줬기 때문에 혈관에 막힌 게죠. 예, 예 그래서 우리 또 한 방면에는 우리 이학은 혈배강 쓰게 되면 이런 아스피린, 다진가 이런 약들을 뗄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런가? 직접 혈질을 도와주기 때문에 6세령지 오미자 37 하수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김우래가 피곤해서 한숨 푹 자려고 벼르며 누웠는데 이른 새벽부터 밖이 어찌나 떠들썩한지 잠을 설치고 말았다. 무슨 일인가 해서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사람들이 북적거리었다. 청년들과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김우래가 나오자 웃으며 수군거리었다.
1: 저기 봐, 사령이야, 사령이 나왔어. 저 사람인가 봐. 저 눈 좀 봐, 진짜 부리부리해.
0: 김우래는 더 듣고 있기 거북해서 겸연쩍게 물었다.
2: 여러분, 뭘 구경하고들 있습니까?
3: 누군누구예요? 수마사령이죠? 네?
0: 한 여학생이 키득키득 웃으며 대답을 했다.
2: 수마사령이 어디 있다고들 그러십니까?
4: 아니, 벌써 다 알고들 왔는데 왜 그러나? 바로 자네지, 어?
0: 한 노인이 말했다.
4: 저기 저 높은 성벽을 어제 훌쩍 뛰어올랐다면서요. 에?
2: 저렇게 높은 담을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0: 그러자 몇 사람이 다투어 말했다.
2: 너무 겸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령님, 그 수마를 불러다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리고 철갑옷도 있잖아요. 총칼이 절대 못 뚫는다는 철갑옷 말입니다.
0: 김우래는 어쩌면 좋을지 몰라 흙이 잔뜩 묻은 군복을 당겨 펴면서 난처하게 웃었다.
2: 보십시오. 이것이 제 철거벗입니다.
4: 농담도 잘하십니다. 군사 기밀이라 알려지면 안 되나요?
0: 모이던 사람들은 홍군이 어떤 사람들인지 무척 궁금해했다. 김우래는 홍군 전사들이 인민들을 만나면 늘 하던 이야기를 한바탕 쏟아냈다. 사람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5: 주리의 민중들은 주왕종대에 입성을 뜨겁게 맞는다. 두 대장쟁이와 동료들의 폭죽 소리는 특유의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0: 이름은 날렸지만은 한적으로 밀려난 벼슬아치들이 거쳐가거나 귀향을 오던 황량한 동네였다. 대신으로 이름이 높은 리백이 귀향을 간 야랑국도 준이와 멀지 않은 동자현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제대로 말하면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에 이르는 100년 사이에 누에를 치고 고치에서 실을 뽑아 천을 짜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준이는 지금처럼 제법 큰 도시가 되었다. 준이의 옛성은 다 쓰러질 듯 낡았지만은 풍경은 아주 아름다웠다. 홍화강, 봉황산 같은 산봉우리들이 마치 두 팔을 벌려 도시를 끌어안고 있는 듯하였다. 맑고 푸른 강물이 도시를 감돌아 흐르는데 상강이라고도 하고 부용강이라고도 했다. 강을 가로지르는 오래된 돌다리 양쪽에 사람들이 빼곡히 서서 성에 들어서는 주왕종대를 맞았다. 귀주 군대의 진절머리가 난 준이 시민들은 홍구를 맞으며 어렴풋이 희망을 품었다. 홍군 전사들로 말하면 전에 자그만 도시를 지날 때에도 굉장히 깊었으니 강서를 떠난 뒤로 처음 발을 들여놓는 큰 도시라 저절로 흥이 났다. 그래서 군인 풍모에도 신경을 써서 차림새를 깔끔하게 했더니 제법 위풍이 당당했다. 다리 어귀에서는 이따금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폭죽이 터지었다. 폭죽이 터질 때마다 흥겨운 분위기는 한껏 더 달아올랐다. 폭죽을 꽃불이라고 하는 고장도 있다지만 귀조 사람들은 화포라고들 했다. 무라고 부르던 사람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즐거움을 한껏 느끼게 해주는 데는 충분했다. 그런데 오늘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미리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한 듯했다. 다림목에 들어서는 무대가 바뀔 때마다 퉁탕퉁탕 폭죽이 신나게 터지었다. 낡고 너저분한 옷을 걸친 검실검실한 사내들이 높다란 대나무 장대 끝에 저마다 긴 폭죽을 하나씩 걸고 서 있었다. 열 사람 남짓한 사내들은 새하얀 니가 다 드러나도록 벙그레 웃으며 준이로 들어서는 홍군을 맞았다. 주황종대가 다 지나가고 환영을 나온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으나 그들은 여전히 다리목에 모여서 서성거리었다. 마침 다리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련장 김우래가 사내들을 보고 물었다. 여기서 누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서른 살 남짓 돼 보이는 훤칠한 사내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의 장관을 맞으러 왔습니다. 장관이라니요? 김우래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 장관 말입니까? 주덕과 모태동이 맞습니까? 저런, 벌써 지나간걸요? 김우래가 알려주었다. 좀 전에 더부룩한 머리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분이 바로 모태동 주석입니다. 조총사령은 여러분한테 손까지 흔들었는데 못 봤습니까? 그러자 원숭이처럼 바짝 마른 소년이 까불까불 기어들었다.
1: 맞아요, 맞아. 아까 50살쯤 되는 사람이 손을 흔드는 걸 봤어요. 밥지는 병사처럼 되게 맘씨 좋게 생겼던데요.
0: 이런 참, 아직 저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그 장정이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면서 대나무 장대를 흔들었다. 장대 끝에서 기다란 폭죽이 그때까지도 흔들거렸다. 그래서 이 폭죽도 남겨두는데 말이야. 김우래는 그 열정에 놀라워 물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2: 모두 석탄을 캡니다.
0: 소년이 짓궂게 웃으면서 말을 보태다. 이건 절대 남을 속일 수 없는 일이죠. 그도 그럴 것이 저마다 새까만 얼굴에 흰 저고리를 입었는데 어깨에 삐죽이 나온 손뭉치마저도 검은색이었다. 소년은 서른 살쯤 된 장정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1: 이 두 사부님은 대장정입니다. 이분이 앞장을 서서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0: 김우래는 그 대장장이를 자세히 훑어보았다. 실팍하고 튼튼한 몸집에 눈이

0: 억실억실에는 세상 풍파를 많이 겪은 듯 노련하고 침착해 보이야 한다. 그는 소년이 하는 말을 듣고도 그저 담담하게 웃기만 했다. 이 고장에 토호나 지주들의 미움을 사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홍굴의 마중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이야 홍굴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서 제정신이 아닌걸요. 두 대장쟁이가 경멸하듯 웃으며 댓글을 했다. 맞아요. 홍군이 온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을걸요. 원숭이처럼 마른 소년이 또 말을 가로챘다. 우뜸 가는 부자는 사촌으로 도망을 가고 버금 가는 부자는 귀양으로 도망을 가고 시골 지주는 산골로 도망가버렸잖아요. 지주가 저를 보고 네 소후 우리와 같이 도망가자. 공산당한테 잡히면 죽어. 코 베고 눈 도려내고 심장을 파내간다고. 라고 하길래 겁이 도록 났지요. 하지만 늙은 어머니가 제가 석탄을 캐 돈을 벌어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저는 마음이 두근거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부자들은 다 출행랑을 놓았지요. 가게들도 죄다 문을 닫았고요. 제가 찻집에 석탄을 배달하러 갔더니 찻집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두 사부님이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주 대내했지요. 제가 당황해하는 걸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소후 왜 그렇게 당황해하나? 그래서 제가 홍굴이 수마를 타고 오강을 건너온다던데 어쩌면 좋아요 하니까 두 사부님이 저를 끌어당겨 앉히고 나서 물었어요. 소후 집에 방이 몇 개나 되나? 제가 예? 저야 집도 철도 없이 언제 사는 신세인 줄 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가 또 묻잖아요. 땅은 얼마나 되나? 제가 말했지요. 별 희한한 걸 다 묻네. 땅 있으면 못하러 주네 왔겠어요. 그러자 두 사부님이 또 묻는 거예요. 집도 없고 땅도 없으면 그럼 돈은 있겠지? 그래서 제가 두 사부님 지금 이 가난뱅이 묘적 꼬마와 농담 따먹기 하시는 거예요? 돈 있으면요 왜 석탄이나 캐면서 살겠어요? 라고 했더니까 그제야 두 사부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됐네. 아무것도 없는 놈이 뭐가 무서워? 홍구는 부자를 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데 뭐 좋은 일이라도 생길지 않아? 그 말에 제가 솔깃해서 무슨 좋은 일이냐고 그러더니까 글쎄 홍구놈에는 세상이 엎어진대요. 지주들 땅도 다 빼앗아서 우리들한테 나눠줄 테고 옷이랑 양식도 나눠준다는 거예요. 또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자네 이런 누대기도 어찌 겨울을 나겠나? 홍구려면은 자네한테 새 속옷을 줄 테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부님이 하하하 웃길래 저도 따라 웃었지요. 금방이라도 새 속옷이 생길 것 같더군요. 두 사부님은 당광 사람들을 모아 폭죽을 사서 홍구려면을 함께 터뜨리자고 했어요.
1: 그래서 오늘 드디어 폭죽을 터뜨렸군요. 그런데 다 터뜨리지 못했지요.
0: 두 대장쟁이가 아쉬운 듯 말했다. 그러면서 채 터치지 못한 폭죽이 걸린 장대를 흔들어 보였다.
1: 그럼 소비트가 새로 설 때 터뜨리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0: 김우래가 고개를 들어 해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2: 여러분 오늘 우리 연회 가서 함께 점심이나 드시죠. 마침 돼지를 잡았거든요.
0: 사람들은 난처한 얼굴로 머뭇거리한다. 김우래가 두 대장쟁이를 꽉 잡아 끌고 앞서서 가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 뒤를 따랐다. 군이시 한가운데는 옛 도시와 새 도시를 가르는 부용강이 흐르고 강을 가로지르는 돌다리가 두 도시를 이어주고 있었다. 새 도시는 태평천국 말기의 관료며 지주 부유한 상인들이 묘족과 한족 봉기구를 막으려고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거리는 모두 옛 도시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박구 리덕과 군사위원회 본부에 있는 주울래, 주덕, 유백승은 옛 도시에 머물렀고 모태동 왕가상, 장문천은 새 도시에 묵기로 하였다. 세 사람은 작은 산날에 새로 지은 2층 건물의 숙소를 정했다. 이튿날 모태동은 아침 일찍

0: 즉 어디론가 나갔다. 왕가상은 하룻밤 쉬고 나서 위생병이 갈아주는 약을 붙였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상강을 건넌 뒤에 진군 방향을 두고 다툼이 생겨 전투를 하면서도 행군을 하면서도 내내 논쟁이 그치질 않았다. 그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결국 정치국 회의를 열기로 여평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적군이 뒤에서 쫓아오는 데다가 싸움이 치열해서 적당한 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지금이 바로 정치국 회의를 열 때였다. 회의 준비를 충분히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터였다. 왕가상은 천천히 층계를 내려가 장문천의 방에 이르렀다. 장문천은 두터운 안경을 쓴 채 책에 파묻혀 있었다. 일찍이 작가가 되어 소설을 쓰고 논평도 써낸 장문천이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신문 편집을 하기도 했었다. 나중에 모스크바 종산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왕명 받고 왕가상과는 동창이었다. 비록 군복을 입고 붉은 별을 단 모자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 교수처럼 학자던 분위기가 물씬 풍기였다. 왕가상이 들어오자 장문천을 올려 책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1: 가상이 상처가 좀 어떻소?
2: 오강을 건너고 나서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0: 이렇게 대답을 하며 왕가상은 자리를 찾아앉았다. 그는 책상 위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는 이마살을 찌푸렸다.
2: 지금 책이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국 회의가 가까워오는데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봐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0: 장문초는 뭔가 생각나는 듯 말을 했다.
2: 지금 설악이 한창 귀양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그 작자는 우리를 쫓아오는 것보다 귀양에 더 관심이 있을 거요.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니까 다그쳐야.
1: 얘기할 준비는 벌써 다 했군요.
0: 왕가상이 웃으며 말했다.
2: 물론이지. 나는 우리 당원들의 자세가 민주적이 한다고 생각하라. 민주란 바로 서로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겠어. 그런데 지난번 광창 전투를 망쳐놓았을 때 말이요. 내가 별로 날카롭지도 않은 의견 몇 마디를 내놓았을 뿐인데 박구가 나를 불레한 오브 같다지 않겠어.
0: 그 말에 왕가상이 큰 소리로 웃었다.
2: 참 나는 그 회의에 빠져들었지.
0: 그런데 박구가 왜 동지를 불레한 오브라고 그런 겁니까? 장문천은 그때 기분이 되살아나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2: 내가 광창 전투처럼 억지로 맞서 싸우는 것은 잘못이다. 결국 큰 손실을 입고 광창마저 잃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박고가 대뜸 그건 불리한 오브의 기회주의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내 의견이 불리한 오브가 1905년 러시아 노동자들의 무장폭동을 반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요.
1: 아니 그걸 어찌 거기에 빗대어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0: 왕가상이 말했다.
2: 하긴 우리 당에는 나쁜 습관이 있어. 걸핏하면 기회주의다 우경이다 하면서 모자를 뒤집어 씌우는 버릇 말이죠. 마치 자신은 늘 원칙대로만 하는 것처럼. 아무튼 난 그때부터 박고와 점점 멀어진 것 같소.
0: 장문천의 씁쓸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2: 오중전에서 박고가 이민위원회 주석자리를 만들더니만은 나한테 그 일을 맡으라고 했어. 그런데 맡고 보니 영 이상한 자리였어. 게다가 모태동의 소베트 주석이어서 정부 일을 도맡아 했는데 내가 가는 바람에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나도 밀어내고 모태동도 내쳤으니 정말 일석이조였지.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6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2026년 제9차 주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민정부 제60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정신과 중앙정치국회의정신, 공무원상무회의정신, 성정부상무회의정신을 전달학습하고 연변주 장기 간호보험제도 구축 실시 방안 등 문건을 심의했으며 경제운행, 홍수방지 재해구조, 안전생산 등 중점사업을 연구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으로 마음을 다듬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교양 전개와 결부해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고 민생복지를 끊임없이 증진하며 정부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복근과 영하 협력 경험을 학습 운용해 길림과 절강의 협력, 연변과 장춘의 협력을 깊이 추진하고 상생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화 대농업 발전을 주공 방향으로 견제하고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을 잘 틀어지어 식량 안전 보장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해 인공지능 혁신 돌파를 힘써 추진하고 기업이 기초연구와 선도적 탐색을 전개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발전의 량환 기세를 유지하고 대외무역의 질 향상과 능률 제고를 촉진해야 합니다. 산업의 친환경화, 저탄소화를 추진해 고품질 발전의 친환경 바탕을 두텁게 다져야 합니다. 건강 분야의 신형봉사 업무 경영 방식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이민 대중의 전 생명주기 건강을 더 잘 수호해야 합니다. 유통치리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고 능률적이고 원활한 현대 유통체계 건설을 다그치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성정부 상무회의 포치를 잘 실시해 일괄식 처리, 비대면 심사 비준을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스스로 처리 가능한 것이 상시화되게 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계획을 재심화, 재향상시키고 국유기업 발전 체제와 기세를 진일보 최적화해야 합니다. 인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건강양생산업, 보편 혜택성 양도 및 보육, 대학 졸업생 연변에서의 취직 등 사업을 잘 틀어져야 합니다. 정부 부문 관리 능률 제고를 다그쳐 추진해 정부 지리 체계와 지리 능력 현대화 수준을 진일보 높여야 합니다. 도시갱신을 고품질로 추진해 이민 대중을 위해 고품격 생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각급 각 관련 부문에서는 장기 간호보험을 중대민생공사로 간주하고 각자 책임을 다하며 협동해 힘을 내므로써 정책이 평온하게 락착되고 규범적으로 운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운행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진지하게 검토 분석하며 단점과 부족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유력한 조치로 전주 경제 사회 평온한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위험을 막으며 큰 재해를 구조하는 데 립각해 재반 예비안과 조치를 실시하고 홍수 방지 긴급 구조, 재해 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을 통괄적으로 잘 틀어주고 위험 우환 조사 정돈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인민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전반 대국 안정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연일 지속된 강우 영향으로 우리 주 일부 지역의 도시 고인물 피해와 도로 통행 장애, 주민 고립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주 각지 여러 부문에서는 주당위, 주정부 포치 요구에 따라 신속 대응, 과학적 배치, 정밀 시책, 사람 위주 원칙을 고수하면서 고인물 빼기와 감탕 제거, 환경 소독 등 각종 작업에 나서 피해 지역의 기본 생산 생활 질서를 최단 시간에 회복시켜 긴급 구조 구호, 난관 공략전 승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일 비가 그친 후 도나시에서는 신속히 다방면 구조 인력을 집결해 고인물 빼기 작업에 전력했습니다. 대형 고출력 배수 장비를 침수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동환로, 흔일화성, 빈강로, 강동 등 7개 중점 구역별로 작업 방안을 내오고 펌프와 배수관을 설치해 분업, 협력하고 다지점에서 동시 강제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41개 주거단지 지하 주차장에 전담 배수 인력을 배치해 주민 출행 조기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도나 주민 고흠입니다. 부모가 이곳에 거주해 있는데요. 소방대원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긴급 구조 구호 작업에 힘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정부를 믿습니다. 주민들도 함께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목전 도나시 고인물 빼기 구조 작업은 긴박하게 진행 중입니다. 16일 오전 7시까지 도시구역 침수 위험 지점 9곳을 처리하고 총 27만 5천 립방미터의 고인물을 뺐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 제1중대 정치지도원 강흥안입니다. 우리 대대는 장병 75명, 차 10대를 투입해 도시구역 고인물 빼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오후 4시부터 지금까지 배수차를 연속 가동해 대부분의 고인물을 뺐습니다. 계속 각 단위와 긴밀히 협력해 끊임없이 고인물 빼기 작업을 진행해 주민 통행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동시에 도나시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소독작업을 전면 전개했습니다. 전문 응급기동대를 모어 물이 들어온 주택, 쓰레기 환적소 등 중점구역을 집중 소독하고 물에 잠겼던 벽체, 지면, 여러 물체의 표면을 중점으로 소독작업을 펼쳐 대중생활환경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안도현 명월진 동북촌입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연속적인 강우가 내려 제 뒤편의 다리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홍수 영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 마을에 물과 전력 공급이 중단돼 촌에서는 명월진 정부와 적극 연계했는데 입살과 물 등 신선한 물자가 도착해 제때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수해 발생 직후 안도현 당뇨 정부는 가장 먼저 비상 대응에 나서 전 가구 전면 점검을 하고 비상 지원 업무를 철저히 추진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에게 생활 물자를 제때 지급해 대중의 당면 생활 애로를 해결했습니다. 한편 사업일꾼과 초민들을 조직해 집안의 침수 제거, 마당 잔물 정리 작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다각적인 지원 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도현 명월진 동북촌 초민 강선생입니다. 손에서 빨리 대피하라고 알려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집에 물이 들어오고 잠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밖에서 간부들이 같이 정리해주고 있는데 혼자서 정리하려면 여름 내내 해도 못합니다. 진지도 간부들이 도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와 동시에 안도현에서는 환경정돈과 공공위생방호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도로의 진흙퇴적, 잔여 침수 상황에 대비해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부문은 인력과 기계를 긴급 투입하고 도시 전역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안도현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부국장 곡파입니다.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에서는 밤새 예비안을 가동하고 현의 통일 포치에 따라 10여 대 기계 장비와 2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흙 제거 작업을 진행해 세 갈래 주요 도로를 정리했습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소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신속히 집결해 무더위 속에서 진흙 제거 작업에 전력했습니다. 증수기 공공위생 안전 최저선을 지키기 위해 당지 위생건강부문은 전문 소독팀을 모았습니다. 비 온 후 습한 환경에서 세균과 해충이 번식하기 쉬워 상시화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질병예방통제중심 공공위생감측과 과장 손립강입니다. 도시 주요 거리에서 침수 구간의 진흙을 제거하고 안도 1교 부근 주요 도로에 대한 소독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강변 부근 가두에 대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도현에서는 강우와 수위 변화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농촌 교량, 도로 복구, 물, 전기, 도관망 정비, 농경지 피해 복구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 환경 정돈과 위생 소독 작업을 잘 들어지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전방위로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 생활 질서를 안정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강우와 상류 유입수 영향으로 연결시 불화 통화 수위가 뚜렷이 상승해 강변의 대량의 진흙이 퇴적됐습니다. 침수가 빠진 뒤 연결시에서는 전 시각기관, 가두, 국유기업 당원 간부 4,500여 명을 조직해 다지점 전방위 진흙 청소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연결시 무인기 응용협회 부회장 장태큼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당원으로서 언제나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대군인이기도 한데 앞으로 그 어떤 상황이 닥치든 조직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20여 년간 정교한 모습을 보여온 수상시장이 전면적인 변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 방문객 수요에 맞춰 새로 건설된 수상시장이 곧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관련 부대시설도 전면 승격됩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열 보도 두 번째 부분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수상시장 뒤에 깃든 민생의 온도와 도시관리의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상시장에 들어서면 시장의 정취가 물씬 풍겨오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쫄깃하고 고소한 찰떡, 순대 등 각종 조선족 특색 미식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형제 조식집 책임자 범혜연은 능숙하게 음식을 담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이 가게는 건강한 재료와 정통적인 맛으로 손님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대표적인 맛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강변에 자리한 지리적 조건의 제약으로 장마철이면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형제 조식집 책임자 범혜연입니다. 장마철이면 쉴 때가 꼭 있습니다. 우리 업주들이 장사를 나갈 수 없어서 며칠 쉬어야 했습니다. 범혜연은 수상시장에 가장 먼저 입주한 몇몇 업주 중 한 명입니다. 오랜 세월 시장을 지켜온 업주들에게 이 시장은 깊은 추억과 따뜻한 정이 깃든 곳입니다. 이들은 시장을 떠나는 아쉬움도 크지만 새 시장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이들은 도시 발전과 더불어 민생시설이 지속적으로 승격되어 새 시장이 부족점을 메우고 품질을 높여 오랜 역사를 자랑한 수상시장이라는 브랜드의 새 활력을 불어넣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범혜연입니다. 시장이 점점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환경시설이 모두 승격되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수상시장은 업주들이 장사하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위지 관광객들이 연길의 민속 풍정을 느끼고 연변의 일상생활을 체험하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시장에 가서 특색 미식을 맛보는 것은 이미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상해 관광객 왕 여사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곧 이사해서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관광객들에게는 더 좋은 체험 장소가 되고 현지 주민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 수상시장에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새 수상시장은 연지파 동쪽 삼꽃거리 서쪽에 있고 총 투자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3층 건물로 총 건축 면적이 12,000평방미터입니다. 새 시장에 들어서면 탁 트이고 밝다는 것이 첫 인상으로 남습니다. 1, 2층은 표준화된 특색 상점과 편리한 로점으로 설계됐는데 1층 로점 구역에는 나무집, 낮은 담장을 특별히 재현해 익숙한 추억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0: 시장의 교체 성격은 기초시설 환경의 개선일 뿐만 아니라 도시 정밀화 관리, 민생 봉사 질 제고의 생생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연변 동방 수상 주야시장 유한회사 시장관리소 관리원 장광입니다. 시장이 건설된 지 오래된 데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현유의 기초 환경이 발전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방선, 교통 등 방면에서 개선이 필요했죠. 새 시장은 기획 단계부터 부족점을 전면 보완하고 환경과 시설 모두 승격시켰습니다. 구역별 경영, 자와 보행자 분리 통행, 오물 배출, 소방, 긴급 홍수 방지 시설을 완비하고 상시화 위생 관리를 실시해 시장 환경을 전방위로 제고하게 됩니다. 비록 시장의 옛 풍경은 사라지지만 시장의 정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품질이 향상되고 정밀화, 규범화로 나아가는 연길 수상 시장의 교체 성격을 통해 도시 정밀 관리의 온도와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 시장의 운영이 계속 최적화되면서 이곳은 민생의 생기를 지키는 동시에 문화관광의 새 활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며 연길의 도시 문명과 민생 행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1: 18일 저녁 6시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7월 16일 저녁 연길에 도착한 대련 대표팀이 우리소 각계 대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당일 저녁 대련 대표팀 일행이 연길 서역에 도착하자 이곳에 대기하고 있던 연변 특색의 명태 응원단이 조선족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추며 멋진 공연으로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인파 속에서는 환호성이 이어졌으며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호텔 접대 측에서는 연변 특색의 명태와 커피를 준비해 대련 대표팀 성원들에게 연변의 맛을 선사했습니다. 교류 속에서 대련 대표팀 성원들은 이번 원정에 큰 기대를 표했습니다. 대련 대표팀 선수 고욱입니다. 세 번째 연길 행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중을 다닐 때 왔고 두 번째는 고중을 다닐 때 왔는데 모두 축구 경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번에 오니 정말 기쁘고 설렙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때문에 연길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따내고 싶습니다. 대련 대표팀 감독 왕쇠령입니다. 정말 열정적입니다. 민족 복식이랑 지금의 발전 모습을 보니 정말 좋습니다. 사실 선수 시절에도 와봤고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연변에 온 적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연변 축구는 정말 잘 되고 있고 강하고 특색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팀을 이끌고 온 건 일종의 교류이기도 합니다. 연변 축구랑 대련 축구가 여러 해 발전한 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고 많이 교류할 수 있어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련 대표팀은 짧은 휴식을 취한 후 다가오는 대결을 위해 전력 준비할 예정입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연변 여러 지역이 홍수와 지질 재해의 이중 위협에 처했으며 전주 상하가 홍수 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 1인 미디어 계정에서 연변 재해 상황 관련 헛소문을 퍼뜨려 사회 대중을 오도하고 좋지 않은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이들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피해 지역 물가 폭등 헛소문을 퍼뜨려 인터넷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악랄한 사회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 이 개성들이 모두 처리됐고 담당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부문에서는 공안기관과 손잡고 관련 계정 운영자를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1: 전시 시설을 최적화하고 홍색 교양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연변 혁명 열사령원은 전면 승격 해소를 시작했습니다. 기념관을 폐관하고 공사를 진행하기에 모든 참관 접대 업무를 잠시 중지합니다. 구체적인 재개방 시간은 따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위챗 공식 계정 연변 홍색 릉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0: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3라운드 경기가 연기되어 진행되며 구체적인 경기 시간은 따로 통지하게 됩니다.
1: 7월 18일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홈경기에서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은 오후 5시부터 경기선 공연 활동을 실황 중계하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은 저녁 5시 50분부터 경기를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5: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최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최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최신의로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가게 498원 하고 있는데요. 얼마 며칠 지나지 않아서 100원 인상돼서 598원 한다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큰 우대 활동으로 15각을 싸면 18각을 물어러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하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눈에 붙이는 고약 또 2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5각에 18각을 드리는 우대 활동이 큰 우대 활동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100% 주면 15각에 15각을 주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15각에 18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여러분들이 복용해 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장수 제품이 여기에 있구나 그런 감을 많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698원 한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곧 큰 그 가격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 한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오장이 건강하고 심장이 좋아지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인상되는 가격은 200원 인상으로 해서 698원으로부터 898원 하게 되어 있거든요. 10각을 싸면 15각을 물어다 들게 되어 있어서 3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698원의 3분의 1 가격이게 되면 200원 분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만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건강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명사방은 598원 하고 있는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리니까 절반 가격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300원 되지 않고 200원 남짓한 이런 가격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눈병치료에서는 명사방이다. 인정하지 말자 해도 인정하지 말 수 없는 이런 좋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0: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아, 안녕하세요.
1: 나도 뭘까 뭐 고혈압이 있으면서 머리 그냥 휑하고 그래서 지금 뭘까 뭐 어쩌다 나 혈압 살 내려도 아예 없지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천이 박사 먹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2: 아, 천이 박사는 예. 특수한 제품입니다.
1: 예. 나 외상 두 번 받으냐고 돼서 정말 잘해주고 딱 맞는 맞습니다.
2: 그렇죠.
1: 그냥 머리에 휑하고 예, 소혈압이 높을 때면 그냥 예, 눈앞이도 막 아물아물하고 예, 미숙미숙하고 이랬댔습니다.
2: 예.
1: 그래 어지럼증이 다 또 나타나면 특히는 화장실에 가거나 어디가 이렇게 버스에 앉아서 일어나게 앉아서 혼자서 머리 확 휑 돌아가면 막 빈 돌아가면서 예. 그래 번쩍일까 봐 그냥 쇠소다가 가야 된다 말입니다.
2: 어린증이 나는 거 특히 예. 주의해야 됩니다. 그 어린증이 뇌혈관에 상당할 예. 정도로 이상이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1: 예,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이 공공장소 같은 데
2: 그렇죠. 붙잡을 게 없죠.
1: 내려다면 예. 어디 이질할 때 없더라 말이죠. 그렇죠. 영민 시험 내렸는데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린증이 싹 나아졌습니다. 저는.
2: 그게 이제 점차 10년 예. 누이에 앉아댕기던 사람이 자립하게 회복까지 온 제품이 바로 예. 천이 박사입니다.
1: 그러면 머리가 그냥 뛰어다녔거나 기억력도 막 까먹까먹 그러면 싹 잊어지지 무슨 했던 일도 없어지고 자꾸 알리지 않고 이랬더라 말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기억력도 좀 많이 돌아오고 사람 그냥 만나 멍해도 교수님 막 정신함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내보건대는 내
2: 어, 그렇죠. 어, 그 말이 예. 바로 적중합니다. 예, 예 그렇죠. 떨어져야지입니다.
1: 예. 예. 그리고 심장도 또 안 좋거나 그냥 가슴이 침침하고 예, 황황하고 예, 많이 떨렸댔습니다. 그게 지금 가슴이 엉덩이 달지간에 황황하지 않고 떨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2: 그렇죠. 심장과 뇌혈관의 예. 특수 제품입니다.
1: 예. 그래 나는 그냥 심폐열이 심한지 그냥 열이 심해서 예. 가슴이 그냥 따가워 나는 감이 나고 예. 뭐 하니 그냥 마르고 목난지 자꾸 납니다. 근데 그 증상이 지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에
2: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 그래서 지금 뭔가 뭐 방송 들어보니까나 활동이 너무 좋았을 때 값이 오르기 전에 마저 활동이다니까 내 지금 활동이 시켜서 하니까 값이 대략 녹습대다.
2: 그렇죠. 이번에 이 가격을 싸게 되면 3분의 1 네. 가격을 싸게 되었습니다.
1: 그런데 오래 예. 두고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만 부작용이 제일 좋습니다. 진짜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좋은 이야기니까 내가 또 배달해서 또 먹자고 그랬다.
2: 어,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민서방 약은 아니네. 어떤 약을 빨아놓은지 야 약이 너무 좋습니다. 이 민서방에
2: 예.
3: 눈이 좀 이렇게 백내장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픈 데다 보면 그거에 두꺼운 소리를 없이 안와 같은 게 앞이 땡클로 있는 게 있는 데다 보니까 다 뿌여뿌여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 또 어떻게 한 장문을 이렇게 막 구슬리게 보면 어떻게 비틀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
2: 그게 비틀게 보이는 게 예. 황반구 병변입니다. 제일 낮게 평가해서 황반취의 병변일 수 있고 황반변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반구의 병변이 생겨서 삐뚤게 보입니다. 꼿꼿한 선이 삐뚤각이나 보입니다. 예.
3: 알았습니다. 네, 가서 배우과 변회사님이 크게 이자기 황반변성이 지금 시작됩니다.
2: 그게 시작됩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3: 한장은 이렇고 한장은 예, 마크서 보면 그는 조금 깔깔하고 자꾸 예. 그렇게 머리를 친 것 같은 게 자꾸 그렇더만 내가 보기에 이 땡피로 이래 보면 얘 조금 변해 비뚤게 보인다.
2: 아, 그렇습니다. 예, 예.
3: 예, 그래. 형, 이 안 좋은 변이란다.
2: 안 좋은 변입니다. 그래, 실명하기 예, 쉬운 변입니다.
3: 예, 근데 그 뿌려뿌린 거는 거의 없어지고 이렇게 비뚤게 그런 게 그거는 조금은 정확한 좀 많이 나서졌습니다.
2: 제가 생각한 대로 명서방 쓰게 되면 비뚤게 보이던 게 꼿꼿하게 보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거 반년 그 이상 견지하게 되면 제가 보정할 정도로 좋은 제품입니다.
3: 맞습니다. 그런 게 그게 또 많이 나왔어요. 대매사는 거의 이런 것 같습니다.
2: 아, 큰 해결이죠. 예. 예.
3: 그래, 여기 보니까 무슨 게 항반변수에 하니 눈이 이렇게 앞부분 뚜껑이 이렇게 변이 그게 좀 나사지니
2: 나사지죠.
3: 까까란 게 벌써 얘 예, 나사지.
2: 예.
3: 그러니까 거기 나사진가 소리가
2: 그렇죠.
3: 김민서와 이번에 우제 학생 참가하겠습니다. 네.
2: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지금 백내장 수술한 다음에 보이는 건 괜찮은데 얼마 지나가지 않은 눈이 깔깔하거나 또 다시 슬보이거나 이럴 수 있는데 수정체 혼탁이 인공정체를 연기해 다시 그게 또 백내장 오는 게 아니라 속으로부터 치료가 되고 거치 치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3: 그렇지.
2: 이런 제품 자체는 속으로부터 겉으로의 치료가 되니까 확신을 갖고 복용하시면 눈을 건집니다.
3: 맞습니다. 수술 하락이 전에 벌써 이런 이야기를 쓰면 수술 아야지 그만.
2: 그렇죠. 예, 예.
3: 그러니까 좋다 말입니다. 예.
2: 예. 예.

0: 우리 하여튼 건강하겠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이 천이 발사리에 우리 이모가 중풍이 와서 지금 오전 1년 썼습니다.
1: 아, 잘하셨네.

0: 머리가 보름 입에 나고 인차 나왔으니까 효과 더 빠릅니다.
1: 그렇죠.
0: 더 효과 빠릅니다. 예. 겨우에 이 민서방 같이 씁니다. 눈이도 어쨌든 예, 부어맞을까 눈도 좀 아이 보이고 좀 그렇겠지 불편하겠지. 굉장히 지금 그 부어둔 눈이가 지금 약간 맑아지는 게 알긴답니다. 겨우에 그 눈물이 나더라도 완전히 이렇고요. 이 두 가지 약을 쓰가 중풍에는 정말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용 좋아하세요.
1: 그럼요.
0: 예. 네. 그래 오늘이 지금 활동이 좋을 때 오늘 어쨌든 약을 많이 써야 되지 그 예. 그래서 대달받겠다고 전화드립니다.
1: 예, 천희 박사는 식전에 쓰시고 명세방은 식후에 쓰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배합이 잘 맞습니다.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세심이로 약어는 몇 달 썼습니다.
1: 예.
3: 예, 원래는 예, 참 어떻게 된 머리가 어지럽네, 머리 아프고, 예, 그 다음에 이 뒤에서 전기 소리가 막 나고 그랬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그리고 밤잠이네, 못잠에, 예, 사람 어떻게 되면 이제 맥이 똑 떨어지네, 그냥 어떻게 딱, 낮에도, 밤에도, 밤이나 낮이나 그냥 누워있기 싫고, 쨍이야, 일어나기 싫고, 예,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지금 이 약을 지금 먹고 예, 이런 증세는 완전히 이렇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그렇습니다.
1: 예.
3: 뭐 원래 정신하고 귀에 전기 소리 나는 것도 완전 없어지고 예, 지금 한날에 아침에 하면 일어나게 되면 예, 그래서 나가서 어디는 한 시간씩 반 시간씩 돌아다니고 쭉 활동하고 와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운전 모르고
1: 그게 기본일 겁니다. 예예. 예. 예.
3: 그리고 제일 제일 중요한 건 이 전력선 미달려서 예, 어디는 한 10년 넘어 되는데 이걸 내서 많이 고생했다. 밤에 딱 이 더그라의 이 전력선들이 밤에 낮에는 이런 분들 전화기 섭외 딱 몇 번씩 나간다면 한 6번입니다.
1: 야, 그게 전열선이 제일 전형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납니다. 예, 밤에 그, 깊은 잠은 못 자게 만듭니다.
3: 못 잡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이간 한 시간 일어났다 하게 되면 온 밤 못 자고 나면 낮에 그 다음에는 싹 사람 매겼고 지치고 예, 이랬는데 지금은 이 약 쓴다면 어느 왜 한 쓰다가 그래도 한 번 딱 뽑는다 그죠?
1: 이 제품이 종합으로 좋은 제품 자체입니다. 그 정도게 되면 완전히 정상인으로 돌아온 겁니다. 전열선으로 힘든 분들은 차수가 많고 그 한 번에 나간 양은 작고 그러니까 사람 대단히 힘들게 만드는 게 전열선의 문제죠. 밤에 특히 예.
3: 예. 그리고 이 허리 다리라는 게 그냥 아프고 예. 이 흐린 날이나 비 온 날에 그냥 완전 형태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진통제를 그냥 먹고 이랬는데, 이거 먹은 다음 지금 허리 다리도 아무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지금. 마구.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러니까 모든 약을 내가 지금 어떤 전동표요, 진동뭐 이런 여러 가지 약을 다 아예 먹습니다, 어떤. 아예 먹어도 아무 일도 없고. 그리고 이 한 가지를 그래서 꾸준히 먹거나, 예. 지금 여름에 다 좋아지고, 맥이 나고, 정신, 사람이 맥이 나고, 정신 나면 뭐 다른 뼈에 아픈 데 없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예예. 예.
3: 예. 그래 선생님의 활동을 보니까 이 약값이라는 게 또 올라간다고 이제.
1: 그렇죠. 예예.
3: 예. 그러기 전에 오늘 한 10갈 더 배달 받으시다. 예.
1: 기회입니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을 이용하시게 되면 가격이 3분의 1 가격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만 하시게 되면 큰 병을 작은 돈으로 치료 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천이 박사를 쓰면 한답니다.
1: 예.
4: 노벨상 두 번 받아 그런데 효과도 영 빠릅니다. 저는 중풍 후유증을 여러 번 봐왔댔습니다. 그래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머리가 받아지는 것 같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그런 손발이 마야 되고 해놨고 꼼짝 못했습니다. 누워서 그저 돌아놓고 뭐 이래고 그저 말고 그랬지. 지병이도 개구나 집구설에 화장실 댕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활동도 잘하고 해놓고 효과 얼마 빠른지 며칠 안 먹는데 효과가 빠르고 예, 소화가 잘 되놓고 힘이 오고 예, 정신이 납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세신이로 혈행 그렇게 자서 여질금이 심한 것 같아.
1: 예.
4: 그래서 밤에 다시 6-7번 보던 게 지금은 한 번 딱 보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1: 그 문제 해결이죠.
4: 예. 예. 몸이 헷갑아지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할까. 영 좋습니다. 그래 두 번째 장면은 얻은 것 같으란데 다시 그런 인상도 한다지 값이 그래 이 두 가지 다 배달받고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
1: 그렇게 하죠. 천희 박사 세신이로는 궁합도 잘 맞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견지마

0: 하심은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이 힘든 질병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기회입니다. 가격도 오른다고 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동원에 제신이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네, 제신이를 쓰기 전에 동원에 되어 여기저기 아픈 데는 다 많습니다. 그런데 딱 아픈데도 모르고 그것도 맥이 없으면 자꾸 누굴 있을 생각만 했는데 이거 지금 쓰니까 얼마나 했으니까 봤어요. 마음이 마음도 기분도 그 밖도 정신이 나면서 맥이 납니다.
0: 콩팥의 원기부석입니다. 맥이 딱 떨어지고 뭐 어디랑 짓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 원기부석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각 증상에 속하는 게 바로 그런 증상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음식을 먹은 다음에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냥 그래서 한두 가지 소화제를 먹었는데 지금은 예, 먹지 않고도 예, 소화가 잘 됩니다.
0: 아, 예.
1: 예. 그리고 예, 가슴이 그래서 항상 황망하고 답답하고 숨이 차고 하던 게 지금 마음도 편안하고 지금 가슴이 안전하고 있습니다.
0: 그럼요.
1: 예, 예. 그리고 예, 저는 예, 기침도 있었는데 기침 가래도 좀 있었는데 이 증상이 지금 좀 가수가 줄어들고 좀 나은 것 같습니다.
0: 이게 호흡계통에 좋은 성분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맥동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아주 본인이 판단한 게 이 약하고 잘 어울립니다. 예.
1: 예. 그리고 예, 저는 이 혈소판 감소증이 있어서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애기 손바닥만 짓나고 어떤 때는 조금 나 조그만 게 나고 이랬던 게 이런 증상이 지금 없을까요?
0: 어, 어혈이 생기던 게 그게 풀어졌다 그렇죠?
1: 예,
0: 그게
1: 예,
0: 큰일입니다. 예, 예. 예,
1: 이것도 예, 어디 갔다 못해 더 합니다.
0: 그렇죠.
1: 예, 지금은 이 증상이 없으니까, 야, 정말 예, 세신이라고 예, 제게는 정말.
0: 명품입니다. 큰 문제 해결입니다. 그게 예, 거져놔둬서는 예. 어느 순간에 가서 큰일 납니다. 예, 예.
1: 그래, 예. 이 약은 예, 되게 딱 합당할까요? 약을 마시지 않아서 예, 예, 열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내일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신이로라는 것은 이름 자체가 콩팥을 씻어주는 제일이란 이런 뜻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반 신체에서 콩팥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심장을 잘 알고 있죠. 심장 공능은 누구에 의거해야 되는가 하면 콩팥에 의거해야 됩니다. 일단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선수화제가 온 분들 가운데서는 무엇 때문에 그 투석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을 구하는 일종 방법에 속합니다. 심장혈은 모두 콩팥에 들어가서 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뇌가가 콩팥에 이상이 생겨서 쇠가 오게다시 신부전증, 뇌독증 완전히 그것까지 오게다면
2: 네.
0: 기본으로서 심장혈을 뇌과해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0: 최신의 이 제품을 쓰게 되면 기본에서 많은 분들 가운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지금 6종류 바지텐이라는 성분 자체는 많은 분들이 추위를 쉽게 타는 분들이 계시죠. 나이가 들면서 이전에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추위를 쉽게 타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성분 자체가 추위를 몰아내고 원진상항하는 경락을 따뜻하게 하면서 추위를 몰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여기 이제 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보온 제품을 드시고 나니까 호흡기통에 가래가 성하던 게 쭉하면 감기가 오던 이런 문제가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천동이라는 성분 자체는 바로 많이 말라드는 걸 그거 해결해 주고 윤폐 역할하는 맥동이 들어갔고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온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너무 소화가 잘 됩니다. 복용이라 성분, 즉황계라 성분, 그리고 여기 많은 성분의 닦은 백술 같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이 조절받고 이렇게 우수한 제품 자체는 아주 드무니까 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 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단연간 용정에서 노동자로도 있었고 집처에도 내려갔었고 후엔 또 상해도 가서 생활하면서 문학창작을 펼친 남경희 시인을 소개를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남경희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남경희 시인은 1956년 11월에 용정 길승가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부터 69년까지 용정 실용수학교를 다녔고 1969년 3월부터 1974년 장안공사 부암 대대 당시 그 장안진도 용정현에 속했는데 거기를 다니다가 거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또 그 후에 용정회와 용정일중 다녔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용정 동승용공사 인화팔대 또 하향지식청년으로 내려가서 집초생활 3년 정도 그리고 그 후에 1978년에 용정 고무공장에서 쭉 13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가두의 유치원 교원도 또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상해 화동중학교 임직원 그리고 후에 또 연변이 돌아온 다음에 시조협회도 가입하고 그리고 천여장은 연변일보의 시조를 발표한 그런 작품인데 단연간 연변일보 흥영광신문 등 간행물의 수십편의 시조 수필을 발표했습니다.
0: 네. 네, 그렇다면 남경희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예, 본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늦게야 상해에서

0: 변에 왔어요. 일하고 돈 버느라 언제 글 쓸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는 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때 말하면 아주 대단한 대학 졸업생이었고 일본 유학도 다녀온 분이라 집에 책들이 많아서 책을 좀 읽었습니다. 학교 때부터 원래 글쓰기를 좋아했고 마반산 학교를 다닐 때도 선생님이 제 글을 읽어주고 해서 좀 글 쓰는 데 흥취가 있던 차라 우연히 민속원을 돌면서 밖에 빨래줄 같은 줄에 시조를 써서 가득 붙인 것을 보고 찾아 들어가 뭘 하는 곳인가 물어보니 시조창을 하는 협회라고 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문학은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주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자유가 많았지만 의미 없이 너무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우연히 공부방의 문을 두드리게 되어 삼장육구 기승전결의 오르내림법도 배우면서 쉬울 것만 같던 길을 걸었는데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백지의 한획 정성을 쌓는 기묘한 시간은 어느새 내 영혼의 담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조라는 극한 울타리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찾던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결을 따라 글자들을 놀이하듯 엮어내는 순간 육체의 해방을 넘어 영혼의 해방이 피어남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 공백이 오히려 찬란한 새벽이 려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시조가 연변일보에 발표되던 날 그 기쁨은 그 어떤 여행보다 행복했습니다. 나는 지금 글쓰기에 푹 빠져 하루하루 사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늦깎이로 문학이란 이 신성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더욱 젊게 살면서 이 바다에서 자유로이 헤엄치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의 육신과 영혼 세계가 한 차원 더 값지고 의미가 깊어지는 충전이 나날 수련이 나날들을 살고 싶습니다.
1: 네, 그럼 이제부터 남경희 시인의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절벽에 핀 꽃입니다.
2: 절벽에 핀 꽃, 남경희. 바위 틈새 고독을 입에 물고 아련히 곱게 피었네. 땡볕에도 강한 바람의 시련에도 도도히 서 있네. 보기만 하는데도 아찔한 벼랑인데 어쩌라 그곳에서 꽃송이로 피웠느냐. 누군가는 그 모습 절망이라 부르지만 내게는 절망 속에도 강하게 숨죽이고 피어나는 한 딸기 울보짖음이다.

0: 이 시인은 지금 평범한 들판이나 언덕에 핀 꽃이 아니라 꽃을 바위 틈새에 피워놓고 풀어내려갑니다. 그것도 이 바위 틈새에 피어난 고독을 입에문 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꽃은 이 바위 틈새에서 그것도 땡볕에도 강한 바람의 시련 속에서도 도도히 서 있는 꽃을 노래합니다. 보기만 하는데도 이 아찔한 벼랑인데 어쩌다 그곳에 꽃송이로 피어나 참말로의 그 절창입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절망이라 부르지만 내게는 절망 속에도 강하게 숨 죽이고 피어난 한떨기 울부짖음이다 라고 형상화하고 있는데 꽃이 꺼져가는 생명이 절망이 아니라 반대로 강하게 어여삐 피어 피타게 부르지는 생명이 울부짖음이요. 또 마지막 그 터지는 이 생명이 강한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읽는 이들도 경탄케 만드는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수 있는 제목이 70고개입니다.
2: 70고개 남경희. 마주친 70고개는 비바람 눈보라로 빚어낸 노을빛 자랑. 가는 세월 보낸 후 남은 아쉬움 남은 세월.

0: 후회 없이 멋부려보자. 백발을 쓰다듬어 커피잔 잡고 술향에 커피향에 몸서리는 연유는 마음은 흥분이 녹이고 백발은 커피로 물들이고 이 땅에 나서 살한 자격 한껏 누려보련다. 흐르는 물 따라 차분히 이 몸 맡기고 서산의 노을처럼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고 싶구나.
1: 가는 세월 앞에 부대끼고 넘어지고 가진 풍파를 다 겪으면서 숨차게 살아왔구만. 다시 가다듬고 보니 벌써 70곡에 올라선 겁니다. 인간 70이 고래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름다운 신성한 시창작의 꽃밭이 활짝 펼쳐집니다. 이 황홀한 시 꽃동산을 시인은 그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음을 다집니다. 남은 세월 후회 없이 못 뿌려보자. 백발을 쓰다듬어 커피잔 잡고 술향에 커피향에 몸 저리자. 마음은 행복이 녹이고 백발은 커피로 물들이고 이 땅에 나서 자란 자격 한껏 노려보자. 예, 이제는 얼마 안 남은 한생이지만 서산의 그 고운 노을처럼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고 싶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0고개를 마주하고 아주 여유자적하고 흥연한 그 시인의 무르익은 심태를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국밥집입니다.
0: 국밥집 남경희. 오늘은 오랜만에 그 사람하고 종종 다니던 국밥집에 왔다. 식당은 그대로다. 햇살이 테이블에 스며드는 자리. 밥상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공기 속에 남은 향기에 살며시 어젯날을 품고 있다. 그때 웃음소리가 그릇에 맴도는 듯 말소리는 없지만 모습이 보인다. 그리움이 앉아있다. 기억이 바람타고 밥상머리에 스며든다. 구석구석 자연스럽게 스며있다. 난 추억을 먹고 있었다. 추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다시는 약속할 수 없는 사람.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 가끔 그리울 때 오고 싶은 사람.

0: 예, 이 시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작중 주인공은 이 홀로 어떤 국밥집에 왔습니다. 헌데 이 국밥집은 이 여전히 그 사람하고 종종 다니던 국밥집입니다. 헌데 오늘은 홀로 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어떤 연유로 다시는 약속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밥집안 여기저기에 그 사람과의 기억이 새록새록 피는, 그래서 그리움에 휩싸입니다. 기억이 바람타고 밥상물이 스며든다. 구석구석 자연스럽게 스며있다. 그래서 난 추억을 먹고 그리움을 먹고 추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가끔이 그 사람이 그리울 때면 난 국밥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행복한 추억이 스며있는 그 사람 냄새가 가득 찬 나의 국밥집을 찾는 인간 냄새가 다분한 잔잔하지만 또 파문이 묻어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첫눈입니다.
1: 첫눈 남경희. 장발과 소스라쳐 꿈에서 깨어나니 달빛의 예쁜 흰꽃 내 잠을 희롱하네. 향기가 없다 말어라. 내 마음만 설렌다.
2: 이 시는 시조인데, 이 시는 이 시조의 초장에서 장밖이 훤하니 소스라치 깨나 밖을 내다보는 장면을 썼고, 중장에서는 밖이 온통으로 흰 눈꽃이 가득 내리는데 그 외에 달빛이 가득 비껴 내 잠을 희롱하는 걸 썼습니다. 그리고 정장에서는 이 없는 눈꽃 향기가 내 마음에서는 가득 풍겨서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걸 썼습니다. 시조가 아주 그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여기서의 창밖 풍경, 꿈자리, 잠, 달빛, 향기, 내 마음이 설렘 등이 잘 조화를 이루어 짧은 시조지만 미적인 표현이 잘 되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바위입니다.

남경희.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자고 간다. 새들도 철을 따라 계절을 나르건만 천년을 홀로 한자리 푸른 숲을 지키네.

0: 이 시조에서의 가장 유표한 포인트는 바로 뒤틈없이 제 한자리만 굳건히 지켜서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듬직하고 든든한 바위 그 천연을 홀로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당당한 모습을 쓴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바위 위에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자고 가고 새들도 철 따라 계절을 나르건만 유독 바위만은 고독을 삼키며 천연을 홀로 한자리 푸른 숲을 지킵니다. 결국에 바람이 쉬어가도록 하게 하고 구름도 자고 가게 하고 새들도 철 따라 계절을 나르게 하고 푸른 숲을 지켜선 것이 바로 바위의 의무라면 의무겠죠. 탄탄하고 믿음직한 그 바위 자태를 아주 미끈하게 형상화한 좋은 시조라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가을잎입니다.
2: 가을잎 남경희. 정푸른 밤 하늘가 은하수 저물었소. 기러기 떠난 자리 추억은 아쉬운데 부르던 여름 나뭇잎 빨간 옷을 입었네.

0: 예, 이 시점은 이 계절이 변화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그 가을 시점. 초장에서는 이 정푸른 밤하늘과 저무는 은하수. 예, 이것은 시간이 흐름이. 그 다음에 계절이 깊이를 동시에 암시합니다. 여기서 저문다는 표현에서 쓸쓸하고 아늑한 정서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장에서의 기러기 떠난 자리는 가을이 대표적 리별 이미지입니다. 기러기가 남쪽으로 떠나버린 빈자리,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아쉬운 추억뿐입니다. 이별과 상실감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장에서는 여기서 시상이 전환됩니다. 푸르르던 여름나무 잎이 빨간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며 단순한 낙엽이 아닌 단풍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래서 상실과 아쉬움 속에서도 새로운 아름다움, 즉 가을이 색깔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시선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시조의 핵심은 이별과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입니다.
1: 예. 예. 다음으로 감상할 시 제목은 나이테입니다.
2: 나이테, 남경희. 내심을 안 보이는 둥그런 세상살이, 침묵의 옷자락에 이마를 부벼볼지, 주름진 추억 한 자락 테두리를 새기오.

0: 이 시조는 이 전형적인 평시조인데 나이트는 나무가 자라면서 생기는 동심원 무늬로 시간의 흐름과 삶의 흔적을 상징합니다. 시운이 이를 인간의 삶, 특히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이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살이 고리와 연결합니다. 이 시조의 핵심 정서는 이 회상과 체념,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입니다. 시간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나이트는 이 곧 인생 자체, 겉으로는 평온하거나 무심해 보이지만 이 그 안에는 묵묵히 견뎌온 세월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묵, 부벼 볼지 주름진 등의 표현에서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느껴지지만 결국 그것을 위해 새긴다 하는 능동적인 태도로 마무리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긍정합니다. 부벼 볼지라는 표현은 매우 감각적이고 촉각적입니다. 얼굴을 무언가에 기대어 문지르는 행위에서 유양과 애틋함이 묻어납니다. 나이테라는 이 짧은 시조 속에 인생의 깊이와 시간의 무게를 담아낸 수작입니다. 반복적으로 읽어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나이트를 둥근 세상살이로 그리고 추억의 테두리로 형상화한 점이 돋보이고 읽을수록 잔잔한 울림이 전해집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가는 세월입니다.
2: 가는 세월 남경희 잡으려 손 내밀지 저리로 도망가네 어제는 꿈이더니 오늘은 낙엽되네 세월이 지는 저 노을 아픈 가슴 달래오

이 시도는 이 흘러가는 저 세월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이 잡으려 손 내밀어도 저만치 도망가듯 빨리도 뛰어갑니다. 나이를 예 먹다 보면 세월이 예전보다 더욱 빠르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다 같은 시간이겠지만 이 하루가 한 시간 같고 한 달이 한 주일 같고 한 해가 한 계절 같고 설을 쉰 지 얼마 안 된 뒤에 또 벌써 한 여름이고 한 여름이 차 있기도 전에 가을 단풍이 초겨울인 첫눈이 옵니다. 물론 예전보다 절주 빠른 세월인 것도 있겠지만 늙어갈수록 점점 더 빨리 흘러가는 게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그래도 정장에서 말하다시피 저 붉게 익는 노을이 있어 어딘가 아픈 가슴 달래준다. 점점 더 붉게 흐드러지게 익어간 그 저녁 노을이 그냥 타고 있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죠. 참 이 인생 천리를 담아낸 느슨하면서도 짠한 시조라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부부입니다.
1: 부부 남경희. 잡은 손 내 손인 듯 깨문이 아프다오. 여보라 부른 이름 입에서 익었는데 세월의 휜 등허리 서로 키를 맞추어

0: 이 시조는 참 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부간은 너무 오래 함께 하다 보니 이전이 애정보다 친정이 더 많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님이 손을 잡아봐도 이젠 큰 울림이나 감각이 좀 무뎌집니다. 내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으면 아무 감각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님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파나지. 즉 나이 두 손 돼서 어느 한 손이 가시에 찔리거나 칼 같은데 뱀이 심장까지 짜릿하게 맞춰오는 그것과 마찬가지 도래라 할 수 있죠. 부부 중에 누가 아프면 함께 아픈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시조의 초장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여부란 이름이 이젠 너무도 입에 익어의 이름처럼 쉽게 불려지고 정장에서는 또 이전에 흔치라던 님이 키도의 등허리 조금 구부니까 나와 비슷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 사랑의 깊은 감각을 다룬 훌륭한 시조라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장독대입니다.
2: 장독대 남경희. 깊은 숨 몰아쉬고 긴 세월 말이 없어 속내를 감췄으니 무표정 얼굴인데 햇살은 뜨락 한가득 여인 손길 기우어
0: 예, 장독대는 평소엔 늘 아무 말 없이 그 한자리에 그냥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괴죠. 그리고 여인들이 손길이 햇살처럼 가득 그 주위를 물들입니다. 이 시조는 이렇게 장독대 주위에서 물들어가는 우리 민족 여성들이 숨은 로고를 조용히 읊조리고 있습니다. 장독에서 우러나는 장밋 고추조름이랑 그리고 간장이랑이 스며있는 그 내인들이 푹 익은 정을 노래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은 남경희 시인의 깊이 있고 은은한 시들과 시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우,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2: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방지 및 수역 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장작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지금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 이번 우리 활동은 아주 독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정금액에서 현금도 감면해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도 더 드리고 또 여름철에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초본 차향 비계하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더 드리는 이런 우리 활동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입니다. 예, 그런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 비계 한 개를 증송해 드리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시트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고급 초본 차향 비계는 초본 식물하고 차잎을 중리리론에 따라 배합해서 베개 속에 채워넣어 만든 게입니다. 예, 베개 무게가 2kg 됩니다. 예, 건강 양생용 베개인데 주로 경추 부위를 잘 보호해주면서 또한 차이 향기하고 물리적 특성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를 풀어주는 게 특점입니다. 예, 100% 순 천연 재료로 만들었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열을 빠르게 분산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이런 베개죠. 예,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1610원을 감면해 드립니다. 예, 이

0: 예,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또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아, 번약 두각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에 두 개하고 아,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리죠.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사실 우대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약 심리방 이야기 착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올해 이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리면서 아, 전주 각지 많은 환자분들이 이 약을 선택해 드시면서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약을 쓰시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실례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2: 이 장약 먹기 전에 예, 소약인 고혈압 약을 예,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2: 2년 차후에 장약 심내방을 먹고 있는데 약을 달자 후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지니까.
0: 알리지요, 꼭.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예,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0: 예.
2: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네.
2: 지금은 예, 장약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신경성으로 이렇게 해서 소리나 예, 10여 년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예,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0: 예.
2: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 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간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0: 네.
2: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사일 없습니다.
0: 네.
2: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 바짝 안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아, 예.
2: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0: 예,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2: 예, 이 약만 먹으면서 예,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0: 네.
2: 오늘 한 가지 문의하리죠, 예?
0: 예, 말씀하시죠.
2: 예, 우리 집, 예, 둘째 시누이가, 예, 지금 한국에서 금방 들어왔는데, 예,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예, 경동맥에, 오른쪽 경동맥에 빵块이 큰 게 두 개 있고, 예,
0: 아.
2: 왼쪽 경동맥에 빵块이 작은 게 한 개 있답니다.
0: 예.
2: 이런 사람도 이 약 쓰면 어떻게 했는지 해서 문의합니다.
0: 예, 이 경동맥 빵块은 혈관 벽 내에 지질하고 석회화 물질이, 예, 그리고 섬유 조직이 축적돼서 형성된 이런 비정상 구조입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아, 표면이 매끄럽고 석회화가 또 된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지질핵이 크고 표면이 불규칙한 이런 것으로 나뉩니다. 예, 이 경동맥 빵块이라는 것은 목에 올라가는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합니다. 예,
2: 예.
0: 이게 머리에 올라가는 혈액량이 80% 좌우가 경동맥을 경과하게 되죠. 예, 이 경동맥 빵块은 연세가 있다 보면은 거의 그 한 번 건너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70 예. 이상이 되는 이런 분들 보면은 예, 이 그 경동 맥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잡질들이 가라앉기 쉽습니다. 예. 이래서 혈지가 높으면은 아, 혈액 속에 중성 지방이 높아가지고 빵块이라는 게 생기죠. 예. 그러면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놓기 때문에 예, 녹궁수의 부주라는 게 생기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하품이 사순한다. 예. 이 빵块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뇌 위축이 빨리 와가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도 쉽게 올 수 있고 신경 전달이 안 되면서 파킨슨 증상도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2: 네.
0: 그 이 빵块 두께가 한 2mm를 초과하면은 피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뇌에 노출쇠가 생긴다. 예. 허혈 증상이 생겨나죠. 예. 그 기대기 때문에 이 경동맥 방파리에 대해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이 그 장약 심내방을 보면은 아 그 이 대뇌 허혈이나 아 이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아 이런 그걸 제거하려면은 꼭 혈액 중에 혈질을 낮춰주고 높이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

0: 생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이. 혈액 중에 혈질을 낮춰줘야만이 이게 산생하이 한다이.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그러면 인방팔이라는 게 생겨 안 나죠이. 에, 그리고 이게, 에,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노폐물하고 독소가 산생되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몸속이 저밀도 지단백에 있습니다이. 이렇게 저밀도 지단백 하고 혈액 속이 대량이 유익한 지방산을 혈관이 상처받은 위치에 놓지 않고 혈관 중막으로 침투시켜주기 때문에 로안빵콸도 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 에, 이런 분들 꼭 혈질을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줘서 아, 그 로안빵콸도 좋고 인빵콸도 좋고 꼭 그 이 소분자로 만들어서 아,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보면은 아, 혈질을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하고 지룡이랑 당귀하고 소목이랑 아,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에, 그 이 경동맥 방파를 소분자로 녹여가지고 아,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우리 호흡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키고 아, 排便 소변이 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체외로 배출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예, 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분한테.
1: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인출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괜찮습니까?
0: 맞습니다.
3: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예, 감사합니다.
3: 저도 이 장약 심리방 먹고 있는데
0: 예.
3: 와우 여러 가지 면을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저 뭐니까 소화도 잘 되고 특히 잠도 잘 자고 뼈도 좋고 혈압도 매우 조절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3: 매일 매일 그래서 약 먹고 정신 나니까 매일 그래도 문구 출라 다닙니다.
0: 예.
3: 우리 왜 문구 출라가 다니니 한 40분 걸어야 다닙니다.
0: 와.
3: 그래서 예. 매일 걸어가고 걸어오고 이런다.
0: 좋습니다.
3: 예.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보고 우리 서치에 아줌마가 한 분 있는데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왜 그렇게 건강한가 언니 자수는냐 그도 막 해달라고 이래서 내가 아무 약을 먹는다 깼거든. 그래 언니 그 약을 내가 먹을 수 없는가 했거든. 어떻게 먹을 수 없겠는가 하면서도 아이 전화만 하면 그날로 오는데 깼거든. 그냥 아이 언니 약을 먼저 달라고 그래 내 약을 한 달 치료 먼저 줬습니다.
0: 예.
3: 그래서 먹고서도 좋으니까 오 언니 확실히 좋다 그지 나 그냥 보다 이랬다. 아이 그거 먹소 그냥 정말 줬어 이래가지고 어저께도 대답 받아왔습니다.
0: 아.
3: 우리 그 서치에서
0: 예.
3: 그래가지고 그분도 그 한 달 동안 잡순 게 매우 좋답니다.
0: 예.
3: 그분은 소리가 많단 말입니다.
0: 손님도 효과를 많이 받지니까 잠은 그렇게 못 자던 거 예. 아예 퇴후의 수도 아예 잡수지 안정도 아예 안정제도 아예 잡수지
3: 예. 네, 예. 그래도 한 10년은 너무 그 퇴수가 안된 것도 서로서로 바까 이렇게 먹는 환자입니다.
0: 근데 어제는 아예 잡수 잼까지.
3: 아예 먹습니다, 어제는.
0: 예.
3: 아예 먹어도 그도 잠 영 잘 온다, 그도. 그래가지고, 내기대 선생님, 감사를 드립니다.
0: 아이고.
3: 선생님이 이제 전약을 아니 소개를 하면은 내 아무리 전화 들어도 쓸수 있으니까.
0: 선택이 그쵸?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소개해도 아예 잡수면 또 그 뭐 아이 되는 건지.
3: 내 배기가 딱 맞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약을 더 넣어서 헛되디서 막을 때 먹어본다 하고서 한 달 치려 먼저 싸다 먹은 게 그렇게 효과 좋으니까 그래서 내
0: 또 싸지니까 그래
3: 예, 내 이 약을 가지고서 누나 일생을 망고할 계획
0: 아유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3: 예. 예. 선생님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선생님 말씀 맞다마 약을 잘 선택해야 정말 이 구분기를 알고 효과를 보고 그래서 좀 병에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약을 선택해서 좀 5년 3개월째 거의 먹고 있는데 이 약을 먹는 재미가 좀 그 어느 약 먹기보다 쏠쏠합니다.
0: 하하, 그렇지. 예,
4: 이 약 먹고 저는 좀 노시산이 두고 나서 발신지를 죽고 그 냉기등에 내가 하고 싶은 데를 다 다니고 있지. 그 다음에 거기다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비에 어느 상에 약이나 물 먹다면 태그 떨고 밥이 죽어서 질질 흘리고 약도 삼키기 힘들고 하던 게 지금은 얼마나 더 겠습니까?
0: 예, 이 약에 대한 칭찬은 뭐 합니다.
4: 예. 예, 많은 병원 치료도 받았고 많은 아이 친구 엄마 별난 거 다 해봐도 돈 사는 약은 다 먹어봐도 그래서 얼마 좀 치료되고 치료 안 되던 게 요건 딱 장약이고 록세기 산소를 많이 가지고 나온 약이 돼 그런지 써보니까 다릅니다. 써본 사람이나 이 약이 정말 효과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약은 정말 이렇게 그 소장에 그 4,500m 이상 야생약 떼지 아이 그런 연한금을 벌려놓은 약이 한 가지 되고 네 가지나 들어가죠. 고마울까.
0: 그렇죠. 예.
4: 그리고 홍경천은 5,400m 이상의 약 그런 데서 아이 잘하는 야생약 떼려놓으니까나 약효가 이런 약이 들어가니까나 이렇게 우리 중풍에서 해탈되고 심장도 두드려 하던 게 지금은 이 약 덕에 무슨 가슴이 답답하거나 무슨 얼마나 편안하게 그래서 5년 동안 문화에 보내고 혈압 기울부도 공동조치 딱 이 중풍 치료한다고 아예 모든 관심병 그런 관상동맥경화
0: 예 여러 가지 치료된다고 쓰여 있어요.
4: 다 치료한다니까 옛날에는 공농조치 쓰여 있지 않다. 자기병 치료한다는 쓰여 있지 않는 약을 쓰니까 아무런 효과 못 봤는데 요거는 정말 딱 치료한다고 쓰여져 있으니까 요렇게 신호시과의 병에서는 딱 소리나게 치료되지 고마울까.
0: 그 원래 그렇게 쓰여 있는 거 선택하는 게 기본이 기본입니다. 원래
4: 맞습니다.
0: 약을 선택할 때.
4: 예, 예. 옛날에는 그래다 나니까 많은 돈을 팔고 구분기를 걸고 아예 시간 낭비만 했습니다. 예. 그래다 정말 선생님이 올바른 개발을 받고 서로 이 약 선택해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말 비율 부족이 빈혈이 그래서 이 여름이 돌아오면 맥이 다 떨어지지 혈압이 떨어지지 정말 어지러워 일어 못 나지 머리 아프지 하던 게
0: 그런 게 지금 많이 효과 봤어요.
4: 얼마나 잘 보내겠습니까? 혈압도 정상이 됐지 그 60이 80이 될 노시산이 왔는데 그 혈압이 어제 약 먹을 때는 그래서 먹다도 그 다음엔 또 끊으면 또 그래서 비혈이 또 다시 돌아가고
0: 비혈 부족 때문입니다. 그게
4: 예, 예. 그래든지 이 약 덕에 지금은 혈압도 정상이 되고 병원 모르고 살고 검사수치 다 정상이 되고 이런 약이 정말 어디에 그런 다른 약에 비할 때 없이 좋은 약은 요 약입니다. 기노세관병은 정말 이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우리 연변에는 정말 선생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고향 동창 친구가 이렇게 뭘까 가도 빈혈이고 이렇게 대수술 두 번 했는데 지네 이렇게 가도 혈압이 낮고 이렇게 빈혈도 있고 이래서 고생했는데 내 도와주는 거 보고 이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가도 어떤 인연이 있었는데 너무 도와줘가지고 자기 동생이 있대 그뭔가 한국에서 일하는데 지네 그래서 어지럽지 맥이 없지 그래서 똑 떨어져가지고 내 이 먹는 언니 먹는 약을 가져다 먹어봐라 하고 서로 부채준 게 그거 먹으면 그렇게 좋단다. 그래서 이번 활동에 내 아이 약도 현금도 감해내주고 아이 약도 본약도 더 주고 아이 모든 이런 많은 선물도 주니까나 이런 활동할 때 쏴라가나 오 그거 붙여달라 하는데 내가 싸서 붙여주겠다고 그거 오늘 저녁에 배달해달라
0: 아 얘기 그분이 어지럽고 예. 그렇게 맥이 없고 이런 체크마니까
4: 예.
0: 우리게 자유 우리 약은 자유기를 없애주면서 그 이 항산화 작용을 아주 높여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약이 특징 또 기를 조절해주면서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이런 보충해주면서 혈액순환을 또 잘 시켜주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그랬거나 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 잡수면이.
4: 그래서 한국에 예. 일하는 게 너무나 맥이 나서 좋다고. 예. 언니 그 약 좀 더 붙여달라고.
0: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가지고 배달받아가지고 붙여주면 됩니다. 예.
4: 예, 그래서 예. 배달해달라고.
0: 예.
4: 예.
0: 그렇게
4: 알겠습니다.
0: 하십시오.
4: 전해주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당약 내방으로 문을 환자입니다.
0: 예.
5: 저는 심장병이 영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너희 책도 두 번 나와서 이 학습에서는 1년에 몇 번씩은 요할링이 시리스 병원에 입원하고 등이 심할 때는 어지럼증이 세게 납니다. 그래 심장이 통쇄나고 뒷담등이 아파나고 숨을 쉬다 보면 숨이 어떻게 싸고 헐떡거리다 나면

0: 그다도 땀물이 얼마나 흘리는지보다 빨빨 흘리면서 그래서 일일 때 봐서 병원에 입원해야지 입원하면 몰래 아이들지 뭐. 그런데 선생님이 그 강의를 듣고 상약 진해방을 먹었는데 지금은 입원을 모르고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1: 아, 예. 야,
0: 병원에 입원하니까 얼마나 편안하지 말 지금은 뒷골이 그리 아프진 것도 아예 아프지 병이 나섰을까 그렇지.
1: 뒷골이 아픈 거는 이 예,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고 고 혈압이 예, 혈압이 높은 사람 뒷골이 많이 아픕니다.
0: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환자잖아요. 서약을 30년 동안 그것도 먹으면서 지내왔는데 장약식 내방을 먹은 후에는 며칠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다시 한 번씩 그래서 감량 장약 예, 그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었는데 또 선생님 또 한 가지 방법을 아껴주더라 말입니다. 야, 이 방법대로 먹은 게 혈압 조절이 그래서 해야 되니까 아홉 달 만에는 장약만 먹은 데도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돼서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이하고 저만 해서
1: 선택한 게 잘하셨죠. 아주
0: 정말 잘했어. 이 양쯤에 해바디 높은 서장이 출산고원이 세사람 약대이 그 가운데서 홍경선은 또 5,400m나 되는 이런 세상 이상 되는 자란 야생 약대이지. 그래서 서장에서 연황금으로 불리우는 약대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 들었더라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런지 약효력이 그렇게 강하지니까. 또는 이 약을 목소리서만 병치료가 너무 잘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난 지금 보는 사람마다 선전하고 이 약에 대해서 이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좋았거나. 그래서 우리 마동쇠가 지금 내일 소개로 이 약 먹고 있는데 마동쇠가 또 신사에도 있고 내일 세지 취업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집에 소화민이 해야죠. 그래서 내 속에서 이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그래서 없다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소화 잘 되지, 내일 색도 지금 좋아졌지. 그러니까 이번에 활동에 지금 좋다고 활동에 당연히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그 이게 그러니까 심혈관 질병이 아주 이게 치료 작용이 좋은 약이지 않습니까? 이 뇌출혈이 온 이런 분들 그 이제 우리 이학원이 뇌출혈이 오면은 저희는 반년 이상이 되고서 그 사람한테 이걸 권장합니다. 예, 반년 전에는 잡수지 말라죠. 예, 뇌혈관을 수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뇌세포를 수복하는 이 그렇기 때문에 예, 뇌출혈이 와서 반년 전에는 잡수지 말고 반년 후부터 잡수면 좋습니다. 예. 예, 그분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좋은 약속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또 한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혈압조절이 바라야 돼가지고 한 거의 20년 서약고도 혈압약 계속 먹으며 살았습니다.
1: 예.
3: 네, 선생님이 장약 심리방 강의를 듣고 방역 심리방을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선 거의 2년 먹었는데 약을 달부터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1: 예.
3: 혈압약을 줄이고 기간을 늘고 이러면서 약을 달 반부터 지금 장약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은 조절이 어찌 잘 되고 다시 이게 반타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 큰일
3: 났습니다. 예.
1: 그 약을 계속 잡수는 게 어떻게 이렇죠? 예. 반타나야.
3: 우선은 그래서 이야기 내기 합당하다 생각하고 그것만 내내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노박하면서 하루하루 시간 지날수록 여기 아프던 게 또 낫고 저기 아프던
1: 그렇습니다. 이 약은 예, 한 곳 한 곳 수복해 주면서 그렇게 좋아요.
3: 예, 예. 어느 날 갑자기 다 발이 시리던 게 이제 발이 안 시린 것 같고
1: 맞습니다. 예.
3: 색이 있어서 계속 어지럽고 귀에 소리 나고 볼이 땡하고 정신할 데 없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이 말소하고 정신하는 게 알기까지 기분도 좋고 또 식사도 잘하게 되고 또 관절도 무릎 관절이 너무 그게 뭔가 무겁고 들지 못하고 붓기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걷기 힘들었는데 그게 완전히 어떤 일 없어가지고 사층인데도 급분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이번에 할 때 또 도치에서 남편하고 둘이 같이 있습니다. 난 배달을 받아고 왔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주변에 친척 친구들 많이 소개했는데 우리 노래교실 같이 다니는 동생이 하나 그 신장 주자도 두 번 했고 또 신장도 아이졌고 변비도 심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뇌수혈을 이미 이약을 쓰고 있는데 우선 그건 일곱 달 먹었습니다. 그런 게 효과 본다고 좋아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새로 또 뭐요 새로운 방안이 나와서 난 배달 받았다고.

0: 이렇게 싸면 약도 더 주지, 현금도 감해주는데, 뒤에 답수께서 아무래도 계속 한 2년은 먹어봐야 알겠는가. 아, 그래, 뭐, 오늘 배달받겠다면 용서합니다.
1: 아하,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학교 예, 아주 좋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장양 심내방을 먹고 소리의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저 뭔가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 콤파스의 손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1: 예.
3: 그래서 저기는 그러다가 예, 방송을 듣고 소리의 장양 심내방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후에 몇 달 먹고 소리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감량하게 됐고 또 선생님이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예, 가르쳐줘서 그거 사용해서 썼는데 예, 몇 달 반 만에 예, 장양 심내방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된다. 그리고 예, 내 경색이 와서 머리에 계속 어지럽고 잠이 안 오고 신경질이 예, 자꾸 나고 거기다 또 멘붕까지 와가지고 소리 말아나 웃거나 해도 당기우고 눈이 푸들푸들 떼가지고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지금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이 아기의 서장석이나 해발이 4,500m에서 자란 야생약대들로 이렇게 제조한 우수한 약을 써서 그렇는지 예, 약 효과가 예,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1: 다르죠. 예.
3: 예, 하루에 예, 세 번씩 예, 먹으면서 예, 바짝 치료를 들이대니까나 예, 그렇게 좋아지잼가.
1: 예, 좋아지고. 예.
3: 저는 예, 지금 이 장약 심내방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고 있는데 예, 위랑 간절이랑 예, 모든 면이 예,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1: 예, 한 가지 두 가지씩 좋아지는 게 더 알립니다. 이제.
3: 예, 예, 약이 너무 훌륭한 약이라 예,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예,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예,
3: 예, 문의하나 합시다.
1: 예.
3: 우리 활동실에 예, 뇌출혈이 예, 10년이나 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1: 아.
3: 예, 약을 예, 많이 다른 거 이렇게 써봤는데 지금 예, 계속 예, 어지럽고 이렇게 뭔가 말하는 게 잘 말이 안 나간답니다.
1: 예.
3: 이래서 예, 내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 보고서리 예, 이 약을 예, 쓰려고 합디다.
1: 예, 뇌출혈이 온 지 10년 됐을까나 그분이 예. 그 후유증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 지금 예. 어지럼증도 나고 또 말이 또 그게 예. 하는 게 잘 안 나간다 하니까 이게 다 예. 예,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그런 게입니다. 예. 우리 이 약은 예,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전문 치료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서장 약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렇게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에, 아주 좋 치료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약이죠. 예, 그분이 그, 쓰는 게 좋겠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내 낯선 거 보고 소리 쓰겠다고 소리 예. 말합니다. 그냥 배달 됩니까 오늘?
1: 됩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이 예, 그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을 쓰고서 중풍이 온 지 10년이 되는데 이분은 예, 약들을 많이 썼습니다. 예. 그런데 겨우 그 집에서 예, 밖에 나가 다니지도 못하는데 집에서 다섯 발짝밖에 못 걸었단다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런데 우리 이 약을 쓰고서 한 달 자고 쓴 다음에 저희한테 전화 왔는데 에, 선생님 저희한테서 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치료를 많이 했는데도 겨우 다섯 발짝밖에 못 걸었는데 이 약을 한 달 먹고 지금 50발짝 집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 그 저희한테 그걸 반영을 하셨고 예. 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
2: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회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6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의 사회아에 2026년 제9차 주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민정부 제60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금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과 중앙정치국회의 정신,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연변주 장기 간호보험제도 구축 실시 방안 등 문건을 심의했으며 경제운행, 홍수방지 재해구조, 안전생산 등 중점사업을 연구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습금평 당건설 사상으로 마음을 다듬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교양 전개와 결부해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고 민생복지를 끊임없이 증진하며 정부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복건과 영하 협력 경험을 학습 운용해 길림과 절강의 협력, 연변과 장춘의 협력을 깊이 추진하고 상생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화 대농업 발전을 주공 방향으로 견제하고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을 잘 틀어지어 식량 안전 보장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해 인공지능 혁신 돌파를 힘써 추진하고 기업이 기초연구와 선도적 탐색을 전개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발전의 량환 기세를 유지하고 대외무역의 질 향상과 능률 제고를 촉진해야 합니다. 산업의 친환경화, 저탄소화를 추진해 고품질 발전의 친환경 바탕을 두텁게 다져야 합니다. 건강 분야의 신형봉사 업무 경영 방식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이민 대중의 전 생명주기 건강을 더 잘 수호해야 합니다. 유통 질의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고 능률적이고 원활한 현대 유통체계 건설을 다그치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성정부 상무회의 포지를 잘 실시해 일괄식 처리, 비대면 심사 비준을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스스로 처리 가능한 것이 상시화되게 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계획을 재심화, 재향상시키고 국유기업 발전 체제와 기세를 진일보 최적화해야 합니다. 인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건강양생산업, 보편 혜택성 양도 및 보육, 대학 졸업생 연변에서의 취직 등 사업을 잘 틀어져야 합니다. 정부 부문 관리 능률 제고를 다그쳐 추진해 정부 질의 체계와 질의 능력 현대화 수준을 진일보 높여야 합니다. 도시갱신을 고품질로 추진해 이민 대중을 위해 고품격 생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각급 각 관련 부문에서는 장기 간호보험을 중대민생공사로 간주하고 각자 책임을 다하며 협동해 힘을 내므로써 정책이 평온하게 락착되고 규범적으로 운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운행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진지하게 검토 분석하며 단점과 부족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유력한 조치로 전주경제 사회 평온한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위험을 막으며 큰 재해를 구조하는 데 입각해 재반 예비안과 조치를 실시하고 홍수방지 긴급구조 재해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생산을 통괄적으로 잘 틀어지고 위험 우환 조사 정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이민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전반 대국 안정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연일 지속된 강우 영향으로 우리 주 일부 지역의 도시 고인물 피해와 도로 통행장애, 주민 고립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주 각지 여러 부문에서는 주당위, 주정부 포치 요구에 따라 신속 대응, 과학적 배치, 정밀시책, 사람 위주 원칙을 고수하면서 고인물 빼기와 감탕 제거, 환경 소독 등 각종 작업에 나서 피해 지역의 기본 생산 생활 질서를 최단 시간에 회복시켜 긴급 구조 구호, 난관 공략전 승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일 비가 그친 후 도나시에서는 신속히 다방면 구조 인력을 집결해 고인물 빼기 작업에 전력했습니다. 대형 고출력 배수 장비를 침수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동환로, 흔일화성, 빈강로, 강동 등 7개 중점 구역별로 작업 방안을 내오고 펌프와 배수관을 설치해 분업, 협력하고 다지점에서 동시 강제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41개 주거단지 지하 주차장에 전담 배수 인력을 배치해 주민 출행 조기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도나 주민 고흠입니다. 부모가 이곳에 거주해 있는데요. 소방대원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긴급 구조 구호 작업에 힘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정부를 믿습니다. 주민들도 함께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목전 도나시 고인물 빼기 구조 작업은 긴박하게 진행 중입니다. 16일 오전 7시까지 도시구역 침수 위험 지점 9곳을 처리하고 총 27만 5천 립방미터의 고인물을 뺐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 제1중대 정치지도원 강흥안입니다. 우리 대대는 장병 75명, 차 10대를 투입해 도시구역 고인물 빼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4시부터 지금까지 배수차를 연속 가동해 대부분의 고인물을 뺐습니다. 계속 각 단위와 긴밀히 협력해 끊임없이 고인물 빼기 작업을 진행해 주민 통행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동시에 도나시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소독작업을 전면 전개했습니다. 전문 응급기동대를 모어 물이 들어온 주택, 쓰레기 환적소 등 중점구역을 집중 소독하고 물에 잠겼던 벽체, 지면, 여러 물체의 표면을 중점으로 소독작업을 펼쳐 대중생활환경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안도현 명월진 동북촌입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연속적인 강우가 내려 제 뒤편의 다리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홍수 영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 마을에 물과 전력 공급이 중단돼 촌에서는 명월진 정부와 적극 연계했는데 입살과 물 등 신선한 물자가 도착해 제때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수해 발생 직후 안도현 당뇨 정부는 가장 먼저 비상 대응에 나서 전 가구 전면 점검을 하고 비상 지원 업무를 철저히 추진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에게 생활 물자를 제때 지급해 대중의 당면 생활 애로를 해결했습니다. 한편 사업일꾼과 촌민들을 조직해 집안의 침수 제거, 마당 잔물 정리 작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다각적인 지원 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도현 명월진 동북촌 초민 강선생입니다. 손에서 빨리 대피하라고 알려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집에 물이 들어오고 잠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밖에서 간부들이 같이 정리해주고 있는데 혼자서 정리하려면 여름 내내 해도 못합니다. 진지도 간부들이 도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와 동시에 안도현에서는 환경정돈과 공공위생방호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도로의 진흙퇴적, 잔여 침수 상황에 대비해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부문은 인력과 기계를 긴급 투입하고 도시 전역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안도현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부국장 곡파입니다.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에서는 밤새 예비안을 가동하고 현의 통일 포치에 따라 10여 대 기계 장비와 2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흙 제거 작업을 진행해 세 갈래 주요 도로를 정리했습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소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신속히 집결해 무더위 속에서 진흙 제거 작업에 전력했습니다. 증수기 공공위생 안전 최저선을 지키기 위해 당지 위생건강부문은 전문 소독팀을 모았습니다. 비 온 후 습한 환경에서 세균과 해충이 번식하기 쉬워 상시화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질병예방통제중심 공공위생감측과 과장 손립강입니다. 도시 주요 거리에서 침수 구간의 진흙을 제거하고 안도 1교 부근 주요 도로에 대한 소독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강변 부근 가두에 대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도현에서는 강우와 수위 변화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농촌 교량, 도로 복구, 물, 전기, 도관망 정비, 농경지 피해 복구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 환경 정돈과 위생 소독 작업을 잘 들어지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전방위로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 생활 질서를 안정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강우와 상류 류입수 영향으로 연결시 불화 통화 수위가 뚜렷이 상승해

0: 강변의 대령이 진흙이 퇴석됐습니다. 침수가 빠진 뒤 연결시에서는 전 시각기관, 가도, 고교기업 당원 간부 4,500여 명을 조직해 다지점 전방위 진흙 청소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연결시 무인기 응용협회 부회장 장태흠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당원으로서 언제나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대군인이기도 한데 앞으로 그 어떤 상황이 닥치든 조직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22년간 정교한 모습을 보여온 수상시장이 전면적인 변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 방문객 수요에 맞춰 새로 건설된 수상시장이 곧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관련 부대 시설도 전면 승격됩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열 보도 두 번째 부분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수상시장 뒤에 깃든 민생의 온도와 도시관리의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상시장에 들어서면 시장의 정취가 물씬 풍겨오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쫄깃하고 고소한 찰떡, 순대 등 각종 조선족 특색 미식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형제 조식집 책임자 범혜연은 능숙하게 음식을 담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이 가게는 건강한 재료와 정통적인 맛으로 손님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대표적인 맛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강변에 자리한 지리적 조건의 제약으로 장마철이면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형제 조식집 책임자 범혜연입니다. 장마철이면 쉴 때가 꼭 있습니다. 우리 업주들이 장사를 나갈 수 없어서 며칠 쉬어야 했습니다. 범혜연은 수상시장이 가장 먼저 입주한 몇몇 업주 중 한 명입니다. 오랜 세월 시장을 지켜온 업주들에게 이 시장은 깊은 추억과 따뜻한 정이 깃든 곳입니다. 이들은 시장을 떠나는 아쉬움도 크지만 새 시장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이들은 도시 발전과 더불어 민생시설이 지속적으로 승격되어 새 시장이 부족점을 메우고 품질을 높여 오랜 역사를 자랑한 수상시장이라는 브랜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범혜연입니다. 시장이 점점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환경시설이 모두 승격되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수상시장은 업주들이 장사하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위지 관광객들이 연길의 민속 풍정을 느끼고 연변의 일상생활을 체험하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시장에 가서 특색 미식을 맛보는 것은 이미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상해 관광객 왕 여사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곧 이사해서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관광객들에게는 더 좋은 체험 장소가 되고 현지 주민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 수상시장에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새 수상시장은 연지파 동쪽 삼꽃거리 서쪽에 있고 총 투자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3층 건물로 총 건축 면적이 12,000평방미터입니다. 새 시장에 들어서면 탁 트이고 밝다는 것이 첫 인상으로 남습니다. 1, 2층은 표준화된 특색 상점과 편리한 로점으로 설계됐는데 1층 로점 구역에는 나무집, 낮은 담장을 특별히 재현해 익숙한 추억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시장의 교체 성격은 기초시설 환경의 개선일 뿐만 아니라 도시 정밀화 관리, 민생 봉사 질 제고의 생생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연변 동방 수상 주야 시장 유한회사 시장관리소 관리원 장광입니다. 시장이 건설된 지 오래된 데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현유의 기초 환경이 발전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방선, 교통 등 방면에서 개선이 필요했죠. 새 시장은 기획 단계부터 부족점을 전면 보완하고 환경과 시설 모두 승격시켰습니다. 구역별 경영, 차와 보행자 분리 통행, 오물 배출, 소방, 긴급 홍수 방지 시설을 완비하고 상시화 위생 관리를 실시해 시장 환경을 전방위로 제고하게 됩니다. 비록 시장의 옛 풍경은 사라지지만 시장의 정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품질이 향상되고 정밀화, 규범화로 나아가는 연길 수상시장의 교체 승격을 통해 도시 정밀 관리의 온도와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 시장의 운영이 계속 최적화되면서 이곳은 민생의 생기를 지키는 동시에 문화 관광의 새 활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며 연길의 도시 문명과 민생 행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1: 18일 저녁 6시 동북축구연맹

0: 에서 연변 대표팀이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7월 16일 저녁 연기로 도착한 대련 대표팀이 우리소 각계 대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당일 저녁 대련 대표팀 일행이 연길서역에 도착하자 이곳에 대기하고 있던 연변 특색의 명태 응원단이 조선족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추며 멋진 공연으로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인파 속에서는 환호성이 이어졌으며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호텔 접대 측에서는 연변 특색의 명태와 커피를 준비해 대련 대표팀 성원들에게 연변의 맛을 선사했습니다. 교류 속에서 대련 대표팀 성원들은 이번 원정에 큰 기대를 표했습니다. 대련 대표팀 선수 고욱입니다. 세 번째 연길 행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중을 다닐 때 왔고 두 번째는 고중을 다닐 때 왔는데 모두 축구 경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번에 오니 정말 기쁘고 설렙니다. 동국축구연맹전 때문에 연길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따내고 싶습니다. 대련 대표팀 감독 왕쇠룡입니다. 정말 열정적입니다. 민족 복식이랑 지금의 발전 모습을 보니 정말 좋습니다. 사실 선수 시절에도 와봤고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연변에 온 적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연변 축구는 정말 잘 되고 있고 강하고 특색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팀을 이끌고 온 건 일종의 교류이기도 합니다. 연변 축구랑 대련 축구가 여러 해 발전한 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고 많이 교류할 수 있어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련 대표팀은 짧은 휴식을 취한 후 다가오는 대결을 위해 전력 준비할 예정입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연변 여러 지역이 홍수와 지질 재해의 이중 위협에 처했으며 전주 상하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 1인 미디어 계정에서 연변 재해 상황 관련 헛소문을 퍼뜨려 사회 대중을 오도하고 좋지 않은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이들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피해 지역 물가 폭등 헛소문을 퍼뜨려 인터넷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악랄한 사회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 이 계정들이 모두 처리됐고 담당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부문에서는 공안기관과 손잡고 관련 계정 운영자를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0: 전시 시설을 최적화하고 홍색 교양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연변 혁명 열사 등원은 전면 승격 해소를 시작했습니다. 기념관을 폐관하고 공사를 진행하기에 모든 참관 접대 업무를 잠시 중지합니다. 구체적인 재개방 시간은 따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위채 공식 계정 연변 홍색 등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1: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3라운드 경기가 연기되어 진행되며 구체적인 경기 시간은 따로 통지하게 됩니다.
0: 7월 18일 연변 대표팀은 동국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홈경기에서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은 오후 5시부터 경기전 공연 활동을 실황 중계하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은 저녁 5시 50분부터 경기를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향상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0: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염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종이학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종이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보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김대현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내 고향 모아산 보내드립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풍경이 고스란히 담긴 이 노래와 함께 고향의 향기를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영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우리 집 텃밭 보내드립니다. 작은 텃밭에서 피어나는 생명과 평온한 일상은 소소한 행복이겠죠. 자연과 어우러진 따뜻한 정서가 가득 담긴 가요.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의 흐름을 노래한 백진숙 작사 유춘섭 작곡의 인생시계 보내드립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의 인생도 시계바늘처럼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가요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도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도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황혼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가사가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가요. 이어서 방신국 작사 김봉관 작곡의 황혼 찬가 보내드립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재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행복은 보내드립니다. 살아가면 늘 찾고 싶은 것 바로 행복입니다. 화려한 것보다 소박한 마음속에 자리한 진짜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로엘한 자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랜 세월 행복하게 살아가는 소망을 담은 가요. 최근 작사 리태허 작곡의 장수타령 보내드립니다. 웃음 가득하고 건강한 일상,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일상을 생각해보면서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웃음 나누는 우정의 이야기를 담은 가요. 친구 보내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음악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0: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1: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여름철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에는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를 드리고 실크 여름 이불도 함께 선물로 드리고요.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세 박스를 드리면서 또 여름철 사용할 수 있는 매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아홉 박스를 드리고 990원 가격 선풍기 한 대와 368원 가격에 허브 차향 베개 하나를 함께 드립니다. 18박스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0박스를 더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368원 가격에 허브 차향 베개 하나까지 또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내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여름철 상품 특별 행사는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예, 우리 이번 활동에서 이 상품이라 할 때는 여름철 이불하고 여름 이 베개 그리고 현대식 선풍기하고 공기청정기 등 이런 여름철에 예, 우리 환자분들이 쓰시면 좋은 이런 상품들을 드리면서 또 발효 동충하초 균분도 더 드립니다. 예, 이번 활동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예, 필요한 분들은 283-0666번에 인차 연계하십시오. 예, 그리고 오늘은 주요하게 예, 이 삼복철 무더위를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나도 뭔가 뭐 만성염도 있고 거기다 또 담양도 있고 하면서 그냥 이 소화도 잘 안 되죠. 밥이 보냈어. 힘들게 살았습니다. 내가 먹기는 그 한 물상 먹기 자주 먹고 자꾸 먹었지. 한 달날이나 이틀을 먹고 또 나는데 그다음에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동창한테 바로 분을 먹었는데 너무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지금.
1: 네.
0: 위가 그냥 항상 쓰리고 아프고 해서 조금만 좀 내본 것도 못 먹었으나 그렇게 몇 개 본 것도.
1: 네.
0: 그리고 새벽이면 그냥 이게 배가 쌀쌀하고 그냥 자도 일어난다만 잠이 오지 않고 배가 그냥 위가 쌀쌀할 때면 그러면 일어나서 또 가지 한 조각을 내서 먹어야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뭔가 뭐 이제 꼬리도 많이 쏙쏙 들어서 또 무슨 못 먹었습니다. 달걀 같은 거 먹자야 돼. 혹과 먹게 되면 인척 쳐서 옆구리 봐서 쑥쑥 찌는 게 아픈 게 알기더라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요즘엔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그래서 달걀 먹어도 괜찮습니다.
1: 네.
0: 소화는 둘째 치고, 쑥쑥 아픈 게 안 아프지 않고, 예. 그러고 뭔가 뭐, 그, 쇼엔 니단탕 한 먹었는데 그거 아예 먹어도 너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먹어도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입이 확 썩어봤대. 입이 썩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1: 네.
0: 더 좋은 거는 뭐 좋은 거면 과민성 비염이 있으면서 예, 체질이 세게 하고 자주 예, 깨끗했습니다. 자꾸 그러면서 예.
1: 네.
0: 그래서 그게 나아지고 쉴새 없이 콧물이 났어도 조금 이렇게 재채기 하고 있다기 때문에 계속 그것도 많이 나아지고 그 다음에 맥이 나는 게 알린다. 그 후부터는 진짜 맥이 잘 난다. 맥이 나는 게 알린다.
1: 네.
0: 그리고 먹어보니까 나 예, 정말 뭔가 믿음이 가는 약이고 예,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부작용이 좋은 약이 되다.
1: 네.
0: 그리고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약이 진짜 신기한 약이 맞습니다. 그래 활동이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이라니까 나 우리 집에 아저씨가 둘이 같이 먹고 있는데 활동이 지금 배달 받겠는데 돈이 조금 준비해야 돼서 내일 배달 받아도 되겠습니까?
1: 그 예, 2836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아, 예. 2830666번.
1: 예.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누군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동총하초를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네. 이 동총하초 쓰기 전에는 손도 나쁘고, 심장도 나쁘고, 심장이 나빠지니까 같이 폐 따라 나빠질 거다. 예.
1: 맞습니다. 예.
3: 예, 물도 차고, 그도 예. 여름에는 숙회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 이 약은 좋다는 약은 많이 써봤는데, 아이디고, 이사 용하다는 데는 다 찾아다녀도 아이디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 이 동청화초를 쓰기 시작한 건데, 예.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다 강의라는 게, 그저 딱 내가 예, 심탄 병도 많더란 말입니다. 예.
1: 네.
3: 그래, 뭐, 오늘 자석을 대신해 서리면서 이 효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이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래서 그 믿음이 가서 시장에서 썼는데 정말 좋습니다. 우선 이 심장하고 폐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혈압이 그래도 그냥 누랑 고혈압이 돼 머리 터지게 아프고 그러던 게 정살로 혈압이 정살로 돌아오니까 머리 다 아프고 지금 영 좋습니다. 해가 조절이 잘 되고.
1: 네.
3: 그리고 그 다음에 손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나의 이 아래 그렇게 냉하고 시리고 졸이고 하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걸어다니기라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1: 네.
3: 그래 이 동총화초를 써보니까 나의 정말 여러분들이 이 효과 반응하는 게 정말 딱 맞고 그 다음에 동총화초 나와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상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네.
3: 좀 믿음이 간단 말입니다. 예.
1: 네.
3: 그리고 또 이 시장에 써보니까 나 다른 약들은 하루에 두 번씩 세 번씩 써야 되는데 이거 하루에 한 번만 써도 정말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지고 그도 날마다 나가 운동해도 맥없는 줄도 모르고 밥도 맛이 있어서 잘 다니지 이런 눈으로 용 좋습니다.
1: 네.
3: 어차피 이 동성화초를 써보니까 믿음직한 약이고 정말 써볼 만한 약입니다. 써봐야 내가 오는 말 좋다는 거에 느낌을 가지지 그래도 들을 때는 것도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굳이 좋을 줄은 생각도 못한단 말입니다. 써보니까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네.
3: 그래서 오늘이 우리 할때 마지막 날이라니까 이 우리 할때 또 참여해서 오늘도 또 아홉 가구 배달 받자고 그린다.
1: 네, 그래서 동총 하초로 쓰면은 우리 노인분들이

0: 생명이 뿌리를 든든하게 한다. 그래서 불로장생이 비약이다. 이렇게 우리 종교에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활동이가 또 오늘까지입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3: 수고하십니다.
0: 네.
3: 동초가토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아, 지금 경제 구에 신문도 고르자고. 그러다니 자꾸 피름장지 왔다가 하고.
0: 네.
3: 주경영이 있으면 소화랑이 잘 알지고, 특히 밤에 서면 탓을 닫아가지고, 다음 대단 못다. 이래서 내가 지금 이거 선택을 쓰고 있는데, 써보니까 많이 좋습니다, 지금.
0: 네.
3: 자꾸 피름 모든 것도 많이 났고. 신류 등록사 고르지 않는 신규 통도 생기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네.
3: 여기 소화랑 기능사 아이들 속이 더 부족하면 그래도 얘도 많이 나쁘고, 소변 차수가 죽기, 밤에 잤든지 차수가 죽니까, 사람들 제대로 사고, 정신하고 좀 맥도 난다, 이게.
0: 네.
3: 네, 오늘 활동 마지막이라는데, 활동 상관에 좀 더 대답하게 따오게 됩니다.
0: 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4: 예, 동춘하소를 지금 묵고 있습니다. 동춘하소가 예, 개발 4,500m의 고산지대에서 자라고, 예, 발효시킨 약이 돼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발효시킨 안에서 예, 다른 약이 30배라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혈압이 온전한 데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계속 그래 매일 주사약을 쓰고 그래 그랬는데도 낫지 않던 게 이 약을 먹으니까 나의 혈압이 온전됐습니다. 그리고 밤에 감을 잘 못 잤습니다.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서 그런데 이 구성상도 있어서 나아지고 혈압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속이 두근두근하면서 그래 침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래 됐습니다. 이러던 게 이 약을 먹은 다음에 그런 증상이 완전히 이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밤에 어떤 때는 자다가더라도 심장이 뜸해가지고 소리에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일어나 앉아서 두드김이 그랬는데 그거는 깜짝같이 이전은 완전히 없어졌다니까. 그리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나는 위축성 위험이 만성 위험까지 있어가지고 소화에 대해서 밥 먹으면 계속 두지이 사고 배부고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꼴 거라면서 그러던 게 소화가 잘 돼서 용도습니다. 소화가 잘 되니까 나의 밥을 잘 먹으니까 나 맥이 나고 힘이 나고 정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면에서 많이 좋아지니까 나의 계속 쓰겠습니다. 면역력도 높아져서 감기라 뭐 같이 감기라던 게 지금은 감기도 안 하고 저리 1년 이전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겠는데 나는 오늘 저기까지 활동이 마지막 날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이제 배달 받았다고 하겠는데 내 동생이 있는데 지금 돈이 오지 않아서 그랬는데 내일 싸도 되겠습니까?
0: 예, 2830666번에다 연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예?
4: 그래랍니다.
0: 예, 예.
4: 예,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은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중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남두통 중화설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4: 네.
3: 통증하다 쓰고, 야, 계속 나는 심사에 떨겨서 그랬는 게, 그리고 밤에 뭐 심사에 밴드사께 못 넣었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약 쓰고는 심사에 그렇게 떨리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4: 네.
3: 그리고 저기 나도 효과를 많이 봤지만은, 내 사촌동생이 부마잤는데 이약 쓰고 숱한 약 썼댔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과 없던 게 이약 쓰고 지금, 말을 못하던 게 말도 없어 나지.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말도 띕니다.
4: 네.
3: 예. 부마전 된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4: 예. 중풍 후유증이 발생했다 하면은 몸 전체가 문제 생깁니다.
3: 예. 예.
4: 그렇기 때문에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부는 몸이 우리 원기를 회복시켜주면서 이 심내혈관 질환 치료하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 아주 좋습니다.
3: 예, 정말 숱한 약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말 안 듣던 게 이거 쓰고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네.
3: 예. 예, 그래, 오늘은, 할 때 오늘은 마지막이란다, 예.
4: 예, 오늘이 갑자기 또 마지막이 돼서, 예. 그래서 예. 내일까지 연기하십시오.
3: 예.
4: 예, 지금 어떤 예. 분들은 또 준비 안 된 분들은 내일까지 또 연계하시면 됩니다. 이 830666번에.
3: 예. 예. 연락도 까고 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4: 예. 그래, 전화번호에 예. 연계하면 됩니다.
3: 예. 예. 고맙습니다.
4: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4: 예.
2: 네.
4: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삼복철이다 할 때는 왜서 발효 동충하초 균분 쓰시면은 더 효과를 보는가?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우리 인체의 양기를 보충해 줍니다.
2: 네.
4: 신양을 보호하고 폐음을 자양한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작용이 이 두 가지 작용이면서 폐하고 신장이 허약을 다스리면서 우리 인체 신양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증상을 치료합니다.
2: 네.
4: 우리 만성 질병이든 노인성 질병이든 이렇게 오래 병으로서 난 약이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양기 부족입니다.
2: 네.
4: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름이라 할 때에는 여름에는 양기를 많이 저축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몸을 든든하게 하는 이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예, 때문에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다른 계절에 쓰기보다도 지금 쓰시면은 더 좋은 효과를 봅니다.
2: 네.
4: 예, 그리고 여름은 우리 중의학적으로 보면은 여름은 좀 덥다하게 지내야 됩니다.
2: 네.
4: 예, 근데 지금 어디, 이 쌍창이랑 가면은, 이 몸이 옷싹할 정도로 춥게.
2: 네, 너무 춥죠.
4: 예, 그렇죠.
2: 네.
4: 예, 그리고 이 중의에서는 겨울은 좀 차라하게 지내는 것이 자연이 리치에 맞습니다.
2: 네.
4: 예, 때문에 오란 질병으로서 우리 여름에 양기를 많이 저축하게 되면은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내 몸의 사기를 몰아낼 수 있는 이런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네.
4: 요즘 같은 계절에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면은 몸속에 있는 풍한 습열이가 제거되면서 건강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2: 네.
4: 이 자연이 양기하고 우리 동충하초의 양기가 결합해서 나쁜 사기들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몸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2: 네.
4: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현대인들을 보면은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없이 이 한여름을 보내라 하면은 이 상상도

0: 못할 정도죠.
1: 네, 힘들겠죠.
0: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예, 자기 전로도 내가 나는 몸이 허약하다 이런 분들은 이 여름도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가 우리 겨울로 나는 데서 아주 좋은 이런 더 좋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다시 얘기한다 할 때는 중의학에서는 여름은 다소 덥게 겨울은 적당하게 춥게 지낸다 할 때에는 몸이 건강해진다. 이것을,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1년 중 여름은 양기가 가장 왕성한 계절이고 여름을 어느 정도 덥게 보내야 우리 몸에 적당한 양기가 쌓이면서 음양의 균형을 맞추어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음기가 강한 이 겨울이 병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전 통증하수 오래 썼습니다.
0: 예.
2: 이전에 이 통증하수 쓰기 전에 저는 몇 해 동안 아 진짜 많이 알았습니다.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다음에 저는 특히 우몸엔 또 허열이 많이 나고 배부터 다리는 또 차고 내 피부도 많이 마르고 그다음에 특히 너무 가슴이 불편하니까 병원에가 그 CT 해보니까 심장도 안 좋고 폐는 또 수술해야 된다 합니다. 근데 내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또 신체도 매우 허약하고 그다음에 아유 내가 뭐 나이도 많은데 수술을 하면서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약으로만 치료해보자고. 병원약도 한동안 썼는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중약이 또 중의원의 중약도 한동안 써도 또 아이들. 그다음에는 할 수 없어 이 광고에서 나오는 광고약이 많이 썼습니다. 쓰다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한 몇 달 바꿔쓰고 이게 여러 번 바꿨는데 근데 치료 못하고 점점 나는 더구나 사는 게 더구나 힘들 때다. 이래다 저리 이 선생님의 강의 듣고 정신학습도 있어해서 좀 다 나아지는데 어제는 아, 산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제는 기본상에서 어제는 뭐 아프거나 뭐 불편하나 이런 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뭐 수술 아예 해도 되고 내가 지금은 아 수술 아예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도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 감기다 이 약 쓴어간에 독성에서 쓴어간에 감기다였습니다.
0: 네.
2: 그리고 예 독성에서 쓰니까 이 독성에서 소화제는 아닌데 이전에는 밥도 잘 못 먹었는데 지금은 밥이 항상 맛있고 밥 먹으면 소화 잘 되고 그리고 위장이가 영 편한다.
0: 네.
2: 이 특히 이 이전에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아프고 숨이 잘 했는데 지금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파 보니까 가슴이 불편한 게 제일 힘들 때다. 근데
0: 네.
2: 지금은 가슴이 편하고 가슴이 편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뭐 나쁠 때가 없고 이래가지고 아, 사는 게가 지금은 아, 어떤 살만 하구나 이런 이런 생각 어떤 때는 하게 된다.
0: 네.
2: 그래서 제가 생각한 때 이 독성하천은 정말 에, 특별하게 그런 4,500m 높이에서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대로 특히 또 다른 약에서 없는 이런 발효한 약으로서 산소의 효과도 더 보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그 이전에 많이 약 많이 써도 치료 못했는데 이 독성하천을 치료된 거는 이 동성하초의 이 약 성분이가 정말 신기하고 다른 약에 없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약물이 특별한 신기한 약물이기 때문에 그 내가 병이 치료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어제는 뭐 이 동성하초 놀래야 놀 수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예 계속 그 열심히 쓰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쯤 동성학도 오늘이 마감이라지.
0: 네, 마지막입니다.
2: 네. 예. 저도 학당에 참가하려고 생각한다.
0: 예. 예. 그래서 예, 2차 그 283-0066번에 연계해서 예, 오늘이 우리 또 갑자기 이렇게 통지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시간은 좀 낮게 내일이 찾아오셔도 됩니다. 예.
2: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아유.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0: 네.
2: 그래서 우리 이 여름에 양기를 잘 저축한다 할 때에는 겨울에 나타나는 감기라든가 천식이라든가 비염, 장염과 같은 이 양기가 부족하고 찬기운이 많아서 생기는 이런 질병을 또 예방도 합니다.
0: 네.
2: 때문에 이 우리 산부의관에 지금 이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이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음기하고 찬 기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들을 또 치료도 하면서 또 예방도 또 할 수 있습니다.
0: 네.
2: 우리 로이 실제로 보면은 로인 분들이 질병은 대부분 양기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양기 자체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데서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력입니다.
0: 네.
2: 그래서 이 양기는 우리 신양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은 우리 인체에서 양기하고 전기를 보존해줘서 생명이 뿌리라 합니다. 그리고 양기라 할 때에는 장부의 운동을 주관하면서 신진대사도 촉진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쓰시고 소화계통 질병이 좋아졌다 하죠.
0: 네.
2: 이거는 우리 인체의 양기가 충족하면은 신진대사가 잘 되면서 또 다른 약에서 없는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에는 이 에너지 효소, 바로 소화 효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런 기본 성분이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또 소화계통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도 효과를 또 아주 잘 봅니다.
0: 네.
2: 그리고 우리 양기가 경락의 흐름을 주관하고 세포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데서 기본 기운도 바로 양기입니다.
0: 네.
2: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는 곧 양기 활동이 왕성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이 양기가 허약하다 할 때에는 기본적인 생명력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모든 질병들이 몸에서 발생합니다.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양기 부족이고 양기 허약을 동반하기 때문에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서 또 이 적당하게 또 운동도 하고 영양도 보충한다 할 때에는 더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몸이 영차갖고 소화도 안 되고 얼굴 색도 또 창백하고 손발도 차고 또 설사나 복통이 있거나 혹은 이 장 운동이 잘 안 되거나 대장과 소장에 좀 염증이 있다. 이런 분들은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하면은 좋은 효과를 봅니다.
0: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3-0666번, 2833-0666번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최정연 작사 정진옥 작곡의 천혜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로 첫사랑이 아닐까요? 떨리고 행복했던 첫사랑의 감정을 노래한가요? 멜로디에 달콤한 마음이 담겨있어 아련하고 따뜻한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김명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가야금 병창의 가요죠. 잔잔한 선율 속에서 전통악기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웅준 작사, 안국민 작곡의 내 사랑 가야금 보내드립니다.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자 행복의 시작입니다. 활기찬 노래를 들으며 마음껏 웃고 행복을 맞이해보시길 바라면서 류용군 황영애의 웃으면 복이 와요. 함께 들어보시죠.

고소한 보리차 한 잔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멜로디가 지친 마음을 달래줍니다. 평온하고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김영근 작사 안계린 작곡의 보리차 보내드립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시골 빨래터는 언제나 웃음소리와 정겨운 대화로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소박한 일상의 풍경이 선율 속에 생생하게 펼쳐지는가요? 김동호 작사, 김경애 작곡의 빨래터에서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성수길 김홍련의 황홀한 내일이 기다립니다. 보내드립니다. 현재의 행복을 간직하며 더욱 멋진 미래를 꿈꾸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희망에 가득 찬 멜로디가 맑은 내일을 향한 기대와 설렘을 노래하겠죠.

이어서 리광수 작사, 박항림 작곡의 사랑의 샘 보내드립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깊고 풍요로운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자산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오늘 시간은 당신은 몰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련한 마음을 노래 담아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이 곡을 리설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김정권 작사, 량성호 작곡의 구미노래입니다. 꿈을 향한 열정과 희망이 가득한 이 노래로 오늘도 용기 있는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남녀 사연 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신기옥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을 열어가 찾아갑니다. 따뜻한 경기와 행복을 전하는 이 곡으로 여러분의 하루에 꽃길이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최성화 방해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최관석 작사, 최학산 작곡의 금수강성 장배산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배산의 모습을 노래한 이 곡에서 연변의 아름다움을 넓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허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노래로 우리는 하나로입니다. 노래를 통해 서로를 연결하는 마음을 전하는 이곡과 함께 노래하며 하나가 되는 기분을 느껴보시길 바라며 문복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다면 작사 리해 작곡의 귀향길이 찾아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따뜻한 노래로 그리운 곳과 사람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성 한하나 작사 장근남 작곡의 내 안에 그대를 준비했습니다. 자신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주는 이 곡을 통해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게 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0: 네, 건류의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드립니다. 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우리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못 말씀드렸는데, 이번 우대 활동에서는, Q10입니다. Q10. Q10 하면은, 우리 외국에 갔다 온 분들, 특히 우리 자식분들이 뭐 일본에 있어, 한국에 있어, 미국에 있어, 이런 분들 보면은 Q10이란 뭐 알아듣는 분들 많습니다. 기시리는 많이 보내는데, 코엔자인 Q10이다. 이름은, 우리 그 약국에 가면 많이 봤다. 이름다. 이래서, 이 Q10이라고 우리말로 말하는, 코엔자인 Q10은, 품의 Q10이라고, 품의 Q10이라고 또 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다 우리 지금 우대 활동에서 드리는 Q10 하는 Q10입니다.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11년 전에 이 품의 Q10에 대해서 오랫동안 소개 드렸습니다. 품의 Q10도 이게 노벨상을 탄 제품입니다. 주로 심장 근육 영양제로서 우리 몸에서는 사람이 몸에서는 심장 근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간, 콩팥, 잇몸, 위 이런 순서로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 심장이 끊임없이 퉁탁퉁탁 뛰는데 에너지를 제공하는 영양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Q10 성분이 없게 되면은 특히 25% 우리 몸에 갖고 있는 본래 25%보다 떨어지면 심장은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Q10은 누구나 내시가 있는 분들 다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성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잘 합성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밭 해줘야 됩니다. 이번 우대 활동에는 특별히 다른 데서는 Q10을 팝니다. 우리 이번 우대 활동에서 드리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게 아주 필요하다. 심장근육 영양제로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 보신하는 순중약입니다. Q10은 생물제품이고 이래서 섞어서도 되고 섞어 쓰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25가지나 들어간 이 건네 보신하는 좀 그 성분 그 다음에 작용 효능에 그 다음에 그 우리 병을 치료하는 데서의 기본적인 원인 추적하는 원리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건네보신환입니다. 근데 우리 시중에도 건네보신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환은 그 창자부터 아주 다릅니다. 창자가 이게 좋습니다. 우리 무슨 약뿐만 아니라 모든 걸 쌀 때는 제약공장을 많이 봐야 됩니다. 동화 악엽 제약공장이라는 게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고 또 1952년도에 이 제약공장이 건설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역사도 길죠. 그리고 믿을 만한 제약공장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0: 네, 많은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지금 세야를 소개를 하는데 이게 내 어디 들어볼까 김에 좋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김에 시첩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배달 받다가 좀 써볼까 하네.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써야 됩니다. 특히 네. 50대 후 특히

0: 501-2797번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근립보신환원은 직접적으로 우리 짐에 초기에 쓴다 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효과보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에 거둥 올 정도면 그 전에 이미 많은 병들이 왔다는 거 말합니다. 짐에 거둥 올 정도면 이 어떤 병들이 오는가. 쉽게 치매가 오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실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2: 네.
3: 네, 건조보시한 새로 선전한 지 어느 한 열흘 거였는데, 이거 뭡니까? 우연히 당뇨병이 있고, 기능이 계속 없습니다. 개주머니 네. 선생님과 물어보고, 나는 싼데 이제 일주일이 잡습니까? 예. 나쪽에서 오늘까 사흘은 뭔게, 그건 먹기 용도 없을 때다, 예, 선생님. 예.
2: 먹기 좋습니다. 그 녹두알 같은 거 수임이.
3: 예, 녹두알 같은 게 있을 때다.
2: 예. 예. 약이 녹두에서 많지도 않습니다.
3: 예, 우연히 이제 한 열흘 썼는데, 이게 기능력도 좋아지고, 잠 어째, 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날까, 그새 정신하고, 오늘 생일 처음이다. 이렇게, 아이, 그 정도서 한다, 다 이제 열흘 먹고 조금 이제 정신 맑아진 난다. 그러면서, 예, 눈도 밝아지지. 그 다음에, 이 뭐니까. 밥을 좀 이렇게 내가 주먹처럼 이렇게 잡수는데 밥을 좀 잡수게 되고 하여튼 이렇게 머리가 조금 이렇게 개운해진단다. 열을 잡수는 게 이렇게
2: 올려줬으면 예, 그렇게 예. 잠을 못 자던 사람들 심지어 수면제를 쓰던 사람들 예. 그 약을 다 뗄 수 있습니다. 보통
3: 예 떼기 그렇습니다. 이쪽 좀 사흘 만에 먹었는데 그날짜 잠 잤다 우리 매일 잠 약을 이 약을 먹으시는 게 경제부시 아예 계속 이때 가서 예 어떤 열을 썼는데 이틀 사흘부터 잠 오는 게 잠을 용 잘 잔다면 그래 오케이 나도 그거 내 사흘 본 게 얘네 좀 뛰는 잠 잘하는 가수 때 나도
2: 오늘 잠 조인 사인 명골 그다음에 이 원지 이 수면제 네. 치료에서 중중약으로 된 치료약이 들어간 게 저만의 시중에 없습니다. 예, 이 약 다 들어갔습니다.
3: 그래서 약대 처음 들어본다 이제 약대 선생님 네. 얘기한 거
2: 예. 그렇죠.
3: 그래 어머니 그 전화번호 501-2797입니까?
2: 예, 네. 그래서 우리 그 백수환이라든가 예, 인기깡구목액이라든가 예, 그, 예. 다 우리 한 회사입니다. 예.
3: 아, 한 회사입니다. 예, 그래, 예, 예, 그 전화번호 예. 이제 잘한다. 예,
2: 예.
3: 그러니까 전화 지금 가져온가 오늘이?
2: 예, 배달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예, 문제도 있고, 예. 예.
0: 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네. 이런 치매 것은 오기 전에 이미 이런 환자들은 수면 장애래 아주 많이 고생했고 그 다음에 또 머리가 어지럽다 귀가 잘 안 들린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가슴이 두근다근두근이 쫓긴 것 같다 허리 다리 아프다 소화해야 된다 건망증이 있다 이런 증상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런 걸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이가 건립보신환입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건립보신환이 이제 쓴지 한 닷새 된다. 왜냐하면 저는 중풍 후유증을 머리가 허리 터분하고 맑아지, 허리 터분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건망증이 심해서 빈생 갔다도, 채소 가질러 갔다도 예. 먹지 못하고 이럴 때도 역만 했습니다. 그래도 네. 사이 이제 닷새를 먹었는데, 예. 그 조금씩 기억력이 돌아서는 것과 투란다. 그리고 어림지 나던 게 얘 말가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거나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2: 네.
4: 그래 얘 좋아질지 내 처음에 내과가 아예 잤습니다. 그래 나도 오늘에 배달 받자 그래.
2: 네. 우대 활동도 있고 하니까 저를 배달 받아 써보십시오. 또 이런 약 성분이 들어간 약이 저만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네. 이런 병을 치료하는 데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귀가 잘 아들긴다. 머리가 어지럽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심장이 계속 심줄물라 있다. 잡으려면 해야 한다. 약을 써봐도 그 정말 치료해야 되는 병이죠. 이래서 이 건립보신환은 옛날부터 황제가 쓰던 약으로서 효과가 좀 남다릅니다. 그 다음에 성분을 보면은 홍삼 그 다음에 이 녹용 이 다 비싸서 일반로 백성들은 썩어 공기를 못했죠. 근데 제약공장도 그렇습니다. 이런 약을 요차하면 약 가격이 훌

0: 올라가서 지금 이게 우리 이전에 소개드리던 약입니다. 텔레비에서의.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이 약을 가격을 친 다음에 900매돈도 넘어갑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들어간 게 없습니다.
1: 네.
2: 자, 안녕하세요.
1: 네.
2: 네. 예, 안녕하세요. 저도 건의보신 파를 지금 먹고 있는데, 야, 나는 네. 어지러증이 세게 나고, 어제 저녁에 잠을 많이 못 자고, 귀에서 소리 나지. 그래서, 그리고 또, 뭔가, 의사로 도수를 달아야 돼. 그래서 이, 단약을 그렇게 먹어도 아이들한테 이 약 먹고 지금 약만 잘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기억력이 없어서, 그때만에 어디, 밭에 나갈 때는 문 차고, 또 열쇠를 집에다 놔두고 몇 번 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장면 가서 묵은 싸고는, 고속도로 뭐, 고소합니다. 묵은, 아이 가지고. 야, 그래, 얼마나 엄중한가 보지. 그래서 내, 선생님 방송 들어보고 이야기, 그게 성분을 보니까 나 이거 홍삼이다 그랬대.
0: 성분이 이만하에 좋은 약이 없습니다.
2: 그 성분이 용사토구만. 그런데 이런 약체가 보기 좋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성분이 좀 내 몸이 딱 맞는 것 같아서 선택이 뭐 아니라 요즘에 이거 먹은 지 한 대세 된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기억력이 좋아지지 이 귀에서
0: 숨이 나고 것도 숨이 나고
2: 글쎄 말이지 나가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활동 있을 때 좀 더 싸서 먹자 그래서
0: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도 좋습니다.
2: 그래서 오대 영수 하트고 봐요.
0: 예.
2: 예, 저 사서 먹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성분 소개드립시다. 일단 우리 홍삼 하면은 인삼처럼 그렇게 막 혈압이 올라가고 열이 통하고 이러는 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이래서 물론 홍삼도 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 쓰는 게 맞지만 우리 건의보신하는 열이 안 나게끔 또 음양 양기 음기를 도와주는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홍삼은 오장육부를 다 치료하는 약이가 홍삼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네, 어제 이 건의보신한 배달 받아왔습니다.
0: 네.
3: 근데 이 우리 친구 신랑이 이 전염성 비대에 있으면서도 소변기 용 힘들다 생각?
0: 네.
3: 이 화장실에 가면 한참 기다려가야 되고, 예.
0: 네.
3: 그래서 어제 이 신발 붙이면서 자꾸만 이 속이 답답하다고 그린단다. 그래서
0: 네.
3: 내 누가 집에 있는데 이 건의보신한 설명서를 보되 어디 선생님과 문이라고서 좀 자기네도 써봤으면 좋겠다.
0: 심자에 붙인다는 게 이게 심혈문란이 있고 그 다음에 간열이 올림일 때는 이래 심자에 붙인다. 심혈문란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꼭 이런 산조인이 들어가고 룡골, 룡이란 룡, 뼈라는 뼈, 이 룡골이가 또 우리 그 신경 조절에서 제일 좋은 약제입니다. 이러고 또 음양 평형을 잡아줘서 간열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 백출이라매, 그 다음에 이 구변이라매, 산수유라매 다 좋은 약제들입니다. 이걸 쓰면 효과 봅니다.
3: 효과 보죠. 이게 좀, 때는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0: 예?
3: 남자들이 소배 나이가 전염성 비대에 왔단다.
0: 거기는 먼저 좋습니다. 이거는 부선하는 약이기 때문에 고파치 모든 문제, 신염, 신우신염, 여독종 환자들 훨씬 효과 본다. 고파치 먼저 효과 본다.
3: 예, 예. 그러면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예.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마저 설명 주시죠.
0: 오장육부에 다 좋은 약이가 홍삼이고 그다음에 제일 전형적인 효과를 말하자면 칼신이즈 합니다. 칼신이란 게 뭡니까? 마음이 기뻐진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중의학에는 신농번초경이란 게 있습니다. 신농번초경, 뭐 번초강목 이런 책이 여러 개 있는데 신농번초경이라는 게 제일 처음으로 나온 이 중의학 책입니다. 여기에 똑똑하게 씌워져 있습니다. 홍삼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지 지력에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칼신이즈라는 게 이런 약이가 마찬가지 중약제에도 크게 없습니다. 이런 약을 써야만이 내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누군데 쫓긴 것 같고 나만 빼놓고

0: 다 먹는 것 같고 나만 빼놓고도 눈이 더 좋은 것 같은 것 같고 항상 마음이 그런 좀 이 평온하지 못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땀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예, 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많아서 있군요. 벌써 나는 쌌습니다. 그런데 민기 입간구복에도 이미 전에부터 먹었는데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먹었는지 어떻게 먹는지 잘 몰라요.
0: 이 식후 식전으로 나눠 잡수면 된다. 이 약은 식전에 잡수 거예요. 한반 시간 전에 잡수고 다른 약은 식후에 잡수 거예요.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그리고 이 홍삼이 사포닌 성분은 그냥 인삼보다 더 농축되어 있고 안전하고 불량 이런 성분을 다 뽑아냈기 때문에 쉽게 놀라는 데 좋습니다. 우리 심장이 약한 사람들 보면 쉽게 쉽게 놀라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약이 없습니다. 뭐 자기 집 문을 열어도 열고 들어와도 놀라고 자기 전화 벨 소리에도 놀라고 누구 역할에서 불러도 놀라고 이런 사람들 이게 홍삼이 사포닌 효과입니다. 이걸 쓰면은 효과가 그렇게 잘 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로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약들이 부작용을 없이기 위해서 25가지나 들어간 약이기 때문에 시름 넣고 쓰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은 말 그대로 구복액으로 되어 있고 간의 독소를 해독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구복액으로 된 약입니다. 그러면 왜서 우리 의학적으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를 하는가 보면은 우리 모든 허혈들이 뭐 심장열이요, 폐열이요, 안구건조증이요, 마른 기침이나 이런 모든 허혈들이 대부분 간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간경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간의 열은 왜서 생기는가? 간의 열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 음양평형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 추적할 수 있는 치료약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구급약이 아니고 우리 몸에 허혈이 생기거나 특히 우리 눈에 와서 이런 눈에 와서 안구건조증이요, 백내장이요, 녹내장이요, 황반변성이요, 유리지원착이요, 시신경기축이요 많은 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가 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간한 통로란 말도 많이 하고 눈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눈병이 생기는 원인은 간에 있다는 걸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왜서 눈병이 대부분 원인이가 간에 있는가? 이걸 본다 할 때 우리

0: 눈이 이런 해부적인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눈에는 눈을 동그랗게 다마처럼 동그란 모양을 낼 수 있는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체. 유리체 혼탁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눈앞에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니거나 눈이 뿌옇게 안 보이거나 눈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 유리체가 말 그대로 혼탁이 왔단 말입니다. 뿌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러니까 까만 동자 바로 뒤에 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체. 수정체가 이게 우리 카메라를 보면 렌즈처럼 물건을 투과해서 이 어떤 물건이 뭐 길게 생겼는가 네모나게 생긴가 동그랗게 생긴가 이게 다 수정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는 모양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체자가 들어간 게 세 개인데 특히 수정체나 유리체는 100분제 70% 내지 90%가 다 수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저도 되니까 고약 좀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이거 빈간이 있어서 예, 항상 그 매스럽고 소화 안 되고 밥맛이 없고 예. 그래서 그냥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예,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어째 크게 호전 못 받아 선생님 강의를 듣고 연기관 고백지 먹었는데 지금 예, 메스꺼리던 게 메스꺼리지 않을까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생기고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피곤한 감도 없고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2: 예, 그렇구나. 눈도 침침하고 깎아내서 자꾸서도 부비고 그랬는데 아, 이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0: 그럴 겁니다. 눈은 자칫자칫 낫지 말라도 따라서 낫습니다. 예, 예.
2: 그래, 예, 석 달 먹고 가서 깡궁 검사하니까, 예, 좌뇌 수치도, 예, 정상 수치로 나오니까, 예, 야, 정말 맨발의 약을 선택 잘한 보람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0: 예.
2: 그래, 약도 먹고, 활동도 좋고 해서, 잘할 바다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런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네.
2: 감사합니다.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수정체, 유리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가 그 해부 구조를 보면은 100분제 70% 내지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열이 자꾸 세다 할 때에는 간한 통로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간에 이 열기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이 수분이 다 말라버린다 말입니다. 이래서 유리체 혼탁이라든가 수정체 혼탁이라든가 이게 다 오는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3: 저도 지금 이 증상이가 지금 이 맥이 없으면서 이렇게 항상 저 밥맛이가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니까 검사하니까 그 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간이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네.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래면서 인증해서 눈이 항상 부옇지 이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눈치가는 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 한 40 먹으니까니 맥이 어떤 게 맥이 약하게 나더라는데 그러면서 네. 밥맛이 돌아서더라면 그래서 한 석 달 또 썼다니 그 다음에는 완전히 병원에 검사할까 가니까 많이 좋아졌다
0: 네.
3: 그래서 내가 내 시신을 가지고서 어쨌든지 간에는 무관하니까니 이게 아픈 것도 아픈 증상도 없고 이러니까니 불안하다만 그래서 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증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신경 쓰면서 도착하면서 지금 약을 구한 덕분에 지금 그랬잖아 방송 뭐 아이들은 모른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 듣고서 썼는데 확실히 병원에 간 사람 모든 거는 다 정말 환자들에게 이게 복심을 들어가게 몸만 든다 합니다. 그래서 네. 나는 이번에 선생님이 강의 맥이발 듣고 이 약을 선택했으면 덕분에 이 짐승이 많이 좋아지고 이 약을 어쩌든 강의가 나쁘다 하면

0: 이거는 순대산 거나.
1: 네.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예. 줄 수 있는 약입니다.
0: 예. 예. 네, 선생님 예. 고맙다고 인사 올립니다.
1: 네. 치료 잘하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윤기 입간구복을 액을 쓰고 눈이 뿌옇은 사람들 눈에 자꾸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안구건조증이 약이 없습니다. 귀끈에 그저 보리쌈 나눠주죠. 예, 인공눈물이라 말입니다. 너무 깔깔하면 인공눈물을 떨고 있고 이것밖에 약이 없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병이 뿌리는 간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허혈이 생긴다는 말은 몸의 진액이 마른다는 말이고 알아듣기 쉬우면 우리 몸의 수분이 다 말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늙어간다는 한계 증상이가 진액이 마르는 겁니다. 그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눈에 와서 자꾸 눈이 깔깔하고 인공눈물 질 때뿐이지 또 그저 깔깔하고 눈썹뚱으로 자꾸 뿜이게 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콕 쏩니다. 마르기 때문에 바늘을 찍어놓은 것은 폭 이렇게 1초 동안 1초란 게 뭡니까? 하나?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폭 쏘는 이런 증상을 느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6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의 사회아에 2026년 제9차 주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민정부 제60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금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과 중앙정치국회의 정신,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연변주 장기 간호보험제도 구축 실시 방안 등 문건을 심의했으며 경제운행, 홍수방지 재해구조, 안전생산 등 중점사업을 연구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습금평 당건설 사상으로 마음을 다듬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교양 전개와 결부해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고 민생복지를 끊임없이 증진하며 정부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복권과 영하 협력 경험을 학습 운용해 길림과 절강의 협력, 연변과 장춘의 협력을 깊이 추진하고 상생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화 대농업 발전을 주공 방향으로 견제하고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을 잘 틀어지어 식량 안전 보장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해 인공지능 혁신 돌파를 힘써 추진하고 기업이 기초연구와 선도적 탐색을 전개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발전의 량화한 기세를 유지하고 대외무역의 질 향상과 능률 제고를 촉진해야 합니다. 산업의 친환경화, 저탄소화를 추진해 고품질 발전의 친환경 바탕을 두텁게 다져야 합니다. 건강 분야의 신형 봉사 업무 경영 방식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이민 대중의 전 생명주기 건강을 더 잘 수호해야 합니다. 유통 질의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고 능률적이고 원활한 현대 유통체계 건설을 다그치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성정부 상무회의 포치를 잘 실시해 일괄식 처리, 비대면 심사 비준을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스스로 처리 가능한 것이 상시화되게 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계획을 재심화, 재향상시키고 국유기업 발전체제와 기재를 진일보 최적화해야 합니다. 인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건강양생산업, 보편혜택성 양도 및 보육, 대학 졸업생 연변에서의 취직 등 사업은 예비안과 조치를 실시하고 홍수방지 긴급구조, 재해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생산을 통괄적으로 잘 틀어주고 위험 우환 조사 정돈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인민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전반 대국 안정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연일 지속된 강우 영향으로 우리 주 일부 지역의 도시 고인물 피해와 도로 통행장애, 주민 고립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주 각지 여러 부문에서는 주당위, 주정부 포치 요구에 따라 신속 대응, 과학적 배치, 정밀 시책, 사람 위주 원칙을 고수하면서 고인물 빼기와 감탕 제거, 환경 소독 등 각종 작업에 나서 피해 지역의 기본 생산 생활 질서를 최단 시간에 회복시켜 긴급 구조 구호, 난관 공략전 승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일 비가 그친 후 도나시에서는 신속히 다방면 구조 인력을 집결해 고인물 빼기 작업에 전력했습니다. 대형 고출력 배수 장비를 침수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동환로, 흔일화성, 빈강로, 강동 등 7개 중점 구역별로 작업 방안을 내오고 펌프와 배수관을 설치해 분업, 협력하고 다지점에서 동시 강제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41개 주거단지 지하 주차장에 전담 배수 인력을 배치해 주민 출행 조기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도나 주민 고흠입니다. 부모가 이곳에 거주해 있는데요. 소방대원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긴급 구조 구호 작업에 힘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정부를 믿습니다. 주민들도 함께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목전 도나시 고인물 빼기 구조 작업은 긴박하게 진행 중입니다. 16일 오전 7시까지 도시구역 침수 위험 지점 9곳을 처리하고 총 27만 5천 립방미터의 고인물을 뺐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 제1중대 정치지도원 강흥안입니다. 우리 대대는 장병 75명, 차 10대를 투입해 도시구역 고인물 빼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오후 4시부터 지금까지 배수차를 연속 가동해 대부분의 고인물을 뺐습니다. 계속 각 단위와 긴밀히 협력해 끊임없이 고인물 빼기 작업을 진행해 주민 통행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동시에 도나시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소독작업을 전면 전개했습니다. 전문 응급기동대를 모어 물이 들어온 주택, 쓰레기 환적소 등 중점구역을 집중소독하고 물에 잠겼던 벽체, 지면, 여러 물체 표면을 중점으로 소독작업을 펼쳐 대중생활환경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안도현 명월진 동북촌입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연속적인 강우가 내려 제 뒤편의 다리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홍수 영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 마을에 물과 전력 공급이 중단돼 촌에서는 명월진 정부와 적극 연계했는데 입살과 물 등 신선한 물자가 도착해 제때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수해 발생 직후 안도현 당뇨 정부는 가장 먼저 비상 대응에 나서 전가구 전면 점검을 하고 비상 지원 업무를 철저히 추진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에게 생활 물자를 제때 지급해 대중의 당면 생활 애로를 해결했습니다. 한편

밤일꾼과 조민들을 조직해 집안의 침수 제거, 마당 잔물 정리 작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다각적인 지원 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도현 명물진 동북촌 초민 강선생입니다. 손에서 빨리 대피하라고 알려져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집에 물이 들어오고 잠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밖에서 간부들이 같이 정리해주고 있는데 혼자서 정리하려면 여름 내내 해도 못합니다. 진지도 간부들이 도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와 동시에 안도현에서는 환경정돈과 공공위생방호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도로의 진흙퇴적, 잔여 침수 상황에 대비해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부문은 인력과 기계를 긴급 투입하고 도시 전역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안도현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부국장 곡파입니다.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에서는 밤새 예비안을 가동하고 현의 통일 포치에 따라 10여 대 기계 장비와 2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흙 제거 작업을 진행해 세 갈래 주요 도로를 정리했습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소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신속히 집결해 무더위 속에서 진흙 제거 작업에 전력했습니다. 증수기 공공위생 안전 최저선을 지키기 위해 당지 위생건강부문은 전문 소독팀을 모았습니다. 비 온 후 습한 환경에서 세균과 해충이 번식하기 쉬워 상시화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질병예방통제중심 공공위생감측과 과장 손립강입니다. 도시 주요 거리에서 침수 구간의 진흙을 제거하고 안도 일교 부근 주요 도로에 대한 소독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강변 부근 가두에 대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도현에서는 강우와 수위 변화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농촌 교량, 도로 복구, 물, 전기, 도관망 정비, 농경지 피해 복구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 환경 정돈과 위생 소독 작업을 잘 들어지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전방위로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 생활 질서를 안정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강우와 상류 류입수 영향으로 연결시 불화 통화 수위가 뚜렷이 상승해 강변의 대량의 진흙이 퇴적됐습니다. 침수가 빠진 뒤 연결시에서는 전 시각기관, 가도, 국유기업 당원 간부 4,500여 명을 조직해 다지점 전방위 진흙 청소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연길시 무인기 응용협회 부회장 장태큼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당원으로서 언제나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대 군인이기도 한데 앞으로 그 어떤 상황이 닥치든 조직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20여 년간 정교한 모습을 보여온 수상시장이 전면적인 변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 방문객 수요에 맞춰 새로 건설된 수상시장이 곧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관련 부대시설도 전면 승격됩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열 보도 두 번째 부분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수상시장 뒤에 깃든 민생의 온도와 도시관리의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상시장에 들어서면 시장의 정취가 물씬 풍겨오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쫄깃하고 고소한 찰떡, 순대 등 각종 조선족 특색 미식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형제 조식집 책임자 범혜연은 능숙하게 음식을 담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이 가게는 건강한 재료와 정통적인 맛으로 손님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대표적인 맛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강변에 자리한 지리적 조건의 제약으로 장마철이면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형제 조식집 책임자 범혜연입니다. 장마철이면 쉴 데가 꼭 있습니다. 우리 업주들이 장사를 나갈 수 없어서 며칠 쉬어야 했습니다. 범혜연은 수상시장에 가장 먼저 입주한 몇몇 업주 중 한 명입니다. 오랜 세월 시장을 지켜온 업주들에게 이 시장은 깊은 추억과 따뜻한 정이 깃든 곳입니다. 이들은 시장을 떠나는 아쉬움도 크지만 새 시장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이들은 도시 발전과 더불어 민생시설이 지속적으로 승격되어 새 시장이 부족점을 메우고 품질을 높여 오랜 역사를 자랑한 수상시장이라는 브랜드의 새 활력을 불어넣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범혜연입니다.
시장이 점점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환경시설이 모두 승격되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

0: 방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수상시장은 업주들이 장사하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위지 관광객들이 연길의 민속 풍정을 느끼고 연변의 일상생활을 체험하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시장에 가서 특색 미식을 맛보는 것은 이미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상해 관광객 왕여사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곧 이사해서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관광객들에게는 더 좋은 체험 장소가 되고 현지 주민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수상시장에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새 수상시장은 연지파 동쪽 삼꽃거리 서쪽에 있고 총 투자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3층 건물로 총 건축 면적이 12,000평방미터입니다. 새 시장에 들어서면 탁 트이고 밝다는 것이 첫 인상으로 남습니다. 1, 2층은 표준화된 특색 상점과 편리한 로점으로 설계되는데 1층 로점 구역에는 나무집, 낮은 담장을 특별히 재현해 익숙한 추억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시장의 교체 성격은 기초시설 환경의 개선일 뿐만 아니라 도시 정밀화 관리, 민생 봉사 질 제고의 생생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연변 동방 수상 주야 시장 유한회사 시장관리소 관리원 장광입니다. 시장이 건설된 지 오래된 데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현유의 기초 환경이 발전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방선, 교통 등 방면에서 개선이 필요했죠. 새 시장은 기획 단계부터 부족점을 전면 보완하고 환경과 시설 모두 승격시켰습니다. 구역별 경영, 차와 보행자 분리 통행, 오물 배출, 소방, 긴급 홍수 방지 시설을 완비하고 상시화 위생 관리를 실시해 시장 환경을 전방위로 제고하게 됩니다. 비록 시장의 옛 풍경은 사라지지만 시장의 정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품질이 향상되고 정밀화, 규범화로 나아가는 연길 수상시장의 교체 성격을 통해 도시 정밀 관리의 온도와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 시장의 운영이 계속 최적화되면서 이곳은 민생의 생기를 지키는 동시에 문화관광의 새 활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며 연길의 도시 문명과 민생 행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1: 18일 저녁 6시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7월 16일 저녁 연길에 도착한 대련 대표팀이 우리조 각계 대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당일 저녁 대련 대표팀 일행이 연길 서역에 도착하자 이곳에 대기하고 있던 연변 특색의 명태 응원단이 조선족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추며 멋진 공연으로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인파 속에서는 환호성이 이어졌으며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호텔 접대 측에서는 연변 특색의 명태와 커피를 준비해 대련 대표팀 성원들에게 연변의 맛을 선사했습니다. 교류 속에서 대련 대표팀 성원들은 이번 원정에 큰 기대를 표했습니다. 대련 대표팀 선수 고욱입니다. 세 번째 연길 행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중을 다닐 때 왔고 두 번째는 고중을 다닐 때 왔는데 모두 축구 경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번에 오니 정말 기쁘고 설렙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때문에 연길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따내고 싶습니다. 대련 대표팀 감독 왕쇠룡입니다. 정말 열정적입니다. 민족 복식이랑 지금의 발전 모습을 보니 정말 좋습니다. 사실 선수 시절에도 와봤고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연변에 온 적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연변 축구는 정말 잘 되고 있고 강하고 특색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팀을 이끌고 온 건 일종의 교류이기도 합니다. 연변 축구랑 대련 축구가 여러 해 발전한 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고 많이 교류할 수 있어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련 대표팀은 짧은 휴식을 취한 후 다가오는 대결을 위해 전력 준비할 예정입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연변 여러 지역이 홍수와 지질재해의 이중 위협에 처했으며 전주 상하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 1인 미디어 계정에서 연변 재해 상황 관련 헛소문을 퍼뜨려 사회 대중을 오도하고 좋지 않은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이들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피해 지역 물가 폭등 헛소문을 퍼뜨려 인터넷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악랄한 사회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0: 이제 이 개성들이 모두 처리됐고 담당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부문에서는 공안기관과 손잡고 관련 계정 운영자를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1: 전시 시제를 최적화하고 홍색 교양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연변 혁명 열사 등원은 전면 승격 해소를 시작했습니다. 기념관을 폐관하고 공사를 진행하기에 모든 참관 접대 업무를 잠시 중지합니다. 구체적인 재개방 시간은 따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위책 공식 계정 연변 홍색 등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0: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3라운드 경기가 연기되어 진행되며 구체적인 경기 시간은 따로 통지하게 됩니다.
1: 7월 18일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홈경기에서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은 오후 5시부터 경기 전 공연 활동을 실황 중계하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은 저녁 5시 50분부터 경기를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네네네.
0: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1: 양로원에서 허리원 찾으려고요.
0: 네, 연길입니까?
1: 네네.
0: 네, 남녀 제한 없어요?
1: 예예.
0: 네, 알겠습니다. 연락번호 남겨주세요.
1: 1370
0: 네.
1: 443
0: 네.
1: 2959
0: 네.
1: 예.
0: 1370443-1959번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기다려 보십시오. 네, 연길에는 뭐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70443-1959번, 1370443-195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집을 새로 줍니다.
0: 네.
2: 위치는 연길시 당교 서쪽에 있는 집을 새로 줍니다.
0: 네.
2: 면적은 41평방이고
0: 네.
2: 2층 집입니다.
0: 네.
2: 남북향 집이고
0: 네.
2: 중간통 집입니다.
0: 네.
2: 교통도 아주 편리합니다.
0: 네.
2: 연락번호는 188
0: 네.
2: 4439
0: 네.
2: 0061번입니다.
0: 1884490061번요.
2: 예, 네. 교통 부탁드립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 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뭐 가정집에서 노인 한 명만 전탕 맡으려고 합니다. 가족처럼 살뜰히 돌봐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시름 넣고 맡기실 분들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35455-1195번 1535455-1195번입니다. 연길시 천남에 위치한 천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 남북방향으로 된 집이라서 통풍도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주변에 소학교, 고중, 민속은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

0: 하기에 아주 편리한 위치입니다. 연락번호는요, 1560059121번, 1560059121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북향으로 된 집입니다. 네, 중간 단원이고요. 연락번호는요,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남사리가 꿀터밭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 편리합니다. 수도물은 깨끗한 샘물이고 야산에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습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새 것이나마 다름없는 환자용 침대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8556-0504번, 1558556-0504번입니다. 한남 송분이 경비 혹은 소사양장의 일자리를 구합니다. 일꾼이 필요한 사장님들께서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4332-7879번, 1394332-7879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집하는 광고입니다.
0: 네, 말씀 주십시오.
1: 예, 위치는 하남 도매시장 부근이고.
0: 네.
1: 면적은 92평이며, 침실 두 개, 객실 하나고, 남북이 통합니다.
0: 네.
1: 예, 이미 아담하고 깨끗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0: 네.
1: 15층에 6층이며,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기전화 185.
0: 네.
1: 4330.
0: 네.
1: 9381입니다.
0: 9381번.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편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주변에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

1636번, 1363433, 1636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단칸방도 세줍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구전하고 거주조건이 아주 우월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네, 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의 화장실,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손대기 어려운 곳을 해결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는요, 132-2433-8797번, 132-2433-8797번입니다.

0: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위치한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 면적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로서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외 연길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서영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광고 내려고요.
0: 네, 말씀 주세요.
1: 모양론에서 여성 허리 1권을 구하려고요.
0: 네. 또 다른 요구 조건이 있습니까?
1: 연령 제한은 없고요. 전화번호요.
0: 네.
1: 159.
0: 네.
1: 4433.
0: 네.
1: 2100번이요.
0: 159-4433-2100번요.
1: 네.
0: 네, 그래요.
1: 부탁드립니다.
0: 네, 참여 고맙고요. 네, 연결시 한성호텔 부근에 위치한 3층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에서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333-9940번 1594333-9940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2: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집을 팔려 합니다.
0: 네.
2: 현재 하남의 강남 아파트 동쪽에 제작된 네. 엘리베이터 집에 6층이고
0: 네.
2: 구조는 침실 두 개 거실 하나, 면적은 92평입니다.
0: 네.
2: 주변에 여러 개의 소학교, 중학교도 있으며 연기시 3 고급 중학교도 있습니다.
0: 네.
2: 병원도 여러 개 있고요. 버스 선로도 실력에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0: 네.
2: 그리고 서시당 백화청사 가끔 거리에 있어서 걸어 다녀도 됩니다.
0: 네.
2: 공기도 좋고 김치도 멋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높이가 1m 75cm 되는 양장고 한 대를 팔려 합니다.
0: 네.
2: 인계 전화 138-4431 네. 2681번입니다.
0: 2681번? 네, 알겠습니다.
2: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1556768-3257번, 1556768-3257번입니다. 시골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집 면적은 60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오셔서 텃밭을 가꾸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생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용정에 계시는 한 남성분이 중고 냉장고와 전동차를 저렴하게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71433-2752번, 1571433-2752번입니다.
1: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지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네. 술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가 새기 왈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 다고 백돌 창고로 있습니다.
0: 네.
1: 해서 시몰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시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이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구유 터지어서 냉이 변경 이능이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1: 수고하세요.
0: 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제3회 구이대회 및 제1회 중국 연길 구이 미식대회가 일전에 연길 1978 문화창의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국요리협회 연길시 상무국,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 주최했으며 미식구이로 맥을 이어가다를 주제로 전국 구이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자리로 국내 남북의 풍미를 융합하고 음식 문화의 맥을 잇는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연길에서 개최된 것은 업계 기술의 정점을 겨루는 경연인 동시에 연길 풍미를 집중적으로 선보이고 산업 자원이 교류 집결하는 자리입니다. 대회는 많은 요리 장인들에게 기술을 겨루고 교류하며 재능을 뽐낼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대회는 전국 15개 성에서 59개 업체 총 80개 팀이 참가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습니다. 경연 부문별로는 단품 종목에 총 112개 출품작이 접수되어 다채로운 맛의 향연을 선보였으며 단체 종목에도 22개 팀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각 지역의 구이 음식은 저마다의 특색을 발휘했는데 동북 지역 숯불 구이의 거칠고 진한 풍미부터 사천 중경 구이의 매콤한 향, 그리고 연길 현지 구이만의 달콤하고 쫄깃한 맛까지 다양하게 선보였고 대회 참가자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혀끝을 사로잡는 맛을 선사하며 중국 구이 요리의 매력을 유감없이 뽐냈습니다. 이날 대회는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등상, 금상, 은상, 동상의 주인공이 최종 가려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업계 종사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량질의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결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으며 나아가 연결 문화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원동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일전에 용정시 상무 및 외사곡은 가도 사회구역에서 흥면범인 전자상거래 전문 양성을 조직해 기층 간부와 창업자들에게 디지털 운영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AI 내용 창작, 편집 최적화로부터 점포 운영, 인기의 경제 가치로의 전환에 이르기까지 양성은 강의와 실기 병행, 전과정 실제 조작 모식을 통해 모든 수강자들이 구상에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전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했습니다. 기층의 실제 수요에 따라 이번 양성의 대상은 사회구역 사업일꾼, 자영업자, 전자상거래 창업 의향이 있는 주민들을 포함했으며 홍보 내용물을 창작하기 어렵고 운영 경험이 부족한 등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기능 전수를 통해 디지털 경영의 문턱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자상거래 인력을 비축했습니다. 3일간의 실기 훈련을 거쳐 기초가 전혀 없던 수강생들은 클릭 몇 번으로 AR을 통해 제품 판매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디지털 판매 기술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여름철에 땀을 흘린 후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냉수로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체온 조절 기제를 가지고 있는 바 외부 환경이 고온에 처해 있을 때 열을 방출하기 위해 피부의 모세혈관이 열리고 확장된 상태에

있으며 땀샘도 크게 벌어져 땀을 뱃졸합니다. 이때 갑자기 냉수로 목욕을 하면 격렬한 온도 차이로 인해 혈관이 빠르게 수축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며 심박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발한곤란, 심계항진, 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심근혈액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심지어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또는 심원성 돌연사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냉수가 안 되면 뜨거운 물은 괜찮을까요? 더 안 됩니다. 여름은 원래 더운데 뜨거운 물은 대량의 혈액을 체표면으로 몰리게 하여 심장과 대뇌 등 중요한 기관의 혈액 공급 부족, 심장 부하 증가, 심지어 부정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목욕 시 수온은 섭씨 35도 내지 40도로 체온에 가까운 것이 좋으며 그 중에서 섭씨 38도 내지 40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신체면에서 미지근한 물은 피부에 대한 자극이 적고 혈관의 급격한 수축이나 확장을 일으키지 않으며 심뇌혈관에 가장 친화적입니다.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도와 기관의 영양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체감상 미지근한 물은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고 팽팽한 몸을 충분히 풀어주며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온도를 내리는 효과로 볼 때 미지근한 물은 신체의 보온 반사를 유발하지 않아 열 방출이 더 원활해지므로 실제 온도를 내리는 효과가 냉수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얼굴 부종, 턱선이 흐릿하고 피부가 칙칙한 등의 원인을 탄수화물 탓으로 돌립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정말 외모에 영향을 미칠까요? 정제 탄수화물 자체는 인체에 가장 경제적이고 직접적인 에너지원이자 식단의 기초 부분으로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탄수화물 섭취는 외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얼굴 부종, 피부 칙칙함, 여드름 등 문제는 오로지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지방도 고당도 음식의 조합, 총칼로리 저과, 수면 부족, 염분 과다 섭취, 대사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여 피지선의 유분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피부가 기름지고 여드름이 더 쉽게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0: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고반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리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이 제품 자체와 명서방, 요즘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지 원액은 한 가게 99원으로부터 158원까지 올라간다고 공장 측에서 통지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70각을 사면 100각을 주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5년,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우리에게 많은 건강 평량과 건강을 올려주는 데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형제들 내간 혹은 뭐 이웃 이 지간에도 함께 이 제품 견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70각에 100각 이 정도 되면 아주 좋은 기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 두 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눈에 붙이는 고약은 한 각은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두 각이 되면 20일 동안 쓸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또 여러분들한테 공급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화하고 사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눈병 치료 제품 명서방은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100% 중초약으로 조성된 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두 각이 눈에 붙이는 고약을 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네, 저는 이 명서방을 오전에 거진 한 1년 되겠지 이제 먹고.
1: 그랬어요. 예, 예.
2: 내 눈이, 예. 이 눈이 돼서, 예, 야, 많이 좀 신경 썼습니다. 어쩐지 계속 눈이가 부옇고.
1: 백내장.
2: 예, 시하게 보이고.
1: 예.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눈곱이 찌고,
1: 눈치가
2: 찌고, 예. 예. 예. 그리고 이 또 이 눈을 내 인해서 이 머리 얼리 아픈 것도 안 해. 눈을 내 얻을 때는 그렇게 머리.
1: 그렇죠. 머리 아픈 예, 예. 특히 안아서 해야 됩니다.
2: 예. 예. 그래. 그래서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백내장이 돼서 혹시 수술을 해야 되겠는지 조금만 지켜봐가 이랬대다. 그런 게 내 지금 이 명서방을 먹고서래. 이거 다시 또가 검사해봤는데 용 많이 괜찮단다. 수술 지금 정도에서는 안 해도 된단다.
1: 보였던 게 어떠세요? 시력이. 많이 뺏겼었죠.
2: 저도 지금 예,
1: 해결하는 수에
2: 많이 이렇게 예. 선명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1: 큰 해결입니다.

0: 맞습니다.
1: 예. 네, 피지고. 예. 예. 이것도 지금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0: 예.
1: 어, 그래, 원래는 이 눈야루에 떨구는 것도 써보고, 이 붙이는 것도 써보고, 먹는 것도 하고, 좀 많이 신경 쓰는데, 효과가 그렇게 안 좋던데, 이번에 이 명서방을 먹으면은, 뭐, 그, 예, 용 견저하게 알집니다. 이 사라지는 게.
0: 예.
1: 그래서 이렇게 눈 쪽 환하고, 정신하고, 예. 눈이 항상 희미하니까, 정시야에 나오고, 그래서 머리 흐리투분한 것 같고, 예. 이랬는데, 지금 내용 것도 정신하는 게 알집니다, 벌써.
0: 그렇죠.
1: 환하게 이렇게 예. 보이고, 예. 예. 예, 더구나 이 또 그 백내장도 수술해야 되겠는가 한 게 지금 수술 안 해도 괜찮다니까나 예. 난 이 명서방을 꾸준히 지금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지금 오늘 열두가 주문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이 명서방은 강가 담낭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간단 습열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번 이 제품이 특수성이라고 보면 상처열을 쳐주는 폐열, 심장열까지 쳐주면서 눈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돼 있으니까 시름 놓고 쓰시겠다면 다른 부작용과 눈을 치료하는 제품은 뭐 심장열, 폐열 그리고 간 담낭에 부담이 없으니까 완전히 시름 놓고 쓰겠다면 눈을 구합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그냥 계속 배달도 되죠, 예?
0: 됩니다. 예, 배달 전화번호 34, 아, 예. 아니요.
2: 그 501-7766번이죠.
0: 예. 그렇죠.
2: 네, 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뭔가 고혈압도 있고, 혈당이 다 높습니다.
0: 예.
3: 그리고 동맥, 관상 동맥이 좀 많이 막혔다 합니다.
0: 예.
3: 그래서 지금, 나도 별로 이런 뭔가 관상동맥이 막혔다니까 별로 긴장감이 나타나도 별로 사람 무서웠을 때 같다.
0: 아, 예, 예.
3: 죽을까 봐 예. 예.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소리 아직 원액을 선택해서 먹고 있는데 어 확실히 효과 좀 잘 알린다 지금 요즘에 먹고 나니까 나 예, 좀 좋습니다. 뭐, 어디면
0: 사실 원액이 예. 심장과 뇌혈관 관리에는 더 대비가 되지 않을 예, 정도로
3: 너무,
0: 좋습니다.
3: 예, 예.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혈압이 온종일 잘 되니까 나 예. 어지럼증이 그냥 하나 든 게 그게 좀 나아지고 흰화도 머리도 좀 많이 막았었습니다.
0: 그렇죠. 예.
3: 요즘엔 혈당도 이렇게 돼서 잘 되고 있고 관상동맥에서 매일 검사 받으니까 방팔이 많이 적어졌다 작아졌다 이랬대다.
0: 그럴 겁니다. 한 예. 1년 2년 그보다 더 긴 시간 견제해서 보게 하시면 그게 돼서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3: 그리고 그냥 뭔가 뭐 심혈도 고르지 않아서 그냥 빨리 됐다 어떤 때는 막 급할 때는 막 가방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심이 좀 고르게 뛰고 있습니다. 계속 가슴이 엄청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그렇죠.
3: 그래, 예, 뒷머리 그냥 줄이 뻗치면서 아프던 게 그것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그래, 나는 계속 먹겠는데, 명서방 누나 좀 문약이셔.
0: 예.
3: 우리 집에 언니 요즘 80미치 거의 되는데, 눈을 그냥 뭉개지는 것 같고, 눈을 항상 보게 되면 눈 밑에, 눈이 눈곱이 지불하고, 예, 눈곱이 나고, 눈물 자꾸 나고, 예. 바깥에 잘 못 나갔대다. 근데 자꾸 눈물 나서.
0: 예.
3: 그리고 보다가 예, 백내장이 있을까, 예. 눈도 그냥 부옇게 벌고 이런다. 부옇게 벌고, 물체가 이렇게 자꾸 두개 쌍겹으로 급체병 온단다.
0: 예. 예.
3: 그래서 내가
0: 언니,
3: 예. 이게 약 방송 듣고 이런 약 좀 쓰라 이랬대만, 모르겠다. 니 말한 게 거짓나 두겠네.
0: 예.
3: 니 한번 문의해보라면 이랬대다. 문의하고 선생님 된다고 자기 쓰겠다. 이랬대다. 근데 오늘 되겠는가네. 그래도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0: 아, 이제 말씀은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 자체는 서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에서는 백내장은 무조건 거저 수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약으로는 달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한 거 들어보셨겠지만 해도 명서방 이 제품 자체를 드시고 백내장 수술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보양계 많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는가 하며 그리고 물체가 겹으로 대변한다는 것은 노인성 쌍광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도 노인성 그 안과 질병 가운데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명서방을 쓰게 되면 모든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는 좋은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눈에 충족한 대사를 조절해주게 되어 있는 이런 당기 같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눈은 피가 제대로 들어가야만 뭐 더 쉐얼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양을 눈에다 공급해주면서 눈이 정상 대사를 유지해주는 좋은 공능을 보충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한테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이니까 이제 겹으로 돼 보이거나 눈앞이 보얗게 보이거나 눈곱이 많이 나오고

0: 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피가 눈에 정하면 지거나 개선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입니다. 조건이 허락되면 제일 좋게는 식전에 싸지 드시고 식후에 명서방 드시고 이렇게 하면 제일 찰떡궁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1: 예, 예 그럼 나는 오늘 활동이 좋지 싸지 원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오른다니까 이제 아마 나도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1: 예, 싸지 예. 원액하고 명서방은 그냥 같이 배달 받겠습니다.
0: 기회입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싸지 원약이 이제 1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지금 많은 면에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소변이 자꾸 때론 저리고 아팠는데 있는데서 지금 많이 나서 땀 음미에 자지 못하든지 지금 땀 비난이 잘 수 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아침에 인신하면 예, 정신이 없다.
0: 그렇죠.
3: 그리고 소화도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으면 애기 나고. 혈압이 엉덩한 데서 영적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파도가 심하다 말입니다. 그냥 예. 일어났다니. 이러는 게 지금 혈압이 엉덩 잘 되니까 나 지금 우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지금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섰어요.
0: 예.
3: 그리고 허리 아프던 것도 많이 났고 예. 기침가지가 심해서 내 걸려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3: 저 약이 안 나고 좀 막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질 때까지 마구 하던 게.
0: 종합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노인성 질병에 속합니다. 예.
3: 근데 이 싸지 원약 먹고 이게 지금 오늘까지 났은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깍대기 없습니다.
0: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얼마나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자고 예, 출세이 다던 것도 지금 이렇습니다.
0: 예.
3: 그래, 야지 하도 효과 좋으니까 예. 그냥 몸을 막. 하려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저 명서방은 우리 언니가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 눈이 안고 불러 좀 곱 같은 게 씌우고 예. 그리고 저기 물체가 쌍기 불러도 배우고 가렵고 바람 맞은 눈물도 나고 이래서 썼는데 예. 이 눈에서 좀 많이 좋아졌단다.
0: 예.
3: 결국 이 눈이 곱 같은 게 씌운 게 좀 많이 부서지니까 눈이 좀 거뿐하다지 않을까.
0: 그게 벗겨진다는 게 서유에서는 긁어내는 방법으로 하는데 긁어내면 2차, 3차로 또 자라온다. 우리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주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보증되는 겁니다. 예.
3: 예, 그래요. 백내장도 이전 보고 많이 많이 가졌답니다.
0: 예, 그렇죠.
3: 그래, 예. 그래서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하는데 두어 번 또 이번에 할때 용서했을 때다.
0: 예.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서 우리 두 집에서 저는 활동이 참가해서 약도 배달받자 전화드리겠습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이 사지원에 가서는 한 8개월 썼습니다.
0: 예.
4: 예, 이 약 쓰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특히 이 약 쓴 다음에 내 여러 가지 약도 많이 먹던 거 지금 약 하나하나 얻은 약 여러 가지 약들은 다 뗐습니다.
0: 바로 그럴 겁니다. 예, 예. 예
4: 이거 하나도 가지고, 예. 고르고도 다 좋아진대.
0: 그렇죠.
4: 예. 지금 이 약 내 머리야, 항상 얘 머리가 휑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아니다며, 그리고 기억력이라는 게 있네. 어떻게 상실되가 있는데 이걸 지금 먹은 다음에 서울에 가서 머리 오지는 인성선에 봤어 얼마 안 먹다 이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얘 이게 머리가 얘 막 저기 뭐 어지럽고 기억력이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4: 네, 네. 그리고 뭐 인각이 되게 하나 눈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백내장에 가서 이신지 오란데에 이 눈이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0: 그렇죠. 예, 예. 네, 눈이 좋습니다. 예, 예. 예
4: 이렇게 잘 알게 얻은 게 지금 물질이 잘 되고, 예. 안개 쭉낀 같은 게 지금 부서졌습니다.
0: 예.
4: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위가 위선 위험이 돼서, 그래서 한 10년에 너무 고생했는데, 좋다, 이 약 먹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 약, 이거 지금 꾸준히 먹은 바람에 위가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0: 예.
4: 예, 아무렇게 먹어도 소화 잘 되고, 예, 연날 조금 먹으면 소화해 되고, 내려야 하는 것 같은 게 있대. 지금 소화 한 달 됩니다.
0: 예, 바로 그렇죠. 예, 예. 예,
4: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간이 되면 이게 전조선 비단에서도 말고, 밤잠 내내 못 잤습니다. 한순하게 대여섯 번씩 소변 조금 지나가 보다는 밤잠 못 잤는데, 지금은 한순하게 한 번 딱 봅니다.
0: 노경이 다 스페 효과니까, 콤팥이 좋아지니까 그럴 수밖에요. 예.
4: 예. 그런 바람에서도 통도 안 쑥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예. 한제 나가서 한 반시간씩 돌아다니고 운동하고 저거 밥맛도 있고 얼마나 지금.
0: 이렇게 좋은 제품이 대사인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라고 국제사지대에서 양성호 8년 4월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4: 다른 약들 먹으면 글쎄 이기 좋아지고 또 저기 또 나빠.
0: 저기 상하고 그렇죠. 예, 예.
4: 이거는 완전히 그래도 고루고루 다 좋아지고.
0: 아, 그렇습니다. 예, 예.
4: 예. 네, 나도 이 약은 8개를 먹었을 거나 완전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이 재물들 감각이 얼마나 맥이나고 정신하고 하니까 뭐 안에 아픈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0: 그렇죠.
4: 예, 선생님들의 활동 이렇게 좋고, 오늘 활동도 오라지면 또 이러고 나중에는 오늘 대박 박시다.
0: 예, 가격 인상도 된다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잘 이용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 제품이구나 이러한 감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하게 되면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루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는데 426가지 천연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화 과정에서는 가학기관이 많은 퇴행성 병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 근원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제품이 바로 본 제품 사지원액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인생의 지혜는요, 작은 일상 속에 있고 행복한 소소한 살림 속에 피어납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평범한 하루. 하루지만은 그 평범한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혜를 담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작은 부엌에서 일 피어나는 냄새 하나, 장바구니 속 과일 고르는 손길 하나, 또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 모기 한 마리 피하는 이 사소한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생활 속에 담긴 작은 지혜들을 함께 발견하러 가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여름이 돌아오면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작은 자, 바로 모기죠? 네, 모기는 가려움증 물론이고, 댕기, 열, 일본, 뇌염, 말라리아 같은 이 무서운 전염병까지 옮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살림의 지혜 이 시간에는요, 집에서 모기 예방과 퇴치를 확실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옷차림만 잘해도 모기를 피할 수가 있다고 해요. 모기의 식각체계는요, 어두운 색을 좋아합니다. 검은색, 짙은 남색, 짙은 회색 같은 옷은 주변 환경과 강한 대비를 이루어 모기의 표적이 되기 쉽거든요. 따라서 옅은 색의 헐렁한 긴 팔과 긴 바지를 입는 게 참 좋습니다. 긴 팔과 긴 바지는요, 피부 노출을 줄여주고요. 헐렁한 옷은요, 모기가 옷 넘어 피부에 닿기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곤충 기피제를 정확하게 사용해보세요. 디트 성분. 그래요. 농도가 약 30% 정도, 아이카리틴 성분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바를 때는 눈가, 입가, 또 상처 부위를 피해주고, 옷과 노출된 피부에만 발라주십시오. 그리고 제품 설명에 따라서 제때 덧발라 보호 효과를 유지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변 환경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기는요, 고인물에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매주 실내배에 물이 고일 수 있는 화분, 받침, 빈 깡통, 버려진 타이어 같은 용기를 꼼꼼히 점검을 할 수 있고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이후 관리해 주십시오. 문과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해 주고 혹시 찢어진 구멍이 있게 되면요 바로바로 소리를 내서 모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줘야 합니다.

환경위생을 이웃에게 주십시오. 집 앞뒤 풀숲, 쓰레기, 도랑, 베란다나 정원같이 모기가 좋아하는 어둡고 습한 곳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요. 음식은 적절히 보관을 하고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리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름철 모기 어떻게 지혜롭게 예방을 하고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야죠.

여름이면은요, 제철 과일종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복숭아잖아요. 네. 소밀복숭아, 전도복숭아, 황도복숭아, 납작복숭아. 정말 다양한 복숭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많은 복숭아들을 어떻게 골라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네, 품종보기입니다.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병아리 복숭아, 천도 복숭아, 혈도 복숭아, 구보 복숭아를 추천해 드립니다. 반면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한 복숭아를 좋아하신다면요, 수밀 복숭아, 납작 복숭아, 황도 복숭아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품종 보기 이어서 다음은요, 색깔 보기입니다. 복숭아를 고를 때는요, 빨간색이 묻지 않은 바탕색을 잘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탕색이 푸르스하면은 대부분 덜 익은 거고, 반면 잘 익은 복숭아는요, 바탕색이 흰색이나 노란색을 띱니다. 네, 계속해서 외관 보기입니다. 통통하고 껍질이 온전하며 눌리거나 갈라지거나 찍힌 자국, 또 곰팡이, 즙 흘림, 갈색 반점이 없는 게 좋은 복숭아입니다. 껍질에 주름이 셨다면요, 오래되어 수분이 빠진 신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촉감 느껴보기입니다. 복숭아의 어깨 부분이나 꼭지 근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또 적당한 탄력이 느껴지면요 적절히 익은 겁니다. 너무 딱딱하게 되면요 덜 익은 것이고 너무 물렁하면 지나치게 익었거나 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 원래 단단한 품종은요 레베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냄새 맡아보기입니다. 잘 익은 복숭아는 도요한 자연향이 나지요. 덜 익은 것은 풀냄새가 나고 술냄새나 발효냄새가 나는 것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복숭아 종량 참고해 주시고요. 수밀복숭아는요 한 개에 약 250g, 천도복숭아는요 80에서 100g, 납작복숭아 같은 것은요 약 40g의 정도 해당합니다. 아기가 있는 가정은요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유식을 시작한 아기에게는요 복숭아 풀을 아주 소량부터 먹이고 알레르기 반응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가 복숭아를 먹을 때는 반드시 곁에서 지켜보며 씨를 삼키지 않도록 주위를 돌리고 갈아서 즙으로 먹기보다는 온전한 과일 형태로 먹이는 게 좋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한 우리 아이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겠죠.

또한 여름이 돌아오면은요, 많은 분들이 식욕 부진, 에어컨 바람으로 인한 냉방병, 잔 음식을 먹은 뒤에 속이 불편한 경험하시고 했죠. 네, 이럴 때 바로 생강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강도 종류에 따라서 쓰임새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요, 어린 생강, 네, 이 늙은 생강의 차이점과 또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 생강의 지혜는요,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모든 다른 모습으로 적용해야 하는 이치와도 왔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생강은요, 연강 혹은 채강이라고도 하죠. 생강의 새싹으로 표피는요, 흰색이나 다방색을 띠고요, 상단의 생강 새싹이 빨간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고 섬유질이 적어 식감이 아삭하고 부드럽고요. 중의학적으로는 성숙한 생강처럼 성질이 뜨겁지 않고 매운맛도 부드러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린 생강을 먹게 되면요,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식욕을 돋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생강은 절이거나 채썰어 냉채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용기와 함께 볶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 흔히 우리가 생강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색상은 비교적 노랗고 새싹이 없으며 껍질이 어린 생강보다 거칠답니다. 종양에서 생강은요, 추위를 없애죠. 습기를 제거해주며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두통과 코막힘, 기침과 가래, 구토와 설사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강은 아주 맵기 때문에 차로 우려 마시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 일큰 병 예방과 치료 효과적이죠. 생강은 세 쪽에서 다섯 쪽을 끓는 물에 우려내면요 간단한 생강차 완성. 여름철 지게나 요리, 죽을 끓일 때 채썬 생강이나 생강편을 적절히 넣다 보면요 식감도 살려주고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밝은 생각 많은 지역에서 강모라고 부르죠. 성장기간이 가장 길고 표피가 거칠며 수축이 되고 짙은 노란색을 띠며 섬유질이 거칠고 단단하답니다. 매운맛이 강하고 진조를 함량이 높아서 한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뚜렷하죠. 여름에 감기에 걸렸을 때 늙은 생강으로 흑설탕 생차를 끓여서 마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활성 성분을 더 잘 방출하기 위해서 생강을 두드리거나 얇게 써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올해는 당창근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부터 주부클럽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 군을 새롭게 마련해서 연변의 영웅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아름다운 명사를 가진 우리 연변당. 이곳에는 홍색 유전자를 전파해온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연민의 초대 주장이셨던 주득해의 동지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득해는 조선족으로서 본명은 오기섭이며 1911년 루시아 상승자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따라 길림성 용정으로 이주하는 그는 그곳에서 혁명사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진보 인사들의 영향으로 그는 점차 일제의 간악한 실체를 깨닫게 됐고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서야함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먹고 사는 작은 가족의 문제가 아닌 전체 민족의 거대한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걸어나갈 길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가졌습니다. 1931년 주도케는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9.18 사변이 일어난 후 그는 항일투쟁에 적극 뛰어들어 항일구국회의를 조직을 하고 혁명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후 당의 파견을 받아 소련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그는 연안에서 대생산운동, 군정학교 설립 등 준비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항일전쟁이 승리한 후 주도키는 동북으로 돌아와 군대 창건 및 확충 그리고 토지개혁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변의 자리를 잡고 사업을 하면서 연변 지휘서기, 주장, 길림성 부성장 등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셨습니다. 연변에서 재임하는 동안에 그는 민생발전과 민족단결사업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연변대학교를 창립하고 초대교장으로 취임을 하여 많은 민족 간부와 전문 인재를 양성해냈습니다. 그때 이미 민족단결 선전호를 제정을 하여 변강 민족단결의 기초를 확고히 다지었습니다. 또한 그는 연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실제 사업으로 변강을 번영시키려는 포부를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식수조림과 하천정리공사를 추진하고 원봉용수, 서수동조 등 종점수리사업을 주관하여 완성을 했으며 경작지 개량과 수전개발을 통해서 노후관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변의 농업 목축업 발전과 변강 진행을 크게 추진했습니다. 그런 변강을 수호하고 여러 민족 군중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평생의 정력을 다 바쳤습니다. 1972년

어떻게는 무한해서 불행하게 병으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북만의 깊은 밀림 속에서 일제와의 처절한 산토에 성출을 바치었고 혁명의 성지 연안을 찾아 중국 혁명의 승리 신념을 다졌으며 연변 조선족 자지주 창립의 초석을 다진 주덕해 우리는 그의 숭고한 정신과 애민의 뜻을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바로 수많은 영웅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위해 세워진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장 큰 지혜는요, 아마도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모기 한 마리 피하는 습관, 그리고 또 복숭아 하나를 고르는 손길, 생강 한 조각의 쓰임새에 대해서 이모점으로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주덕회 동지의 이야기와 함께하며 연변의 홍색 역사를 되새겨보았죠.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내일의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노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일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신 분에게는 아이패치 2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합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왕 구복의 백령 장수 제품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 제품 투골테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왕 구복의 투골테이 두 가지 제품은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 기한은 아주 시간이 국한성이 있어서 며칠 동안 잠깐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백자왕 구복액 한 가게 가격이 398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하는 제품 자체로서 12날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각을 싸면 5각을 드립니다. 15각에 20각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15각에 20각을 드리게 되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70원 자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문의하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눈에 붙이는 고약도 2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투골 때는 한 가게 490원인데요. 24일간 드시고 붙이는 약을 1대1로서 붙이는 고약은 그리고 그 바르는 고약은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2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투골테 제품 자체는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한테는 아주 필요한 제품 자체로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면 눈에 붙이는 고약을 또 두 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눈에 붙이는 고약을 안과 질병은 누구든지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전혀 나는 눈병과 관련이 없다는 분들은 거의 접근 없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주 건강한 눈이라 할지라도 이걸 붙이게 되면 눈이 시원해지고 염증을 미리 막아주게 되어 있거나 이미 염증이 있는 분들은 소용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눈에 충분하게 안구 건조증 같은 것도 해결받게 되어 있으니까 눈 건강을 찾는 데는 이 제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여러분들을 항의해서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남들의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제하소, 인양화, 황정,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특점 자체는 하나는 이 약재가 천년 약재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재현 채집한 이런 천년 약재인가 하면 두 번째 특점 자체는 이 제품은 화신 성도의 사천성 성도의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많은 노인분들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이

0: 제품을 쓰시게 되면 모든 새로운 건강 대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건강 평형을 유지하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 지금 푸얼패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야,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0: 아, 써보니까 차사월로. 감이 나죠?
2: 예. 예, 내가 차사월로 한 15년 전에 요새만 탈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 자골신경통으로 내리 다리 자꾸 저리고, 예.
0: 아, 저리
2: 아프고, 예. 무릎이 아프고, 영, 예, 다른 약을 많이 써봤는데, 별로 효과 없었대다.
0: 예.
2: 그랬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예. 보통 관절약이 위를 자극 주는데, 이건 예, 위를 자극해가지고, 오히려 밥이 맛이 있습니다.
0: 그게 큰 문제 해결이죠.
2: 예. 예. 예. 그리고 이것도 예, 바르고, 그리고 예, 이 바르고 나면 영 시원합니다.
0: 그렇죠.
2: 그리고 진통 작용이 좋고,
0: 예.
2: 그리고 약을 같이 복용했는데, 안에 한 스무 메다 가다도 예, 다리 아프면 이래 서서 두드리고 조금 앉았다가 하고 이래 됐습니다. 근데 이거 바르고 먹고 했는데 오전에 허리도 많이 좋아지고 이 자골신경통에 미리 조리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예예.
2: 야, 그러니까 예, 사람이 이 허리 기도인데 허리 자꾸 아프면 채소 살라가 무거운 거 들지도 못하지.
0: 그렇죠.
2: 야, 얼마 사는 게 영 힘들었습니다.
0: 그렇죠.
2: 근데 예, 그리고 이게 예, 관절약을 썼는데 소변 차수 샀던 것도 또 없어지대다. 예. 예. 정말 신기합니다.
0: 예.
2: 그래서 예, 소변 차수로 지금 한날 밤에 가서 자주를 보면 두 번이고 한 번만 봐도 된다.
0: 그렇죠.
2: 그러니까 예, 이게 무릎 관절도
0: 컴파치 좋아지니까. 예.
2: 예. 그다음에 이 허리 아픈 것도 좋아지고 예. 그리고 위를 자극하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0: 그렇죠.
2: 그러니까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또 소화 잘 되니까 맥이 나고 그래서 어디서 감기 한다 뭐 감기 하던 게 감기도 아이 걸리고 영 좋습니다. 그래 내 먹고 지내 좋으니까 예. 우리 언니는 어제는 80입니다.
0: 예.
2: 그냥 이래 허리 지내 꼬부라 술기를 몰, 밀고서래 아까 잡은 초수 문 앞에서 채소 쌌습니다. 근데 고기를 한 것도 50m 걸어 나가면 농촌 채소 있습니다. 요 큰 길을 나가면 고부 때
0: 예.
2: 그랬는데 우선 얘기해도 그 술기를 꾸수고 얘 댕기면 다리 지내 아프고 허리 아파서 다 꼬부랐습니다. 근데 이거 바르고 잡수까에 영 효과 좋단다.
0: 그렇죠.
2: 그렇게 아프던 것도 좋아지고 영 좋아 살 것 같단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 우리 할터에 며칠 아이 남을까에 우리 언니가 둘이 이 두얼패를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겐다.
0: 그렇게 하셔. 옛날처럼 아프게 되면 거저 나이가 들어서 아프려니 극복하고 거저 그렇게 지나가고 현실은 거저 이쯤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하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이 국가 발명 특허까지 받았으니까 이 제품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이 진통이 되고 그리고 다시 2차 3차로 범하지 않게 해결을 가져오는 좋은 제품이니까 열심히 쓰게 되면 아주 새로운 생애를 펼치는 이런 계기로 될 수 있습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501
2: 예, 선생님.
0: 예, 775번 이용하세요.
2: 예.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예, 새 생명 얻은 같은 게 기쁩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백도방 900에서는 한 몇 달 차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이거 논에네 이거 쓰니까, 나 예, 얼마나 지금 좋은지 지금, 야, 모든 게 예, 지금 원래는 이게 나이 먹으면 자꾸 원래 맥이가 기맥이 없고 다 떨어지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예, 맥이 참 지금 한제 나가서 어제는 뭐, 원래는 예, 한 10분씩 돌아다녀도 그것도 다리 후두두 하면 맥이 없고 정신, 이래도 이게 지금은 한 반시간 40분씩 걸어다녀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입쓴 다음에.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리고 이 귀에서 전기 소리 나는 게 자꾸만 나고 귀가 잘 아예 듣기는 게 지금에 귀도 잘 듣기고 전기 소리 나는 게 완전 없어졌습니다. 네.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리고 이 머리가 예. 머리가 지금 많이 빠지고 이 흰머리가 가득가득 게 지금 어떻게 밑으로 검은 머리 나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럴 도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하소란 성분 자체가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근데 내 말에 야 이게 무슨 이 약 쓰고서
0: 젊어지죠. 예예.
3: 아이 뭐 이게 낯이라는 게 초림살이라는 게 없어지고 피부도 많이 좋아지고 지금 이거는 이거 쓴 다음에 완전

0: 다른 사람을 대고 계세요.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믿어도 됩니다. 예, 예.
0: 허리라는 게, 비 온 날이나 허리 날 아프고 이러는 게, 허리라는 게 아무 일도 없고. 예, 하여튼 이거 쓰고 내가 지금, 예, 나는 지금 정말 많이, 모든 면에 지금 좋아지고, 뭐, 어느 아픈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 쓰고 내가 지금.
1: 그럼요. 예, 예.
0: 내일이야, 내 아무래도 이 좋은 약이 만나서 지금 꾸준히 오래 쓰려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그래서.
1: 그렇게 하세요. 백차방구박약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완전히 믿고 쓰시겠다며 여러모로 불편한 점을 동치하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심 놓고 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백자방 동맥근과 지내심에서 얼음지가 지내심을 훌 일어나나 앉으나 예, 그저 집이 돈다 하면 그저 빙빙 돌아서 예, 꼼짝 못했습니다. 이래도 뭐는 앉았다가 또 일어났다 또 물안고 물안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소화가 바라 아이래서 예, 밥도 먹지 못하고 혈압조절이 아이래놓거나 그냥 자지 못하고서 예, 그저 한 10분이나 반 시간 자고는 또 깨나고 깨나고 했습니다. 그랬던 차에 이 백자방은 먹기도 얼마 좋습니까? 백년 장수 약이 돼 그런지 효과도 바르고 예. 그래서 먹은 게 전화기는 반 시간 두고 그래 먹으면 빨대를 빨아 먹으면 그저 인차 잠이 들고 어느 가래에 잠이 들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소변 그렇게 잤던 것도 그것도 어좀 묻어지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거기다가 예 투골패도 경주 아이 아픈데 없습니다. 어제 아이 나이 어린 게 이렇게 자꾸만 사적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친구는 얼마 하고 아 기름 주사는 얼마 맞고
1: 그랬겠죠.
3: 예. 그래 격수도 많이 맞았습니다.
1: 그렇죠.
3: 경구도 쓸데 없습니다.
1: 예.
3: 그러던 차에 이 투골팬이 먹고 위를 자극 아이 할까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밥을 잘 먹고 예.
1: 그렇죠.
3: 배가 조절이 잘 되고 예. 예. 마사지를 약을 먹고
1: 바르고 마사지
3: 하고 예. 예. 그리고 그래 놓을까 예. 몸이 헷갑아지고 예. 그렇게 먹어봐 그래 그 발을 걸지 못하던 게 헷갑아질까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할까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3: 예. 두 가지 배합 잘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래 이 두 가지를 그 활동도 또 어제 며칠 없다는데 두 가지를 다 배달받자 그런다.
1: 그렇게 하셔. 아무튼 본 제품 투골태 백자방 구봉액은 일단 시장에 나온 일에 많은 노인성 질병 가운데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백자방 구봉액은 노인성 문제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한 분들이 이 제품을 쓰시고 정신이 발딱나고 마음대로 자기 생활을 좌우지하는 데 그렇게 편하다고 하시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는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백자방을 하고, 예, 저걸 때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4: 예, 나는 예, 잠깐에, 이게 뭡니까, 저거 대로 이거 바르고, 예, 한라를 두번 바르고, 또 마사지도 하고, 그 다음에 약도 못 갖고, 위도 상하지 않고, 아이, 그래서 꼭 발라서 그게 어째 그렇게 효과 봅니다.
1: 아, 그럼요. 예.
4: 예, 발목이하고 손목이 좀 붙겠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예, 그리고 허리 좀 아프고 어깨 좀 그런 경하고 예, 손가락 쓰지 못했단 말이다. 나는.
1: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예,
4: 아,
1: 예, 예.
4: 일을 못하,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못하겠네. 근데 아우 쓰고 그거 주무고 어떻게 놀기고 이래면 좀 괜찮긴 괜찮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냥 그다음 평소에는 그냥 그게 감각이 좀 이렇게 두문이 이렇게 무드러지잖아요. 피 안 매서 거기를 먹어야지 꽉꽉하게. 그래, 근데, 그, 중간 마디 다 불어라. 근데, 그거 바른 게 다 그게 들어간 지 오란다.
1: 그게 들어간다는 게 보통 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4: 예, 예. 내 생각에 먹고 바르고 아까 효과도 좋고, 이게 바르는 게 용 좋다 말인가.
1: 그렇죠. 예.
4: 그래, 예. 그리고 또, 이 백자방, 저기, 뭡니까, 요, 여자 거 한 몇 달 쓰다가 또, 그 이어서 같이 쓰다가 효과도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4: 예. 어딘가 맥이 잘 나고, 예. 그냥 밥도 소화도 안 되고, 예. 먼저 날라를 한번 먹고 부담도 없고, 그리고 또, 이거는 농수해야 돼서 날라를 한번 먹어도 세 번 먹으면 것과 같은 이렇게 마무리하지.
1: 아, 그렇죠. 바로 그렇죠.
4: 예. 예. 예. 어젠가 한 번 잡사도, 그게 농수해야지 대단한, 백근인 거 한 사람도 쓰가, 그게 완전 효과가 엄청나게 효과가
1: 엄청난 한다. 엄청난 효과죠. 예, 예.
4: 예. 그러니까 약이 얼른 좋습니까? 약이 흡수 잘 되지.
1: 흡수가 빨리 되지.
4: 예, 또, 그, 제약 공간에도 도착구만 가야지.
1: 그렇죠. 예. 예.
4: 그래, 이거, 밤에.

0: 예, 탕 먹고 나면 한 10분, 벌써 5분, 10분 눈가 벌 내려와요. 어찌지 못한다. 잠이 지내 와서.
1: 그렇죠.
0: 예, 예. 예 잠 잘 자야 됩니다.
1: 잠 잘 자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대사가 평행 상태로 돌아오는데, 예.
0: 그래서 잠 자는 게 최고입니다. 나는 내 체질은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다른 사람 어떤지 말이에요.
1: 제일 큰 보약이 그래, 잠이라지 않습니까?
0: 예, 예. 아침에 일어나 무슨 어디에 아프냐, 어찌냐, 무슨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1: 정신이 발딱 나죠.
0: 예, 예. 정신이 정신에 나고, 예. 그렇죠. 나고, 그냥 거기서 정신에 나고, 그렇더니 자고 깨나면 그게 어쨌든 어제 자꾸 조금씩 없어지는 게 많이 나서졌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이또 가서 약 한 가지 백자락 산지 두 곳에 그 바른 약 이래 좀 더 싸다고 그런다. 먹는 것 조금 더 싸고.
1: 예, 그렇게 됩니다. 501-775번에다 전화하세요.
0: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이 백자방 지금 쓰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1: 아, 백자방 예, 확실하게 효과성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3: 약의 내 정말 쓰던 중간에서 제일 좋습니다. 특히 이 혈압 조절이 나는 되지 않아 영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먹은 후에는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그렇게 어림지전하든지 어림지전하지 않고 아침에는 정신합니다. 그래 왜 귀에서 소리 나고 귀가 잘 들리지 않던 게 지금 그게 해결됐습니다. 야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약을 그리 써도 아이 됩니다. 근데 이 백자방에서 그렇게 효과를 잘 봤습니다. 그래 왜 이 백자방 써보면 잠을 잘 잔다.
1: 아, 예.
3: 예. 잠을 잘 자니까 몸이 편안, 아주 편안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 왜 이 두월 때는 우리 언니가 지금 어떤 정황이 하면 자골신경통이 좀 심하니까, 예. 바깥을 나 못 가댔습니다. 집에서 뱅뱅동맥어도 집안에 일이나 하고 나 못 가는데 이번에 이거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고 나니까 예, 어디를 아이 가는 데 없이 마트라 다 달아댕다 씩씩하게.
1: 그렇죠.
3: 어떻게 그렇게 허리 다리 아프고 그러는 증상이 그렇게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을 선택 잘했지.
1: 그렇죠.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이니까 얼마나 많은 림상 실험을 거쳐 나온 제품인데 효과성이 그렇게 현저하지 않는다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지 못합니다. 예.
3: 근데 약이 좀 특별한 약 같습니다. 아,
1: 그렇죠.
3: 좋은 약인데.
1: 예.
3: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분이 다 지금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예,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두분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백조방을 먹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예.
4: 혈압과 심장이 온종 안 돼서 영고성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 혈압이 온종 잘 되니까 이 우울증이 흐리다는 게 우울증이 안 나고요. 기억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예, 그렇죠.
4: 가슴이 맞나 항상 저기 뛰고 놀라고 하던 게 이준살 지금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결국 소화 안 돼서 영고성이 했는데 지금은 소화용 잘 됩니다.
1: 그렇죠.
4: 그러니까 밥 잘 먹을까 배기도 하고요. 소변 자수가 줄어도 이 밥을 잘 잘까 맞추는지 감정이 취재합니다.
1: 그렇죠.
4: 예. 그리고 허리 아파서 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예. 지금 활동이 좀 잘하고 있습니다.
1: 아하, 바로 그렇습니다. 예.
4: 결국 이 귀에서 소리 자꾸 나던 게 이승사의 감정같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1: 아, 콤파츠 하니까 그럴 수밖에요. 근데 콤파츠를 든든하게 해주는 제품이 여기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증상의 개선을 가져옵니다.
4: 예, 그럴 건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제 약이 지금 여러 개를 좀 효과용 좋으니까, 예, 계속 쓰는데,
1: 예.
4: 약이 좀 떨어져서, 저기, 어떨 좀 배달받다 그러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 활동이, 특수한 우대 활동이고, 며칠 남지 않은 우대 활동을 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로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0: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처방 구보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그 효과성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제하소원한 성분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정신이 나게 하고 머리와 수염이 검게 되는 역할을 하는가 하며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윗양호란 성분 자체는 곰팥의 양을 돋아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곰팥이 든든해지니까 귀에서 소리 나던 문제가 해결받고 골격통이 해결받게 되었고 이 인양호란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 곰팥의 양을 돋는 차원에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한습을 몰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5월에도 무릎이 시련하고 뭐 허리가 경추나 이게 모든 관절이 바람이 모두 내 몸으로 내 뼛속에 찾아드는 것 같다는 이러한 분들이 바로 인양호란 성분 자체가 이런 걸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습을 몰아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바이초지성이랍니다. 백초의 왕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상초로서는 폐경락을 도와주고 심장경락을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혈압이 조절받더라, 혈당이 조절받더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가 하면 상처의 그 열을 제거해주는 차원에서 윤폐의 역할을 하고 부선종양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초로서는 건비익위 역할을 합니다. 황정이나 성분,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초로서는 또 부선종양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곰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황정이라 성분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차원에서 우리 건강을 회복해주는가 하면 특히 구기전한 성분 자체는 이 제품들 자체가 적지 않은 분들은 보온 제품을 드시고 지금 B형 간염이거나 C형 간염으로 인해서 깐국이 높아지던 뭐 간공동이 높던 분들이 깐국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구기자는 처방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효과성이 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고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황계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상처가 있는 걸 빨리 아물고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적지 않은 분들은 보온 제품을 드셨는데 점점 주름이 적어지고 얼굴이 뭐 세포가 젊었을 때처럼 반들반들해지는 이런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단삼이라 성분 자체는 오해를 풀어주고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뜨거운 피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 백자반 구박액은 특점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100근을 줄여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고농축액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제품을 제가 소개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신다는 이런 제품은 아마 이 백자반 구박액이 한 가지 제품밖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래서 고농축액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 전에 딱 한 병만 빨대로 빨아들이게 되면 기혈을 보충하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가 허해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때문에 힘든 분들, 건망증 때문에 내가 치매가 오지 않는가 하는 분들, 이런 걸 해결해 주는가 하면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앞이 아물거리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머리나 수염이 쉽게 휘어지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간과 콩팥이 허한 여러 가지 증상을 제때 개선해 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되 이 제품 자체는 특히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충분하게 나오셨지만 해도 주무시기 전에 딱 한 병만 드시게 되면 그렇게 편안한 잠

0: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꼭 편안한 잠을 주무셔야만이 잠이 좋은 보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품 자체의 공용 주치 가운데서 충분하게 설명이 나오다시피 불면증과 건망증을 해결해준다. 노년기에 들어서서 이 문제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새벽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데 이때 전제조건은 깊은 잠을 주무셔야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담낭관을 통해서 담낭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1시부터 3시,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간주장혈인데 충분하게 간에 모든 피를 온 하루 동안 일한 피를 간에 저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간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때는 모든 피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제적으로는 깊은 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이래서 백자방구백은 노인성 질병 해결에 있어서는 알아서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501-775번, 501-775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숨은 영웅 카멜레온을 만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아름다운 연못가에서 특별한 노래 시합을 즐기는 모습을 함께 보았어요.
0: 맞아요. 또 개구리 친구들의 숨겨진 비밀도 알게 됐죠. 오늘 주주와 친구들은 공원에서 공연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또 특별한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새로운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재미나는 이야기가 펼쳐질지 주주와 친구들을 따라 신나는 모험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0: 유행 모험기 제7장 음식을 잃은 큰 도마뱀.
1: 꼬마 주주 친구랑 여행 떠나요.
0: 도레시 앞도 즐겁게 마무리됐고 주주 일행은 이제 이 공원을 떠나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주주는 카멜레온이 다시 련잎수리 함께 타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수리의 우쪽을 향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카멜레온아! 카멜레온아!
2: 그 애는 벌써 떠났어요. 두꺼비 아저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주는 살짝 실망하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카멜레온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보고 싶었는데.
0: 카멜레온은 오늘 도마뱀네 집에서 손님을 맞는다고 해서 일손을 도와주러 갔어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가 아가씨한테 카멜레온 사진이 많거든요.

0: 두꺼비 아저씨가 주주를 달래주며 말했어요.
1: 주주는 눈에 호기심이 가득 담긴 채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저 그 사진 하나만 받아도 될까요?
0: 그럼요. 당연하죠. 잠시 뒤에 아그 아가씨한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면 돼요.
1: 두꺼비 아저씨가 웃으며 답하자 주주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 아저씨, 혹시 아저씨 사진도 있나요?
0: 두꺼비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싫어해요.
2: 사진 찍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왜 싫어해요?
1: 주주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0: 나는 사진이 잘 안 나와요. 내 모습도 그렇게 멋지지도 않고. 두꺼비 아저씨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수줍어하며 말했어요.
2: 전혀 그렇지 않아요.
1: 주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2: 모든 동물은 저마다의 특징이 있잖아요. 저희는 아저씨를 전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저씨의 모습이 정말 특별하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1: 이것이 바로 주주가 이번 여행을 통해 배운 소중한 마음이었어요.
0: 두꺼비 아저씨는 주주의 따뜻한 말을 듣고 눈시울이 살짝 젖어올랐어요. 그는 속으로 정말 기뻤어요.
1: 그때 아그 아가씨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손에는 예쁜 사진들을 들고 있었어요. 사진 갖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하나씩 줄게요.
3: 저요? 아, 저요? 저 하나 주세요.
0: 주주가 손을 높이 들었어요.
3: 저도요, 저도요, 주세요.
0: 총구니와 쟁쟁이도 그 말을 듣고 뒤처지지 않을세라 바로 소리 높이 외쳤어요.
1: 아구 아가씨는 주주와 친구들에게 사진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사진 속 아구 아가씨는 웃는 모습이 좀 과장돼 보였는데 하얗고 큰 이를 활짝 드러낸 모습이 웃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음식을 먹으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0: 카멜레온 사진은 없나요? 주주가 사진들을 살펴보며 물었어요. 기다려봐요. 아그 아가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몇 장을 꺼내 주주에게 건네주었어요. 여기 이 사진들이 카멜레온 사진이에요.
1: 주주는 사진을 들고 자세히 살펴봤지만 사진 속에는 그저 흙이나 나뭇잎만 보일 뿐 카멜레온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주주는 살짝 속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2: 이렇게 사진이 많은데 카멜레온이 찍힌 건 하나도 없나요?
0: 아그 아가씨가 크게 웃으며 설명해줬어요. 카멜레온은 개구쟁이라서 사진 찍을 때도 주변 색깔에 맞춰서 자신의 몸 색깔을 바꿔 숨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찾아봐야 겨우 그 친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1: 그런데 그때 주주가 사진을 자세히 볼 겨를도 없이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2: 가지마! 왜 도망가는 거야?
1: 목소리는 아주 크고 다소 거칠게 들렸어요.
0: 세상에, 대체 이건 무엇일까요? 길 한가운데 작은 산처럼 생긴 무언가가 동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아가 아가씨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다가갔을 때 커다란 머리 하나가 그 산속에서 튀어나오며 말했어요. 당신이 방금 음식을 떨어뜨렸어요.
1: 그 작은 산은 나무 기둥처럼 굵은 발톱으로 음식 봉지를 아가 아가씨 앞에 밀어주었어요. 아가 아가씨는 그 음식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2: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떨어뜨린 음식이 아니에요.
3: 그래요? 그럼 방금 전에 그 정체가 당신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1: 그 작은 산은 의아해하며 방금 전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3: 방금 전에 아그 아가씨처럼 키가 큰 동물이 나를 보더니 꼬리를 사납게 휘둘러댔어요. 다행히 고리가 좀 멀어서 맞지는 않았지만 만약 맞았더라면 정말 아팠을 거예요. 그 녀석은 나를 때리지 못하자 입을 크게 벌리고 이 음식들을 뱉어낸 뒤 급하게 도망쳐버렸어요.
2: 그건 내가 아니에요. 당신이 본 건 틀림없이 큰...

도마뱀일 거예요. 큰 도마뱀은 적을 만나면 싸워서 이기려 들지만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방금 먹은 음식을 뱉어서 적의 시선을 돌리고 도망치거든요. 정말 몹쓸 녀석이죠.

0: 내가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코끼리 거북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이 공원에 왔어요. 작은 산처럼 보이는 코끼리 거북이는 수줍은 듯 말했어요.
1: 그렇군요. 어쩐지 낯선 모습이라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거대하니 큰 도마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네요.
0: 그럼 어떡하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겠어요. 코끼리 거북은 미안한 듯 머리를 껍데기 속으로 쏙 집어넣었어요.
1: 그런데 큰 도마뱀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잖아요. 아가 아가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때 두꺼비 아저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큰 도마뱀한테 가서 상황을 설명해 줄 테니 여러분은 먼저 길을 떠나세요.

0: 조주의 여행 모험기 제8장 도마도 대사. 코끼리 거북은 땅에 엎드려 새 친구를 자기 등에 올라타게 했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크고 높아서 새 친구는 쉽게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쟁쟁이는 자신의 활공기를 꺼내 조조와 총구를 태우고 코끼리 거북의 등으로 안전하게 날아올라갔어요.
1: 출발! 코끼리 거북이가 기쁘게 큰 소리로 외치며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갔어요.
0: 잠깐만요! 조조는 산처럼 큰 코끼리 거북 등 위에 가장자리로 달려가 아래를 향해 힘껏 손을 흔들었어요. 두꺼비 아저씨, 잘 가요!
1: 왠지 모르게 주주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럴만도 했어요. 주주와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두꺼비 아저씨가 용감하게 지켜주었고 신기한 지식도 알려주었거든요. 두꺼비 아저씨는 겉모습은 조금 흉해 보였어도 점잖은 말투와 용감한 모습, 따뜻한 마음이 정말 눈부시게 빛나 보였어요.
0: 총군과 쟁쟁이도 함께 다가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두꺼비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요, 잘 가요. 여러분을 만나 정말 기뻤어요. 두꺼비 아저씨도 손을 흔들며 연잎 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1: 자, 빨리 갑시다. 곧 있으면 동물원 문이 닫힐 거예요. 아그 아가씨가 걸음을 재촉했어요.
0: 코끼리 거북의 등은 정말 컸어요. 조주는 높은 곳에서 공원 풍경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꼬마 주인도 함께 왔더라면 정말 좋을 텐데, 이 멋진 풍경과 특별한 동물 친구들을 함께 봤다면 분명 정말 좋아했을 거야.

0: 친구들, 오늘 조조와 친구들은 거대하지만 착한 코끼리 거북을 만나 새로운 우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코끼리 거북의 등에 앉아 공원문으로 향했어요.
1: 맞아요. 비록 두꺼비 아저씨와는 헤어졌지만 그의 용감함과 따뜻한 마음은 주주와 친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이제 주주와 친구들은 공원문이 닫히기 전에 이곳을 나가야 하는데요. 과연 안전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0: 오늘 주주와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친구들, 세상에는 이처럼 많은 아름다운 생물과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주주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친구를 맞이해요. 그럼 다음 시간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수옥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음악 유희 재미난다야를 준비했습니다.

0: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관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0: 김우래가 피곤해서 한숨 푹 자려고 벼르며 누웠는데 이른 새벽부터 밖이 어찌나 떠들썩한지 잠을 설치고 말았다. 무슨 일인가 해서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사람들이 북적거리었다. 청년들과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김우래가 나오자 웃으며 수군거리었다.
1: 저기 봐, 사령이야, 사령이 나왔어. 저 사람인가 봐. 저 눈 좀 봐, 진짜 부리부리해.
0: 김우래는 더 듣고 있기 거북해서 겸연쩍게 물었다.
1: 여러분, 뭘 구경하고들 있습니까?
2: 누군누구예요? 수마사령이죠? 네?
0: 한 여학생이 키득키득 웃으며 대답을 했다.
1: 수마사령이 어디 있다고들 그러십니까? 아니, 벌써 다 알고들 왔는데 왜 그러나? 바로 자네지, 어?
0: 한 노인이 말했다.
1: 저기 저 높은 성벽을 어제 훌쩍 뛰어올랐다면서요. 에?
3: 저렇게 높은 담을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0: 그러자 몇 사람이 다투어 말했다.
1: 너무 겸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령님, 그 수마를 불러다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리고 철갑옷도 있잖아요. 총칼이 절대 못 뚫는다는 철갑옷 말입니다.
0: 김우래는 어쩌면 좋을지 몰라 흙이 잔뜩 묻은 군복을 당겨 펴면서 난처하게 웃었다.
1: 보십시오. 이것이 제 철거벗입니다.
3: 하하하, 농담도 잘하십니다. 군사 기밀이라 알려지면 안 되나요?
0: 모이던 사람들은 홍군이 어떤 사람들인지 무척 궁금해했다. 김우래는 홍군 전사들이 인민들을 만나면 늘 하던 이야기를 한바탕 쏟아냈다. 사람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4: 준이의 민중들은 주왕종대에 입성을 뜨겁게 맞는다. 두 대장쟁이와 동료들의 폭죽 소리는 특유의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0: 준이는 꽤나 오래된 도시였다. 춘추 전국시대에는 폐국이라 불렀고 서한 때에는 장가라고 했다지만은 너무 먼 옛날 일이라 고증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라 당나라 때 이름을 낭주, 파주라고 차례로 고쳤는데 좀 이름은 날렸지만은 한적으로 밀려난 벼슬아치들이 거쳐가거나 귀양을 오던 황량한 동네였다. 대신으로 이름이 높은 리백이 귀양을 간 야랑국도 준이와 멀지 않은 동자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제대로 말하면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에 이르는 100년 사이에 누에를 치고 고치에서 실을 뽑아 천을 짜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준이는 지금처럼 제법 큰 도시가 되었다. 준이의 옛성은 다 쓰러질 듯 낡았지만은 풍경은 아주 아름다웠다. 홍화강, 봉황산 같은 산봉우리들이 마치 두 팔을 벌려 도시를 끌어안고 있는 듯하였다. 맑고 푸른 강물이 도시를 감돌아 흐르는데 상강이라고도 하고 부용강이라고도 하였다. 강을 가로지르는 오래된 돌다리 양쪽에 사람들이 빼곡히 서서 성에 들어서는 주왕종대를 맞았다. 귀주 군대의 진절머리가 난 준이 시민들은 홍구를 맞으며 어렴풋이 희망을 품었다. 홍군 전사들로 말하면 전에 자그만 도시를 지날 때에도 굉장히 기뻤으니 강서를 떠난 뒤로 처음 발을 들여놓는 큰 도시라 저절로 흥이 났다. 그래서 군인 풍모에도 신경을 써서 차림새를 깔끔하게 했더니 제법 위풍이 당당했다. 다리 어귀에서는 이따금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폭죽이 터지었다. 폭죽이 터질 때마다 흥겨운 분위기는 한껏 더 달아올랐다. 폭죽을 꽃불이라고 하는 고장도 있다지만 귀주 사람들은 화포라고들 했다. 무라고 부르던 사람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즐거움을 한껏 느끼게 해주는 데는 충분했다. 그런데 오늘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미리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한 듯했다. 다림목에 들어서는 무대가 바뀔 때마다 퉁탕퉁탕 폭죽이 신나게 터지었다. 낡고 너저분한 옷을 걸친 검실검실한 사내들이 높다란 대나무 장대 끝에 저마다 긴 폭죽을 하나씩 걸고 서 있었다. 열 사람 남짓한 사내들은 새하얀 니가 다 드러나도록 벙그레 웃으며 준이로 들어서는 홍군을 맞았다. 주왕종대가 다 지나가고 환영을 나온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으나 그들은 여전히 다리목에 모여서 서성거리었다. 마침 다리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련장 김우래가 사내들을 보고 물었다. 여기서 누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서른 살 남짓 돼 보이는 혼칠한 사내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의 장관을 맞으러 왔습니다. 장관이라니요? 김우래가 웃음을 터뜨리었다. 어느 장관 말입니까? 주덕과 모태동이 맞습니까? 저런, 벌써 지나간걸요? 김우래가 알려주었다. 좀 전에 더부룩한 머리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분이 바로 모태동 주석입니다. 저 종사령은 여러분한테 손까지 흔들었는데 못 봤습니까? 그러자 원숭이처럼 바짝 마른 소년이 까불까불 끼어들었다.
1: 맞아요, 맞아. 아까 50살쯤 되는 사람이 손을 흔드는 걸 봤어요. 밥주는 병사처럼 되게 맘씨 좋게 생겼던데요.
2: 이런 참, 아직 저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0: 아까 그 장정이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면서 대나무 장대를 흔들었다. 장대 끝에서 기다란 폭죽이 그때까지도 흔들거렸다.
2: 그래서 이 폭죽도 남겨두는데 말이야.
0: 김우래는 그 열정에 놀라워 물었다.
2: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

0: 아십니까? 모두 석탄을 캡니다.
1: 소년이 짓궂게 웃으면서 말을 보태다. 이건 절대 남을 속일 수 없는 일이죠. 그도 그럴 것이 저마다 새까만 얼굴에 흰 저고리를 입었는데 어깨에 삐죽이 나온 손뭉치마저도 검은색이었다. 소년은 서른 살쯤 된 장정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이 두 사부님은 대장장입니다. 이분이 앞장을 서서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김우래는 그 대장장이를 자세히 훑어보았다. 실팍하고 튼튼한 몸집에 눈이 억실억실했는데 세상 풍파를 많이 겪은 듯 노련하고 침착해 보이었다. 그는 소년이 하는 말을 듣고도 그저 담담하게 웃기만 했다. 이 고장에 토호나 지주들의 미움을 사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홍구를 마중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이야 홍구리 온다는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서 제정신이 아닌걸요. 두 대장쟁이가 경멸하듯 웃으며 댓글을 했다. 맞아요. 홍군이 온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을걸요.
0: 원숭이처럼 마른 소년이 또 말을 가로챘다. 우뜸 가는 부자는 사촌으로 도망을 가고 버금 가는 부자는 귀양으로 도망을 가고 시골 지주는 산골로 도망가버렸잖아요. 지주가 저를 보고 리 소후 우리와 같이 도망가자. 공산당한테 잡히면 죽어. 코 베고 눈 도려내고 심장을 파내간다고. 라고 하길래 겁이 도록 났지요. 하지만 늙은 어머니가 제가 석탄을 캐 돈을 벌어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저는 마음이 두근거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부자들은 다 출행랑을 놓았지요. 가게들도 죄다 문을 닫았고요. 제가 찻집에 석탄을 배달하러 갔더니 찻집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두 사부님이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주 대뇌했지요. 제가 당황해하는 걸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소후 왜 그렇게 당황해하나? 그래서 제가 홍구리 수마를 타고 오강을 건너온다던데 어쩌면 좋아요 하니까 두 사부님이 저를 끌어당겨 앉히고 나서 물었어요. 소후 집에 방이 몇 개나 되나? 제가 예? 저야 집도 철도 없이 언제 사는 신세인 줄 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가 또 묻잖아요. 땅은 얼마나 되나? 제가 말했지요. 별 희한한 걸 다 묻네. 땅 있으면 못하러 주네 왔겠어요. 그러자 두 사부님이 또 묻는 거예요. 집도 없고 땅도 없으면 그럼 돈은 있겠지? 그래서 제가 두 사부님 지금 이 가는 병이 묘족 꼬마와 농담 따먹기 하시는 거예요? 돈 있으면요 왜 석탄이나 캐면서 살겠어요? 라고 했더니까 그제야 두 사부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됐네. 아무것도 없는 놈이 뭐가 무서워? 홍구는 부자를 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데 뭐 좋은 일이라도 생길지 않아? 그 말에 제가 솔깃해서 무슨 좋은 일이냐고 그러더니까 글쎄 홍구놈에는 세상이 엎어진대요. 지주들 땅도 다 빼앗아서 우리들한테 나눠줄 테고 옷이랑 양식도 나눠준다는 거예요. 또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자네 이런 누대기도 어찌 겨울을 나겠나? 홍구려면은 자네한테 새 속옷을 줄 터이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부님이 하하하 웃길래 저도 따라 웃었지요. 금방이라도 새 속옷이 생길 것 같더군요. 두 사부님은 탄광 사람들을 모아 폭죽을 사서 홍구려면을 함께 터뜨리자고 했어요.
2: 그래서 오늘 드디어 폭죽을 터뜨렸군요. 그런데 다 터뜨리지 못했지요.
1: 두 대장쟁이가 아쉬운 듯 말했다. 그러면서 채 터치지 못한 폭죽이 걸린 장대를 흔들어 보였다.
2: 그럼 소비트가 새로 설 때 터뜨리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1: 김우래가 고개를 들어 해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2: 여러분, 오늘 우리 연회 가서 함께 점심이나 드시죠. 마침 돼지를 잡았거든요.
1: 사람들은 난처한 얼굴로 머뭇거리었다. 김우래가 두 대장쟁이를 꽉 잡아 끌고 앞서서 가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 뒤를 따랐다. 군이시 한가운데는 옛 도시와 새 도시를 가르는 부용강이 흐르고 강을 가로지르는 돌다리가 두 도시를 이어지고 있었다.

0: 도시는 태평천국 말기의 관료며 지주 부유한 상인들이 묘족과 한족 봉기구를 막으려고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거리는 모두 옛 도시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박구 리덕과 군사위원회 본부에 있는 주울래 주덕 유백승은 옛 도시에 머물렀고 모태동 왕가상 장문천은 새 도시에 묵기로 하였다. 세 사람은 작은 산날에 새로 지은 2층 건물의 숙소를 정했다. 이튿날 모태동은 아침 일찍 어디론가 나갔다. 왕가상은 하룻밤 쉬고 나서 위생병이 갈아주는 약을 붙였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상강을 건넌 뒤 진군 방향을 두고 다툼이 생겨 전투를 하면서도 행군을 하면서도 내내 논쟁이 그치지를 않았다. 그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결국 정치국 회의를 열기로 여평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적군이 뒤에서 쫓아오는 데다가 싸움이 치열해서 적당한 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지금이 바로 정치국 회의를 열 때였다. 회의 준비를 충분히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터였다. 왕가상은 천천히 층계를 내려가 장문천의 방에 이르렀다. 장문천은 두터운 안경을 쓴 채 책에 파묻혀 있었다. 일찍이 작가가 되어 소설을 쓰고 논평도 써낸 장문천이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신문 편집을 하기도 했었다. 나중에 모스크바 종산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왕명 받고 왕가상과는 동창이었다. 비록 군복을 입고 붉은 별을 단 모자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 교수처럼 학자던 분위기가 물씬 풍기였다. 왕가상이 들어오자 장문천을 올려 책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1: 가상이 상처가 좀 어떻소?
2: 오강을 건너고 나서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0: 이렇게 대답을 하며 왕가상은 자리를 찾아 앉았다. 그는 책상 위에 클라우제위츠의 전쟁론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는 이마살을 찌푸렸다.
2: 지금 책이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국 회의가 가까워오는데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봐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0: 장문천은 뭔가 생각나는 듯 말을 했다.
2: 지금 설악이 한창 귀양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그 작자는 우리를 쫓아오는 것보다 귀양에 더 관심이 있을 거요.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니까 다그쳐야.
1: 얘기할 준비는 벌써 다 했군요.
0: 왕가상이 웃으며 말했다.
2: 물론이지. 나는 우리 당원들의 자세가 민주적이 한다고 생각을 하. 민주란 바로 서로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겠어. 그런데 지난번 광창 전투를 망쳐놓았을 때 말이요. 내가 별로 날카롭지도 않은 의견 몇 마디를 내놓았을 뿐인데 박구가 나를 불리한 오브 같다 하지 않겠어?
0: 그 말에 왕가상이 큰 소리로 웃었다.
2: 참 나는 그 회의에 빠져들었지. 그런데 박구가 왜 동지를 불리한 오브라고 그런 겁니까?
0: 장문천은 그때 기분이 되살아나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2: 내가 광창 전투처럼 억지로 맞서 싸우는 것은 잘못이다. 결국 큰 손실을 입고 광창마저 잃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박고가 대뜸 그건 불리한 오부의 기회주의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내 의견이 불리한 오부가 1905년 러시아 노동자들의 무장폭동을 반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요.
1: 아니 그걸 어찌 거기에 빗대어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0: 왕가상이 말했다.
2: 하긴 우리 당에는 나쁜 습관이 있어. 걸핏하면 기회주의다 우경이다 하면서 모자를 뒤집어 씌우는 버릇 말이죠. 마치 자신은 늘 원칙대로만 하는 것처럼. 아무튼 난 그때부터 박구와 점점 멀어진 것 같소.
0: 장문천의 씁쓸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2: 오중전에서 박구가 이민위원회 주석자리를 만들더니만은 나한테 그 일을 맡으라고 했어. 그런데 맡고 보니 영 이상한 자리였어. 게다가 모태동이 소베트 주석이어서 정부 일을

장편 소설 대장정 1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 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단행간 용정에서 노동자로도 있었고 집처에도 내려갔었고 후엔 또 상해도 가서 생활하면서 문학 창작을 펼친 남경희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남경희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남경희 시인은 1956년 11월에 용정 길승가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부터 69년까지 용정 실용수학교를 다녔고 1969년 3월부터 1974년 장안공사 부암 대대 당시 그 장안진도 용정현에 속했는데 거기를 다니다가 거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또 그 후에 용정회와 용정일중 다녔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용정 동승용공사 인화팔 때 또 하향지식청년으로 내려가서 집초생활 3년 정도 그리고 그 후에 1978년에 용정 고무공장에서 쭉 13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가두의 유치원 교원도 또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상해 화동중학교 임직원 그리고 후에 또 연변이 돌아온 다음에 시조협회도 가입하고 그리고 천여작은 연변일보의 시조를 발표한 그런 작품인데 단행간 연변일보 흥영광신문 등 간행물의 수십 편의 시조 수필을 발표했습니다.
0: 네. 네, 그렇다면 남경희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예, 본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늦게야 상해에서 연변에 왔어요. 일하고 돈 버느라 언제 글 쓸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는 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때 말하면 아주 대단한 대학 졸업생이었고 일본 유학도 다녀온 분이라 집에 책들이 많아서 책을 좀 읽었습니다. 학교 때부터 원래 글쓰기를 좋아했고 마반산 학교를 다닐 때도 선생님이 제 글

0: 읽어주고 해서요. 좀 글 쓰는 데 흥취가 있던 차라 우연히 민속원을 돌면서 밖에 빨래줄 같은 줄에 시조를 써서 가득 붙인 것을 보고 찾아 들어가 뭘 하는 곳인가 물어보니 시조창을 하는 협회라고 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문학은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주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자유가 많았지만 의미 없이 너무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우연히 공부방의 문을 두드리게 되어 삼장육구 기승전결의 오르내림법도 배우면서 쉬울 것만 같던 길을 걸었는데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백주의 한획 정성을 쌓는 기묘한 시간은 어느새 내 영혼의 담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조라는 그윽한 울타리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찾던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결을 따라 글자들을 노래하듯 엮어내는 순간 육체의 해방을 넘어 영혼의 해방이 피어남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 공백이 오히려 찬란한 새벽이 려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시조가 연변일보에 발표되던 날 그 기쁨은 그 어떤 여행보다 행복했습니다. 나는 지금 글쓰기에 푹 빠져 하루하루 사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늦깎이로 문학이란 이 신성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더욱 젊게 살면서 이 바다에서 자유로이 헤엄치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의 육신과 영혼 세계가 한 차원 더 값지고 의미가 깊어지는 충전이나 날 수련이나 날들을 살고 싶습니다.
1: 네, 그럼 이제부터 남경희 시인의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절벽에 핀 꽃입니다.
2: 절벽에 핀 꽃, 남경희. 바위 틈새 고독을 입에 물고 아련히 곱게 피었네. 땡볕에도 강한 바람의 시련에도 도도히 서 있네. 보기만 하는데도 아찔한 벼랑인데 어쩌다 그곳에서 꽃송이로 피웠느냐. 누군가는 그 모습 절망이라 부르지만 내게는 절망 속에도 강하게 숨죽이고 피어나는 한 딸기 울보짖음이다.

0: 이 시인은 지금 평범한 들판이나 언덕에 핀 꽃이 아니라 꽃을 바위 틈새에 피워놓고 풀어내려갑니다. 그것도 이 바위 틈새에 피어난 고독을 입에문 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꽃은 이 바위 틈새에서 그것도 땡볕에도 강한 바람의 시련 속에서도 도도히 서 있는 꽃을 노래합니다. 보기만 하는데도 이 아찔한 벼랑인데 어쩌다 그곳에 꽃송이로 피어나 참말로의 그 절창입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절망이라 부르지만 내게는 절망 속에도 강하게 숨 죽이고 피어난 한떨기 울부짖습니다 라고 형상화하고 있는데 꽃이 꺼져가는 생명이 절망이 아니라 반대로 강하게 어여삐 피어 피타게 부르지는 생명이 울부짖음이요 또 마지막 그 터지는 이 생명이 강한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읽는 이들도 경탄케 만드는 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는 제목이 70고개입니다.
2: 70고개 남경희. 마주친 70고개는 비바람 눈보라로 빚어낸 노을빛 자랑. 가는 세월 보낸 후 남은 아쉬움 남은 세월 후회 없이 멋부려보자. 백발을 쓰다듬어 커피잔 잡고 술향에 커피향에 몸조리는 연유는 마음은 흥분이 녹이고 백발은 커피로 물들이고

0: 세상에 나서사라는 자격 한껏 누려보련다. 흐르는 물 따라 차분히 이몸 맡기고 서산의 노을처럼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고 싶구나.
1: 가는 세월 앞에 부대끼고 넘어지고 가진 풍파를 다 겪으면서 숨차게 살아왔구만. 다시 가다듬고 보니 벌써 70곡에 올라선 겁니다. 인간 70이 고래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근데 아름다운 이 신생한 시창작의 꽃밭이 활짝 펼쳐집니다. 이 황홀한 시 어떤 산을 시인은 그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음을 다집니다. 남은 세월 후회 없이 못 뿌려보자. 백발을 쓰다듬어 커피잔 잡고 술향에 커피향에 몸 저리자. 마음은 행복이 녹이고 백발은 커피로 물들이고 이 땅에 나서 자란 자격 한껏 누려보자. 예, 이제는 얼마 안 남은 한생이지만 서산의 그 고운 노을처럼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고 싶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0고개를 마주하고 아주 여유자적하고 흥연한 그 시인의 무르익은 심태를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국밥집입니다.
0: 국밥집 남경희. 오늘은 오랜만에 그 사람하고 종종 다니던 국밥집에 왔다. 식당은 그대로다. 햇살이 테이블에 스며드는 자리. 밥상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공기 속에 남은 향기에 살며시 어젯날을 품고 있다. 그때 웃음소리가 그릇에 맴도는 듯 말소리는 없지만 모습이 보인다. 그리움이 앉아있다. 기억이 바람타고 밥상머리에 스며든다. 구석구석 자연스럽게 스며있다. 난 추억을 먹고 있었다. 추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다시는 약속할 수 없는 사람.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 가끔 그리울 때 오고 싶은

0: 예, 이 신은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작중 주인공은 이 홀로 어떤 국밥집에 왔습니다. 헌데 이 국밥집은 이 여전히 그 사람하고 종종 다니던 국밥집입니다. 헌데 오늘은 홀로 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어떤 연유로 다시는 약속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밥집안 여기저기 그 사람과의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움에 휩싸입니다. 기억이 바람타고 밥상물이 스며든다. 구석구석 자연스럽게 스며있다. 그래서 난 추억을 먹고 그리움을 먹고 추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가끔이 그 사람이 그리울 때면 난 국밥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행복한 추억이 스며있는 그 사람 냄새가 가득 찬 나의 국밥집을 찾는 인간 냄새가 다분한 잔잔하지만 또 파문이 묻어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첫눈입니다.
1: 첫눈 남경희. 장발가 소스라쳐 꿈에서 깨어나니 달빛의 예쁜 흰꽃 내 잠을 희롱하네. 향기가 없다 말어라. 내 마음만 설렌다.
2: 이 시는 시조인데, 이 시는 이 시조의 초장에서 장밖이 훤하니 소스라치 깨나 밖을 내다보는 장면을 썼고, 중장에서는 밖이 온통으로 흰 눈꽃이 가득 내리는데 그 외에 달빛이 가득 비껴 내 잠을 희롱하는 걸 썼습니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없는 눈꽃 향기가 내 마음에서는 가득 풍겨서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걸 썼습니다. 시조가 아주 그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창밖 풍경, 꿈자리, 잠, 달빛, 향기, 내 마음이 설렘 등이 잘 조화를 이루어 짧은 시조지만 미적인 표현이 잘 되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바위입니다.

남경희.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자고 간다. 새들도 철을 따라 계절을 나르건만 천년을 홀로 한자리 푸른 숲을 지키네.

이 시조에서의 가장 유표한 포인트는 바로 뒤틀림없이 제 한자리만 굳건히 지켜서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듬직하고 든든한 바위 그 천년을 홀로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당당한 모습을 쓴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이오의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자고 가고 새들도 철 따라 계절을 나르건만 유독 바위만은이 고독을 삼키며 천년을 홀로 한자리 푸른 숲을 지킵니다. 결국에 바람이 쉬어가도록 하게 하고 구름도 자고 가게 하고 새들도 철 따라 계절을 나르게 하고 푸른 숲을 지켜선 것이 바로 바위의 의무라면 의무겠죠. 탄탄하고 믿음직한 그 바위 자태를 아주 미끈하게 형상화한 좋은 시조라 나름 생각합니다.

멀리 남경희 정푸른 밤 하늘가 은하수 저물었소. 기러기 떠난 자리 추억은 아쉬운데 푸르던 여름 나뭇잎 빨간 옷을 입었네.

0: 예, 이 시조는 이 계절이 변화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그 가을 시조. 초장에서는 이 청푸른 밤 하늘과 저무는 은하수. 예, 이것은 시간이 흐름이. 그 다음에 계절이 깊이를 동시에 암시합니다. 여기서 저문다는 표현에서 쓸쓸하고 아늑한 정서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장에서의 기러기 떠난 자리는 가을이 대표적 리별 이미지입니다. 기러기가 남쪽으로 떠나버린 빈자리,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아쉬운 추억뿐입니다. 이별과 상실감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장에서는 여기서 시상이 전환됩니다. 푸르르던 여름 나무 잎이 빨간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며 단순한 낙엽이 아닌 단풍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래서 상실과 아쉬움 속에서도 새로운 아름다움, 즉 가을이 색깔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시선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시조의 핵심은 이별과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입니다.
1: 예. 예. 다음으로 감상할 시 제목은 나이테입니다.
2: 나이테 남경희. 내심을 안 보이는 둥그런 세상살이 침묵의 옷자락에 이마를 부벼볼지 주름진 추억 한 자락 테두리를 새기오.

0: 이 시조는 이 전형적인 평시조인데 나이트는 나무가 자라면서 생기는 동심원 무늬로 시간의 흐름과 삶의 흔적을 상징합니다. 시는 이를 인간의 삶, 특히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이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살이 고리와 연결합니다. 이 시조의 핵심 정서는 이 회상과 체념,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입니다. 시간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나이트는 이 곧 인생 자체, 겉으로는 평온하거나 무심해 보이지만 이 그 안에는 묵묵히 견뎌온 세월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묵, 부벼 볼지 주름진 등의 표현에서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느껴지지만 결국 그것을 위해 새긴다 하는 능동적인 태도로 마무리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긍정합니다. 부벼 볼지라는 표현은 매우 감각적이고 촉각적입니다. 얼굴을 무언가에 기대어 문지르는 행위에서 유양과 애틋함이 묻어납니다. 나이테라는 짧은 시조 속에 인생의 깊이와 시간의 무게를 담아낸 수작입니다. 반복적으로 읽어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나이트를 둥근 세상살이로 그리고 추억의 테두리로 형상화한 점이 돋보이고 읽을수록 잔잔한 울림이 전해집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가는 세월입니다.
2: 가는 세월 남경희 자보려 손 내밀지 저리로 도망가네 어제는 꿈이더니 오늘은 낙엽되네 세월이 지는 저 노을 아픈 가슴 달래오

이 시도는 이 흘러가는 저 세월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잡으려 손 내밀어도 저만치 도망가듯 빨리도 뛰어갑니다. 나이를 먹다 보면 세월이 예전보다 더욱 빠르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다 같은 시간이겠지만 하루가 한 시간 같고 한 달이 한 주일 같고 한 해가 한 계절 같고 설을 쉰 지 얼마 안 된 뒤에 또 벌써 한 여름이고 한 여름이 차 있기도 전에 가을 단풍이 초겨울인 첫눈이 옵니다. 물론 예전보다 절주 빠른 세월인 것도 있겠지만 늙어갈수록 점점 더 빨리 흘러가는 게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그래도 정장에서 말하다시피 저 붉게 익는 노을이 있어 어딘가 아픈 가슴 달래준다. 점점 더 붉게 흐드러지게 익어간 그 저녁 노을이 그냥 타고 있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죠. 참 이 인생 천리를 담아낸 느슨하면서도 짠한 시조라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부부입니다.
1: 부부 남경희. 잡은 손 내 손인 듯 깨문이 아프다오. 여보라 부른 이름 입에서 익었는데 세월의 휜 등허리 서로 키를 맞추어

0: 예, 이 시조는 참 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부간은 너무 오래 함께 하다 보니 이젠 애정보다 친정이 더 많을 때가 많지. 그래서 사랑하는 님이 손을 잡아봐도 이젠 큰 울림이나 감각이 좀 무뎌집니다. 내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으면 아무 감각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님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파나지. 즉 나의 두 손 돼서 어느 한 손이 가시에 찔리거나 칼 같은데 뱀이 심장까지 짜릿하게 맞춰오는 그것과 마찬가지 도리라 할 수 있죠. 부부 중에 누가 아프면 함께 아픈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시조의 초장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여부란 이름이 이젠 너무도 입에 이거의 이름처럼 쉽게 불려지고 정장에서는 또 이전에 흔칠하던 님이 키도 등허리 조금 구부니까 나와 비슷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랑의 깊은 감각을 다룬 훌륭한 시조라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장독대입니다.
2: 장독대 남경희. 깊은 숨 몰아쉬고 긴 세월 말이 없어 속내를 감췄으니 무표정 얼굴인데 햇살은 뜨락 한가득 여인 손길 기우어
0: 장독대는 평소엔 늘 아무 말 없이 그 한 자리에 그냥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괴죠. 그리고 여인들이 손길이 햇살처럼 가득 그 주위를 물들입니다. 이 시조는 이렇게 장독대 주위에서 물들어가는 우리 민족 여성들이 숨은 로고를 조용히 읊조리고 있습니다. 장독에서 우러나는 장밋 고추조름이랑 그리고 간장이랑이 스며있는 그 내인들이 푹 익은 정을 노래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은 남경희 시인의 깊이 있고 은은한 시들과 시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우,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2: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방지 및 수역 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7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또다시 도나시를 찾아 홍수방지 재해 구제와 재해 후 복구건설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스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 구제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주왕, 국문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책임을 다지고 정밀하게 조율하며 역량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실시해 피해 군중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며 실제 행동과 성과로 대중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우량이 줄어들고 홍수가 물러감에 따라 도나시에서는 배수와 감탕 제거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배수 및 감탕 제거 현장에서 각종 기계들이 작업하고 간부 군중들은 장애물 제거에 여념이 없으며 운반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침수 피해가 심한 주택단지와 길가 상가, 기업에 심입해 배수 감탕 제거 사업 진척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동식 배수차와 굴착기 등 공사 장비를 총괄적으로 조달 배치하고 인력과 물자를 합리하게 배치하며 침수 지점에 강제 배수 작업을 실시해 도로교통 질서를 조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감탕과 잔물은 치우는 즉시 운반해 도시의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폭우 영향으로 안명호진의 일부 지점에 심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 심입해 삼일꾼들에게 배수 작업 진척과 난점에 대해 물었으며 무인기가 실시간으로 전송한 화면을 통해 기타 지점의 배수 진척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통행 도로를 하루빨리 개통하고 감탕과 오수를 제거하는 것은 군중의 가장 절박한 염원이며 당위와 정부가 응당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각적 역량을 총괄하고 기계 장비를 충분히 투입해 고인물 배출과 감탕 제거 작업을 다그치 완수하며 환경 소독, 수온 감측과 위생 방역 사업을 제때 실시해 재해 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대석도진에서 호가복은 사하 대교에 올라 수세의 상승과 하락 상황을 참답게 살펴보고 위험 구간 순찰 방비, 인원 대피 안치 등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배수 설비를 과학적으로 조율하고 침수 지역의 고인물을 다그쳐 강제 배수하며 백방으로 수위를 낮춰 고인물이 하루빨리 민가에서 빠져나가고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조속히 해소되게 해야 합니다. 배수 및 감탕 제거 사업을 농촌 주거 환경 정돈과 결부하고 하천 주변에 무너진 담장과 버려진 막사 등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하며 철거해야 할 것은 과감히 철거해 깨끗하고 정결하며 질서 정연한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정성껏 건설해야 합니다. 사하연진의 한 림시 안치소에서 호가복은 군중과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숙식 배치와 의료 보상 등 상황을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번 홍수 재해로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흐트러졌지만 어려움은 잠시뿐입니다. 당위와 정부가 든든한 뒷심으로 있고 사회 각계가 서로 도와주고 있기에 여러분은 꼭 난관을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호가복은 군중들이 안심하라고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안치소 주재 3일꾼들에게 반응하라고 위로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 우한을

0: 철저히 없애고 주거 환경이 안전한 입주 기준에 도달하면 군중들이 질서 있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호가복은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성소방구조총대 구조대원과 성전력회사 긴급보수 일꾼들을 위문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군중 대피 안치, 긴급구조, 전력공급 보장 등 면에서 기울인 간과한 노력과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계속 드높은 투지와 강한 전투력으로 배수 및 감탕 제거, 시설 복구 등 중점 임무에서 지속적으로 난관을 돌파해 피해 지역이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일선을 굳게 지키고 있는 기층 간부들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책임을 짊어지며 봉사보장 사업을 실속 있고 세밀하게 잘할 것을 격려하면서 군중이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를 정성껏 해결해 피해 군중이 당과 정부의 따뜻한 배려를 직접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지도 과정의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도나시는 긴급구조 단계에서 재해 후 복구 건설 단계로 전환하고 있지만 임무는 여전히 간고하고 과중하며 단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주와 시 각급 여러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완강히 분투하는 우량한 작품을 계속 발행해 재해 후 복구 건설 재반 사업을 참답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 생활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고인물을 다그쳐 배출하고 도시구역 저지대, 지하공간, 농촌 경작지, 하천 연선 등 물이 쉽게 고이는 지점을 정확히 조사 정리하고 각종 배수 기계를 총괄적으로 배치해 작업 진척을 다그치고 배수 효율을 높여 후속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 감탕 제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 간선도로, 주택단지, 집 앞뒤마당, 농경지와 림지, 하천, 기슭 등 중점 부위에 초점을 맞춰 홍수에 떠밀려와 나은 진흙과 모래, 잔물과 각종 폐기물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도로면 평탄화와 장소 정돈 작업을 전개해 군중들에게 깨끗하고 정결하며 막힘없이 질서 정연한 생활 환경을 하루빨리 되찾아줘야 합니다. 위생 방역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감탕 제거 마무리 작업과 환경 소독을 빈틈없이 연결시켜 감탕 제거와 정돈이 끝나는 곳마다 소독 방역이 즉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공공구역과 수원지, 주변 환경을 중점 소독해 군중 건강 생명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파손된 기초시설을 다그쳐 복구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등 파손 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를 다그쳐 각종 기초시설의 정상 운행을 하루빨리 회복하게 하며 군중의 기본 생활 수요와 공업, 농업 생산 수요를 보장해야 합니다. 안치소의 보장 봉사를 정성껏 잘해야 합니다. 음식, 숙박, 의료 등 기본적인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특수 인원들을 중점적으로 잘 돌보며 피해 군중이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병이 나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확보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두경국 우해생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와 도나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이번 폭우가 내린 후 도나시에서는 민생보장, 재해복구 등 재반사업을 신속히 전개했습니다. 여러 자원봉사단체는 민생우선을 견지하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각계에서 힘을 모아 생산 생활이 질서 있게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는 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도나시 빨간모자 자원봉사협회 구조팀은 식수, 식품 등 응급물자를 가득 실은 보트를 끌고 건물별, 단원별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기본 생활 수요를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도나시 빨간모자 자원봉사협회 회장 유옥애입니다. 저는 도나 주민이자 당원이고 공익 조직에서 직책을 맡고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날 밤 이 자리에서 새벽 한두 시까지 작업하고 집에 갔습니다. 줄거운 물 속에서 작업했는데 물이 빨리 차올랐고 강물이 역류해 아주 위험했습니다. 30분 만에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서 7시부터 이곳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약과 음식을 전달하며 계속 일했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틀이나 사흘이면 물이 빠질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구조대의

0: 온기 있는 지원과 함께 전력 공급 복구 작업도 전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해 후 민생 회복을 힘써 보장하고 도시 생산 영업 재개와 주민 정상 생활에 전력 장벽을 뚫기 위해 전력 부문 일꾼들은 강빈 사회구역과 옥양성 2기 주택단지에서 24시간 쉬지 않는 긴급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배수 펌프를 설치하고 송수관을 포설하며 고인물을 계속 빼면서 전력 선로 점검과 동전 공사의 안전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도나 주민 류구성입니다. 곧 전기가 들어온다니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도나시에서는 루계로 2천여 명의 기관 간부를 감탕 제거와 환경 소독 등 작업에 동원했습니다. 도나시 황리허진 균농들이 밭의 감탕과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남은 시설을 점검 수리하며 균사 재건과 귀버섯 재배를 위해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황리허진 진장 곽상엽입니다. 현재 전진 16개 촌의 작물과 귀버섯 산업이 모두 일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재해 복구와 자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 홍수방지 재해 구제 일선에서 바로 이런 평범한 모습들이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도시 온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 재해 복구 작업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으며 18일까지 주요 도로의 교통 출행은 이미 정상화되고 주민들의 생산 생활 질서도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 18일 연길시 삼꽃거리 2599번에 위치한 새 수상시장이 정식 문을 열고 시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0여 년간 도시 생활 정취를 간직한 인기 시장이 강변 예터를 떠나 새 출발을 알리게 됐습니다. 새 수상시장은 넓고 깨끗한 시설로 정통 조선족 미식 문화와 온라인 인기 시장의 장인 정신을 함께 이어가며 변경 도시 문화 관광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열 보도 세 번째 부분에서는 새 수상시장을 찾아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는 시장 정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맛있는 음식 향이 풍깁니다. 예시장과 달리 이곳은 탁 트이고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터넷 달인과 각지 관광객들이 일찌감치 찾아왔습니다. 모두에게 익숙한 인터넷 생방송, 특생 미식, 생활 정취가 새 시장에서 더 좋은 발전 공간을 갖게 됐으며 온라인 조회수와 오프라인 방문객 모두 새 수상시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험 영업 중인 새 수상시장에 들어서면 탁 트인 실내 대청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옛 시장과 비교해보면 새 시장은 증수기 안전 위험과 겨울철 실외 추위라는 단점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새 시장은 총 투자가 1억 2천만 원, 총 건축 면적이 1만 2천 평방미터이며 실내외에 모두 834개 매대를 설치했습니다. 1층에는 조선족 통나무집 품격의 특색 매대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으며 떡, 순대, 김치, 특색 국밥 등 전통 경영 모식이 온전히 보존됐습니다. 아침 6시가 넘자 주 문화관광 추천관이며 짧은 영상 블로거인 대취 재연변 장예민이 새 시장을 찾아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새 시장의 특색 간식 매대에 카메라를 돌리고 매력적인 연변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주 문화관광 추천관 대취 재연변 방송인 장예민입니다. 새롭게 승격된 시장에 와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규모가 더 커지고 환경이 깨끗하게 정돈됐으며 건축 품격도 조선족 민속 특색이 더 두드러집니다. 앞으로도 기존 생방송 품격을 이어가 연길의 정겨운 시장 풍경과 민족 풍정을 보여주고 카메라로 전국 관광객들에게 새 수상시장을 알리며 연길 특유의 민속 매력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장혜민은 옛 수상시장에서 생방송할 때 좁은 통로의 업주와 관광객, 촬영 달인들이 빽빽이 들어차 인파가 몰리거나 촬영 구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자주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새 수상시장은 구역 구분이 명확하고 동선이 넓어 인터넷 달인들의 생방송, 관광객 방문, 업주들의 영업이 서로 방해되지 않아 온라인 전파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줬습니다. 단을 내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수상시장은 인기몰이를 했고 독특한 민속 풍토와 정취로 수많은 관광객들을 흡인했습니다. 시험 영업 당일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새 시장을 찾아 승격된 시장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흥룡강성 수화식 관광객 류련합니다. 연길 수상시장에 처음 와봤는데 정취가 있고 간식들도 정말 맛있습니다. 연길 사람들도 너무 열정적입니다. 저는 김치랑 막걸리, 순대 등 연길 특산물을 샀는데 돌아가 친지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길 주민 류예호입니다. 예시장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끔 물이 불어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새시장은 지리적 위치도 좋고 주차도 편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소수민족 문화도 느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인기를 이끄는 근간은 대를 이어 지켜온 조선족 미식의 장인 정신입니다. 시장에서 22년간 자리 잡은 업주들이 모두 새 시설에 입주해 조상의 솜씨를 계승하고 민속 음식 문화 핵심을 지키며 앞으로의 영업과 문화 관광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형제 식당 업주 왕장승입니다. 옛 수상시장에 정이 많습니다. 제가 30살쯤 그곳에 갔는데 올해 벌써 57살이 됐으니까요. 이곳으로 이전하고 나니 정말 좋습니다. 시설 조건도 정말 훌륭하고 예전에는 9시나 10시면 장사를 마쳤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영업할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정말 기쁩니다. 뭐 요구르트 가게 업주 성명입니다. 옛 시장에 있었는데 새 시장으로 이전하니 시장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매대가 더 많아졌고 전반적인 환경과 기초시설이 예전보다 훨씬 승격됐습니다. 더 많은 연길 방문 관광객들이 더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0년대 강변의 로점에서부터 2000년대 모습을 갖춘 유서 깊은 아침 시장을 거쳐 오늘날 문화관광 장터로 되기까지 연길 수상시장은 전민적인 승격을 마쳤습니다. 뉴미디어 인기 전통 미식의 장인 정신 변경 도시의 일상생활 전경 온기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이어지는 동시에 새 시장의 완선된 부대시설에 힘입어 연길 생활이라는 도시 문화관광 IP를 더 확대하고 있는 새 수상시장은 새 장소, 새 환경, 새 인기로 따뜻하고 생생한 연변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0: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17일 저녁 석가장 공부팀 안방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구 리그 제15라운드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오는 26일 연변팀은 홈에서 매주 객가팀과 16라운드 대결을 펼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잣나무 재배에 필요한 기술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수무리주에 지질재해 기상위험 저기경보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지속시간이 길고 극단성이 있으므로 사전방비에 꼭 주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신 일기예보 및 조기경보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수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합시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 각 현시들에서 홍수기 대종 안전 보장 사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왕창현에서는 홍수기 대종 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홍수 위험에 직면해 왕창현에서는 홍수 방지 포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각급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감시 측정 조기 경보 잠재적 위험 조사 대중 대피 긴급 구조 보호 배치 보장 등 사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홍수기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대중들의 홍수기를 안전하게 넘기도록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수기에 앞서 왕창현에서는 관할 구역 내 15개 주요 하천, 각종 저수지 등 중점 홍수방지 구역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조기조사, 조기송돈, 조기발부를 견지하고 홍수방지 안전위협에 대한 그물식 조사를 펼쳤으며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전부 临시방호 조치를 실시하고 홍수방지 전문 예비안을 전면적으로 개정 보완했습니다. 8개 홍수기 하천 공사 대상에 대해 전문 관리 방안을 제정하고 홍수기 시공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했으며 시공 안전 위험을 엄격히 관리 통제해 홍수기 시공 안전 사고의 발생을 예방했습니다. 왕창현에서는 홍수방지 사업 전문회의를 소집하고 홍수방지 지휘체계를 구축했으며 홍수방지 사업 책임제도와 소속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각급 홍수방지 책임자를 확인해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가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비추어 왕창현에서는 각급 종합 긴급조대를 편성하고 구조장애물 제거, 물자 운수 등 여러 전문 소조를 해왔으며 홍수방지 훈련을 전개해 대호의 빠른 대응을 보장했습니다. 모래주머니 구명조 사업, 조명, 설비 등 긴급 구조 물자를 통일적으로 비축하고 무전기, 위성 전화 등 통신 설비를 갖추어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신호가 중단되는 문제에 대응하고 원활한 통신을 보장해 위험 상황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상부에 보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왕청현에서는 이미 총 1,340명으로 구성된 29개의 홍수방지 긴급구조팀을 구성하고 긴급구조기계설비 216대

배치했으며 32곳의 응급 피난 장소를 과학적으로 설치하고 각종 재해 구조물자 4,500건을 비축해 홍수기 돌발 상황 응급처치 대피와 배치 등 업무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경로로 홍수 방지 과학보급 선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급 위협 단계의 대외방송, 동굴, 소리방 등 경로를 통해 기상 조기경보와 피난 지식을 제때 보급하고 방송, 가정 방문 등 방식으로 대중들이 폭우 날씨에 낚시, 방목 등 위험한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유하는 동시에 촌내 피난 대피소 대피 철수로선을 명확히 알려주고 대피 요구를 보급하는 등 조치로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홍수방지 사업에 협조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네, 도나시에서도 전력으로 홍수방지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대비해 도나시는 비상대응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도나시는 대중을 최우선으로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핵심 원칙에 홍수 및 태풍 방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나시는 재해 대처 사업을 앞당겨 배치해 안전 생산 및 홍수 방지 업무 회의와 지질 재해 방지 전문 회의를 열고 위험 요소 점검, 비상 훈련, 물자 비축 등 업무를 사전에 추진하도록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관할 부문 및 산사태 피해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사전에 여러 차례의 전면 점검을 하고 위험 지점을 대상으로 기록부를 작성하며 책임자와 피난 이송 경로를 명확히 했습니다. 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는 향촌 홍수방지 대피구조 기반을 든든히 다졌습니다. 위험경보가 발령되자 소방구조 일꾼들은 고로령 로인과 움직임이 불편한 대중들을 부축하거나 어버 호송해서 대피소로 대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빠르게 주민들이 생활용품과 비상장비를 수송하고 临시거주지를 신속히 설치하며 기초생활보장물자들을 충분히 배급함으로써 그들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종 구호작업을 능동적이고 질서있게 추진했습니다. 관련 부문은 24시간 근무제로 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민화사유구역에서는 각항 조치를 적극적으로 리행하고 업무 책임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관할 지역의 안전방어선을 견고히 구축하며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했습니다. 특별업무 배치회의를 소집하고 65명으로 구성된 홍수방지 돌격대를 조직했으며 7개의 주요 순찰구역을 지정해 수시로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지시가 났고 침수가 발생하기 쉬운 800여 곳의 홍수방지 모래 주머니를 섞고 독거로인 단층집 주민 등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을 사전에 대피시켰습니다. 도나시 빈주가도 림원 사유의 구역에서는 지질재해 위험 지점, 침수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정을 찾아 사전에 대피하도록 권유함으로써 대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0: 농업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잣나무는 동북지역 고유의 귀한 자생 수종으로 생태효과, 목재가치, 자세, 경제적 가치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잣나무는 버릴 것 하나 없이 쓸모가 많고 자생산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목재 품질도 우수합니다. 잣과 목재를 함께 얻는 경영림 조성은 우리 선민들이 수입을 늘리는 중요한 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잣나무는 생장 주기가 길고 묘목 육성부터 숲이 자라 열매 맺을 때까지 모든 관리 단계가 우리 후기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주림업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을 모시고 잣나무 재배에 필요한 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우리 주 이 잣나무 재배 현황 어떠한지 말씀 주실까요?
1: 우리 주를 보게 되면 네. 잣나무 자생품 포이자 우리 네. 성 주요한 잣 생산기지로서 네. 잣나무 림업 발전 그 기초가 네. 아주 튼튼합니다.
0: 네.
1: 첫째로는 자연 조건이 적합합니다.
0: 네.
1: 연변이 기후, 네. 토양, 네. 환경은 잣나무 생장에 알맞고
0: 네.
1: 오랜 기간 잣나무를 심어온 전통이 존재하며
0: 네.
1: 산골 여러 곳의 자연생 네. 잣나무 림과 인공 조림 네. 잣나무가 너무 분포해 있습니다. 네. 널리 분포해 있습니다.
0: 네.
1: 주로 화룡, 도나, 왕천, 안도, 훈천 등 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있고
0: 네.
1: 현재 우리 주 림업 림지 면적은 362.3만 헥타르에 달하는데
0: 네.
1: 그중에서 홍성 림지 면적은 3.89만 헥타르에 달해 양질 동북자시 주요 산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생산한 잣들은 네. 전국 각지로 팔려나갈 뿐만 아니라
0: 네.
1: 국외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1: 한국, 일본,
0: 네. 네,
1: 요 근년에는 러시아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 설방물은 가공을 거쳐
0: 네.
1: 활성탄으로 만들 수도 있고
0: 네.
1: 활성탄은 공기 정화, 수질 정화에 쓰입니다.
0: 네.
1: 또 분쇄하여 농작물이 무토 재배 기질로 쓰이기도 하며
0: 네.
1: 예, 약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0: 그렇네요.
1: 예, 요 근래에는 한국에서
0: 네.
1: 우리 잣나무 그 이파리 가지고
0: 네.
1: 또 이런 향수도 만들고 예,
0: 네.
1: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리고 우리 요 근래에 우리 연변에서
0: 네.
1: 잣소를 분쇄하여
0: 네.
1: 우리 불고기 구이하는데 그 목탄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0: 네.
1: 그
0: 네.
1: 불고기 향도 돋구는 그런 작용도
0: 아,
1: 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둘째로는
0: 네.
1: 잣나무는 조림 사업이 꾸준히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0: 네.
1: 국가 산림 생태보호
0: 네.
1: 정책에 따라
0: 네.
1: 매년 잣나무 묘목 육성
0: 네.
1: 산지 조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최근에는
0: 네.
1: 단순한 조림을 넘어
0: 네.
1: 림상 경영
0: 네.
1: 우리가 말하는 림간 경작
0: 네.
1: 경작 이거는

0: 우리 린샤징지도 있고,
1: 네.
0: 예, 그 모텔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나무 숲 아래 약용 식물, 버섯류를 네. 재배하는 님 농복, 농복합 경영을 장려해 촌민들이 수입을 누리고 있습니다.
1: 네.
0: 이거는 우리 지금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1: 네.
0: 대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림하 경제.
1: 그렇죠.
0: 한계 종류로 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실제로는 재배 기술이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1: 네.
0: 농림 기술 부문에서는 네. 잣나무 우량모 선별
1: 네.
0: 이식 재배
1: 네.
0: 가치치기
1: 네.
0: 병충해 방지
1: 네.
0: 결실 촉진 기술
1: 네.
0: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잣나무가 열매 맺기 전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1: 네.
0: 농가들이 부담이 컸으나
1: 네.
0: 과학적 관리 기법을 통해서
1: 네.
0: 에, 결실 재배 시간을 앞당기고
1: 네.
0: 단위 면적당 잣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네.
0: 2025년은
1: 네.
0: 잣나무의 소년입니다.
1: 네.
0: 에, 잣나무는 자연적으로 3년에 한 번 소년이고
1: 네.
0: 에, 5년에 한 번, 에, 대풍년이라는 자연 네. 법칙이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에, 여기 네. 우리 에, 생태적으로 보게 되면 생리적으로 보게 되면 잣나무도
1: 네.
0: 한 번에 결실을 많이 하기 때문에
1: 네.
0: 에, 대풍년이 한 번 된 다음에는 그 에, 불이로부터
1: 네.
0: 이, 저, 그 영양분을 축적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5년에 풍년, 3년에 소년이 라는 네.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0: 2004년, 2024년은
1: 네.
0: 풍년이고
1: 네.
0: 2025년은 소년으로서 그
1: 네.
0: 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1: 네.
0: 우리 주위 잣설 촌상 생산량은
1: 네.
0: 약 5,900톤에서 6,100톤으로 된다고 합니다.
1: 네.
0: 그중에서 규모화된 인공림 재배에서의 산량은 네. 5,800톤이고
1: 네.
0: 자연림 산량은 약 네. 300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네.
0: 우리 지금 자연림 홍성 소나무는 그 결실이가
1: 네.
0: 인공림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1: 그렇죠. 네.
0: 전주에는 100여 집이 비교적으로 규모화된 잣설 합작사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예. 100여 집이면 대단합니다.
0: 그렇습니다. 이
1: 네.
0: 합작사들은 다 큰 규모화된 이미
1: 그렇죠.
0: 규모화된 합작사들이거든요.
1: 네.
0: 2025년에
1: 네.
0: 잣 한 송치에
1: 네.
0: 10원.
1: 네.
0: 2024년이 한 송치 7원이 가격에서
1: 네.
0: 10원으로 올랐습니다.
1: 네. 좀 예. 적으니까요.
0: 예, 적으니까 값이 네. 올랐죠.
1: 올랐죠.
0: 예, 네. 2025년에는 러시아의 수출이 작년보다 예, 약 18% 증가되었습니다.
1: 네.
0: 예.
1: 그렇네요.
0: 예, 길림성 장백산 산림공업집단
1: 네.
0: 활용림업유한회사
1: 네.
0: 대만구 림산 작업소에서는
1: 네.
0: 홍성림지가 약 11,100헥타르에 있습니다.
1: 네.
0: 활용림업유한회사 퇴직 종업원 유순강은
1: 네, 네.
0: 에, 홍성림지 3,411헥타르를 도금 맡았는데 2024년에 솔방울 22만 네. 개를 채취했고
1: 네.
0: 잣을
1: 네.
0: 에, 잣을 2만여 건 수확했다고 합니다.
1: 네.
0: 활용림업유한회사에서는
1: 네.
0: 2023년부터
1: 네.
0: 림특산물 경연 판매 중심을 세워
1: 네.
0: 온라인 플랫폼에서
1: 네.
0: 에, 생방송으로
1: 네.
0: 잣하고 솔방울을 판매하고
1: 네.
0: 있는데 지난해 여러 농호들을 위해서
1: 네.
0: 잣을 3.5만 건
1: 네.
0: 그리고 솔방울을 15만 건을 판매해드렸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0: 그 판매액은 약 180만 원을
1: 네.
0: 돌파했다고 합니다.
1: 네.
0: 2025년에는
1: 네.
0: 기후 조건이 비교적 좋아
1: 네.
0: 수확량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비교
1: 네.
0: 비록 소년이지만 그래도 왕년보다 그래도 더 좋은 결과를 봤다고 합니다.
1: 네.
0: 온라인 생방송 판매 규모를 더욱 확대했고
1: 네.
0: 잣 가공하고
1: 네.
0: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1: 네.
0: 소비자들이 호응을 얻었으며 네. 림산 소득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왕청현 라자구진 수분촌의 경우
1: 네.
0: 현재 왕청현의 송융신정 묘목재배 전문합작사를 설립해가지고
1: 네.
0: 홍성나무 산업을 운영하고 있고
1: 네.
0: 480

0: 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넷째로는 네. 산업 발전이 과제도 중요합니다.
1: 네.
0: 일부 곳에서는 네. 재배 관리
1: 네.
0: 예, 기술 수준이 낮고
1: 네.
0: 방목식으로 림지를 관리하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1: 네.
0: 묘목 품질
1: 네.
0: 예, 품질이 불균일하고
1: 네.
0: 자수확 후 가공 수준이 비교적 낮고
1: 네.
0: 브랜드 화가 부족한 점이 발전이 제약 요소로 꼽힙니다.
1: 그렇네요.
0: 향후 우리 주에서는
1: 네.
0: 잣나무 생태 가치와
1: 네.
0: 경제 가치를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1: 네, 네.
0: 과학적으로 재배 기술 확산,
1: 네.
0: 림학 경영,
1: 네.
0: 모텔 확대,
1: 네.
0: 심층 가공 산업 육성으로 잣나무 산업이 산촌 주민들이 장기적인 안정 수입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1: 네. 우리 조항 1호 문건에서 리마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는 형세에 맞는 잣나무 생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방 원장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우리 주의 그 현황에 대해 소개해 주셨죠. 좋은 면도 있고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아마 연구 부분에 적극적인 협력하에 우리 주 잣나무 재배는 더 좋을 것이라고 내다보게 됩니다. 이 잣나무에는 솔방울 생산이라 하죠. 이 잣나무의 그 특성을 장악하는 것이 솔방울 생산에서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0: 네. 그 특성을 보게 되면
1: 네.
0: 첫째로는 생물학적 특성을 보게 되면
1: 네.
0: 잣나무는 장수성 상록 침엽수로서
1: 네.
0: 그 생장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1: 네.
0: 그 나무 수명이 아주 깁니다.
1: 네.
0: 어린 묘목 시기에는 내염성이 강하고
1: 네.
0: 성목이 되면서 충분한 광량을 필요로 합니다.
1: 네.
0: 우리 개는 깊고
1: 네.
0: 발달에 바람이 강하며 자연적으로 번식력은 양호하지만 결실 주기가 길어 자연 상태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 네.
0: 이 잣나무는 보면 이 수명이 몇백 년
1: 네. 예,
0: 그렇게 걸리고
1: 네.
0: 예,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 잣나무 야생 잣나무는 그 결실이가 한 20몇 년 걸려야
1: 네.
0: 예, 자연적으로 결실을 예,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1: 네.
0: 우리 지역의 기후와 토양이 잣나무 생장에 매우 적합합니다.
1: 네.
0: 기후로 보게 되면
1: 네.
0: 한랭 온대
1: 네.
0: 우린 지금 대륙 온대성 기후거든요.
1: 네.
0: 우리 기후를 선호하며
1: 네.
0: 추위에 강하고
1: 네.
0: 혹한도 견딜 수 있습니다.
1: 네.
0: 추운 그 한도 견딜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연평균 기온이 낮고
1: 네.
0: 개별성 기온 차이가 큰 환경에 최적화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부 삼성에 겨울에 추운 낮은 기온도 적응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1: 네.
0: 둘째로는 토양에
1: 네.
0: 배수가 잘 되는 약산성 혹은 중성이 부식질이 풍부한 사질 토양을 좋아하며
1: 네.
0: 물이 고이는 습지나 단단한 점토에서는 그 생장이 저하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농작지
1: 네.
0: 평평한 농작지에서는 이 토질이가 그닥 적합하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1: 네.
0: 그리고 입지 방면에서는
1: 네.
0: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경사가 완만한 산지
1: 네.
0: 반음지 또는 네. 햇살이 적절히 드는 곳이 적합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경사지 가지고 물이 잘 빠지고
1: 그렇네요.
0: 반음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최광조
1: 네.
0: 햇빛이 많은 이곳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1: 네. 네, 그러면 이 어떻습니까? 잣나무 재배하려 할 때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0: 홍성 재배로
1: 네.
0: 좋은 효과를 얻으려면
1: 네.
0: 품성 선별
1: 네.
0: 묘목 관리
1: 네.
0: 토양 정비
1: 네.
0: 파종
1: 네.
0: 그리고 식재 기술
1: 네.
0: 그리고 시비
1: 네.
0: 시비라고 이거는 우리 비료 관리
1: 네.
0: 수분 관리
1: 네.
0: 병충해 방제
1: 네.
0: 접목 기술

0: 연차별 생육 관리 등 일련의 표준화된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1: 네.
0: 특히 홍성은 생산 주기가 길기 때문에
1: 네.
0: 초기 묘목 관리와 네. 장기적인 전기 관리가 수확량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이 잣나무가 효과성이 좋다 해서 어느 곳에서나 다 재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잣나무 재배지 어떤 곳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0: 예, 첫째로는 파종 및 식재 기술인데
1: 네네.
0: 파종에서는 가을 또는 이른 봄에
1: 네.
0: 채집한 건강한 종자를 사용합니다.
1: 네.
0: 종자는 미리 저온 청적 처리로 발효를 높인 뒤
1: 네.
0: 이 청적 처리라는 거는
1: 네.
0: 우리 잣을 뜯어가지고
1: 네.
0: 종자를 뜯어가지고 네. 모래 섞어가지고
1: 네.
0: 우메다가
1: 네.
0: 온 겨울 청적 처리를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이 잣이가
1: 네.
0: 그러니까 청적 처리하게 되면 새봄에
1: 네. 네.
0: 그 아가리가 벌레집니다.
1: 네.
0: 벌레진 뒤에 작은 싹이 나오게 되면
1: 네.
0: 그걸 가져다가 파종하게 되는데 이 잣은
1: 네.
0: 보통 청적 처리를 한 2년 해야 됩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발효를 청적 처리로 발효를 높인 뒤
1: 네.
0: 파종상에 균일하게 뿌리고 얇은 흙으로 덮어줍니다.
1: 네.
0: 묘상은 배수와 통풍을 확보하고
1: 네.
0: 잡초를 제때 제거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식재인데
1: 네.
0: 산행생 때는 건강한 묘목을 선발해
1: 네.
0: 그러니까 이 건강하고 그 병해가 없고
1: 네.
0: 건강한 묘목을 선발해서
1: 네.
0: 이듬해 봄 토양이 녹은 직후
1: 네.
0: 식재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식재 구덩이는 뿌리가 펴질 수 있게
1: 네.
0: 충분히 파고
1: 네.
0: 뿌리를 구부러지지 않은 채 흙을 채워 단단히 다집니다.
1: 네.
0: 식재 간격은
1: 네.
0: 성목 생장 공간을 고려해
1: 네.
0: 일정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1: 네.
0: 처음에는 한 2m 사이로
1: 네.
0: 식재하고
1: 네.
0: 일정하게 큰 다음에는 그 어간 묘목을
1: 네.
0: 빼가지고 다른 데 죽은 묘목을
1: 네.
0: 공유하면서
1: 네.
0: 4m 간격을 하게 되면
1: 네.
0: 앞으로의 산장에 아주 도움됩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시비 및 수분 관리 있는데
1: 네.
0: 시비라고 하면 우리 그 비료 관리
1: 네.
0: 어린 묘목 시기에는 질소 위주의 비료를 사용해주고
1: 네.
0: 성목된 후에는
1: 네.
0: 인산 칼륨 등을 위주로 하는 복합 비료를 추가해 네. 그 결실을 유도합니다.
1: 네.
0: 봄 생장기와 가을 휴면 전 2회 집중 시비하며
1: 네.
0: 부식 퇴비를 함께 사용해 토양 비옥도를 유지합니다.
1: 네.
0: 과비는 부리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1: 네.
0: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1: 네.
0: 이제 시비에 주의할 점은 우리
1: 네.
0: 여러분들 보게 되면 산이 가파롭고
1: 네.
0: 상황이 안 좋으니까 모두 이 시비에 크게 중시를 하지 않는데
1: 네.
0: 우리 이제 얘기하다시피 우리 잣나무는 5년 풍년 3년 소년이 있기 때문에
1: 네.
0: 특별히 시비 단계를 중시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과비는 이제 뿌리에 영향을 준다 하니까
1: 네.
0: 우리 너무 비료도 너무 많이 주게 돼 한꺼번에 많이 주게 되면 뿌리에
1: 네.
0: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쪽에도
1: 네.
0: 또 주의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수분 관리였는데
1: 네.
0: 묘목 활착기에는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1: 네.
0: 정기적으로 관수합니다.
1: 네.
0: 홍성은 가뭄에 어느 정도 강하지만
1: 네.
0: 장기적으로 가물게 되면
1: 네.
0: 반드시 관수가 필요됩니다.
1: 네.
0: 반대로 비가 많을 경우에는
1: 네.
0: 배수를 파가지고
1: 네.
0: 물이 고이지 않게 물을 빼가지고
1: 네.
0: 뿌리 썩음을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로 그 주요 병충해 그 방지인데
1: 네.
0: 충해 방지는
1: 네.
0: 솔잎벌레,
1: 네.
0: 송충이, 깍지벌레
1: 네.
0: 등

0: 배를 줍니다. 네. 생육기 정기적으로 나무 상태를 관찰하고 네. 생물 방제와 친환경 농약을 사용해서 해충 밀도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러니까 충해 관리는 네. 자주 가서 관찰해가지고
1: 그렇죠.
0: 벌레가 이 발견하는 그때부터 약을 네. 쳐야 합니다.
1: 네.
0: 미리 쳐서는 이거는
1: 안 되겠죠.
0: 예, 안 되죠. 네. 벌레 없는 데다 치게 되면 그래서 약 낭비거든요.
1: 네.
0: 그리고 아래 그 병해는 네. 주요 병해는 홍성이,
1: 네.
0: 예, 입 마른 병,
1: 네.
0: 우리 성는 병,
1: 네.
0: 그리고 우리 요새 많이 지금 산에서 발생하는 소나무 습구병이라고
1: 네, 네.
0: 그렇게 자주 발생합니다.
1: 네.
0: 예, 이러한 병은 주요는 통풍이 잘 안 되고
1: 네.
0: 배수가 네. 잘 안 되기 때문에
1: 네.
0: 오는데
1: 네.
0: 우리 통풍하고 배수 개선으로
1: 네.
0: 주요로 예방하고
1: 네.
0: 발병할 때는 전용 약제를 이용하여서
1: 네.
0: 우리 병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우리 이 병해는
1: 네.
0: 발생하기 전에
1: 네.
0: 그 시기에 따라서
1: 네.
0: 우리 예방해야 합니다. 약을 네. 먼저 쳐서 이 중해하고 네, 반대되죠.
1: 네.
0: 예. 그래가지고 또 여기에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통풍도 잘 돼야 네. 병해도 예방되니까.
1: 그렇죠.
0: 예, 어렸을 때 나무가 네. 어렸을 때 정전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1: 네.
0: 그 우리 지금 보게 된 나무가 큰 다음에는 정전 네. 못하니까
1: 네.
0: 우리 나무가 어릴 때
1: 네.
0: 전문가하고
1: 네.
0: 자문하여가지고 정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설방울 생산에서 접목을 통해서 방울이 달리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목을 하는지요?
0: 예, 첫째는 접목이 필요성.
1: 네.
0: 우리 홍성은
1: 네.
0: 잣나무를 기르죠.
1: 네.
0: 자연 파종
1: 네.
0: 묘목이 경우일 때는
1: 네.
0: 열매를 맺기까지 아주 네.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1: 네.
0: 보통 26년부터 30년
1: 네.
0: 내야 그 결과가 나오고
1: 네.
0: 그다음 그 산량도 너무
1: 네.
0: 많지를 않아요.
1: 네.
0: 그러니까 개체 간 결실량과 품질 편차가
1: 네.
0: 아주 큽니다.
1: 네.
0: 접목은 우량 모수의 형질을 유지하고
1: 네.
0: 결실 시기를 크게 앞당기며
1: 네.
0: 그 수확량은 안정돼 증대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1: 네.
0: 또한 병해 저항성과 생장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1: 네.
0: 두 번째
1: 네.
0: 접목 기술 분류
1: 네.
0: 주요로 측지접
1: 네.
0: 절단접,
1: 네.
0: 피층접 등이 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며
1: 네.
0: 우리 지역 기후에 맞춰
1: 네.
0: 주요 봄철,
1: 네.
0: 봄철에 활착률이 높은
1: 네.
0: 접목 방식을 활용합니다.
1: 그렇네요.
0: 예,
1: 네.
0: 세 번째로 결실 시기 단축 효과도 봅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 자연 파종 묘목은 열매를 맺기까지 26년 내지 30년 시간이 걸리지만
1: 네.
0: 우량 모수를 이용한 접목 묘목은
1: 네.
0: 8년 내지 10년 만에 첫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8년이네요.
0: 예.
1: 네네.
0: 최대 10년 이상 결실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1: 네.
0: 그 수익 회수 기한도
1: 그러네요.
0: 크게 단축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또 정전하고 비료하고
1: 네.
0: 관수하고
1: 네.
0: 여기에 따라가게 되면 우리 풍년하고 소년
1: 네.
0: 이런 자연 법칙도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이 잣나무 재배에서 어떤 관리들이 따라서 해야 할까요?
0: 접목 준비
1: 네.
0: 첫째는 모수와 접수 선발
1: 네.
0: 그 결실량이 많고 품질이 네. 우수하며
1: 네.
0: 병충해가 없는 성목을 모수로 지정하고
1: 네.
0: 건강한 1년생, 2년생 가지를 접수로 채집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산에서 자연적으로
1: 네.
0: 좀 많이 그 잣소리 많이 달리고
1: 네.
0: 병충해가 없고
1: 네.
0: 이런 데 접수를 가서 1년생, 2년생 되는 접수를
1: 네.
0: 접수 채집하여 가지고
1: 네.
0: 우리

0: 우메다 저장했다가
1: 네.
0: 예, 우리 접목해야 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도구 소독,
1: 네.
0: 접목할 결속근 등 도구를 소독해 세균 감염을 방지합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시기선 선정.
1: 네.
0: 우리 지역은 이른 봄 5월에 수액이 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1: 네.
0: 5월 달에 접목하면 그 활착률이 아주 높습니다.
1: 네.
0: 두 번째로 실지 접목 조작은
1: 네.
0: 모수의 줄기를 일정 높이에서 절단하고
1: 네.
0: 보통 작은 묘목은 한 뭐 30cm, 40cm에서 네. 절단하고
1: 네.
0: 접목 부위 껍질을 일정 정도로 크기로 벗깁니다.
1: 네.
0: 접수 아래쪽을 사선으로 깎아
1: 네.
0: 모수의 절단 부위에 밀착시켜
1: 네.
0: 형성층을 정확히 맞춥니다.
1: 네.
0: 전용 결속끈으로 단단히 묶고
1: 네.
0: 접목 부위를 보호지에 또는 비닐로 감아 수분 증발과 외부 충격을 막습니다.
1: 네,
0: 네 번째로 접목 후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관리해 접수가 네. 정상적으로 생장하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맹아는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원나무에서 자라는 싹을 제때 제거해야 됩니다.
1: 네. 이 재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괄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우리 지역은 전나무 네. 생장에 최적화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그 재배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1: 네.
0: 홍성 목재,
1: 네.
0: 송실, 송유
1: 네.
0: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치가 높고
1: 네.
0: 산림 관광 생태 조경
1: 네.
0: 수요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1: 네.
0: 정부에서도 임업 소득 증대를 위해 잣나무 우량 재배 단지를 육성하고 있어
1: 네.
0: 앞으로 산업 규모가 지속 확대될 것입니다.
1: 네.
0: 경제적으로 수익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1: 네.
0: 유망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견합니다.
1: 네. 네, 오늘 잣나무 재배 관련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주 림업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잣나무 재배 기술에 필요한 조치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이 잣나무 재배에 관심 있는 분들께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 코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반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또 반소리, 남도민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위기가 예. 좀 사뭇 달라지는데요.
1: 아, 그렇죠. 예.
0: 또 우리 그 10대 소녀들이 함께한 자리라.
1: 예.
0: 예. 새롭게 또 두 분이 오셨어요.
1: 예.
0: 박수로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네. 아유. 그 젊음의 활기로 찬 10대들 보니까. 예. 아, 이 10대 소녀들. 나의 10대는 어디 갔지? 예.
1: 그렇죠.
0: 그렇게 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좀 멀었죠. 10대는 어디에 갔을까?
1: 지금도 너무 고우시고 네. 네. 너무 활기차신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0: 그럼요. 예. 그 오늘 이쁜 학생들이 예. 오셨어요.
1: 예.
0: 자, 학생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3: 안녕하세요. 연변예술학교의 고등 3학년인 리나입니다.
0: 리나 학생.
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변대학에서
0: 소리 좀 높이. 반소리 어쩌로 인사를 하세요. 네. 네.
4: 6년제 안지연입니다.
0: 안지연. 아,
1: 6년제.
0: 네. 아, 근데 네. 고중이라고 했어요?
1: 그렇죠. 고중이죠. 네, 예. 초중부터 다닐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네. 그래서 저 지연이는 그때 이제 초중으로 되는 거죠. 초중 1학년부터 지금 쭉 이어서 왔으니까 이제 6년 이제 4학년이 된 거니까 고중 2학년이 된 거지. 1학년 된 거죠. 고중 1학년이
0: 아, 그렇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 네. 그럼 다 전부 다 박수현 선생님의 제자들이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아유, 우리 그 전공 학생들이 이렇게 10대 소녀들이 반소리를 어떻게 좋아했는지 그게 더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좋아하게 됐나요?
3: 네. 인터넷에서 반소리하는 모델을 보고 되게,
0: 소리 높게요.
3: 네. 좋아하게 됐습니다.
0: 인터넷에서 네. 판소리 무대. 네. 박소연 선생님 무대 보셨어요?
3: 네.
0: 롤 모델 됐네요. 안지연 학생은요?
4: 저도 선생님 무대 보고
0: 좋아하게 됐나요?
4: 되게 멋진.
0: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 10대들에게 있어서는 뭐 그 예. 힙합이나 뭐 이런 노래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근데 판소리를 이렇게 좋아하기까지는 정말 예. 너무 좋아해야만 이런 판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어려운 소리이기 때문에
0: 대단하죠.
1: 네. 정말. 예. 선택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0: 네. 왜냐면 판소리나 민요든 연륜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10대든 그런 걸 이해하기가 어렵죠.
1: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 어려운 것만큼 또 그만큼의 그렇게 열정이나 애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제가 가르칠 때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좋아서 그 소리에 대한 매력을 알 때. 그래서 아, 그래서 이 판소리가 그렇게 많은 그 명창님들도 그렇고 고되고

0: 힘들긴 한데 그거를 뛰어넘는 굉장한 매력이 있으니 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거를 또 저도 그렇고 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 직접 지금 알아가고 있는 더 네,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1: 그러게요. 우리 연변 라디오 방송 예. 플랫폼을 통해서 예. 전통 판소리 문화를 그렇죠.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예. 또한 전공자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예. 오래된 우리 민족예술이 낡은 유산이 아닌 아. 살아있는 문화로 다가가 예.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 한층 끌어올리고 예. 판소리 전승의 길에 예. 여러분들이 정말 큰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2: 네.
1: 아니, 근데, 판소리 하는 학생 치고, 그 옆에 윤성호 학생 제일 처음에 올 때, 예.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판소리 하는 학생들은 좀 그, 뭔가 이제 기가 있다 이러죠.
0: 아, 그렇죠.
1: 네, 오늘 이 학생들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주 수줍게 얘기하시는데, 할 수 있겠죠?
2: 네.
1: 네. 아, 근데, 우리 환영식을 한번 해보실까요?
0: 환영식을 한번 할까요?
1: 예.
0: 네. 예, 예.
1: 아, 그러면 좋죠. 자, 이 학생들은 네. 보통 그 소리해라 하면은 네. 절대 네. 주둑이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인사를 네. 하라고 하면 아마 네. 처음부터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니까 네. 수줍겠죠.
0: 생방이니까.
1: 네.
0: 오기 전부터 까지는 굉장히 즐겁다가 네. 갑자기 이제 방송국이 가까워질수록 네. 좀 목소리가 낮아지더니 이제 대문에 이제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예 입을 닫으라고 해요. 그래서 아, 역시 생방송에 이런 또 묘미가 네. 있구나.
1: 네. 네. 자, 여기서 좀 많이 좀 기량을 닦아보시고
0: 그렇죠.
1: 저 우리 뒤에 학생분들은 에이. 긴장해하지 않거든요.
0: 네, 그렇죠.
1: 이런 무대를 오히려 더 많이 즐기시거든요.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네. 자, 우리 그 후배 저 여기서 꼬맹이가 누구죠? 꼬맹이부터 누구에? 해볼까요?
2: 네.
1: 아, 그래요. 네. 판소리 좀 들어보고 싶어요.
0: 판소리. 제일 꼬맹이라서 네. 저희 제자 중 제일 막내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키는 제일 큰데 제일 막내예요.
1: 네.
0: 아직은 판소리는 아직 잘 그 아직 제가 접하기는 많이 안 했고 남도 미녀 정도로
1: 아, 그래요?
0: 많이 네. 좀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1: 네.
0: 압동교를 준열이랑 정도를 한번 좀 해볼까요?
2: 네. 네.
1: 좋죠.

0: 맛이.
1: 너무 긴장한가 봐요.
0: 맛이 그냥 그 네. 남도의 그 뭐라고 된장으로 말하면
1: 하죠.
0: 네, 구수한 된장국 예. 맛이네요. 너무 예. 잘하셨어요. 아우 예. 참 너무 감동이에요. 10대가 이렇게 깊은 예. 맛을 내기까지 예.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을 해와야 할지 판소리를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열심히, 잘하셨어요.
1: 고마워요.
0: 안지영.

0: 생의 노래로 들어봤고요.
1: 예.
0: 자, 그리고
1: 이나는 그래도 조금 더 지은이보다는 좀 그래도 시간이 좀 배운 시간이 좀 있으니
0: 네.
1: 제가 춘향무침 나오는 대목을 오. 배웠잖아요. 그 앞에 부분이라도 살짝 이렇게 해서 배운 지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0: 네. 근데
1: 그 반소리의 그 부분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1: 자, 그때요.
2: 그때요. 춘향무침은 물색도 모르고
1: 그러지.
2: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보다
3: 시고.
2: 울음이 지장착 이뤄지니 춘향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든디 춘향모친이 나온다.

0: 시 나온다.
1: 제
0: 다 춘향 방영 장 앞에 가만히 올라서
1: 그러지
0: 귀를 대고 들으니 청량한 이별이로구나.
1: 지금

0: 조상도 어셔운디 새 조상이 웬 말이냐
1: 시고
0: 다상 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주먹 쥐어 딸겨누며

0: 야!
1: 아이씨구! 이야. 아유, 너무 잘했습니다.
0: 몇 시간을 안 배워서.
1: 예.
0: 저, 그, 긴장한가 봐요, 역시. 평소에는 그래도.
1: 예.
0: 좀 잘 하고.
1: 긴장, 긴장했나요?
0: 예, 긴장한 것 같아요. 아니, 몸이 지금 쫙 굳어서.
1: 아니, 근데 너무 잘했어요.
2: 어떻게 더 한가?
1: 예. 우리가 요 전번에 예. 금방 배웠던 예. 판소리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너무. 아유, 담백합니다.
0: 예, 이제 시간이 되지 않아서
1: 네.
0: 아직 지금 가사도 지금 제가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긴장했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도 네. 이제, 예, 사실 어제까지 제가 오늘 와서 생방송에서 소리를 한 자락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1: 아.
0: 예,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반드시 겪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긴장하긴 했지만
1: 네.
0: 예,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아서
1: 그래도 전혀 긴장감이
0: 예,
1: 긴장감을 저는 못 느꼈고
0: 계속 긴장한데 하물며 예.
1: 네.
0: 자.
1: 그럼요. 아이 네. 준비를 그냥 단단히 하는 것보다 평소에 이렇게 네. 갑자기 제가 갑자기 박소연 선생님한테 뭘 네. 불러주십시오 하고 깜짝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0: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인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서 여러분은 네. 그 평소 실력이 다 보여지거든요.
0: 아,
1: 평소에
0: 그렇습니다.
1: 너무 잘 부르다 보니까 괜찮잖아요.
0: 아이,
1: 네.
0: 굉장히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1: 자 이제 정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자들은
0: 예.
1: 전공자들의 소리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0: 예.
1: 또 선생님이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시잖아요. 선생님을 뒤를 이어서 판소리를 더 많이 또
0: 예.
1: 부르고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
0: 네.
1: 여러분 네, 화이팅 하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은 네. 이 스튜디오가 너무 활기차 넘쳐서,
0: 예.
1: 네, 우리가 수공가중 안에 이별 대목을 펴고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네, 지금, 예.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막

0: 한꺼번에 다 내려가서 훑어 가다 보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거 다 끝난 줄 알았어. 예, 끝나지 않았어요.
1: 그렇죠. 예, 네. 어려운 대목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빨리 끝나기가 어려운 대목이니까.
0: 그럼요. 네.
1: 아니리 부분부터 한번 다시 한번 좀 짚어 가실까요?
0: 네.
1: 높이 높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네. 조건. 나라의 환우각이 없어. 야.
2: 나라의 환우각이 없어.
1: 약을 구하러 가는 니.
2: 야를 구하러 가는 니
1: 무슨 봉배 싸우리까
2: 무슨 봉배 싸우리까
1: 그렇죠?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2: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1: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거니와
0: 뭐였죠?
1: 내 이미 알았지만은
0: 네가 세상을
1: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거여라
2: 그렇죠.
1: 여기도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거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지 거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으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지금 안일이를 하시는 지금 그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었을 때 잘 나와야 되거든요. 이었을 때 그래서 처음부터 쭉 이어서 하는 습관을 꼭 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간다면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배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거니와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지 크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이렇게까지 쭉 이어서 하는 습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2: 나라의 환우각이 없어
3: 약을 구하러 가는디
1: 무슨 봉배 싸우리까 별주고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2: 잠깐 만류하였구나
1: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시고 심실로 돌아와
3: 부인의 손길 잡고 허는 당상의 학발 모친 그렇게 변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0: 좋으세요 굉장히 좋으세요 지금 아까 내 이미 알았지만은을 저희가 배울 때는 내 이미 알았거니와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설은 알았지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자꾸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꼭 수정을 해서 알았지만으로 우리가 통일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3: 알았거니와 이렇게
0: 알았지만으로 저희들이 통일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너무 좋으세요. 아들이도 괜찮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부인에게 매였어. 그렇죠? 별주부 마누라가 자
2: 마누라가
0: 지금은 마누라가 그리고 너로 오시죠 그러면 마누라가 이러고 가가 끝소리가 호흡이 빠져버리면 뒤에 아장이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별주부 마누라가 가 이렇게 걷어주셔야 아장 가 그리고 나오더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소리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즉 호흡을 입 밖으로 내지 않게 적게 최대한 적게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을 때 마 안우라가 가 이렇게 안 풀고 마 안우라가 가 이렇게 머금는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열심히 하셨는데. 아, 할 때 제가 이런 동작을 좀 많이 하죠. 아구성이라 그래서 아장이 아니라 아 이렇게 아장 그리고 자

0: 보세요. 고! 빠지셨죠, 호흡이. 입으로 빠지셨죠. 입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고! 그리고
1: 고!
0: 그렇죠.
1: 그리고
0: 끊어주시고 나오더니
1: 나오더니
0: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나오더니도 나오더니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나오더니
1: 나오더니로
0: 여보나리 여보나리 자
1: 여보나리 여보나리
0: 보세요. 여보가 보 풀리지 않게 배심을 단단해 주셔야 됩니다. 여보나리 여보나리 자
1: 여보나
0: 막아주세요. 리 아니고 리
1: 리
0: 막아주세요. 호흡으로 막아주세요. 리가 아니라 리
1: 리
0: 그렇죠. 그대로 세상 간단 말이 자
1: 세상 간단 말이
0: 좋으세요. 뭔가 슬픔의 계면이기 때문에 세상 간단 말이 이렇게 직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간단 말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넓게 쓰세요. 자,
1: 세상 간단 말이
0: 웬 말이요
1: 웬 말이요
0: 좋으세요? 지금도 웬 말이요 하고 푸시죠. 웬 말이요 요 맺어주세요. 자,
1: 웬 말이요
0: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죠. 잘하셨습니다. 위수방황 깊은 물에 자
1: 위수방황 깊은 물에
0: 여기서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위 하고 풀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위 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흘러가지 못합니다. 위수파과 파도 파 하고 입을 걷어주셔야 돼요. 파가 이렇게 지금 가시거든요. 위수파과 응 받침을 들으시고 깊은 물에 자
1: 위수파과
0: 그렇죠.
1: 깊은 물에
0: 깊은 윤가심을 딱 들어주세요.
1: 깊은 물에
0: 그렇죠. 듣고 가십니다. 급할 거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받침은 꼭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깊은 물에
1: 깊은 물에
0: 지금은 깊은 물에까지 오셨어요. 깊은 들어주세요. 자 깊은

0: 곳은 앙주.
1: 앙주.
0: 완전히 물어주세요. 앙 아니고 앙주.
1: 앙주.
0: 마주 떠.
1: 마주 떠.
0: 저세요? 지금 떠. 점이죠? 점은 절대 누르는 게 아닙니다. 마주 떠죠? 마주 떠. 이렇게 꾸기거나 누르는 게 아닙니다. 마주 떠자. 마주 떠. 맞춘.
1: 맞춘.
0: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맞춘.
1: 맞춘.
0: 흐미.
1: 흐미.

0: 가는 곳이네. 너무 길었나요?
1: 지난번에 다 이 부분은 배웠죠?
0: 다 배웠었죠.
1: 네, 그렇죠. 네. 네.
0: 그래서 그래도 쭉쭉 다 이제 빨리 그래도 지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만리정산자
2: 만리정산가
0: 가세요. 만리정 정 호흡을 빼지 마시고 만리정산 계속 가지고 가세요. 호흡을 빼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0: 인제 가면
1: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네. 자,
0: 언제 와요?
1: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네. 그렇죠. 아이고, 잘만 하시네요. 네.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춘향 모친이 나오는 대목에서도 어디였죠? 별일 난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미 늦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미리 별일 난데 우리 집에 별일 났어 했던 것처럼 여기도 떨어지는 목이기 때문에 언제 와요 나만 몰래 듣는 사람 몰래 나만 알아서 먼저 내려와 주세요. 예, 언제 와요. 자,
0: 언제 와요.
1: 그렇죠. 가기는 가되
2: 못 입고 가는 것이니.
1: 그렇죠. 근데 저기 다 입고 가신 것 같은데요. 너무 해맑으셔서, 예, 가기는 가되 미련이 남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해맑으세요. 너무 해맑으세요. 예,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엘레리 꼴레리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 잘 갈게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자,
0: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1: 그렇죠. 네.
0: 네.
1: 그렇죠. 끝마침. 네.

0: 아세요? 그 다지의 다가 점이죠. 점을 절대 깔아서 내지 않습니다. 점은 그 다지인데 지금은 그 다 점이니까 뭔가 좀 아래로 많이 밀어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 봐요. 그 다지 그 다지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못 잊어요 저이요 저이요로 가셔야 돼요. 못 잊어요가 아니라 못 잊어이저이요 자
1: 못 잊어요
0: 그렇죠. 당상 학발

0: 조석!
1: 조석!
0: 조석! 그렇죠, 조석! 격받침을 들어주세요. 막아주세요. 조석!
1: 조석!
0: 공대를

0: 지금은 장헌 중성 이렇게 나한테 갖고 오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장헌 중성 쭉쭉 펴서 장헌 중성 펴주세요.
1: 장헌 중성
0: 초정사직을 초정사직을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저희요. 저요가 아니라 저, 이, 이를 넣어주세요. 이라는 발음 하나 더 넣어주시면,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큐족. 자,
1: 큐족.
0: 먼저, 큐 중계, 중계, 잉 받침을 먼저 하지 마시고, 큐족. 교조까지 할게요. 잉 받침 안 먼저 발음 안 합니다. 교조
1: 교조
0: 저세요. 자꾸 잉 받침이 들리는데 교조
1: 교조
0: 저세요.
2: 중 아니고
0: 중이
2: 중.
0: 아니라 중 중까지만 할게요. 교조까지
1: 교조
0: 그렇죠. 좋습니다. 이, 여기까지 지금 너무 좋으신데 팁을 드리자면 교호조 후를 한번 떠서 올라가세요. 교호조가 아니라 교호조. 자
1: 교호조.
0: 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호조
1: 교호조
0: 오 그렇죠. 젊은
1: 젊은
0: 절도 젊은 하면 호흡이 빠지죠. 입으로 입으로 빠지지 않게 호흡이. 젊은 아니고 젊은
1: 젊은
0: 아내
1: 아내
0: 아내 맺어주시고
1: 아내
0: 힘 풀지 마시고 절행
1: 절행, 절행.
0: 잉 받침 누르시고 지사를
1: 지사를
0: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아이고 잘만 하시네요.
2: 다 배웠네요.
0: 예, 잘 배웠습니다.
2: 오늘 시간 어때요? 괜찮죠?
0: 괜찮으신가요? 네. 너무 어려우신 그 어렵기는 합니다. 연애가
2: 네.
0: 아주 야금야금 어렵거든요.
2: 그렇죠.
0: 막 그렇게 힘이 많이 들거나 겁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오히려 좀
3: 김계동 씨한 것도 이번 시간에 네. 너무 많이 다룹니다.
2: 많이 달라요?
0: 네. 새로우세요.
2: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네. 그 판소리를 지금 네. 우리가 그 사실은 욕심을 안 부리면 예. 그냥 두 구절만 배워도 되는데
0: 예.
2: 우리가 박소연 선생님 워낙 욕심 많으셔서 한 구절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다 갔거든요.
0: 예.
2: 예. 그래서 다 배우는 했어요.
0: 예.
2: 근데 우리가 천천히 또 예. 풀트면서 가면은 괜찮아요.
0: 예.
2: 예.
0: 전반 시간이 다르시고 또 오늘 또 오시니까 또 새롭죠.
2: 예.
0: 그 시간이 반복이 되면
2: 네.
0: 됩니다.
2: 그럼
0: 반소리는 그게 힘, 그게 매력이 있거든요.
2: 네.
0: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잘 좀 배워내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2: 야, 근데 너무 정말 이 10대들 보면서 야, 이거 이런 어려운 소리를 어떻게 전공을 선택했지?
0: 네.
2: 그냥 그 감탄이에요. 정말 열심히 많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0: 하다가도 저희 네. 저도 하다가도 너무 좀 안 되거나 할 때가 많거든요. 반소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좀 너무 좀 쉽게 하지 왜 이렇게 반소리를 해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농담을 하면
2: 네.
0: 또 그러면 또 아, 근데 또 하겠다.

0: 있다고 또 이지가 또 대단합니다.
1: 네. 네. 근데 일단 판소리를 배워보면 네. 정말 소리 그 빛깔 네. 또 내는 그 여기 식임체 보면 네. 너무 묘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사절이 네. 정말 소리 이면에 굉장히 아장거리고 나온다라는 요 한 가지 단어만 봐도 네. 아장거리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아장이 두 글자대로 그냥 아장거리고 나온다가 아니라 아장거리고 네. 나오더니 네. 그래서 그 형상이 정말 그렇게 아장거리고 나오는 형상이 있게 네.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어르신들이 지혜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아유. 그리고 판소리 맛은 뭐라고 한마디로 다 결정짓기가 어렵죠. 근데 네. 끈적끈적하게 쫄깃쫄깃하게 하는 그 맞습니다. 특징만은 네. 여기에서 유일하게 또 꼽을 수 있는 특징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정말 다 끈적끈적하고 그 모든 것이
0: 네. 이야기를 엮어나가고
1: 그렇죠.
0: 전개하는 그 힘이 네.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매력 있어요. 야, 벌써 약속된 시간이 이렇게 또 빠르죠.
0: 와, 너무 빠릅니다.
1: 오늘 잘 배웠죠, 여러분?
0: 네. 얼굴 너무 어두운데요.
1: 네. 아유, 어려워도 저는 그래요. 그 우리 방송을 듣고 판소리를 배우시는 분들도
0: 네.
1: 그냥 오늘 한 가지 그 이 식임체를 배워도 오. 엄청 대단한 거예요.
0: 그렇죠.
1: 예. 네. 제일 어려운 게 지금 규중. 네. 네. 근데 이것도 풀이해보면은 네. 또 너무 어려운 거 아닌데.
0: 그렇습니다.
1: 그 처음에 볼 때는 정말 어렵죠.
0: 아,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1: 그리고 됩니다. 아장도 어려운데 그걸 네. 소리를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터득하면은
0: 맞습니다.
1: 쉽게 다 배워내실 네. 수가 있습니다.
0: 예. 네.
1: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그래,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 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수공가중 아내 이별 대목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련이었습니다.
2: 토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 보고 우리 옷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옷부 한번 놀아보는디.

0: 우리가
1: 라디오 극장

0: 김우래가 피곤해서 한숨 푹 자려고 벼르며 누웠는데 이른 새벽부터 밖이 어찌나 떠들썩한지 잠을 설치고 말았다. 무슨 일인가 해서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사람들이 북적거리었다. 청년들과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김오래가 나오자 웃으며 수군거리었다.
1: 저기 봐, 사령이야, 사령이 나왔어. 저 사람인가 봐. 저는 좀 봐, 진짜 부리부리해.
0: 김오래는 더 듣고 있기 거북해서 겸연쩍게 물었다.
2: 여러분, 뭘 구경하고들 있습니까?
3: 누군누구예요? 수마사령이죠? 네?
0: 한 여학생이 키득키득 웃으며 대답을 했다.
2: 수마사령이 어디 있다고들 그러십니까? 아니, 벌써 다 알고들 왔는데 왜 그러나? 바로 자네지, 어?
0: 한 노인이 말했다.
2: 저기 저 높은 성벽을 어제 훌쩍 뛰어올랐다면서요. 에?
4: 저렇게 높은 담을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0: 그러자 몇 사람이 다투어 말했다.
4: 너무 겸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령님, 그 수마를 불러다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리고 철갑옷도 있잖아요. 총칼이 절대 못 뚫는다는 철갑옷 말입니다.
0: 김우래는 어쩌면 좋을지 몰라 흙이 잔뜩 묻은 군복을 당겨 펴면서 난처하게 웃었다.
4: 보십시오. 이것이 제 철거벗입니다.
2: 농담도 잘하십니다. 군사 기밀이라 알려지면 안 되나요?
0: 모이던 사람들은 홍군이 어떤 사람들인지 무척 궁금해했다. 김우래는 홍군 전사들이 인민들을 만나면 늘 하던 이야기를 한바탕 쏟아냈다. 사람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5: 준이의 민중들은 주왕종대의 입성을 뜨겁게 맞는다. 두 대장쟁이와 동료들의 폭죽 소리는 특유의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역사는 여기에서 중요한 장막을 열어제낀다.

준이는 꽤나 오래된 도시였다. 춘추전국시대에는 폐국이라 불렀고 서한때에는 장가라고 했다지만은 너무 먼 옛날 일이라 고증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라 당나라 때 이름을 낭주, 파주라고 차례로 고쳤는데 좀 이름은 날렸지만은 한적으로 밀려난 벼슬아치들이 거쳐가거나 귀양을 오던 황량한 동네였다. 대신으로 이름이 높은 리백이 귀양을 간 야랑국도 준이와 멀지 않은 동자현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제대로 말하면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에 이르는 100년 사이에 누에를 치고 고치에서 실을 뽑아 천을 짜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준이는 지금처럼 제법 큰 도시가 되었다. 준이의 옛성은 다 쓰러질 듯 낡았지만은 풍경은 아주 아름다웠다. 홍화강, 봉황산 같은 산봉우리들이 마치 두 팔을 벌려 도시를 끌어안고 있는 듯하였다. 맑고 푸른 강물이 도시를 감돌아 흐르는데 상강이라고도 하고 부용강이라고도 하였다. 강을 가로지르는 오래된 돌다리 양쪽에 사람들이 빼곡히 서서 성에 들어서는 주왕종대를 맞았다. 귀주 군대의 진절머리가 난 준이 시민들은 홍구를 맞으며 어렴풋이 희망을 품었다. 홍군 전사들로 말하면 전에 자그만 도시를 지날 때에도 굉장히 깊었으니 강서를 떠난 뒤로 처음 발을 들여놓는 큰 도시라 저절로 흥이 났다. 그래서 군인 풍모에도 신경을 써서 차림새를 깔끔하게 했더니 제법 위풍이 당당했다.

0: 다리 어귀에서는 이따금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폭죽이 터지였다. 폭죽이 터질 때마다 흥겨분위기는 한껏 더 달아올랐다. 폭죽을 꽃불이라고 하는 구장도 있다지만 귀조 사람들은 화포라고들 했다. 무라고 부르던 사람들 마음속에서 소산하는 즐거움을 한껏 느끼게 해주는 데는 충분했다. 그런데 오늘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미리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한 듯했다. 다림목에 들어서는 무대가 바뀔 때마다 퉁탕퉁탕 폭죽이 신나게 터지었다. 낡고 너저분한 옷을 걸친 검실검실한 사내들이 높다란 대나무 장대 끝에 저마다 긴 폭죽을 하나씩 걸고 서 있었다. 열 사람 남짓한 사내들은 새하얀 이가 다 드러나도록 벙그레 웃으며 주리로 들어서는 홍군을 맞았다. 조항종대가 다 지나가고 환영을 나온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으나 그들은 여전히 다리목에 모여서 서성거리었다. 마침 다리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련장 김우래가 사내들을 보고 물었다. 여기서 누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서른 살 남짓 돼 보이는 훤칠한 사내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의 장관을 맞으러 왔습니다. 장관이라니요? 김우래가 웃음을 터뜨리었다. 어느 장관 말입니까? 주덕과 모태동이 맞습니까? 철원 벌써 지나간 걸요. 김우래가 알려주었다. 좀 전에 더부룩한 머리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분이 바로 모태동 주석입니다. 조총사령은 여러분한테 손까지 흔들었는데 못 봤습니까? 그러자 원숭이처럼 바짝 마른 소년이 까불까불 끼어들었다.
1: 맞아요, 맞아. 아까 50살쯤 되는 사람이 손을 흔드는 걸 봤어요. 밥지는 병사처럼 되게 맘씨 좋게 생겼던데요.
0: 이런 참, 아직 저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그 장정이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면서 대나무 장대를 흔들었다. 장대 끝에서 기다란 폭죽이 그때까지도 흔들거렸다. 그래서 이 폭죽도 남겨두는데 말이야. 김우래는 그 열정에 놀라워 물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2: 모두 석탄을 캡니다.
0: 소년이 짓궂게 웃으면서 말을 보태다. 이건 절대 남을 속일 수 없는 일이죠. 그도 그럴 것이 저마다 새까만 얼굴에 흰 저고리를 입었는데 어깨에 삐죽이 나온 손뭉치마저도 검은색이었다. 소년은 서른 살쯤 된 장정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1: 이 두 사부님은 대장정입니다. 이분이 앞장을 서서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0: 김우래는 그 대장장이를 자세히 훑어보았다. 실팍하고 튼튼한 몸집에 눈이 억실억실했는데 세상 풍파를 많이 겪은 듯 노련하고 침착해 보이었다. 그는 소년이 하는 말을 듣고도 그저 담담하게 웃기만 했다.
3: 이 고장에 토호나 지주들의 미움을 사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홍군을 마중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이야 홍군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서 제정신이 아닌걸요.
0: 두 대장쟁이가 경멸하듯 웃으며 대꾸를 했다.
3: 맞아요. 홍군이 온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을걸요.
0: 원숭이처럼 마른 소년이 또 말을 가로챘다.
1: 우뜸 가는 부자는 사촌으로 도망을 가고 보금 가는 부자는 귀양으로 도망을 가고 시골 지주는 산골로 도망가버렸잖아요. 지주가 저를 보고 네 소후 우리와 같이 도망가자. 공산당한테 잡히면 죽어. 코 베고 눈 도려내고 심장을 파내 간다고 라고 하길래 겁이 도록 났지요. 하지만 늙은 어머니가 제가 석탄을 캐 돈을 벌어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저는 마음이 두근거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부자들은 다 출행랑을 놓았지요. 가게들도 죄다 문을 닫았고요. 제가 찻집에 석탄을 배달하러 갔더니 찻집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두 사부님이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주 대내했지요. 제가 당황해하는 걸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소후 왜 그렇게 당황해하나? 그래서 제가 홍군이 수마를 타고

0: 모광을 건너온다던데 어쩌면 좋아요 하니까 또 사부님이 저를 끌어당기 앉히고 나서 물었어요. 소후 집에 방이 몇 개나 되나? 제가 예? 저야 집도 절도 없이 얹혀 사는 신세인 줄 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가 또 묻잖아요. 땅은 얼마나 되나? 제가 말했지요. 별 희한한 걸 다 묻네. 땅 있으면 못하러 주내왔겠어요. 그러자 두 사부님이 또 묻는 거예요. 집도 없고 땅도 없으면 그럼 돈은 있겠지? 그래서 제가 두 사부님 지금 이 가난뱅이 묘적 꼬마와 농담 따먹기 하시는 거예요? 돈 있으면요 왜 석탄이나 캐면서 살겠어요? 라고 했더니까 그제야 두 사부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됐네. 아무것도 없는 놈이 뭐가 무서워? 홍구는 부자를 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데 뭐 좋은 일이라도 생길지 않아? 그 말을 제가 솔깃해서 무슨 좋은 일이냐고 그러더니까 글쎄 홍구놈에는 세상이 엎어진대요. 지주들 땅도 다 빼앗아서 우리들한테 나눠줄 테고 옷이랑 양식도 나눠준다는 거예요. 또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자네 이런 누대기도 어찌 겨울을 나겠나? 홍구려면은 자네한테 새 소못을 줄 테이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부님이 하하하 웃길래 저도 따라 웃었지요. 금방이라도 새 소못이 생길 것 같더군요. 두 사부님은 탄광 사람들을 모아 폭죽을 사서 홍구려면을 함께 터뜨리자고 했어요.
1: 그래서 오늘 드디어 폭죽을 터뜨렸군요. 그런데 다 터뜨리지 못했지요. 두 대장쟁이가 아쉬운 듯 말했다. 그러면서 채 터치지 못한 폭죽이 걸린 장대를 흔들어 보였다. 그럼 소비대가 새로 설 때 터뜨리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김우래가 고개를 들어 해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연회 가서 함께 점심이나 드시죠. 마침 돼지를 잡았거든요.
2: 사람들은 난처한 얼굴로 머뭇거리한다. 김우래가 두 대장쟁이를 꽉 잡아 끌고 앞서서 가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 뒤를 따랐다. 준희씨 한가운데는 옛 도시와 새 도시를 가르는 부용강이 흐르고 강을 가로지르는 돌다리가 두 도시를 이어지고 있었다. 새 도시는 태평천국 말기에 관료며 지주 부유한 상인들이 묘족과 한족 봉기구를 막으려고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거리는 모두 옛 도시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박구 미덕과 군사위원회 본부에 있는 주울래, 주덕, 유백승은 옛 도시에 머물렀고 모태동 왕가상, 장문천은 새 도시에 묵기로 하였다. 세 사람은 작은 산날에 새로 지은 2층 건물의 숙소를 정했다. 이튿날 모태동은 아침 일찍 어디론가 나갔다. 왕가상은 하룻밤 쉬고 나서 위생병이 갈아주는 약을 붙였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산강을 건넌 뒤에 진군 방향을 두고 다툼이 생겨 전투를 하면서도 행군을 하면서도 내내 논쟁이 그치질 않았다. 그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결국 정치국 회의를 열기로 여평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적군이 뒤에서 쫓아오는 데다가 싸움이 치열해서 적당한 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지금이 바로 정치국 회의를 열 때였다. 회의 준비를 충분히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터였다. 왕가상은 천천히 층계를 내려가 장문천의 방에 이르렀다. 장문천은 두터운 안경을 쓴 채 책에 파묻혀 있었다. 일찍이 작가가 되어 소설을 쓰고 논평도 써낸 장문천이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신문 편집을 하기도 했었다. 나중에 모스크바 종산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왕령 받고 왕가상과는 동창이었다. 비록 군복을 입고 붉은 별을 단 모자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 교수처럼 학자던 분위기가 물씬 풍기였다. 왕가상이 들어오자 장문천을 얼른 책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3: 가상이 상처가 좀 어떻소?
1: 오강을 건너고 나서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2: 이렇게 대답을 하며 왕가상은 자리를 찾아앉았다. 그는 책상 위에 클라우제 위치에 전쟁 논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는 이마살을 찌푸렸다.
1: 지금 책이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취국 회의가 가까워오는데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봐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때가 되면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2: 장문초는 뭔가 생각나는 듯 말을 했다.
1: 지금 설악이 한창 귀양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그 작자는 우리를 쫓아오는 것보다 귀양에 더 관심이 있을 거요.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니까 다그쳐야.
3: 얘기할 준비는 벌써 다 했군요.
2: 왕가상이 웃으며 말했다.
1: 물론이지. 나는 우리 당원들의 자세가 민주적이 한다고 생각하라. 민주란 바로 서로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겠어. 그런데 지난번 광창 전투를 망쳐놓았을 때 말이오. 내가 별로 날카롭지도 않은 의견 몇 마디를 내놓았을 뿐인데 박구가 나를 불레한 오브 같다 하지 않겠어?
2: 그 말에 왕가상이 큰 소리로 웃었다.
1: 참, 나는 그 회의에 빠져들였지. 그런데 박구가 왜 동지를 불레한 오브라고 그런 겁니까?
2: 장문철은 그때의 기분이 되살아나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1: 내가 광창 전투처럼 억지로 맞서 싸우는 것은 잘못이다. 결국 큰 손실을 입고 광창마저 잃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박고가 대뜸 그건 불리한 오부의 기회주의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내 의견이 불리한 오부가 1905년 러시아 노동자들의 무장폭동을 반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요.
3: 아니, 그걸 어찌 거기에 빗대어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2: 왕가상이 말했다.
1: 하긴 우리 당에는 나쁜 습관이 있어. 걸핏하면은 기회주의다, 우경이다 하면서 모자를 뒤집어 씌우는 버릇 말이죠. 마치 자신은 늘 원칙대로만 하는 것처럼. 아무튼 난 그때부터 박고와 점점 멀어진 것 같소.
2: 장문천의 씁쓸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1: 오종전에서 박고가 이민위원회 주석자리를 만들더니만은 나한테 그 일을 맡으라고 했어. 그런데 맡고 보니 영 이상한 자리였어. 게다가 모태동이 소베트 주석이어서 정부 일을 도맡아 했는데 내가 가는 바람에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나도 밀어내고 모태동도 내쳤으니 정말 일석이조였지.

장편 소설 대장정 1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0: 네, 건류포 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드립니다. 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우리 의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못 말씀드렸는데, 이번 의대 활동에서는, Q10을 들입니다. Q10. Q10 하면은, 우리 외국에 갔다 온 분들, 특히 우리 자식분들이 뭐 일본에 있어, 한국에 있어, 미국에 있어, 이런 분들 보면은 Q10이란 뭐 알아듣는 분들 많습니다. 기시료는 많이 보내는데, 코엔자인 Q10이다. 이름은, 아, 우리 그 약국에 가면 많이 봤다, 이랍니다. 그래서, 이 Q10이라고 우리말로 말하는, 코엔자인 Q10은, 품의 Q10이라고, 품의 Q10이라고 또 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다 우리 지금 의대 활동에서 드리는 Q10 하는 Q10입니다.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11년 전에 이 품의 Q10에 대해서 오랫동안 소개드렸습니다. 품의 Q10도 이게 노벨상을 탄 제품입니다. 주로 심장 근육 영양제로서 우리 몸에서는 사람이 몸에서는 심장 근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간, 콩팥, 잇몸, 위 이런 순서로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 심장이 끊임없이 퉁탁퉁탁 뛰는데 에너지를 제공하는 영양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Q10 성분이 없게 되면은 특히 25% 우리 몸에 갖고 있는 본래 25%보다 떨어지면 심장은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Q10은 누구나 내시가 있는 분들 다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성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잘 합성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버텨줘야 됩니다. 이번 의대 활동에는 특별히 다른 데서는 Q10을 팝니다. 우리 이번 의대 활동에서 드리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게 아주 필요하다. 심장근육 영양제로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 보신하는 순중약입니다. Q10은 생물질.

0: 제품이고 이래서 섞어 써도 되고 섞어 쓰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25가지나 들어간 이 근예 보신화는 좀 그 성분 그다음에 작용 효능이 그다음에 그 우리 병을 치료하는 데서의 기본적인 원인 추적하는 원리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근예 보신화입니다. 근데 우리 시중에도 근예 보신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예보신하는 그 장자부터 아주 다릅니다. 장자가 이게 좋습니다. 우리 무슨 약뿐만 아니라 모든 걸 쌀 때에는 제약공장을 많이 봐야 됩니다. 동화 아교 제약공장이라는 게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고 또 1952년도에 이 제약공장이 건설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역사도 길죠. 그리고 믿을 만한 제약공장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2: 지금 새약을 소개를 하는데 이게 내 어디 들어볼까 치매 좋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치매 시초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배달 받다가 좀 써볼까 하네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써야 됩니다. 특히 네. 50대 후 특히 여자들은 40대 중반부터 이 모든 기능이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이 약은 치매뿐만 아니라 뇌경색이 그다음에 또 중풍 심장병 여기에 것을 다 좋고 고가병에도 좋은 약이 돼서 누구나 쓰면 좋습니다.
2: 그럼 오늘 내일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0: 예. 저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근예보신화는 직접적으로 우리 치매 초기에 쓴다 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효과보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매 거든 올 정도면 그 전에 이미 많은 병들이 왔다는 거 말합니다. 치매 거든 올 정도면 이 어떤 병들이 오는가 쉽게 치매가 오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실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3: 네, 건조보시한 새로 선전한 지 어느 한 열흘 거의 됐네. 이거 뭡니까? 우연히 당뇨병이 있고 기운이 계속 없습니다. 개수면이 네. 선생님과 물어보고 그날로 싼데 이제 일주일이 잡습니까? 예. 나쪽에서 어느가 사흘 먹은 게 그거 먹기 좋았을 때다, 예, 선생님. 예.
0: 먹기 좋습니다. 그 녹달 같은 거 수임이.
3: 네, 녹달 같은 게 있습니다.
0: 예. 예. 여기 녹달에서 많지도 않습니다.
3: 예, 우연히 이제 한 열흘 썼는데, 이게 기능력도 좋아지고, 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날까, 그래서 정신하고, 내 생애 처음이다. 이렇게, 아이, 그 정도서 한 달 다, 이제 열흘 먹고 조금 정신 맑아진 난다. 그러면서, 눈도 밝아지지. 그 다음에, 이 뭐니까, 밥 좀 이렇게, 내가 주물처럼 이렇게 잡사는데, 밥 좀 잡수게 되고, 하여튼 이렇게 머리가 조금 개운해진 난다. 열흘 잡수는 게, 그냥 이렇게
0: 올려줬으면, 예. 그렇게 예. 잠을 못 자던 사람들, 심지어 수면제를 쓰던 사람들, 예. 그 약을 다 뗄 수 있습니다. 보통.
3: 예, 그렇습니다. 입술 좀 사흘 만에 먹었는데, 그나저나 잠 자다, 우리 매일 잠, 이 약을 먹으시는다는 게, 경제부시, 아예 계속 이때 가서, 예, 어떤 열흘 썼는데, 입술 사흘부터 잠 오는 게, 잠을 영 잘 잔다면, 그래, 오케이, 나도 그거 써봐. 내 사흘 먼 게, 내 좀, 잠 자러 갔을 때, 나도 오늘
0: 잡아. 3조인, 4인, 룡골, 그 다음에 이 원지, 이 수면제 네. 치료에서 중약으로 된 치료약이 들어간 게 저만의 시중에 없습니다. 예, 들어갔습니다.
3: 그래서 약재 처음 들어본다. 이제 약재 선생님 네. 얘기한 거.
0: 예. 그렇죠.
3: 그래, 그 전화번호, 5027이니까.
0: 예. 네. 그래서 우리 백수환이라든가, 예, 국립관 구공역이라든가, 다 우리 한회사입니다, 예.
3: 아, 한회사입니다, 예. 그 전화번호는 내 잘한다, 예.
0: 예.
3: 그 전화 지금 가져온가, 우리?
0: 예, 배달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예, 문제도 있고, 예. 예.
1: 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이런 치매 것은 오기 전에 이미 이런 환자들은 수면 장렬에 아주 많이 고생했고 그 다음에 또 머리가 어지럽다 귀가 잘 안 들린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가슴이 두근다근두근이 쫓긴 것 같다 허리 다리 아프다 소화 아이 된다 건망증이 있다 일

0: 그런 증상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런 걸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이가 건예보신 아닙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건예보시환이 이제 순지 한 닷새 된다. 왜냐하면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머리가 흐릿허근하고 맑아지, 흐릿허근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건망증이 심해서 빈생 갔다도, 채소 가질라 갔다도 먹지 못하고 이럴 때도 역만했습니다. 그래도 사이 이제 닷새를 먹었는데, 그 조금씩 기억력이 돌아서는 것 같더란다. 그리고 어림지 나던 게 얘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3: 네.
2: 그래 이 좋아질지 내 처음에 내과가 알지 않습니다. 그래 나도 오늘 배달 받자 그래.
3: 네. 우리 활동도 있고 하니까 들여 배달 받아 써보십시오. 또 이런 약 성분이 들어간 약이 좀 많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3: 네. 이런 병을 치료하는 데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귀가 잘 알들긴다. 머리가 어지럽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심장이 계속 심줄몰라 있다. 잡으려면 해야 한다. 약을 써봐도 그 정말 치료해야 되는 병이죠. 이래서 이 건예보신환은 옛날부터 황제가 쓰던 약으로서 효과가 좀 남다릅니다. 그 다음에 성분을 보면은 홍삼, 그 다음에 이 녹용, 이 다 비싸서 일반로 백성들은 썩을 공기를 못했죠. 근데 제약공장도 그렇습니다. 이런 약을 요차하면 약 가격이 훌 올라가서 지금 이게 우리 이전에 소개드리던 약입니다. 텔레비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이 약을 가격을 친다면 900매돈도 넘어갑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3: 약 들어간 게 없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1: 네.
4: 안녕하세요. 저도 건예보신 팔을 지금 먹고 있는데 약간의 어지럼증이 시긴 하고 어제 저녁에 잠을 많이 못 자고 귀에서 소리 나지.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뭔가 의사를 조절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이 단약을 그렇게 먹어도 아야 되는지 이 약을 먹고 지금 약만 잘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억력이 없어서 그때만에 어디 밭에 나갈 때는 문 차고 또 열쇠를 집에다 놔두고 몇 번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장에 가서 묵은 싸고는 그것 따로 뭐 그저합니다. 묵은 아이 가지고 야 그래 얼마 엄중한가 보지. 그래서 내 선생님 방송 들어보고 이야기 그게 성분을 보니까 나 이거 홍삼이다 그랬는데
3: 성분이 이만한 좋은 약이 없습니다.
4: 그 성분이 용사토고만 그런데 이런 약체가 보기도 하지 그러니까 여기 성분이 좀 내 몸이 딱 맞는 것 같아서 선택해 보이기 아니라 요즘에 이거 먹은 지 한 대세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기억력이 좋아지지 이 귀에서
3: 힘이 나고 것도. 예, 힘이 나고
4: 예, 그것이 말이 힘이 나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활동 있을 때 좀 더 싸서 먹자 그럼 저분들한테
3: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도 좋습니다.
4: 그래서 오대 영사 듣고 봐요.
3: 예.
4: 예, 저 사서 먹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성분 소개드립시다. 일단 우리 홍삼 하면은 인삼처럼 그렇게 막 혈압이 올라가고 열을 통하고 이러는 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이래서 물론 홍삼도 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 쓰는 게 맞지만 우리 건예보신환은 열이 안 나게끔 또 음양 양기 음기를 도와주는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홍삼은 오장육부를 다 치료하는 약이가 홍삼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네.
5: 네, 어제 이 건예보신환 배달 받아왔습니다.
3: 네.
5: 우리 친구 신랑이 이 전염성 비대에 있으면서는 소변기 용 힘들다 생각?
3: 네.
5: 이 화장실에 가면 한참 기다려가야 되고, 예.
3: 네.
5: 그래서 어제 이 신발 붙이면서 자꾸만 이 속이 답답하다고 그린단다. 그래서 내 두 가지 배에 있는데 이 건네보시한 설명서보다 어제 선생님과 문이 나오고서 좀 자기네도 써봤으면 좋겠다.
3: 심자에 붙인다는 게 이게 심률문란이 있고 그 다음에 간열이 올림일 때는 이래 심자에 붙인다 심률문란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꼭 이런 산조인이 들어가고 룡골 룡이란 룡 뼈라는 뼈 이 룡골이가

0: 우리 그 신경 조절에서 제일 좋은 약제입니다. 이러고 또 음양 병행을 잡아줘서 간열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 백출이라매, 그 다음에 이 구변이라매, 산수유라매 다 좋은 약제들입니다. 이걸 쓰면 효과 봅니다.
1: 효과 보죠. 이게 좀, 이제는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0: 예?
1: 남자들이 소비 나이가 좀 비대해왔단다.
0: 거기는 먼저 좋습니다. 이거는 불순하는 약이기 때문에 코파치 모든 문제, 신염, 신우신염, 여독증 환자들 훨씬 효과 본다. 코파치 먼저 효과 본다.
1: 예, 예. 그러면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예.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마저 설명 주시죠.
0: 오장육부에 다 좋은 약이가 홍삼이고, 그 다음에 제일 전형적인 효과를 말하자면 탈신이즈합니다. 탈신이란 게 뭡니까? 마음이 기뻐진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중의학에는 신농번초경이란 게 있습니다. 신농번초경, 뭐 번초강목 이런 책이 여러 개 있는데 신농번초경이라는 게 제일 처음으로 나온 이 중의학 책입니다. 여기에 똑똑하게 씌워져 있습니다. 홍삼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익지, 지력에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칼신이즈라는 게 이런 약이가 몇천 가지 중약제도 크게 없습니다. 이런 약을 써야만이 내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누군데 쫓겨온 것 같고 나만 빼놓고 다 먹는 것 같고 나만 빼놓고 더 눈이 더 좋은 것 같은 것 같고 항상 마음이 그런 좀 이 평온하지 못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네.
3: 예, 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많아서 있고, 내 보지 나는 쌌습니다. 그런데, 민기 입광구복에도, 이미 전에부터 먹었는데, 두 가지 같이 먹었는데, 어떻게 먹는지 잘 몰라요.
0: 이 식후 식전으로 나눠 잡수면 된다. 이 약은 식전에 잡수 거예요. 한 발 시간 전에 잡수 거예요. 다른 약은 식후에 잡수 거예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그리고 이 홍삼이 사포닌 성분은 그냥 인삼보다 더 농축되어 있고 안전하고 불량 이런 성분을 다 뽑아냈기 때문에 쉽게 놀라는 데 좋습니다. 우리 심장이 약한 사람들 보면 쉽게 놀라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약이 없습니다. 뭐 자기 집 문을 열어도 열고 들어와도 놀라고 자기 전화 벨 소리에도 놀라고 누구 역할에서 불러도 놀라고 이런 사람들 이게 홍삼이 사포닌 효과입니다. 이걸 쓰면은 효과가 그렇게 잘 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로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약들이 부작용을 없이기 위해서 25가지나 들어간 약이기 때문에 실험 넣고 쓰십시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은 말 그대로

0: 뭐 액으로 돼 있고 간에 독소를 해독해주고 간 세포를 재생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구복액으로 된 약입니다. 그러면 왜서 우리 의학적으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를 하는가 보면은 우리 모든 허혈들이 뭐 심장열이요, 폐열이요, 안구거쳐증이요, 마른 기침이나 이런 모든 허혈들이 대부분 간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간경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간의 열은 왜서 생기는가? 간의 열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 음양평형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 추적할 수 있는 이 치료약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구급약이 아니고 우리 몸에 허혈이 생기거나 특히 우리 눈에 와서 이런 눈에 와서 안구건조증이요, 백내장이요, 녹내장이요, 황반변성이요, 유리전착이요, 시신경 위축이요, 많은 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가 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간한 통로란 말도 많이 하고 눈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눈병이 생기는 원인은 간에 있다는 걸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왜서 눈병이 대부분 원인이가 간에 있는가? 이걸 본다 할 때 우리 눈이 이런 해부적인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눈에는 눈을 동그랗게 다마처럼 동그란 모양을 낼 수 있는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체. 유리체 혼탁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눈앞에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니거나 눈이 뿌옇게 안 보이거나 눈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 유리체가 말 그대로 혼탁이 왔단 말입니다. 뿌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러니까 까만 동자 바로 뒤에 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체. 수정체가 이게 우리 카메라로 보면 렌즈처럼 물건을 투과해서 이 어떤 물건이 뭐 길게 생겼는가 네모나게 생긴가 동그랗게 생겼는가 이게 다 수정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는 모양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래서 체자가 들어간 게 세 개인데 특히 수정체나 유리체는 백분제 70% 내지 90%가 다 수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저도 냉기 입간 고약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이거 빈간이 있어서 예, 항상 그 매스럽고 소화 안 되고 밥맛이 없고 예. 그래서 그냥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예,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어째 크게 호전 못 받아 선생님 강의를 듣고 연기관 고백지 먹었는데 지금 예, 메스꺼리던 게 메스꺼리지 않을까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생기고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피곤한 감도 없고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2: 예, 그렇구나. 눈도 침침하고 까깔해서 자꾸서도 부비고 그랬는데 아, 이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0: 그럴 겁니다. 눈은 자칫자칫 낫지 말라도 따라서 낫습니다. 예, 예.
2: 그래, 예. 석 달 먹고 가서 간궁 검사하니까, 예. 좌뇌 수치도, 예. 정상 수치를 나오니까, 예. 야, 정말 맨발의 약을 선택 잘한 보람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0: 예.
2: 그래, 약도 먹고 활동도 좋고 해서 달달 받아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런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네.
2: 감사합니다.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수정체, 유리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가 그 해부 구조를 보면은 100분제 70% 내지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열이 자꾸 세다 할 때에는 간한 통로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간에 이 열기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이 수분이 다 말라버린단 말입니다. 이래서

0: 유리체 혼탁이라든가 수중체 혼탁이라든가 이게 다 오는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2: 저도 지금 이 증상이가 지금 이 맥이 없으면서 항상 저 바로 마시가 없고 그러면서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그 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다리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네.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름에서 인증해서 누이가 항상 부역같이 이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인증과는 이 부부에 그렇게 되는데 이 한 개가나 한 40 먹으니까는 그 맥이 어떤 게 맥이 아직 나들만데 그러면서 네. 밥맛이 돌아서더만 그래서 한 석 달 또 썼다에 그 다음에는 완전히 저 병원에 검사할까 가니까 많이 좋아졌다.
0: 네.
2: 그래서 내가 내 시신을 가지고서 어쨌든지 가는 무관이니까는 이게 아픈 것도 아픈 증상도 없고 이러니까는 불안하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증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신경 쓰면서 도사리면서 지금 약을 구한 덕분에 지금 생각하잖아. 방송 뭐 아이들은 모른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 듣고서 썼는데 확실히 병원에 검사랑 모든 거는 다 정말 환자들에게 복심이 들어가게 몸만 더 나가면 예. 나는 이놈의 이 선생님이 강의를 이번에 듣고서 이 약을 선택했으면 덕분에 이 진수이가 많이 도와주고 이 약 어쨌든 강의가 나쁘다 하면 단기를 얻은 쓸려야 된다나
0: 예. 이거는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2: 예. 예, 네, 선생님 예. 고맙다 인사 올립니다.
0: 네, 치료 잘하시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윤기 입간구복을 애걸 쓰고 눈이 뿌옇은 사람들 눈에 자꾸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안구건조증이 약이 없습니다. 귀끈에 그저 버리쌈 나눠주죠. 예, 인공눈물이라 말입니다. 너무 깔깔하면 인공눈물을 떨고 있고 이것밖에 약이 없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병이 뿌리는 간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허혈이 생긴다는 말은 몸의 진액이 마른다는 말이고 알아듣기 쉬우면 우리 몸의 수분이 다 말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늙어간다는 한계 증상이가 진액이 마르는 겁니다. 그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눈에 와서 자꾸 눈이 깔깔하고 인공눈물 질 때뿐이지 또 그저 깔깔하고 손등으로 자꾸 뿌리게 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콕 쏩니다. 마르기 때문에 바늘을 찍어놓은 것은 폭 이렇게 1초 동안 1초란 게 뭡니까 하나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폭 쏘는 이런 증상을 느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사 한 장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배우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오늘 시간은 당신을 몰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련한 마음을 노래 담아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이 곡을 리설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김정권 작사, 량성호 작곡의 구미노래입니다. 꿈을 향한 열정과 희망이 가득한 이 노래로 오늘도 용기 있는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남녀 사연 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신기옥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을 열어가 찾아갑니다. 따뜻한 격려와 행복을 전하는 이 곡으로 여러분의 하루에 꽃길이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최승화 방해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최관석 작사, 최학산 작곡의 금수강산 장배산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배산의 모습을 노래한 이 곡에서 연변의 아름다움을 남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허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노래로 우리는 하나로입니다. 노래를 통해 서로를 연결하는 마음을 전하는 이곳과 함께 노래하며 하나가 되는 기분을 느껴보시길 바라며 문복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다면 작사 리해 작곡의 귀향길이 찾아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따뜻한 노래로 그리운 곳과 사람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한하나 작사 장근남 작곡의 내 안에 그대를 준비했습니다. 자신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주는 이 곡을 통해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 리행지 코너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류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 중국 강소성 동부에 자리 잡은 역사문화 명성 바로 소주입니다. 25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이곳은 운하와 호수, 아름다운 고전 정원이 어우러져 강남의 물의 고향, 동방의 베니스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수려한 자연 풍경을 자랑합니다. 전통적인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활기찬 현대 경제 도시의 모습이 공존하며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하는 소주. 오늘은 소주의 대표 관광지부터 자연 명소, 고진, 역사거리, 그리고 현지인이 사랑하는 특색 음식까지 알차게 소개해드리며 완벽한 소주 여행 코스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주 여행을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겨야 할 곳이 바로 류원입니다. 류원은 중국 최고 수준의 대형 고전 개인 정원으로 청나라 정원 양식을 대표하는 명소인데요. 전체 면적은 2만 3,300평방미터에 달하며 중국 정원 건축 예술의 진수를 느끼기에 최적의 장소이죠.

정문 안으로 들어서면 넓고 화려한 대청 건축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공간 곳곳이 다채로운 변화를 자랑합니다. 전체 월림은 불규칙한 배치 방식으로 꾸며져 건축물과 산, 물, 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한층 깊은 천연 정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구름 모양의 담장과 건축군을 활용해 정원을 중, 동, 북, 서 네 개의 다른 풍경 구역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정자와 루각들이 높낮이를 이루며 자리 잡고 있고 구불구불 이어진 회랑은 무려 700m나 이어져 있어 걷는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정원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전형적인 청대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비교적 좁은 공간 안에 개성 넘치는 건축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했고 작은 공간 속에서 큰 세상을 담아내는 중국 전통 조경 예술 기법이 곳곳에 담겨 있어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소주 정원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류원을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문회 운치를 만끽한 뒤에는 자연 생태를 느끼기 좋은 강소 소주 태호 국가습지공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깊은 지역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휴식 명소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공원에는 습지어업, 체험구역, 습지전시구역, 습지생태서식지 등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꾸며진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어업문화관, 량식문화관, 상잠문화관 등 테마문화관이 조성되어 있어 태호 류역의 오랜 역사와 생활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량식문화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태호 류역의 풍요로운 벼문화는 오랜 시간 오나라 지역의 민속 풍정에 깊이 스며들었으며 여러 민족의 식문화와 융합하며 독특한 지역문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역사문헌에도 강남 사람들은 예로부터 쌀을 주식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어월 땅에서는 쌀과 생선을 주식으로 삼는다. 강남의 땅은 풍요로워 사람들이 물고기와 쌀을 먹고 산다는 옛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태호 류역의 벼문화는 과거 백성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녹아 있었는데 량식문화관에서 직접 전시물을 관람하며 깊은 벼문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당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풍경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문화관입니다. 태호 국가습지공원 안 어업문화관은 태호의 오랜 전통 어업 역사와 생태 문화를 한 곳에 모은 체험형 전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3000년 이상 이어져온 태호 어민들의 삶과 지혜를 다양한 전시와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 옥상 전망대에 오르면 광활한 태호 수면과 드넓은 갈대숲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사진 촬영 명소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연체험과 문화학습, 이색적인 활동까지 모두 즐기고 싶으시다면 태호 국가습지공원을 놓치지 마세요. 태호의 자연을 만끽한 다음 방문하기 좋은 곳은 소주시 태호 기슭에 위치한 소주만 황금호안 관광구입니다. 이곳은 동태호 생태공원, 호주만 음식 신천지, 여로 대공연장, 소주만 광장공원, 이취섬, 동태호 국제 요트클럽 총 6개의 핵심 구역으로 구성된 종합 레저 관광지입니다. 2016년 국가 4A급 관광지로 선정된 이곳은 수변 경관, 생태습지, 문화공연, 음식과 오락시설을 두루 갖춘 환태호 레저 관광 복합단지로 탄탄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24시간 연중 개방되고 무료로 입장 및 관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행 일정이 갑자기 비거나 계획이 변경됐을 때 언제든지 편하게 들러 수변 풍경을 감상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여행객들에게 매우 편리한 명소로 꼽힙니다.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이 호수 물결에 비쳐 낮과는 다른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하니 낮과 밤 각기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행 가이드 국내 여행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주 편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강남 고진입니다. 먼저 소주 대표 고진 중 하나인 동리 고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리 고진은 강남 6대 고진에 속하는 명소로 푸른 물결과 록빛 어우러진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분홍빛 담장과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 물, 우를 유유히 떠다니는 작은 돛배를 보다 보면 세상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아늑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구불구불한 오래된 돌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강남 수향 특유의 여유로움과 고풍스러운 정서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남 수향,

주장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아, 주장은 중국 제1의 수양이라는 별칭을 가진 명소로 물을 따라 거리가 형성되고 물이 마을 전체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독특한 풍경이 특징입니다. 마을 곳곳에 명창시대의 고대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고 시내 구불구불한 물길 양쪽으로 자리 잡은 민가들은 방문객들에게 평온하고 안정된 느낌을 선사합니다. 돌다리 아래를 지나가는 흔들리는 돛배, 물가에 늘어선 전통 가옥, 푸른 물결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하며 보는 이를 자연스럽게 매료시킵니다. 진정한 강남 수양의 매력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동리고진과 주장 두 고진을 모두 둘러보며 각기 다른 고진의 분위기를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은 여행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행지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알고 싶다면 박물관 방문은 필수 코스죠. 소주 중심에 자리한 소주 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예술을 총망라한 대표 문화시설입니다. 본관 부지 면적은 약 1,700평방미터, 건축 면적은 19,000여평방미터로 규모가 웅장합니다. 박물관 공간은 주황홀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황홀 남쪽은 입구, 정원과 예술품 상점이 자리하고 북쪽은 메인 정원으로 호수, 정자, 가산 등 전통 정원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황홀 동쪽은 동당을 통해 자등원, 현대예술홀, 충왕부와 연결되고 서쪽은 서랑을 거쳐 오지유진, 오탑국보, 오중풍화, 오문서화 네 개의 상설 전시실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전시품을 통해 소주의 오랜 역사, 전통예술, 문화생활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여행객이라면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주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거리 산탕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거리가 만들어질 당시 소주는 이미 강남 최고의 물길 중심지로 크게 번영했습니다. 산탕거리는 독특한 T자형 구조가 특징입니다. 총 3.5km에 달하는 주축도로인 백공제를 따라 7개의 고속교가 산탄강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거리 동쪽은 상점과 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선 활기찬 구역이고 서쪽은 반탄교부터 호산구까지 이어지는 고즈넉한 자연구역으로 나뉘어 두 가지 다른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현지인이 추천하는 필수 관광 코스로는 산탕로드, 이풍원, 남사기념관이 있습니다. 그중 산탕로드는 소주 최고의 고도 보행구역으로 소주 운하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산탕로드에서 꼭 방문해야 할 곳은 북호 골목입니다. 원나라 시대 건축물이 잘 보존된 이 골목 안에는 전통 옥 세공 기술을 볼 수 있는 옥기 공방과 청대에 건립돼 지금까지 공연이 이어지는 고대 무대가 자리하고 있어 옛 전통 문화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광지를 돌아본 뒤에는 여행의 묘미인 현지 음식을 맛봐야겠죠. 지금부터 소주를 대표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주의 요리의 대표주자 다람쥐 생선, 중국어로 이제 숭수꾀유라고 하는데요. 건륭 황제도 이 음식에 반했다는 전설이 전해질 만큼 오랜 명성을 자랑하는 이 요리는 독특한 조리법이 특징입니다. 생선 몸에 68개에서 72개의 사선 칼집을 낸 뒤 튀겨내면 꼬리는 우로 솟고 몸통은 동그랗게 부풀어올라 꼬리를 흔드는 다람쥐 모습과 닮아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757년 송항루의 주방장이 개발한 이 조리법은 지금까지 대를 이어 전승되고 있습니다. 튀기는 직후 3분 이내에 특제 소스를 부어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것이 맛의 비결이며 가장 바삭한 꼬리 부분부터 맛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달콤하면서 새콤한 맛이 일품인 이 요리는 소주, 황주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단맛과 산미의 균형이 더욱 완벽해집니다. 다음은 소주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 홍탕면입니다. 붉은 육수와 부드러운 면발이 특징인 홍탕면은 현지인들이 아침과 저녁 가리지 않고 즐겨 먹는 대표 면 요리로 소주식 라면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이것은 백

80일 동안 발효한 소주 특산 간장, 사탕, 수수, 설탕과 식초로 만든 당초, 새우를 볶아 만든 홍유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붉은색을 만들어내는데 이 색깔이 해질녘 운하의 붉은 빛과 닮아 석양면이라는 애칭도 갖고 있습니다. 토핑은 계절별로 다르게 즐기는 것이 현지의 맛법입니다. 겨울에는 8시간 이상 푹 삶은 삼겹살을 얹은 찐 육면을 즐기고, 봄에는 태호에서 잡은 신선한 새우살을 넣은 새우면을, 가을에는 향긋한 송이버섯을 올린 송이면을 맛봅니다. 특히 찐 육면은 고기가 부드럽고 뼈까지 녹아내릴 정도로 푹 익어 면과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길거리 음식, 생전 만두인데요. 얇은 만두피에 푸짐한 고기가 들어가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매력입니다. 만두피 안에 진한 육즙이 가득 담겨있어 한입 베어물면 고소한 육즙이 터져나와 입안 가득 풍부한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만약 소주로 여행을 가신다면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국내 여행지 소수편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500년 역사를 품은 강남의 물의 고향,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소주에 대해서 잘 살펴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다음 여행 계획에 소주를 방문하여 소주의 매력에 빠져보면서 맛의 힐링과 마음의 힐링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행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낯선 길을 걷고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며 마음속의 답답함을 씻어낼 수 있는데요. 처음 보는 자연 풍경, 다른 곳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며 시야가 넓어지고 삶의 여유를 얻게 됩니다. 짧은 여행이지만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힘을 얻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모든 여행은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여행지를 찾아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걸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0: 대상건설은 경제,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1: 하나의 중점 대상건설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0: 새로운 대상, 훌륭한 대상,
1: 중대한 대상 하나하나가 연변 땅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울 때
0: 연변 대지는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도약으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1: 연변 대지의 고품질 발전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깃듭니다. 리기순 작사 최군 작곡의 전용영 가수가 부른 사랑으로 살아가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인 고향 산천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가요, 리성비 작사 김여환 작곡의 장호 구만국 가수가 부른 고향 산천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명절, 고향의 잔치,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가족과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떠오르는 가요.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고향향연회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인생의 지혜는요, 작은 일상 속에 있고 행복한 소소한 살림 속에 피어납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평범한 하루. 하루지만은 그 평범한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혜를 담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작은 부엌에서 일 피어나는 냄새 하나, 장바구니 속 과일 고르는 손길 하나, 또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 모기 한 마리 피한 이 사소한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이론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생활 속에 담긴 작은 지혜들을 함께 발견하러 가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여름이 돌아오면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작은 자, 바로 모기죠? 네, 모기는 가려움증 물론이고, 댕기, 열, 일본, 뇌염, 말라리아 같은 이 무서운 전염병까지 옮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살림의 지혜 이 시간에는요, 집에서 모기 예방과 퇴치를 확실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옷차림만 잘해도 모기를 피할 수가 있다고 해요. 모기의 식각체계는요, 어두운 색을 좋아합니다. 검은색, 짙은 남색, 짙은 회색 같은 옷은 주변 환경과 강한 대비를 이루어 모기의 표적이 되기 쉽거든요. 따라서 옅은 색의 헐렁한 긴 팔과 긴 바지를 입는 게 참 좋습니다. 긴 팔과 긴 바지는요, 피부 노출을 줄여주고요, 헐렁한 옷은요, 모기가 옷 넘어 피부에 닿기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곤충 기피제를 정확하게 사용해보세요. 디트 성분. 그래요. 농도가 약 30% 정도, 아이카리틴 성분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바를 때는 눈가, 입가, 또 상처 부위를 피해주고, 옷과 노출된 피부에만 발라주십시오. 그리고 제품 설명에 따라서 제때 덧발라 보호 효과를 유지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변 환경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기는요, 고인 물에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매주 실내배에 물이 고일 수 있는 화분, 받침, 빈 깡통, 버려진 타이어 같은 용기를 꼼꼼히 점검을 해서 씻고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이제 관리해 주십시오. 문과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해 주고 혹시 찢어진 구멍이 있게 되면요 바로바로 소리를 내서 모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줘야 합니다.

환경위생을 이웃에게 주십시오. 집 앞뒤 풀숲, 쓰레기, 도랑, 베란다나 정원같이 무기가 좋아하는 어둡고 습한 곳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요. 음식은 적절히 보관을 하고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리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름철 모기 어떻게 지혜롭게 예방을 하고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야죠.

여름이면은요 제철 과일 중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복숭아잖아요. 네, 소밀복숭아, 전도복숭아, 황도복숭아, 납작복숭아, 정말 다양한 복숭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많은 복숭아들을 어떻게 골라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네, 품종보기입니다.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병아리복숭아, 전도복숭아, 혈도복숭아, 구부복숭아를 추천해드립니다. 반면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한 복숭아를 좋아하신다면요, 수밀복숭아, 납작복숭아, 황도복숭아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품종보기 이어서 다음은요, 색깔보기입니다. 복숭아를 고를 때는요, 빨간색이 묻지 않은 바탕색을 잘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탕색이 푸르스하면은 대부분 덜 익은 거고, 반면 잘 익은 복숭아는요, 바탕색이 흰색이나 노란색을 띱니다. 네, 계속해서 외관 보기입니다. 통통하고 껍질이 온전하며 눌리거나 갈라지거나 찍힌 자국, 또 곰팡이, 즙 흘림, 갈색 반점이 없는 게 좋은 복숭아입니다. 껍질에 주름이 셨다면요, 오래되어 수분이 빠진 신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촉감 느껴보기입니다. 복숭아의 어깨 부분이나 꼭지 근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또 적당한 탄력이 느껴지면요 적절히 익은 겁니다. 너무 딱딱하게 되면요 덜 익은 것이고 너무 물렁하면 지나치게 익었거나 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 원래 단단한 품종은요 리베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냄새 맡아보기입니다. 잘 익은 복숭아는 도요한 자연향이 나죠. 덜 익은 것은 풀냄새가 나고 술냄새나 발효 냄새가 나는 것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복숭아 종량 참고해 주시고요. 수밀복숭아는요 한 개 약 250g, 천도복숭아는요 80에서 100g, 납작복숭아 같은 것은요 약 40g의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기가 있는 가정은요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유식을 시작한 아기에게는요 복숭아 풀이를 아주 소량부터 먹이고 알레르기 반응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가 복숭아를 먹을 때는 반드시 곁에서 지켜보며 씨를 삼키지 않도록 조이를 돌리고 갈아서 즙으로 먹기보다는 온전한 과일 형태로 먹이는 게 좋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조종하는 우리 아이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겠죠.

또한 여름이 돌아오면은요, 많은 분들의 식욕 부진, 에어컨 바람으로 인한 냉방병, 잔 음식을 먹은 뒤에 속이 불편한 경험 하시고 했죠. 네, 이럴 때 바로 생강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강도 종류에 따라서 쓰임새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요, 어린 생강, 네, 이 늙은 생강의 차이점과 또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 생강의 지혜는요,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모든 다른 모습으로 적용해야 하는 이치와도 왔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생강은요, 연강 혹은 채강이라고도 하죠. 생강의 새싹으로 표피는요, 흰색이나 다방색을 띠고요, 상단의 생강 새싹이 빨간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고

섬유질이 적어 식감이 아삭하고 부드럽고요. 중의학적으로는 성숙한 생강처럼 성질이 뜨겁지 않고 매운맛도 부드러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린 생강을 먹게 되면요,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식욕을 돋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생강은 절이거나 채 썰어 냉채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용기와 함께 볶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 흔히 우리가 생강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색상은 비교적 노랗고 새싹이 없으며 껍질이 어린 생강보다 거칠답니다. 중의학에서 생강은요, 추위를 없애죠. 습기를 제거해주며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두통과 코막힘, 기침과 가래, 구토와 설사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강은 아주 맵기 때문에 차로 우려 마시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 일큰 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죠. 생강은 새 쪽에서 다섯 쪽을 끓는 물에 우려내면요, 간단한 생강 자완서, 여름철 지게나 요리, 죽을 끓일 때 채 썬 생강이나 생강편을 적절히 넣다 보면요, 식감도 살려주고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르른 생각 많은 지역에서 강모라고 부르죠. 성장기간이 가장 길고 표피가 거칠며 수축이 되고 짙은 노란색을 띠며 섬유질이 거칠고 단단하답니다. 매운 맛이 강하고 진저를 함량이 높아서 한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뚜렷하죠. 여름에 감기에 걸렸을 때 늙은 생강으로 흑설탕 생차를 끓여서 마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활성 성분을 더 잘 방출하기 위해서 생강을 두드리거나 얇게 써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올해는 당창근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부터 주부클럽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군을 새롭게 마련해서 연변의 영웅인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밤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아름다운 명사를 가진 우리 연변당. 이곳에는 홍색 유전자를 전파해온 수많은 영웅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연변의 초대 주장이셨던 주도케의 동지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케는 조선족으로서 본명은 오기섭이며 1911년 러시아 상승자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따라 길림성 용정으로 이주하는 그는 그곳에서 혁명사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진보 인사들의 영향으로 그는 점차 일제의 간악한 실체를 깨닫게 됐고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서야 함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먹고 사는 작은 가족의 문제가 아닌 전체 민족의 거대한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걸어나갈 길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가졌습니다. 1931년 주도케는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9.18 사변이 일어난 후 그는 항일투쟁에 적극 뛰어들어 항일구국회의를 조직을 하고 혁명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후 당의 파견을 받아 소련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그는 연안에서 대생산운동, 군정학교 설립 등 준비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항일전쟁이 승리한 후 주도케는 동북으로 돌아와 군대 창건 및 확충 그리고 토지개혁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변의 자리를 잡고 사업을 하면서 연변 지휘서기, 주장, 길림성 부성장 등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셨습니다. 연변에서 재임하는 동안에 그는 민생발전과 민족단결사업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연변대학교를 창립하고 초대 교장으로 취임을 하여 많은 민족 간부와 전문 인재를 양성해냈습니다. 그때 이미 민족단결 선전호를 제정을 하여 변강민족단결의 기초를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연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실제 사업으로 변경을 번영시키려는 포부를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식수조림과 하천정리 공사를 추진하고 원봉용수, 서수동조 등 종점수리사업을 주관하여 완성을 했으며 경작체 개량과 수전개발을 통해서 노후관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변의 농업 목축업 발전과 변강 진행을 크게 추진했습니다. 그는 변강을 수호하고 여러 민족 군중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평생의 정력을 다 바치었습니다. 1972년 주덕현은 무안에서 불행하게 병으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북만의 깊은 밀림 속에서 일제와의 처절한 산토에 정취를 바치었고 혁명의 성지 연안을 찾아 중국 혁명의 승리 신념을 다졌으며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에 초석을 다진 주덕해. 우리는 그의 숭고한 정신과 애민의 뜻을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바로 수많은 영웅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세워진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요, 아마도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모기 한 마리 피하는 습관, 그리고 또 복숭아 하나를 고르는 손길, 생강 한 조각의 쓰임새에 대해서 이모점으로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주덕회 동지의 이야기와 함께하며 연변의 홍색 역사를 되새겨보았죠.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내일의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월요일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최준이,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일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우리의 삶은 한 잔 술과도 같습니다. 쓴맛, 단맛, 그 모든 맛이 어우러져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리현숙의 글입니다. 술은 달다. 제목을 쓰고 보니 너무나도 거창한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마시는 술은 진짜로 달다. 여자가 뭔 술타령인가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술이 좋다. 아버지는 술꾼이셨다. 생전엔 매일마다 반주술을 마셨다. 식사를 거르셔도 술은 챙기는 그런 분이셨다. 질푼 알각잔에 소주를 찰찰 흐를 것처럼 부어서는 잔을 들지도 않고 고개를 숙여 마시곤 했다. 술을 좋아해서인지 술 친구들도 자주 집으로 부르셨다.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 술안주 갖추기가 힘들어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잔소리하지만 그런 말이 아버지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덕분에 우리는 돼지고기 한 점이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었고 그 멋이 좋아 술 마시는 아버지가 좋았다. 반대로 어머니는 술을 마시지 않으셨다. 맥주 반잔쯤 하셔도 얼굴이 빨개나셨다. 간에 알코올을 해독하는 성분이 없다나 그렇게 들은 것 같다. 그런 걸 알기에 친구분들은 어머니에게 술을 권하시지 않는다. 그런 어머니는 왁작한 술상에서 늘 이방인으로 보였다. 어머니를 많이 닮아서인지 오빠와 동생은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그런 두 분의 유전자를 아주 고르게 이어받았는가 보다. 술을 아주 즐기지만 술만 마시면 알코올을 해독시키지 못하는지 얼굴이 빨개난다. 그런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좋지 않다지만 나는 술을 아주 좋아한다. 내가 처음 술을 접한 것은 초중 3학년 졸업식 때였다. 졸업식이 시작되자 처음엔 학부 형이랑 선생님들의 눈치를 봐가며 가만가만 마시던 술이 선생님께서 오늘만은 마셔도 괜찮다는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너도 나도 술병을 꺼내들었다. 그날만은 모범생, 문제생이 없었던 것 같았다. 그 후 사회로 나와서 조금씩 마시던 술이 홀로 여행사를 차리고 나선 점점 더 많이 마시게 되었다. 결혼하고 나선 술 마실 일이 종종 있었다. 친정이요, 시집이요, 일도 많았고 남편 쪽, 내 쪽 친구들도 많았으며 직장 동료들도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자주 술을 마셨다. 하지만 술도 상대와 장소를 가려서 마셔야 한다. 이젠 나이도 마흔을 넘어섰고 애도 크고 별로 속타는 일도 없으니 친구들이랑 자주 모여서 술 모임을 한다. 그래서인지 며칠 안 마셨다 싶으면 술 생각이 난다. 그러면 위챗에 오늘은 술 한잔 하고 싶다. 오늘은 취하고 싶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 잔만. 이라고 글을 올린다. 그러면 꼭 나처럼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저녁에 술 한잔 할까 하고 유혹한다. 혹시 술 마시자는 친구가 없으면 나는 집에서 마른 명태 조각에 맥주 한 병쯤 혼자서 간단하게

그러는 나를 보고 술이 맛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대답한다. 나는 술이 달다. 왠지 달고 마시고 싶다. 그것은 술보다도 술만 마시면 동동 뜨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좋아서인 것 같다. 기분이 좋아지면 주위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인다. 언짢았던 일들도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술이 해결해주는 일이 의외로 많았다. 안 풀리던 일들도 술상에서 해결이 되고 어색하던 사람들도 한 번의 술로 친숙해지고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싸우던 친구들도 술상에선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런 모습에 술이 좋았고 술이 달았다. 술을 마시고 오만상을 찌그리는 그런 술을 나는 마시지 않는다. 예전에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상을 찌푸리는 친구를 보고 그럴 거면 술을 왜 마시냐고 술이란 건 마셔주고 살짝 웃어줘야 같이 마시는 사람도 기분이 낫지라고 했더니 그것이 후엔 술상의 어록이 되었다. 지난 단오에 쓴 일이다. 아침 일찍 친구가 위챗 모멘트에 이런 글을 올렸다. 우리 친구들 속엔 남자가 없으니 양꼬치 구워줄 사람도 없구나. 그리고 의리의 하회가 있으려니 했는데 말이 없었다. 이어서 내가 연속 글을 올렸다. 3일이나 휴식인데 얼굴이나 보자. 만나서 간단하게 술이나 하고 간단하게 자기 자랑도 하고 또 간단하게 시집 흉이나 보자. 효과가 짱이었다. 그렇게 간만에 만난 우리는 누구 권할 것도 없이 술이 쭉쭉 잘도 내려갔다. 그 맛이다. 달달한 술맛, 달달한 친구 사이, 그리고 달달한 우정의 술은 정말 달았다. 값비싼 술을 부어서는 남 몰래 상 밑에 쏟아버리는 그런 일을 나는 하지 않는다. 아니 아니 하면서도 마실 것은 다 마시는 그런 일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실 거면 재미나게, 안 마실 거면 아예 술상에 앉지도 말자는 것이 나의 술상 법도이기 때문이다. 술은 오락연회의 흥분제이고 사람들 사이를 개선시키는 윤활제이다. 술의 의의는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술상에 있고 같은 술상에 앉은 사람들에게 있고 기분에 있는 것 같다.

암수필입니다. 정국선이 쓴 수필, 마음벽에 걸린 시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딱, 똑딱. 시계 바늘 소리가 귓가에 또렷이 들려온다. 시계는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변함없이 돌고 또 돌아가며 시간을 날리고 있다. 시계의 끊임없는 회전과 함께 날이 가고 달이 지나며 추나 추동 사계절이 바뀌고 한 연대 한 세기 세월은 덧없이 흐르고 있다. 쉼없는 시간의 흐름에 동반된 삶, 어쩌면 삶을 주도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시계 하나가 걸려있는 듯 싶다. 한 점의 흐트러짐도 모르는 규칙적이고 정확한 시계와는 달리 주인의 마음에 따라 빠르다가 늦다가 가끔은 멈추기도 하면서 마음속의 시계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변화를 거듭한다. 철부지 동년 시절, 학창 시절에 마음의 시계는 거침없는 달림을 해왔다. 친구들과 소꿉놀이의 시간을 아끼며 선생님의 칭찬말에 마음을 부풀리며 동실 뜨는 아침해를 마중하고 불타는 저녁 노을과 합창을 하고 둥근 달 바라보며 꿈을 키우는 시절. 그 시절은 마냥 달기만 하던 시절이어서 언제 하루 해가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지냈다. 사업에 갓 참가해서 헷내기 교원으로서 로 교원들의 경험을 배우는 한편 사랑하는 학생들과 울고 웃으며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던 때 시간은 항상 나를 재촉하여 눈, 코 뜰 새 없었다. 마음벽에 걸린 시계는 훌쩍훌쩍 뜀질이라도 하듯이 20여 년이란 세월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 후 20여 년의 경력을 쌓고 로교원의 행렬에 들어선 후 어느 날부터인지 딱히 알 길 없이 나는 가끔 벽에 걸린 시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아직 20분이나 있어야 점심시간이네. 이제 3시밖에 안 된다.

아직 두 시간이 있어야 퇴근 시간이구나. 벽에 걸린 시계는 자꾸만 내 마음속에 걸린 시계를 조롱이라도 하듯 하고 나는 짜증이 슬슬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분명 내 마음 벽에 걸린 시계는 나의 권태와 함께 늦장을 부리며 마음속에 부글부글 거품을 일구고 있는 것이다. 한 시간이 두 시간 같고 하루가 열흘처럼 지겨워지며 순간순간 솟구쳐서 무엇인가 쓰고 싶던 글들도 제목만 달랑 책자에 써놓고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그대로 버려둔 채 딱히 마음을 잡지 못하고 늦장을 부리며 있는데 퇴직을 1, 2년 앞둔 노교원들의 언제면 퇴직이 될까? 이젠 교직 생활도 30여 년이 지나고 나니 징글징글 지겨워진다 라는 내심의 고백이 들려온다. 모심 중 죽음을 향한 삶의 행정에 대한 생각을 더해보게 된다. 사람이 태어나서 언젠가는 꼭 죽게 되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 언젠가는 꼭 죽게 된다는 확실한 사실 앞에서도 누구나 죽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지. 얼마 전 교직원 20여 명이 4명의 정년 퇴직 교원들을 위해 준비한 만회에서 한 정년 퇴직 교원은 눈물이 글썽해서 퇴직을 앞둔 나날엔 언제면 퇴직이 될까고 그토록 학수고대했었는데 정작 퇴직을 맞고 보니 마음이 텅 비어가는 느낌에 허전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상악 종소리 울리고 하악 종소리 울리는 데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자꾸만 학교 운동장에 눈길이 가고 마음은 그냥 쉬지 못하고 학교에 머물러 있다고. 토요일, 일요일 휴식일이 되어야 마음 편히 집에서 있을 수 있게 된다며 퇴직을 기다리며 살아온 몇 년이 참 후회스럽다는 감수를 토로했다. 그동안 학교 사업에서 항상 앞장서고 열심히 달려오신 선배 선생님이 퇴직을 앞둔 몇 년 단계를 풀었던 짧은 순간도 아깝고 후회로 남는 시간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항상 열심히 뛰며 살아간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았다. 지난 4월 조직된 교원연수회에도 나이 50에 연수는 해서 뭘 하냐 하는 동사자들의 편견을 뒤로 물리한 채 나는 아무런 주저도 없이 참가할 결정을 내리고 연수를 떠났다. 내심 내 나이가 제일 많아 젊은 교원들 속에 끼어 난감하지 않을까 걱정도 약간 했었는데 정작 연수에 참가하고 보니 퇴직을 1, 2년 앞둔 로 교원들도 와 계셔 한시름 푹 놓을 수가 있었다. 더욱 연수기간 그분들의 나이와는 전혀 무관하게 열심히 청강하고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발표하던 모습이 참으로 공경스러워 내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게 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배우기 딱 좋은 나이구만. 나는 신이 나서 교실 맨 앞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하루에 거의 8시간에 달하는 강좌를 지루할 줄 모르고 열심히 들었다. 내심의 동력과 함께 내 마음속의 시계는 늦장을 부리지 않았던 것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두고 그 누구도 라테와 함께 뒤따르는 권태로 하나의 죽어가는 영혼의 죽은 늪을 파고 그곳에 자신을 던져버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봄 계절의 노크소리와 함께 이른 새벽 드레나가 곡식을 심고 변모를 하고 모던 여름철에도 땡볕 아래 땀덩이를 쏟으며 기음을 메고 농약을 치는 싱그한 농민들의 모습에 감동이 흐르고 운동장에서 단체무 훈련, 체조 연습, 배구 훈련, 축구 훈련을 하며 항상 운동장이 들끓게 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생기가 넘쳐 흐른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밤을 패가며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은 마냥 대견스럽다.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신의 삶이 더 풍요롭고 즐겁고 찬란하기를 바람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와 땀으로 자신의 삶을 예쁘게 살찌워가는 삶이야말로 화려한 삶이 될 것이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들은 우리들의 삶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하고 아름다운 화원도 보게 되고 풍성한 수확의 희열도 만끽하며 인생을 빛나게 거듭날 수 있게 할 것이다. 항상 삶에 감사하며 마음속의 시계를 멈추지 말고 멋진 인생 그래프를 그려가기 위해 쉼없는 행정을 계속해야 하리라. 똑딱, 똑딱. 시계는 시간을 알리고 내 마음속의 시계도 신나게 달리고 있다. 이상으로 오늘 풀어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9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였습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능시대, 사색의 힘을 길러주는 책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백승이 쓴 또 오세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백승은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련행성 안산의로 공업지대에서 태어난 그는 11살의 부모를 따라 서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기억, 사회 급속한 발전 속에서 느끼는 혼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이 그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르게 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그를 렌즈로 삼고 고향의 현재와 과거 및 시대의 격변이 사회 여러 면에 미치는 충격,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가족의 처지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익숙했던 가까운 친척과 친구, 거리와 풍경이 바래지고 흐릿해졌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고 구체적인 현재로 다가오면서 그에게 새롭고 객관적인 시각을 선사해줍니다.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지만 어떤 것들은 글과 함께 남게 됩니다. 저자는 글쓰기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성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배달음식 신왕 개병의 첫 비허우 문집입니다. 이번에 그는 응축된 시행 사이에서 벗어나 매 식구가 탄생하기 전으로 돌아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놓습니다. 그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살아온 부모의 사랑, 고난 속에서도 굳건했던 어머니 포성진의 생애를 기록함으로써 그 시대 여성들이 공동으로 겪었던 상황을 비춰줍니다. 그는 부모와 함께 한 마지막 시간에 세세한 부분들을 회상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또 배고픔 속에서도 단순한 기쁨을 찾을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머니의 이름이기도 한 성진이라는 제목처럼 길고도 고단했던 삶 속에서 평생을 거쳐 마침내 고난을 따뜻하고 반짝이는 진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풍족한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어떻게 자기와 세계를 인식할까요? 풍족한 세대는 이헌봉과 양행이 합작해 쓴 신작으로 개혁개방 이후 물질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출생한 군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해당 세대와 그 부모 세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성장 경로와 자기 구축 과정을 보여주면서 세대 간의 인지 차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상업 발전, 과학기술 갱신, 매체 변화와 오락문화 전환이 이 군체 세계관에 주는 영향을 다룹니다. 그 속에서 영영후가 빈곤을 겪지 않은 첫 세대로서 교육 경쟁에서 70후 부모 계층의 초조함으로 인한 내부 공경에 직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을 배제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도전해야 이길 수 있다는 사회적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AI는 구경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영국의 나이젤 투는 저명한 인공지능 기업가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에 관한 많은 과학보고서 가운데 이 책은 독특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것이 우리를 도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발전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뜨겁게 논의하는 화제에 대한 토론이든 물러나고 작가는 늘 개인의 경력과 체험을 결부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해 나갑니다. 또 차분하게 읽을 수 있고 설득력이 있어 독자들에게 깊은 깨달음도 안겨줍니다. 다음으로 다정한 서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는 볼스카의 작가 올가 토가르추크가 노벨상을 수상한 후 처음 출간한 책입니다. 책에는 6편의 에세이와 6편의 강연록이 실렸는데 각각의 텍스트를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는 문학과 글쓰기입니다. 읽기에서 출발해 쓰기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다채로운 문학적 로정을 따라가노라면 어느 순간 그의 작업실에 초대되어 한 편의 소설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작가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던 방대한 독서 이력과 예술적 취향뿐만 아니라 현재 시도 중인 새로운 문학적 실험들과 놀랍도록 독창적인 상상력도 엿볼 수 있습니다. 책 표지의 꽃과 잎새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눈꽃 속에서 소심스레 윤곽을 드러낸 인간의 실루엣, 가운데가 텅 비어 성별도 나이도 인종도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형체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이며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궁극적으로 자연의 품속임을 일깨워줍니다. 이번에는 볼스카이 작가 올가 토가르추크의 대표작인 방랑자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여행 그리고 떠남과 관련된 배경

편이 넘는 짧고 긴 다양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떠났다가 느닷없이 부인과 아이를 잃어버린 남자, 죽어가는 첫사랑으로부터 은밀한 부탁을 받고 수십 년 만에 모국을 방문하는 연구원, 장애인 아들을 보살피며 고단한 삶을 살다가 일상에서 탈출해 지하철역 노숙자로 살아가는 여인, 프랑스에서 사망한 쇼팽의 심장을 몰래 숨긴 채 모국인 볼스카로 돌아온 쇼팽의 누이, 다리를 절단한 뒤 정신 착란증에 시달리는 해부학자, 지중해 유람선으로 생애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그리스 문명의 권위자, 어딘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들, 아니면 어딘가를, 무엇을, 누군가를,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해 다다르려 애쓰는 사람들, 이렇듯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각양각색의 이야기가 시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집니다. 모스크바의 지하철역 주변에서 로스카는 정체 모를 로파의 에피소드를 통해 저자는 사람이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어떤 장소나 사물에 얽매이게 되면 근본적으로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합니다. 방랑자들은 여러 이야기를 직조한 다성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별무리 소설입니다. 불과 10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텍스트도 있고 긴 분량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행기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은 독자로 하여금 한 문장 한 문장 곱씹듯이 읽으며 사색을 하도록 유도하는 철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또 읽을 때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장르 또한 다양해서 여행일지나 탐방기는 물론 편지나 강연록 형식의 글들도 공존합니다. 그 중에서 인체나 내장기관을 전시한 박물관에 대한 관람 기록은 추리물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에서 쓴 에세이도 있고 바쁜 요정을 쪼개 기차역에서 무릎 위에 책을 받쳐놓고 족지에 휘갈려 쓴 단상도 있습니다. 트렁크에 담긴 구겨진 짐처럼 두서없고 혼란스러운 형태로 다채로운 에피소드가 쉼없이 라리얼됩니다. 각각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또한 시간적, 공간적으로 서로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작품 전체를 놓고 보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발견됩니다.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끊임없이 서로 마주치고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에피소드의 후속 스토리가 뒷부분에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날 때쯤 다음 에피소드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단서가 은밀하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서를 찾아보고 서로 연결되는 요소들을 찾아보는 것도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재미가 됩니다. 이 책에서 부단히 회자되는 여행이란 단순히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횡단하는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향한 여행,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시도, 시련과 고통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또한 이 방대한 여정에 포함됩니다. 독자 입장에서 이 책을 통해 직접 가보지 못한 이국적인 장소들을 간접적으로 방문해보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흥미로운 인물과 그들의 생애 단면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일종의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며 독자들은 잠시 여행자가 된 것처럼 깊이 몰입하게 되고 저자의 천재적인 통찰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2018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토카루 축구는 일찍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타인과 교감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야말로 글쓰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본질적으로 경계와 단절을 허무는 글쓰기를 통한 타자를 향한 공감과 연민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작이 바로 방랑자들입니다. 우리는 생이 시작된 순간부터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적 한계에 때로는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제목인 방랑자들이란 궁극적으로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옥일 작사 작곡의 자주자주 가보세요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에는 소중한 곳과 그리운 사람을 향한 아낌없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김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연변을 사랑하는 가요죠. 김창호 작사, 방룡철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요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는 고향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방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신의 고향을 지켜가기 위해 농촌에 남은 젊은이들이 마음을 담은 가요, 마을에 돌아온 중학생 보내드립니다. 초산 작사 도익 작곡의 이 가요를 리정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호 작사, 김덕균 작곡의 전사의 미연처 노래 부르네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문화주택을 짓고 구락부를 짓고 청든립을 만들고 논밭을 개항하던 그때 그 시기의 풍경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어서 1960년대 창작된 박화 작사 김유식 작곡의 산으로 가세 보내드립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싶을 때 마음이 찾는 곳은 바로 푸른 산입니다. 시원한 산바람, 울창한 숲, 맑은 공기가 느껴지는 이 가요는 활기차고 경쾌한 리듬으로 자연 속에서의 자유와 즐거움을 전달합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김철학 작사 안국민 작곡의 밀림은 푸른 바다 나는 갈매기 준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지난 시절. 함께했던 추억은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흘러간 시간과 소중했던 순간들을 회상하게 만드는 가요. 조시권 작사 김창락 작곡의 그립다 그 시절 보내드립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2: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1: 연기 녹화 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기를 건설합시다.
2: 연기 녹화 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7월 22일은 국제 달의 날입니다. 이날은 인류의 최초 달 착륙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인데요.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암스트롱 일행을 달에 보내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달의 신비한 모습을 하나 둘 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즐거운 동요와 함께 밤하늘을 환하게 비춰주는 달을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리룡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채매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은 어째 밝을까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구의 유일한 천연 위성인 달은 약 45억 년 전에 형성됐는데요. 달은 지구로부터 약 38.4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를 에워싸고 쉼없이 운행을 합니다. 달은 지구보다 훨씬 가볍다고 하는데요. 질량이 지구의 약 81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달의 체적은 지구의 약 49분의 1이고요. 지구를 농구공이라고 한다면 달은 탁구공만한 크기겠죠.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빠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밤하늘에서 빛나는 둥그란 달은 옥쟁반 같기도 한데요. 때문에 달이 동그란 구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달은 완전한 공모양이 아니라 편구체인데요. 량끝이 살짝 납작하고 가운데가 볼록한 레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은 무엇 때문에 레몬 모양일까요? 이는 달에 대한 지구의 인력과 달의 자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나뭇잎

어두운 밤길을 등불처럼 밝혀주는 달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죠. 그렇다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보내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밝은 달을 볼 수 있는 것은 태양 덕분인데요. 태양이 강한 빛을 달 표면에 비추면 달은 그 빛을 반사시킨답니다. 그렇게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쁜 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최혜룡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경득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산들이와 한들이를 보내드립니다.

달은 자전을 하면서 지구를 에워싸고 공전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달이 공전을 하는 시간과 자전을 하는 시간이 같다는 거죠. 이렇게 공전 시간과 자전 시간이 같기 때문에 달은 항상

비슷한 똑같은 면을 지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달은 언제나 달의 앞면인 거죠. 그렇다면 달의 뒷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주 비행체를 이용하면 달의 뒷면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경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로윤관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해님은 달님은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망원경으로 달을 구경해 본 적이 있나요? 달의 표면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크고 작은 구댕이들이 울퉁불퉁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푹 패인 구댕이를 달 구댕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운석이 부딪혀서 형성됐고 가끔은 화산 활동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달 구댕이들의 크기와 깊이가 모두 다른데요. 직경이 몇십 센티미터도 안 되는 구댕이가 있는가 하면 직경이 200km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구댕이도 있다고 합니다. 한석윤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선숙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을 보면 별을 보면을 보내드립니다.

2004년 1월 우리나라에서는 달을 탐측하는 상하공정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상하공정은 무인 달 탐측, 유인 달 착륙, 달 기지 건설 등 3개 단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상하 6호 탐측기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달 뒷면의 흙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왔는데요. 가져온 흙의 질량은 1900g을 넘는다고 합니다. 달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귀중한 자원이 있는데요. 달 기지가 완성되면 과학자들은 달의 환경을 더 자세히 탐측하고 달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지 한층 깊게 연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달에 관한 지식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매일 밤 변함없이 대지를 비추는 달은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롭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친구들, 앞으로도 항상 탐구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우주를 배워나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밤에는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우주의 신비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리태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희무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동네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

0: 아니겠습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시간을 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숙중량 원장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숙중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의사의 임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의학학계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또한 맹노 국가급 맹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숙중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보게 되면 다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 가지 재간을 말이죠. 갖춘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말이죠.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처방을 내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준확한 혈의 시오에라미다의 주사료법이라든가 침구료법에 그리고 칼침 쇼전도로 합니다. 이런 기술을 장악하고 있고요. 또한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말이죠. 정맥주사도 말이죠. 놓아드릴 수 있는 이런 재간을 갖춘 분입니다.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숙중량 원장님이 치료라는 범주가 비교적 높습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이런 말저의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치료할 때 보게 되면 하나는 중약을 말저 처방을 내서 지어드리고 전공에 근거해서 정맥주사라든가 침구료법이라든가 결합을 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환자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특기를 보이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갑상선 염증에 갑상선 결절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와서 또 골관절계통질병 치료에 소문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조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조근통 이런 골관절계통의 질병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모종 말이죠. 피부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말이죠. 소버짐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반복성이 강한 이런 말이죠. 피부병에 완고한 피부병 이런 질병 치료에도 말이죠. 조회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 이런 병으로 앓는 분들이 계신다 할 경우에는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숙사란 숙제를 쓰는데 수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 석중량 원장이가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심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토론해 봅시다.
0: 네.
1: 심장 자체하고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 이런 혈관계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말죠 질병들 갖다 심혈관 질병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 총수에서 보게 되면 이 심혈관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1: 대략에 3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14억이라 경우에 보셔 대단히 이게 비율이 높거든요.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심혈관 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제때 말이죠. 정확한 진단 확진을 하지 못하고 구급조치를 말이죠. 강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말이죠.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사망 총수에서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30% 정도 차지합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우리 심혈관계통의 질병들을 해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심근에 관계되는 질병에 신지연이라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신지梗스라든가 그리고 말이죠. 심장박동하고도 관계되는 질병 심리스창에 그리고 심포에 관계되는 질병 심보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구급을 해야 말이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심원성 추스라든가 심장 더우팅이라든가 심리 사이즈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질병들을 우리 여러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골라서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발생률이 아주 높고 그리고 또 위험한 이런 질병에 관심병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0: 네.
1: 관심병이라 할 때는 조약에 말이죠. 지질대사가 모든 원인으로 말이죠. 문란이 생깁니다. 지질대사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화음이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구천 들어보셨죠?
0: 네.
1: 강요산지에 이런 지표가 말이죠. 현저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장에 있는 말이죠.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말이죠. 동맥 관강이가 말이죠. 협착증이 생깁니다. 졸바진다는 뜻이 되겠죠. 졸바지면 어떻습니까? 이 관상동맥에 뭐 있는 이 관도가 졸바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0: 그렇죠.
1: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막혀버린단 네.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내가 지금 이런 병 진단은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죠. 증세가 있으면 이 방면에 대한 말이죠. 검사를 하고 확진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관심병이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가슴이 말이죠. 답답해 납니다.
0: 네.
1: 어떨 때는 말이죠. 왼쪽 가슴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아파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2: 네, 이 대웅구입니다.
1: 예, 예.
2: 예, 원장님이 보이고 효과 좋아가지고 지금 다시 좀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네, 가슴이 답답하고 좀 숨이 차가지고.
1: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2: 예.
1: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저는 예, 원래 고혈압이 있어서요. 어떨 때는 별로 저기 어선에는 일 없는데 어구에 좀 올라가고 예. 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4: 예.
3: 그리고 소변이 잦아가지고 방해에 잠 잘 못 잔단 말입니다.
4: 예.
3: 어떤
4: 예.
3: 이런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수소문 끝에 그 저기 길대 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영 치료를 잘한다 해서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진맥 받고 해서 예, 상세하게 좀 아예 거기 설명도 잘 해주면서 어떤 의약을 한 두 주일 넘어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 영 상당히 좋습니다.
4: 예, 예.
3: 그래서 예, 정말 이거 그런 오늘 예약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오늘 예약 질러 가자고 예약합시다.
4: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4: 예,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4: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저 김태준 의원이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 강철수 선생님이 무슨 예. 동상감이 있잖아요.
4: 예.
5: 제가 이거 예, 뭐 약 무게가 이거 얼리 버티지 못하겠어요.
4: 예, 견주염이 넘어요.
5: 예, 견주염이 그래가지고요.
4: 예.
5: 예, 한번 치료를 또 받으려고 오늘로 저 예약하려고 강철수 선생님은요.
4: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예.
5: 예, 수고하세요.
4: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6: 예, 전에 소문 듣고 김태중연의 원장님이 심장뼈 잘 치료를 한다겠어. 요즘에 신사에 어떤 때는 또 바늘 팍팍 찌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칼로 오래 내는 것 같고
4: 네 신조통이
6: 있고 또
4: 네.
6: 어떤 때는 네. 막 이리 심황해서 어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4: 신자
6: 어쨌든 아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그 원장 선생님 가 보이자고 그럽니다.
4: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예 수고하세요.
4: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4: 안녕하십니까.
7: 예
0: 네.
7: 예,
0: 네,
7: 안녕하세요.
4: 네, 네. 말씀하세요. 예.
7: 예. 네, 또 원장 선생님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4: 예, 네, 어떤 점에는?
7: 예, 네. 목대 팀이었지, 뽀뽀담이 그래.
4: 예.
7: 네. 그리고 머리가 좀, 그치, 너무 무거워, 비움이 그래. 좀, 어깨 박죽도 아프고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4: 예, 네,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7: 예. 아유, 수고하시오.
4: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매서울 하십니다.
4: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길대중이 강태수 설정 예약하겠죠.
4: 예, 어떤 상황입니까?
8: 아, 허리 다리가 아픔에 좋지 않아서.
4: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8: 예, 매서울 하십니다.
4: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내선합니까?
4: 예, 맞습니다.
9: 아,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4: 예.
9: 선생님, 나는 오늘 예, 그러니까 박윤덕 선생님 예약하겠죠. 내 주머니 갔다 왔습니다. 그래, 오늘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또 오늘 한 번 더 가려고.
4: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9: 아, 네, 담양에 아이가 왔어.
4: 예, 예,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9: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예, 됩니까?
4: 예, 예, 맞습니다.
10: 예, 저 오늘 또 그 최 선생님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어전에 출근하지? 예,
4: 예, 예 지무 맞다 그럽니까?
10: 예, 예, 그 선생님 지무 잘 넣는다.
4: 40년 나왔습니다. 예, 예, 예.
10: 예,
4: 예,
10: 예. 예 좀 지무 맞아 버려요.
4: 예, 그러세요. 예,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예, 그리고 예, 이 가슴이 답답하고 늘상 압박감을 느끼고 예,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아직 확진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 증세가 있을 때니 인천에 예, 심장내과에 가서 아, 상관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4: 예. 심할 때는 아까 말이죠 환자분들처럼 가슴이 말이죠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픈 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아픔이가 말이죠 방사성 통통이 생깁니다.
0: 네.
4: 왼쪽 어깨라든가 팔이라든가

0: 예. 심지어는 말이죠. 아래턱까지 말이죠. 예. 줄이 쫙쫙 뻗치면 아파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0: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축하합니다.
0: 예.
2: 예. 나 오늘 저, 저,

0: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3: 예,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저기 이쯤 내 그 머리에서 무슨 바람 소리인지 전기 소리 같은 게 자꾸 나고.
0: 예.
3: 그다음에 밥맛도 없고 다른 맥이 없고. 예. 그다음에 좀 어지러워가고.
0: 예.
3: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 청장 몇 번 썼댔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3: 지금 보니까니 밥맛이 좀 돌고 소화도 개체한다게 하고 그 소리 나는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3: 그래 오늘 또 그 좀 천장 더 쓰려고 그 박창호 그 주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4: 예.
2: 말씀하세요.
4: 예. 네, 그 박창호 그 주민이라는 그 폐를 저번에 약심게 많이 좋아지고 한 번 더 쓰다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0: 연결됐습니다.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박윤덕 주임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5: 그 전에 잠도 잘 못 자고 기억력이 없음에 많이 추워하고 또 짜증도 나고 했습니다.
0: 예.
5: 첨약 두 번 쓴 게가 잠들기 바쁘던 게가 좀 나아지며 수면 질량이 좋아진 것 같아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박윤덕 주임을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6: 예. 오늘 그 원장 선생님 또 좀 만나야 되겠어요?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저 진단받은 게 심장에 관장신 저 우양화 동맥인 예, 동맥경화로 받았습니다.
0: 예, 동맥경화.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6: 그 량 저 알제만의 저
0: 혈액이
6: 저 혈액이 방후한답 때는
0: 예예 심하구만. 예.
6: 그다음에 저 수면 도멍하고 심쇼하고
0: 예예. 예.
6: 그래서 원장 선생님 다른 데서 오늘 또 좀 가보자 그래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개인적 질문인데요. 네, 혹시 심장이 안 좋아도 귀에서 소리가 나나요?
0: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 아,
0: 예,
2: 네.
0: 예, 오장육부의 공능이가 다 서로 말이죠, 맞물게 네. 되는데, 예, 이 심장하고 말이죠, 예, 예, 중요하게 선천지본이, 예, 선장이랍니다. 예.
2: 네.
0: 이 선장하고 심장의 관계가 말이죠, 예, 예, 선주수인데 신주허입니다. 예.
2: 네.
0: 아, 심장.
2: 물과 불.
0: 예. 네. 물로 말이죠. 불을 끄게 됐어요. 예. 이 관계가 말이죠. 잘 조화롭지 못할 때는 말이죠. 예. 콩팥이 또 허해집니다.
2: 네.
0: 이럴 때면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예. 귀에서 소리가 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예. 어떨 때는 말이죠. 예. 아찔해 난단 말입니다.
2: 네.
0: 어지럽단 말입니다. 이 공능이가 실소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2: 네, 네. 잘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숨이 차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 더 심할 때는 호흡곤란 느낌인데 산소호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2: 네.
0: 그리고 이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가 말이죠. 예, 졸바지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0: 보니까 혈이 통하지 못하죠.
1: 네.
0: 혈이 통하지 못하니까 심장 자체의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장 박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에 대한 말이죠. 혈이 공급이가 말이죠. 잘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마치 뇌혈관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머리가 어지럽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다리라든가 얼굴이라든가 특히 눈은 저리 이런 데 말이죠. 수동현상이 생깁니다.
1: 네.
0: 부언한단 말입니다.
1: 네.
0: 요거는 부언할 때 말이죠. 우리 환자분들이 꼭 이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심장에 문제 있는가, 비장에 문제 있는가, 혹은 폐장에 문제 있는가, 공파체 문제가 있는가.
1: 네.
0: 어느 장기가 문제가 있어도 다 말이죠. 이 수종현상, 부언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꼭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응된 치료 조치를 강구해야 말이죠. 이 치료 효과가 말이죠. 리상적으로 됩니다.
1: 네.
0: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말이죠. 3억으로 되는 분들이 심혈관 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략의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황에서 대략 1,139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요, 심공농 쇄갈증이 나타납니다.
1: 네.
0: 이 심공농 쇄갈증에서 보게 되면 대략 890만 정도로 되는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관건 문제는 오늘의 심혈관 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지만은 제때 말이죠, 확진을 못하고 치료수단이가 말이죠,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사망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의 프로를 보게 되면, 다섯 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두 명 정도가 말이죠, 이 심장질환으로 사망됐다, 이겁니다.
1: 네.
0: 프로가 거의 절반 되죠.
1: 그렇죠.
0: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심혈관계통 질병을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이상적이 못 되고 사망되거나 혹은 말이죠, 지찬이라는데 우리 애락이 십자가 되면 병신이 된단 말인데 이런 비율이 높은데 치료도 치료겠지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교대라는 거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말이죠 중요하다 이겁니다.
1: 그렇죠.
0: 중요한데 말이죠 알아야 되죠. 상식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심장병이 잘 인기될 수 있는가. 특히 발병률이 높은 관심병에 하나는 말이죠 연령 단계하고 관계됩니다. 중노년 분들. 그런데 이 중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연령이가 지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40대 자의 분들이 우리 연대에서도 말이죠. 이런 중년들이 말 진단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 중년 분들이 그리고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속에서 말이죠. 고혈압이라든가 말이죠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게 되면 그 자식 되는 분들이 이 방면에 상당한 중시를 불러일으킬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고펑션이란데 위험이 이 관심병이라 이런 말이죠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고펑션이라는데 상고증을 말이죠 엄격히 공제해야 됩니다.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당뇨병 환자의 이거는 말이죠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하게 되면 이거 기초 질병이라네요. 꼭 말이죠 이거 제때 말이죠 풀어나가야 됩니다. 해결해 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이 심장병이 꼭 인기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술을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이런 분들 속에서 이 말이죠 관심

0: 등을 비롯한 심혈관계 등의 말이죠. 질병이 발생한 기회가 더 많습니다.
1: 예.
0: 그리고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 조선족 이야기 말이죠. 예. 태암이 일어난 체질이 있는데 비교적 말이죠. 뚱뚱한 분들, 예.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이 관상동맥에 말이죠. 예. 주경경화가 발생하면서 예. 관심병이라든가 말이죠. 예. 기타 심혈관계 통해 말이죠. 질병으로 말이죠. 발전할 가능성이 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아, 이게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말이죠. 하나는 말이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도 잘 안 되고 반복성이 강하고 재발사주를 한단 말입니다. 예? 또한 말이죠. 위험하다 이런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가 있습니다. 예?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렸지만 예? 첫째는 기초질병에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쌍고정이랍니다. 예? 이런 기초질병은 절대 풀어나가야 됩니다. 공제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음식 습관을 말이죠. 양호한 음식 습관으로 키워야 됩니다. 풀채를 많이 줘요. 예? 많이 자시고 예? 과일도 말이죠. 적당히 드시고 곡물을 많이 잡수시고 지방 함량이 높거나 말이죠. 예? 꺼야 예? 너무 작게 자시는 이런 습관을 말이죠. 예? 꺼 고쳐야 됩니다. 아, 그리고 예? 운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회에서 말이죠. 예? 뇌란데에 이야기되면 어떤 분들을 말이죠. 예? 자기 체질에 맞지 않게 말이죠.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기초질병이 심장질병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갑자기 악화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가? 이 운동 항목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수영이요, 뭐 육아요 말이죠. 빨리 달는 걸로 빨리 걸는 거네요. 요거는 꼭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이런 전문가 선생들이 지도를 받을 필요 있습니다. 내가 무슨 운동을 하면 내 체질이 말이죠. 이런 심혈관계통이나 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상태를 말이죠.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담배수를 절제를 하시고 체중을 꼭 공제해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7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또다시 도나시를 찾아 홍수방지 재해 구제와 재해 후 복구건설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스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 구제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조항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주왕, 국문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책임을 다지고

0: 정밀하게 조율하며 역량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실시해 피해 군중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며 실제 행동과 성과로 대중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우량이 줄어들고 홍수가 물러감에 따라 도나시에서는 배수와 감탕 제거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배수 및 감탕 제거 현장에서 각종 기계들이 작업하고 간부 군중들은 장애물 제거에 여념이 없으며 운반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침수 피해가 심한 주택단지와 길가 상가, 기업에 심입해 배수 감탕 제거 사업 진척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동식 배수차와 굴착기 등 공사 장비를 총괄적으로 조달 배치하고 인력과 물자를 합리하게 배치하며 침수 지점에 강제 배수 작업을 실시해 도로교통 질서를 조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감탕과 잔물은 치우는 즉시 운반해 도시의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폭우 영향으로 안명호진의 일부 지점에 심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 심입해 삼일꾼들에게 배수 작업 진척과 난점에 대해 물었으며 무인기가 실시간으로 전송한 화면을 통해 기타 지점의 배수 진척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통행 도로를 하루빨리 개통하고 감탕과 오수를 제거하는 것은 군중의 가장 절박한 염원이며 당위와 정부가 응당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각적 역량을 총괄하고 기계 장비를 충분히 투입해 고인물 배출과 감탕 제거 작업을 다그치 완수하며 환경 소독, 수원 감측과 위생 방역 사업을 제때 실시해 재해 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대석도 진에서 호가복은 사하 대교에 올라 수세의 상승과 하락 상황을 참답게 살펴보고 위험 구간 순찰 방비, 인원 대피 안치 등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배수 설비를 과학적으로 조율하고 침수 지역의 고인물을 다그쳐 강제 배수하며 백방으로 수위를 낮춰 고인물이 하루빨리 민가에서 빠져나가고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조속히 해소되게 해야 합니다. 배수 및 감탕 제거 사업을 농촌 주거 환경 정돈과 결부하고 하천 주변에 무너진 담장과 버려진 막사 등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하며 철거해야 할 것은 과감히 철거해 깨끗하고 정결하며 질서 정연한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정성껏 건설해야 합니다. 사하연진의 한 림시 안치소에서 호가복은 군중과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숙식 배치와 의료 보상 등 상황을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번 홍수 재해로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흐트러졌지만 어려움은 잠시뿐입니다. 당위와 정부가 든든한 뒷심으로 있고 사회 각계가 서로 도와주고 있기에 여러분은 꼭 난관을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호가복은 군중들이 안심하라고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안치소 주재 삼일꾼들에게 반응하라고 위로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 우환을 철저히 없애고 주거 환경이 안전한 입주 기준에 도달하면 군중들이 질서 있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호가복은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성소방구조총대 구조대원과 성전력회사 긴급보수 일꾼들을 위문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군중 대피 안치, 긴급 구조, 전력 공급 보장 등 면에서 기울인 간곤한 노력과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계속 드높은 투지와 강한 전투력으로 배수 및 감탕 제거, 시설 복구 등 중점 임무에서 지속적으로 난관을 돌파해 피해 지역이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일선을 굳게 지키고 있는 기층 간부들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책임을 짊어지며 봉사보장 사업을 실속 있고 세밀하게 잘할 것을 격려하면서 군중이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를 정성껏 해결해 피해 군중이 당과 정부의 따뜻한 배려를 직접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지도 과정의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도나시는 긴급구조 단계에서 재해 후 복구 건설 단계로 전환하고 있지만 임무는 여전히 간고하고 과중하며 단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주와 시 각급 여러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완강히 분투하는 우량한 작품을 계속 발행해 재해 후 복구 건설 재반 사업을 참답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 생활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고인물을 다 그쳐 배출하고 도시구역 저지대, 지하공간, 농촌 경작지, 하천 연선 등 물이 쉽게 고이는 지점을 정확히 조사 정비하고 각종 배수 기계를 총괄적으로 배치해 작업 진척을 다그치고 배수 효율을 높여 후속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 감탕 제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 간선도로, 주택단지, 집 앞뒤 마당, 농경지와 림지, 하천 기슭 등 중점 부위에 초점을 맞춰 홍수의 떠밀려와 나은 진흙과 모래, 잔물과 각종 폐기물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도로면 평탄화와 장소 정돈 작업을 전개해 군중들에게 깨끗하고 정결하며 막힘없이 질서 정연한 생활 환경을 하루빨리 되찾아줘야 합니다. 위생 방역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감탕 제거 마무리 작업과 환경 소독을 빈틈없이 연결시켜 감탕 제거와 정돈이 끝나는 곳마다 소독 방역이 즉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공공구역과 수원지, 주변 환경을 중점 소독해 군중 건강 생명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파손된 기초시설을 다그쳐 복구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등 파손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를 다그쳐 각종 기초시설의 정상 운행을 하루빨리 회복하게 하며 군중의 기본 생활 수요와 공업, 농업 생산 수요를 보장해야 합니다. 안치소의 보장 봉사를 정성껏 잘해야 합니다. 음식, 숙박, 의료 등 기본적인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고 로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특수인원들을 중점적으로 잘 돌보며 피해 군중이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병이 나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확보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두경국, 우해생, 주직소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와 도나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이번 폭우가 내린 후 도나시에서는 민생보장, 재해복구 등 재반사업을 신속히 전개했습니다. 여러 자원봉사단체는 민생 우선을 견지하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각계에서 힘을 모아 생산생활이 질서있게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는 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도나시 빨간모자 자원봉사협회 구조팀은 식수, 식품 등 응급물자를 가득 실은 보트를 끌고 건물별, 단원별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기본 생활 수요를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도나시 빨간모자 자원봉사협회 회장 유옥애입니다. 저는 도나 주민이자 당원이고 공익 조직에서 직책을 맡고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날 밤 이 자리에서 새벽 한두 시까지 작업하고 집에 갔습니다. 줄거운 물 속에서 작업했는데 물이 빨리 차올랐고 강물이 역류해 아주 위험했습니다. 30분 만에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서 7시부터 이곳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약과 음식을 전달하며 계속 일했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틀이나 사흘이면 물이 빠질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구조대의 온기 있는 지원과 함께 전력 공급 복구 작업도 전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해 후 민생 회복을 힘써 보장하고 도시 생산 영업 재개와 주민 정상 생활에 전력 장벽을 뚫기 위해 전력 부문 일꾼들은 강빈 사회구역과 옥양성 2기 주택단지에서 24시간 쉬지 않는 긴급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배수 펌프를 설치하고 송수관을 포설하며 고인물을 계속 빼면서 전력 선로 점검과 동전 공사의 안전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도나 주민 류구성입니다. 곧 전기가 들어온다니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도나시에서는 루게로 2천여 명의 기관 간부를 감탕 제거와 환경 소독 등 작업에 동원했습니다. 도나시 황리허진 균농들이 밭의 감탕과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남은 시설을 점검 수리하며 균사 재건과 귀버섯 재배를 위해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황리허진 진장 곽상엽입니다. 현재 전진 16개 촌의 작물과 귀버섯 산업이 모두 일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재해 복구와 자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 홍수방지 재해 구제 일선에서 바로 이런 평범한 모습들이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도시 온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 재해 복구 작업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으며 18일까지 주요 도로의 교통 출행은 이미 정상화되고 주민들의 생산 생활 질서도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0: 옳습니다.
1: 18일 연결시 삼꽃거리 2599번에 위치한 새 수상시장이 정식 문을 열고 시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0여 년간 도시 생활 정취를 간직한 인기 시장이 강변 예터를 떠나 새 출발을 알리게 됐습니다. 새 수상시장은 넓고 깨끗한 시설로 정통 조선족 미식 문화와 온라인 인기 시장의 장인 정신을 함께 이어가며 변경 도시 문화 관광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열보도 세 번째 부분에서는 새 수상시장을 찾아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는 시장 정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맛있는 음식 향이 풍깁니다. 예시장과 달리 이곳은 탁 트이고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터넷 달인과 각지 관광객들이 일찌감치 찾아왔습니다. 모두에게 익숙한 인터넷 생방송, 특색 미식, 생활 정취가 새 시장에서 더 좋은 발전 공간을 갖게 됐으며 온라인 조회수와 오프라인 방문객 모두 새 수상시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험 영업 중인 새 수상시장에 들어서면 탁 트인 실내 대청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옛 시장과 비교해보면 새 시장은 증수기 안전 위험과 겨울철 시례 추위라는 단점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새 시장은 총 투자가 1억 2천만 원, 총 건축 면적이 1만 2천 평방미터이며 실내외에 모두 834개 매대를 설치했습니다. 1층에는 조선족 통나무집 품격의 특색 매대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으며 떡, 순대, 김치, 특색 국밥 등 전통 경영 모식이 온전히 보존됐습니다. 아침 6시가 넘자 주 문화관광 추천관이며 짧은 영상 블로거인 대취 재연변 장예민이 새 시장을 찾아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새 시장의 특색 간식 매대에 카메라를 돌리고 매력적인 연변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주 문화관광 추천관 대취 재연변 방송인 장예민입니다. 새롭게 승격된 시장에 와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규모가 더 커지고 환경이 깨끗하게 정돈됐으며 건축 품격도 조선족 민속 특색이 더 두드러집니다. 앞으로도 기존 생방송 품격을 이어가 연길의 정겨운 시장 풍경과 민족 풍정을 보여주고 카메라로 전국 관광객들에게 새 수상시장을 알리며 연길 특유의 민속 매력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장혜민은 옛 수상시장에서 생방송할 때 좁은 통로에 업주와 관광객, 촬영 달인들이 빽빽이 들어차 인파가 몰리거나 촬영 구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자주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새 수상시장은 구역 구분이 명확하고 동선이 넓어 인터넷 달인들의 생방송, 관광객 방문, 업주들의 영업이 서로 방해되지 않아 온라인 전파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줬습니다. 단을 내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수상시장은 인기몰이를 했고 독특한 민속 풍토와 정취로 수많은 관광객들을 흡인했습니다. 시험 영업 당일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새 시장을 찾아 승격된 시장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흥룡강성 수화식 관광객 류련합니다. 연길 수상시장에 처음 와봤는데 정취가 있고 간식들도 정말 맛있습니다. 연길 사람들도 너무 열정적입니다. 저는 김치랑 막걸리, 순대 등 연길 특산물을 샀는데 돌아가 친지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길 주민 류예호입니다. 예시장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끔 물이 불어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새시장은 지리적 위치도 좋고 주차도 편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소수민족 문화도 느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인기를 이끄는 근간은 대를 이어 지켜온 조선족 미식의 장인 정신입니다. 시장에서 20여 년간 자리 잡은 업주들이 모두 새 시설에 입주해 조상의 솜씨를 계승하고 민속 음식 문화 핵심을 지키며 앞으로의 영업과 문화 관광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형제 식당 업주 왕장승입니다. 옛 수상시장에 정이 많습니다. 제가 30살쯤 그곳에 갔는데 올해 벌써 57살이 됐으니까요. 이곳으로 이전하고 나니 정말 좋습니다. 시설 조건도 정말 훌륭하고 예전에는 9시나 10시면 장사를 마쳤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영업할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정말 기쁩니다. 뭐 요구르트 가게 업주 성명입니다.

0: 옛 시장에 있었는데 새 시장으로 이전하니 시장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매대가 더 많아졌고 전반적인 환경과 기초시설이 예전보다 훨씬 승격됐습니다. 더 많은 연길 방문 관광객들이 더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0년대 강변의 로점에서부터 2000년대 모습을 갖춘 유서 깊은 아침 시장을 거쳐 오늘날 문화관광 장터로 되기까지 연길 수상시장은 전민적인 승격을 마쳤습니다. 뉴미디어 인기 전통 미식의 장인 정신, 변경 도시 일상생활 전경 온기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이어지는 동시에 새 시장이 완성된 부대 시설에 힘입어 연길 생활이라는 도시 문화관광 IP를 더 확대하고 있는 새 수상시장은 새 장소, 새 환경, 새 인기로 따뜻하고 생생한 연변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1: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17일 저녁 석가장 공부팀 안방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5라운드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오는 26일 연변팀은 홈에서 매주 객가팀과 16라운드 대결을 펼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소격, 즉 발 담그기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 중 하나로서 현대인의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가져다 주죠. 겨울철에 조격을 하게 되면요, 몸이 따뜻해지고 잠이 잘 올 수가 있죠. 그럼 여름철에 조격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래 여름철 조격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에 조격을 하다 보면은 한기와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되거든요. 여름철에는 자연계에

양기가 왕성해서 인체의 양기가 밖으로 발산이 됩니다. 자주 족욕을 하다 보면 체내에 쌓인 한기와 습기를 몰아낼 수가 있죠. 체내에 습기가 있는 사람은요, 자주 나른함과 피로감을 느낍니다. 또 두꺼운 설태와 입안이 끈적끈적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많으며 대변이 변기에 쉽게 달라붙는 등 증상을 보입니다. 습기는 체내 한기 열과 결합을 해서 한습 섭외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름철에 족욕을 하다 보면 더위를 식혀주고 심장과 비장 부양에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름철에 사람들은요, 종종 차가운 곳으로 열을 다스린다며 찬 음료를 마시고 에어컨을 켜죠. 네,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에서는요, 뜨거운 물에 족욕을 하는 것이 해열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족욕을 할 때 땀을 흘릴 수가 있는데요,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해열 방식입니다. 여름에는 잠을 잘 못 이루고 비장과 위장이 손상이 되며 심장 기능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족욕을 하면 진정 효과가 있고요. 족욕을 통해서 인체의 양기를 음으로 만들고 수면을 조절하며 심장과 비장에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족욕을 하면 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족욕을 견지하면 한기를 체배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족욕을 한 후에 발바닥에 용천회를 많이 문지르면 화가 내려가고 상열하한의 상황을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여름철 족욕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서 물질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추구도 날따라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신경 쓰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그 요구 또한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으로 인한 과민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피부가 벌겋게 되거나 가렵고 아픈 등등의 증상이요. 화장품 불량 반응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장품 불량 반응이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피부 질환들이 화장품 불량 반응 증상인지 또 이런 증상을 막기 위해서는요 평소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오늘 피부 전문의 현명설 주미설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화장품은요 청결과 보양, 이 외관적 미를 위해서 매우 필수적이라고 봐요. 특히 여성분들은 평소 화장품을 떠날 수가 없는데 화장품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3: 예, 화장품은 피부, 모발, 손톱, 발톱, 입술, 치아에 바르거나 뿜거나 뿌리거나 혹은 기타 방법으로 청결, 모양, 미화, 수식 혹은 외관을 개변하거나 혹은 인체의 냄새를 수정하거나 하여 량화한 상태를 보존하는 목적이 상품입니다.
2: 네, 이 화장품도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잖아요. 그 분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 예, 화장품은 효과에 의한 분류, 용도에 의한 분류, 화장품 형태에 의한 분류, 사용하는 사람의 대상에 의한 분류, 공능에 의한 분류, 특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첫째, 효과에 의한 분류의 청결형은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하는 공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 보호형이 있는데 세면유, 목욕할 때 쓰는 화장품, 면도할 때 쓰는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기초형에는 각종 크림, 꿀, 화장수, 팩, 머리에 쓰는 로션 등이 있습니다. 미용행위는 얼굴과 머리털에 쓰는 미용품, 예를 들면 연지, 립스틱, 눈주위에 바르는 화장품, 머리 물감과 파마약, 머리 형태를 처리하고 고정하는 등이 있습니다. 치료행위는 약품과 화장품 사이의 일용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청량제, 냄새를 없애는 용품, 털을 자라게 하는 용품, 털을 없애는 용품, 머리

0: 염색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도에 의한 분류에는 피부에 쓰는 화장품, 얼굴과 피부에 쓰는 화장품, 여기에는 각종 크림, 보습크림, 신체를 보호하는 로션 등이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화장품, 머리털에 전문적으로 쓰는 화장품입니다. 여기에는 샴푸, 무스, 머리에 뿜는 머리기름 등이 있습니다. 미용 화장품에는 얼굴에 쓰는 미용 상품인데 여기에는 손톱, 머리털에 쓰는 미용품이 포함됩니다. 특수공농의 화장품은 화장품의 특수작용을 하는 물질을 첨가한 화장품입니다. 셋째는 형태에 의한 분류에는 액체, 세안 로션, 목욕할 때 쓰는 화장품, 머리 씻는 데 쓰는 화장품, 화장수, 샴푸, 피부를 청결하는 화장품, 화장을 지울 때 쓰는 화장품, 정화액, 원액 등이 있고 로션에는 꿀류, 우유류,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로션, 정화 로션 등이 있습니다. 고약 크림류에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크림, 분크림, 티를 가리는 크림, 머리기름, 정화 크림 등이 있습니다. 분류에는 향분, 어린이분, 산분,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분, 꿀분 등이 있습니다. 덩어리에는 분덩어리, 화장함, 립스틱, 머리크림 등이 있습니다. 기름 화장품에는 화장을 지우는 기름,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기름, 머리기름, 정화유 등이 있습니다. 넷째는 대상에 의한 분류, 영아용 화장품, 소년용 화장품, 남자용 화장품, 녀사용 화장품, 임신부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리에 의한 분류, 여기에는 보통 화장품과 특수 화장품으로 나뉩니다. 보통 화장품에는 또 첫째는 헤어용품, 헤어 오일, 왁스류, 두 번째는 스킨케어류, 여기는 일반 스킨케어류, 이 안에는 크림류, 로션, 우유, 스킨류, 애기분, 목욕류, 또 그 안에는 눈에 접촉하기 쉬운 스킨케어류, 눈주위 스킨케어류, 팩류, 세면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색조 화장품, 여기는 일반 채색품, 여기는 파운데이션, 파우더류, 연지류, 메이크업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눈주위에 하는 아이 메이크업, 눈썹 그리기, 아이 메이크업, 클렌징, 그리고 립 케어 및 립 메이크업, 립 크림, 라이 크림 오일, 립 라이너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톱, 발톱용, 보수류, 채색류, 청결 표백류, 꽃이슬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 화장품. 여기에는 육발 화장품, 모발이 성장에 유리하고 머리털 빠지는 것을 감소하고 머리털 끊어지는 것을 감소하게 하는 화장품, 또한 염색 화장품, 머리털 색깔을 개변하는 화장품, 또한 파마용 화장품, 머리털 곡선을 개변하고 상대적으로 온정성을 유지하는 화장품, 탈모 화장품, 체모 감소를 줄이는 작용이 있는 화장품, 또한 거미 화장품, 체형을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유방을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유방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냄새를 없애는 화장품,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는 화장품, 기미 제거 화장품, 피부 표피 색소를 감소시키는 화장품, 그리고 자외선 차단 화장품, 자외선을 흡수하는 작용이 있고 햇빛이 생기는 피부 손상을 감소하는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1: 네, 아유, 그 정도면 대단하네요, 화장품.
0: 예.
1: 몇 가지 있는가 했는데, 아유, 종류, 분류, 그 용도에 따라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네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화장품이 비싼 것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이라도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면 좋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을 생산하기 전에 피부에 대한 자극, 알레르기, 눈에 대한 자극 등 많은 실험을 해도 화장품 안에 첨가한 향수, 방부제, 색소, 중금속 등에 의하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며 화장품 혹은 화장품 속의 성분이 과민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극히 적지만 일정한 비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화장품은 꼭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되지 비싼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대체적으로 뭐 비싸면 좋은가? 영...

0: 좋고 내 몸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젊고 이쁘게 건강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화장품 유효 기간을 보통 보면 3년이잖아요. 2년에서 3년 뭐 이런데 이 유효 기간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뭐 이런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어때요?
1: 예, 문제 많이 나타나죠. 예. 우리 문진에도 보게 되면 그 화장품 그 이런 것 유효기 지난 거 써가지고 오는데 이건 어째 그런가 하면 우리 통상적으로 화장품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화장품 뚜껑을 열지 않은 조건하에서 3년 보관할 수 있다는 말이고 네. 만약 뚜껑을 연 후에는 유효기간이 반년 내지 1년으로 감소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이 기간에 즉 반년 내지 1년간에 이 화장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화장품은 피부를 손상 주거나 화장품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봉된 화장품은 공기와 접촉하여 세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화장품 속의 방부제는 유효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화장품이 변질 혹은 부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화장품을 쓰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화장품 불량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화장품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0: 그 화장품 유효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인데 개봉됐다면
1: 예, 인상 써버려야죠.
0: 반년에서 1년 사이에 다 써버리는 것이 원칙이고 이 어린이용 화장품은 특별히 뭐 신경을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애들한테서 뭐 이 과민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어때요?
1: 예, 이것도 구체적 문제 구체적 분석해야 되죠. 예를 들면 어린이 화장품은 전문적으로 신생아에서 6세까지 아이들을 위해 설계하는 피부 보호하고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위생 상품입니다. 네. 이 화장품은 뭐 공능을 중시하고 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통 자라애들은 곱게 하기 위해 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게 많고 이 아이들은 공능이 중요합니다. 어린이가 깨끗하고 불편 없고 건강한 것이 목적인 화장품이기 때문에 어린이 피부는 연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화장품은 반드시 잘 배합해야 하고 화장품이 어린이들이 피부의 온화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화장품 설계에서 일부 특수 요구와 제한이 요구됩니다. 그래도 특수 정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쓸 때 주의해 살펴봐야 합니다. 즉 화장품 문제, 유효기 문제, 보관 문제, 사용 방법 등에 따라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린이 화장품도 주의해야 합니다.
0: 우리 주변을 도안 둘러보면은 이 머리 물감을 사용하면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 가려움증을 나타내는 분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물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 과민현상이 왜 어째 더 쉽게 생길까요? 이거?
1: 예, 우리 문진에서 이런 환자 많이 봅니다. 이게는 여러 가지 우리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건 뭐 어째 그런가 하면 머리 물감을 사용하면 가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머리 물감 중에 화학물질에 과민하여 생기는 증상입니다. 과민성 피부염은 염색 물감과 과민의 일종 표현인데 염색소의 어떤 화학물질이 과민에 일어납니다. 이거 우리 보통 우리 보게 되면 그 이래 머리 그 아래 그 피부가 가엽고 벌게 나고 이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그 노년 시대 들어서면서 우리 그 머리 희니까 우리 수요가 늘어났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생산하는 이런 화장품들이 종류도 많아지고 점점 좋아하는 집니다. 그러나 우리 보게 되면 무슨 정황이 있는가 하면 우리 화장품을 바꿀 때 문제 많이 생깁니다. 바꿀 때 이게 우리 피부가 이래 그 약에 수요 적응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데에는 우리 그 화장품을 그 머리 물감을 아예 바꾸는 것이 좋고 만약에 머리 물감을 바꿨다면 우리 가렵다거나 무슨 그 벌게 난다거나 그 이상하게 되면 그 과민하는구나 이거 쓰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원인 맞춰 어떤 사람들은 그 비싼 게 좋은 것 같아서 남이 좋은 거 쓴다 뭐 좋은 거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지 않고 자기에 맞는 거 선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오래 가게 되면 습진이도 오고 전신에 퍼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병원에 찾아가지고 의사의 지도하에서 항히스타민제 약을 먹는다거나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괜히.

0: 옷을 따려 했다가 대비 예, 예. 혹을 붙이면 안 되죠. 근데 대개 뭐 부작용이다 뭐 가려움증 반응이 있는 사람들을 뭐 주사에도 그렇고 다른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 좀 더 이런 현상이 쉽게 걸리나 봐요.
1: 예, 그러니까 그 과민체질이라고 우리 말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 이 원칙이 뭔가 뭐 대부분 사람은 이러는데 내 데만 과민한다면 내가 이 어느 물질에 과민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 물 이 머리 물감 쓰지 말아야 되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과민 체질의 사람은 다른 물품 제품에도 쉽게도
1: 예예예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또 근년에 자외선으로 인한 과민 현상도 예. 많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자외선 과민이 많으면은 이런 체질인 분들이 외출시 어떤 면에 조리를 덜려야 할까요?
1: 예. 우리 지금 근대에 보게 되면 그 기온도 많이 상승했죠. 전체 지구가 올라가, 그 기온이 올라갔고, 예. 그리고 지금, 강도가 높아, 자외선 강도가 원래 높아졌는데 우리 사람들이가 지금은 운동하거나 등산하는,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신체 단련함에. 이래니까 자외선이 노출되는 현상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 우리 주위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쓰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 본인도 쓰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외선은 이게 확실히 그 우리 피부에 영향 줍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자외선은 보통 자외선 C, 자외선 B, 자외선 A로 세 가지를 나누는데 자외선 C는 우리가 대기층 들어오기 전에 다 없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주약에 우리 신체 중량 주는 거는 자외선 B하고 A하고 B입니다. 우리 자외선 B는 피부 표피까지 침범하여 그러니까 위에 살짝 들어오고 피부를 붉게 합니다. 그러나 자외선 A는 표피하고 진피까지 침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에 주름살을 생긴다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피부 노화된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SPF라는 우리 그 일광 차단제가 있는데 이것은 자외선 B를 차단하는 것이고 보통 10부터 50도 50의 플러스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자외선 B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게 발라야 되고 또 다른 한 거는 PA라고 있는데 이건 자외선 A를 차단한 지수입니다.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집 나가기 전에 2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그다음에 이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의 간격으로 차단제를 바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의학 효능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도 꽤 있어요. 보통 화장품과 비교를 해볼 때 이런 화장품은 어떤 다른 특점이 있다고 봅니까?
1: 예. 의학 피부 보호 개념은 20세기 70년대 미국의 전문가가 처음 제출했습니다. 유럽은 화장품으로 팔 수 있는 약작용이 있거나 유사한 약물 특성화 화장품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장품과 약품 가운데 있는 피부 장벽 공능을 회복하고 보조 피부병을 치료하는 피부 보호품입니다. 여기에는 약물성 치료작용이 있으며 부작용이 감소하고 치료를 가속화하고 불쾌감을 감소합니다. 이거 우리 연구하는 목적은 연구하는 과정이 신약 개발과 접근하며 모든 성분이 주요 작용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 약을 쓸 때 전업 인원이 피부 상황에 맞춰 추천합니다. 의약 피부 보호 분류에는 우리 보통 이것들 것이 있는가 하면 청결제, 보호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피부 기름을 공제하고 뼈드라지를 없애는 피부 보호품이 있고 피부를 미백하고 반점을 없애는 피부 보호품이 있습니다. 주름을 없애는 보호품이 있습니다. 우리 응용할 때는 보통 민감한 피부병, 여드름, 건조한 피부, 일광성 피부병, 모세혈관 확장증, 색소침착증, 피부 노화 방지 있습니다. 이 주약이 무슨 말인가 하면 거서 화장품보다 조금 그 요구가 높고 네. 또 우리 약품보다 낮은 거 우리 말합니다. 이 화장품이가.
0: 네. 화장품 사용에 있어서 우리 피부 건강과 밀접히 연관이 됐어요. 사용면에서 화장품 불량 반응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을 알아보기 전에 피부의 구조와 기능부터 요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피부 구조, 기능을 예. 어떻게 봅니까?
1: 예, 우리 그 피부는 인체에서 제일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보통 여러 급질이 있는데 우리 우부터 말하게 되면 표피가 있고 표피 아래 진피가 있고 진피 아래 피부 그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몇 개 부서 기관이 있는데 무슨 머리라든가 모발이라든가

0: 우리 손톱에다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피부에는 신경, 혈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부터 말하게 되면 우리가 표피에는 보통 각질 형성 세포, 이건 제 우인데, 거기서도 아래부터 하면 기저층, 가시층, 각립층, 투명층, 각질층, 제일 꼭대기 각질층입니다.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흑색소 세포, 랑간스 세포, 메클 세포,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 및 그다음에 그 진피하고 그 진피에 있는 이런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는 결립, 밤결립, 그리고 기저막대, 그 안에는 포막을 포막층, 투명층, 치밀층, 치밀하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결해서 아래 진피 있는데, 진피는 우리 그, 지금 우리 많이 나오는 콜라겐, 그 다음에 메시 섬유, 엘라스틱인, 이거 우리 그 화장품에 많이 쓰는데, 여기 그 아래 진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피 아래는 우리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피하 조직 외에도 또 우리 피부 전체를 놓고 말하면 피부 부속기관이 있는데 우리들 보면 모발, 머리털, 그 다음 피지센, 한선, 그러니까 땀선 말하는데 소한선, 포크린, 땀샘 이전에 대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있습니다. 이게 부속 기관이고, 그 다음에 피부에는 신경, 혈관, 근육이 있는데, 신경에는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있고, 혈관에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관도 있고, 그리고 피부에는 근육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공능에는, 피부가, 공능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피부 장벽 공능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물리적 손상을 방어하고 화학적 자극을 방어하며 미생물이 침범하는 것을 방어하며 그 다음에 우리 인체의 영양물질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는 무슨 공능이 있는가 하면 이제 장벽 공능 외에도 피부 흡수 공능, 우리 피부가 그 화장품이라든가 우리 용약이라든가 흡수되죠. 이건 보통 각질층, 모낭, 피지샘, 한관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흡수 공능은 많은 인수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의 구조, 예를 들면 우리 얇은 피부, 두꺼운 피부, 이게 흡수되는 게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각질층의 수분 함량, 그 다음에 흡수 물질의 공능 등에 관계되고,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부의 감각 공능, 아까 말했지만, 그 신경이 있을까 감각 공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 분비하는 분비와 배설하는 공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땀 흘리죠. 소한선이라는 거 대한선에서 땀이 흡입되고 피지선에서 우리가 끈질끈질하게 나오는 게 또 관계됩니다. 그리고 또 피부는 그 체온을 조절합니다. 우리 더울 때는 혈액순환이 많이 돼가지고 그 열량 방출하고 추울 때는 그 혈관 졸아들어가지고 그 온도를 보존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또 대사 공능이 있는데 당대사, 지질대사, 단백질대사, 그다음 물 전해질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면역 공능도 있습니다. 피부의 면역계통의 새로운 성분, 피부 면역계통의 분자 성분, 이 안에는 세포인자, 접촉인자, 기타 분자 등이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이 화장품 안전성에 영향 주는 주요 요소들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예. 이 화장품의 그 영향 주는 호소는 우리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입니다. 우리 원료가 원료 가지 조합하는데 그 이미 안전성이 보존돼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 과정 우리 공예라든가 설비, 조작 이게 다 영향받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인소, 예를 들면 화장품을 생산하는 환경, 그다음 우리 보관하고 그 보관해서 우리 소비자까지 어제 그러니까 이 두 개와 환경이 관계되고 그다음에 화장품을 포장하는 재료, 운수, 소비자, 그다음에 보관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등이 안전성에 영향을 줍니다.
1: 이 피부 과민을 일으키는 과민 원인 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0: 예. 이 우리 과민,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데, 크게 말하면 내부 인소, 외부 인소가 있습니다.
1: 예.
0: 예. 외부 인소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식물, 우리 먹는 물질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물고기, 새우, 소고기, 양고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성, 흡입물, 예를 들면 화분, 집먼지, 진드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 예를 들면 일광, 무더위, 건조, 그리고 동물이 모피, 각종 화학물질, 하면 화학품, 비누, 합성섬유, 화장품 등에 의하여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 내부인소에는 우리 그 사람이 체질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만성간염병소, 예를 들면 만성담남염, 편도체염, 장기생충염, 그리고 내분비 및 대사의 개변, 하면 월경, 월란, 임신 등,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라면 하지정맥 확장증 그리고 신경정신인소, 유전인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전인소와 개체의 감수성 및 내소성과 관계됩니다. 내외인소가 상호작용하여 자발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0: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죠, 이것도? 그래요?
1: 예.
0: 그런 질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1: 예, 우리 보통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 화장품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데, 이것은 화장품 사용 후에 일어나는 자극성 피부염과 알레르기로 일어나는 접촉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여기는 엄중할 때는 수포가 터지거나 심출 및 수종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장품 여드름인데, 화장품을 사용한 후 화장품 속에 모종 성분이 피부의 모낭 피지센을 막아가지고 일으키는 여드름입니다. 여기에는 검은색 여드름, 염증성 구진, 농포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품 모발 손해,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 일어나는 모발 손해, 대부분 물리 및 화학적 손해입니다. 화장품 모양 개변, 모낭이 단열, 모발 가름, 탈색, 모발 재질이 바삭바삭하고 또한 정도가 부동한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화장품 손발 손해, 손톱 발톱 화장품을 쓴 후에 발생하는 손발톱 번신과 손톱 발톱 주위 조직이 병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손톱 발톱 손상은 손톱 발톱이 변형하고 심해지면 광색이 없어지고 지질이 부석부석하고 그다음에 손톱 주위 질병은 홍종, 심출, 건조, 비듬, 가렴증 등의 엄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화장품 과민성 피부염인데 화장품을 사용한 후 또 햇빛이 받고 일어나는 피부염 증상입니다. 화장품 속에 광광성 물질이 일으키는 피부 내막 광독성 반응 및 광알레르기 반응을 말합니다. 피부 손상은 주의하게 화장품 사용한 후 햇빛을 받은 부위에 발생합니다. 형태는 다양한데 홍반, 구진, 작은 수포, 자가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만성 피부 손상은 침륜, 두꺼워지고 태산화가 생깁니다. 화장품 반점 실험 양성입니다. 여섯 번째는 화장품 색소 이상인데 화장품 접촉 후 그 중에서 어떤 성분이 직접 피부를 색들이거나 혹은 피부를 자극하여 색소가 증생합니다. 화장품 접촉성 부위의 링근에 발생하는 색소의 개변 혹은 화장품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화장품 접촉성 피부염의 염증이 소실된 후에 국부에 남겨진 색소 침착을 색소 감퇴증입니다. 일곱 번째는 화장품 접촉성 두드러기. 화장품 접촉 후 몇 분 혹은 몇 시간 내에 발생하고 통상적으로 몇 시간 후에 소실되는 피부 내막 홍반 수종 혹은 통탕 개변을 말합니다. 원인은 외부의 과민 원은 매우 많은데 화장품, 피부 보호품, 약물, 음식물, 흡입물 혹은 접촉물 내에는 사용자가 과민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화장품 입술염. 입술 부위에 화장품을 접촉한 후 발생하는 자극 반응, 알레르기 반응 혹은 광독성 반응, 알레르기 입술염을 말합니다. 수종성 홍반, 포진, 건조, 비듬, 두꺼워지거나 트는 증상이 있으며 자아적으로 입술이 건조하고 빳빳해 나거나 화끈해 나거나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는 호르몬 의뢰성 피부염인데 피부가 장기적으로 호르몬이 함유된 화장품을 쓰면 화장품을 끊은 후에 나타나는 홍반, 염증성, 수종, 구진, 농포 계속 쓰면 완화됨에 함해 화장품을 하여금 긴 시간 의뢰하게 하는 화장품입니다. 정도 부동한 위촉, 색소 감촉, 침착, 모세혈관 확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반, 수종, 구진, 농촌, 비듬, 자결감 아프고 가렵습니다. 만성 때에는 피부 위축, 모세혈관 확장, 자색, 광증 이런 등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호르몬 일회성 화장품이 증상입니다.
0: 증상 그렇고 그러면 화장품 불량 반응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나오죠, 이거?
1: 예,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명백한 화장품을 사용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림상 표현은 화장품 접촉한 부위에 홍반, 가려움증, 비듬, 색소 침착 등이 생깁니다. 어떤 때에는 수포가 생길 수 있고 화장품 사용 부위에 명확한 개선이 생깁니다. 얼굴 불량 반응이 생기면 어느 얼굴이 홍반이 생깁니다. 만약 기타 부위 혹은 목 주위에 생기면 개선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점 실험을 하여 반점 실험이 양성이면 비교적 정확한 진단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접촉성 피부염과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꽃가루, 먼지, 진드기 등으로 일어나는 알레르기 구분해야 합니다.

0: 주약이 뭔가 하면 꼭 화장품을 쓴 다음에 나타나는 피부 증상이고 그 보통 개선이 명확합니다. 이것을 우리 이거 보고 우리 판단합니다.
1: 화장품 불량 반응으로 나타난 피부 질환 그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0: 예, 제일 먼저는 이게가 그 우리가 그 화장품을 쓰는 것을 정지해야 되죠.
1: 예,
0: 계속 어떤 사람들은 그 모르고 계속 쓰거나 혹은 그 아까 봐서 약 사서 쓰는 분도 있는데 꼭 정지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확실히 화장품 바른 다음에 일어난다게 되면 그거 살 씻어버려야 됩니다.
1: 그렇죠.
0: 씻어버리고 예, 그다음에는 소염 항균 이런 약들을 써야 되죠. 그다음에 우리 잘 모른다게 되면 이럴 때는 이사한테 가서 진단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얼굴에 그 반응이 나타나면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죠.
0: 예예. 예.
1: 그래서 뭐 이게 긴감인가 뭐 불량 반응 일으킬까 말까 나한테 맞나 하면은 예, 예. 손등이나 발등에 한 몇 좀 시험적으로 해볼 수도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런 다음
0: 예,
1: 얼굴에 사기전에. 발라야 되지.
0: 예, 예 맞습니다.
1: 얼굴에 발라서 다 퍼진 다음에 아유 뭐 난리 난 분들도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화장품이 좋다 해서 비싸다 해서 외국제에서 썼는데 예. 아니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1: 내 맞는 거 이게 몇 원짜리라도 나한테 예. 좋은 거 쓰면 좋을 텐데.
0: 예.
1: 이 화장품 불량 반응이 자주 발생할 경우 피부암에도 걸릴 수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예, 아무래도 이 화장품 불량 반응이 자주 발생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각종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고 각종 피부염이나 피부 문제에 많이 생기겠죠. 그러나 피부암은 주의하게 자외선 자극에 생기기 때문에 화장품 불량 반응을 피부암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부암은 개체의 유전, 면역력, 영양 상황, 생활 환경, 연령 등 많은 인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노년화 시기에 들어서면서 피부병 문제 내 피부암이 발견되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는 연령 증가로 이전에는 피부암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 국민들이 위생 건강 의식이 제고되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피부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높다는 것과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무조건 이 화장품 불량 반응이 피부암을 일으킨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영향을 주겠죠.
1: 그래, 그렇죠. 뭐 피부암에 걸릴 수 있는 뭐 그 요소하고 이 화장품을 발라서
0: 예.
1: 거기에는 아직 거리가 멀고 본인이
0: 예.
1: 가지고 있는 신체 소질에 많이 관계가 되죠. 피부암이라는 그 자체가.
0: 예. 그 암은 그 발생하는 게 여러 가지 인소 영향 받으니까 예.
1: 맞습니다. 이 건강한 피부는 뭐 건강의 하나의 표징이라고 봐요. 건강한 피부. 화장품 불량 반응을 피하고 또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보건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주의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예, 화장품 불량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을 품유효기, 보관 방법, 사용 방법 등입니다. 무조건 비싼 화장품이 좋은 것이 아니고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화장품 유효기가 지나거나 화장품이 변질하거나 이상하면 무조건 버리고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선택할 때는 정기적 상점에서 사야 하고 본인이 피부 정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피부의 중성, 건성, 유성, 혼합성, 민감성 피부에 따라 화장품 선택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화장품 불량 반응 예방하려면 피부가 건강해야 합니다. 피부 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에 피부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게 외출하고 외출 시 긴창이 모자, 양산, 자외선 차단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충분히 주무시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피부가 갱신하기에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 6시간 내지 8시간 주무셔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도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야 피부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피부 보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아침 혹은 저녁에 한 번 정도 목욕하시고 겨울에는 한 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목욕하시면 됩니다. 목욕하실 때 물 온도를 미지근하 하는 것이 좋고 때, 즉 피지막을 너무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지막이 없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가속됩니다. 피부에 좋다는 행위는 느리고 불리하다는 행위를 감수한다면 보다 나은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전성적으로 뭐 피부가 건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는 뭐 본인이 태어나기를 피부가 좀 건강하다고는 안 말하지만은 피부가 어쨌든 좀 더 붉은 반점이라든가 예. 뭐 모세혈관이 뭐 좀 더 이렇게 얼굴을 봐서 막 알긴다든가 뭐만 조만 발라도 두드러기가 돌아다니는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화장품을 보통 적게 사용해야 되죠.
0: 아, 그러니까 그 피부가 그런 이런 문제 생기면 그 해결된 다음에 정상 피부 된 다음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 우리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 나체 나게 되면 이 여성분들이 급해하는데
1: 그렇죠.
0: 이 피부가 정상 피부로 되는 게 그 28 날 시간 날 있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잘 치료한 다음에 화장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화장품 불량반응으로 나타나는 불량반응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을 둘러싸고 좋은 정보 뭐 많이 알고 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피부 전문의 현명설 주임의사를 모시고 화장품 불량 반응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과 그 증상, 화장품 불량 반응을 피하고 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류의 보신환.